0: 시작합니다.
1: 이제 시작이네.
2: 아빠, 먹을 건 없어요?
1: 여기 육포도 있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피자도 올 거야.
0: 안에 들어내 버크 선수
2: 태클을 당하네요. 엄마가 안 보이잖아. 터키, 너희 아빠는 보라색 팀을 응원하는데 너희 엄마는 파란색 팀 응원하면 너는 어느 쪽 팀인 거야?
3: 우리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하랬어.
2: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 보라색 팀이야. 그래서 나도 보라색. 근데 내가 파란색이라 좀 헷갈리기는 해.
3: 응, 나는 금색이야.
2: 금색 팀이 있는 거야?
3: 아니, 보라색이랑 파란색만 있어.
2: 내가 팀 색깔 정하는 거 도와줄까?
3: 좋아, 도와줘.
4: 그래. 잘했어, 잘했어.
2: 어른들이 고춤을 출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4: 여보,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해?
2: 보라색 팀이 좋겠는데? 춤추는 일이 많잖아.
5: 경기 잠시 멈춥니다. 심판이 플로그 선수가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1: 아니라고? 뭐가 문제였단 말이지?
4: 선생님?
2: 무슨 일이에요?
6: 반칙적이들이야!
4: 반칙은 거기잖아!
0: 네, 진모 선수에게 길게
2: 집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안 보이잖아.
0: 네, 이제 정면.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다시 춤을 추는 분위기야?
4: 그래!
0: 가로채네요!
4: 그래!
3: 우리 엄마가 춤을 춰.
2: 와, 진짜 좋은데?
1: 아니, 안 돼.
4: 태클해.
3: 보라색 팀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4: 안 돼. 이럴 수가.
3: 나랑 같이 우리 엄마한테 갈래?
2: 그래, 가자.
1: 야, 이런.
6: 우후! 예!
2: 엄마!
6: 저기!
2: 우리 같이 경기 봐도 될까요? 같이 춤추고 싶어요.
7: 블루이, 마룬스를 응원하는 팬은 반갑지 않아. 하지만 같이 봐도 괜찮아.
2: 맞지?
7: 팝콘 좀 먹어봐. 내가 방금 만든 거야.
3: 엄마, 아파요.
7: 어서 가서 아빠한테 자랑해볼까?
2: 블루스 파이팅!
4: 아니, 블루이,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2: 여기 재밌어.
3: 블루이도 파란 팀 하면 되겠다.
2: 응, 여긴 팝콘도 있잖아.
6: 들어갑니다. 뭐? 안 돼!
5: 방법이 없습니다.
6: 아니, 안 돼! 태클해! 안 돼!
3: 이제 저기서 춤을 추는데?
8: 이제 왔어요.
5: 결승전 중간 휴식 시간입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 그건 포워드였어.
1: 아니, 아닌데요.
4: 여보, 우리 지금 같은 경기 보는 거 맞아?
2: 어떤 색깔 팀 할 건지 정했어, 터키?
3: 잘 모르겠어. 아빠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엄마는 슬퍼. 근데 엄마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아빠가 슬퍼.
5: 이제 두 팀 모두 올라왔습니다. 후반전은 45분
1: 좋았어, 다시 시작이야.
4: 나중에 봐.
7: 터키, 누구 팀 경기 볼 거야? 조금은 엄마랑 조금은 아빠랑?
8: 아니요, 하나의 팀만 골라야 해요.
3: 왜?
8: 왜냐면 계속 바꿀 순 없잖아.
4: 원한다면 할 수 있어, 럭키.
8: 그럼 공평하지 않아요.
7: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터키.
3: 괜찮아요. 색깔 하나만 고를 거예요. 보라색 할래요.
7: 그래, 괜찮아, 터키. 행운을 빌어. 근데 아주 조금만.
3: 고마워요, 엄마.

0: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1: 드디어 시작이다. 준비되셨죠?
2: 가보자. 초록색과 금색.
3: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금색팀이야. 금색팀이라고.
4: 뭐?
2: 이제 뛰어볼까?
3: 또 다른 미식축구 리그야. 여기엔 금색팀도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같은 팀이야.
4: 정말로? 둘 다 같은 팀인 거야?
3: 어, 우린 모두 같은 팀.
2: 저기 맥켄지 친구 빼고 알았지?
4: 그

0: 우리가 이길 거야.
1: 우리가 이길 거야.
2: 이게 무슨 일이죠?
0: 우리는 개미팀.
3: 아, 이게 결정투가 되겠네요.
4: 그래.
0: 이리와 착해.
3: 역시 이런 경기가 재밌는 거죠.
5: 아, 글쎄, 이제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 김짐. 이번에도 네가 이겼어.
7: 우와, 또 해요.
6: 안 돼, 이제 낮잠 잘 시간이잖아.
7: 오, 알았어요. 김짐이 잠잘 곳이 없는데.
6: 어, 생각났어.
8: 내 생각에 여기 벽을 없애면 거실이 훨씬 커질 것 같은데.
9: 거실은 이미 크다고 여보.
8: 아니야, 여기 너무 비좁아.
9: 비좁다니. 여기서 더 커져야 할 건 TV 밖에는 없어.
8: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충분히 크잖아.
9: 아니야, 50인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고. 뭐가 돌아가는지 보기 힘들어.
8: 아, 난 줄자나 가지러 가야겠어.
6: 아빠, 우리 쿠션 필요해요.
9: 에? 뭐라고? 왜?
6: 김김 침대방을 만들고 있어요.
9: 그래, 알았어.
7: 여기 이것도 필요해요.
9: 아, 알았어.
7: 그리고 이것도.
9: 아,
7: 고마워요.
6: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작은 방. 다 됐다, 김짐. 새 침대방이야.
7: 여기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6: 김짐 놀이방 여기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7: 응, 그렇게 하자.
9: 아, 다른 데 가서 만들면 안 돼. 크리켓 보고 있잖아.
6: 안 돼요.
9: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6: 어, 이 쿠션 가져가도 되죠? 김짐 화장실 만들 거예요.
7: 우와, 우리 화장실도 만드는 거야?
6: 당연하지.
8: 5m 50cm네? 아, 이건 너무 작은데.
6: 어? 엄마, 수건 수납장 조심하세요.
8: 미안해.
7: 대박, 김짐. 여기가 새 화장실이야. 와, 고마워요. 근데 김짐 배고파요.
6: 어, 맞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7: 우리 어디에서 먹지?
6: 방을 또 만들면 되잖아.
7: 다 먹었어요, 엄마. 김짐 저녁을 다 먹었구나. 잘했어. 이제 그림 그리러 가볼까? 그리기 다 했어요, 엄마. 와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김짐. 집에 미술실이 있어서 다행이야.
6: 언니가 이거 냉장고에 붙이러 갈게.
7: 근데 우리 냉장고가 없잖아. 주방도 없잖아.
6: 어, 이런 세상에 집안에 주방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7: 주방도 만들자.
6: 좋아.
5: 네, 이제.
9: 아, 이런, 나도 화장실 좀 가야겠다. 오, 저기 얘들아. 아빠 화장실 가야 돼.
6: 그럼 화장실 가시면 돼요.
9: 근데 화장실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
7: 쉬워요.
6: 먼저 주방으로 가서 알파카 농장을 지나고 나서 선인장 정원을 돌아서
7: 별이 있는 방을 지나요.
6: 그리고 네트볼 경기장을 나가요.
9: 아, 알았어.
6: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9: 알았어, 출발한다. 좋아, 여기서 주방을 지나가라고 했었지. 에이, 근데 주방이 어디지? 알파카 농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가 알파카 농장인가? 아니, 여우 원숭이야. 도대체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 거야?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 여기는 어디야?
8: 아!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9: 아,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8: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
9: 고마워.
8: 잠깐! 이거 가져갈 수 있어?
9: 알았습니다.
6: 됐다! 펭귄 방이 이제 다 끝났어. 어, 김진에게 보여줘야겠어. 빙고!
7: 아,
6: 어디에 있는 거야?
7: 빙고 도서관에 있어.
6: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
7: 마국간 방 바로 옆방에 있어.
6: 마국간이라고? 좋아, 빙고. 나 마국간 좋아해.
7: 고마워. 김진 어딨어?
6: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7: 아니, 언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6: 아니? 김짐을 잃어버렸어!
7: 김짐!
6: 김짐! 어디에 있는 거야?
9: 아, 이런, 도대체 알파카 농장이 어디야? 아, 뭐 하는 거야?
6: 지금 김짐을 찾고 있어요!
9: 김짐이 누구야?
6: 우리 아기인데 잃어버렸어요!
7: 우리 나쁜 부모예요!
9: 아, 이런 더 이상 못하겠어. 얘들아,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7: 저기에 있어요.
9: 아, 고맙다.
7: 김진!
9: 진짜 화장실이 어디냐고!
8: 36m 어떻게 36m나 되지?
9: 아 뭐야 계속 빙글빙글 돌고만 있잖아.
5: 회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9: 미안 얘들아, 아빠 잠시 일어나서 봐야겠어.
7: 이게 무슨 소리지?
6: 안돼, 작은 반이 무너져. 달려!

0: 화장실! 미안해, 얘들아!
1: 블루이 언니, 여기! 김지! 어, 김지, 우리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2: 두 번째 득점에 가까웠지만 타자는 쉬어가는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1: 하나, 둘, 셋, 넷,
0: 어, 고마워요. 생각해보니까 이 TV도 큰 것 같은데.
3: 거실도 그렇지. 이것 좀 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네.
1: 하나, 둘, 셋, 넷. 끝냈다! 이번에도 이겼어, 팀진. 만세! 어?
3: 방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
1: 아니요, 괜찮아요.
0: 휴대폰 친구, 운동음악 틀어줘. 좋았어.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1: 에? 부릉, 부릉.
0: 아, 이런.
1: 빵빵.
0: 빙고, 아빠 그거 필요해.
1: 빙고 지금 회사에 가요.
0: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1: 근데 일찍 가봐야 해서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0: 아, 알았어. 윗몸 일으키기. 아니, 또.
1: 아, 회사에 늦겠네? 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동.
0: 괜찮아. 그래도 방법은 있지.
4: 오늘이 첫날이에요.
5: 어? 괜찮다면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1: 어, 고마워요.
5: 재미없는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여기 버튼을 눌러요. 삑. 그 다음 가고 싶은 층을 눌러요. 삑. 여기에는 사람들이랑 물건들이 있어요. 꼭대기 층이 최고예요. 삑. 안녕. 삑.
1: 해봐도 돼요?
5: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둘이 타면 느려요. 오래됐거든요.
1: 빅 꼭대기층.
5: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은
1: 랑이에요.
5: 새로 오셨어요. 지금 구경시켜요. 그럼 계단으로 갈까요? 이 의자가 란다리예요.
1: 오.
5: 앉아요. 사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지루해지면 전 빙글빙글 돌려요. 그 다음은 저기로 카페테리아 구경해요.
0: 열, 열하나, 열둘.
5: 여기가 카페테리아예요.
0: 열다섯.
5: 김밥 한 줄 먹을래요?
1: 어, 이제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5: 김밥 한 줄 부탁드려요.
0: 혹시 간장도 필요해요?
5: 네, 주세요.
1: 어때?
0: 이렇게 찍고 찍어서 여기 있어요.
1: 어, 구경시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어요.
5: 잠깐만, 아직 탁구장을 안 봤잖아요.
1: 어, 저 진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장님이 보시면 곤란해요.
5: 걱정 마세요. 사장님도 탁구 좋아해요. 어서.
0: 아, 잠깐.
5: 준비.
1: 준비.
0: 블루이, 이쪽이야. 이쪽 빨리.
5: 네, 아주 잘 쳤어요.
1: 즐거웠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5: 어, 네, 물론이죠. 저도 일을 좀 해야겠어요. 나중에 봐요.
1: 잠깐,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왜?
5: 여기 아래에요.
1: 지금 뭐 하세요?
5: 지금 놀이공원으로 놀러 갈 거예요.

0: 엄마네요. 놀이공원으로 바로 안 따라가서 미안했어요. 저는 그냥 일을 잘해서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이미 사장님을 기쁘게 했어요. 응? 제가 사장이에요? 네? 정말요? 네! 전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해요. 좋아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근데 왜 말 안 해줬어요?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건 이 엘리베이터는 꼭 고쳐야겠네요.
1: 숨 고르게 할 시간이야.
0: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간단해요. 이걸 잡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일을 정말 잘하고 있네요.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2: 사장님? 주문하신 차 여기 있어요.
0: 설탕 11개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2: 죄송해요. 죄송해요.
0: 행복하지 않아요. 란, 이제 혼내주는 일을 하세요.
3: 네, 사장님.
2: 사장님, 사장님. 다음부터는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0: 행복한 사장이 되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씩 생긴다니까.
4: 120에 80.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상태예요, 밴디트. 헬스장에 다니시나요?
1: 아니요. 헬스장이 절 찾아와요.
0: 안녕하세요. 여긴 마법약 가게예요. 마법약 소개해드릴까요?
5: 괜찮아요. 전 그냥 엄마 아빠 방으로 갈 거예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5: 안녕.
6: 여긴 너, 나가. 여긴 내 방이고 여기에 오려면 이만큼 키가 커야 한다고. 나가.
0: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이제 마법약을 사고 싶어진 거죠?
5: 네, 맞아요.
0: 그럼 튼튼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5: 오, 네.
6: 거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내 방이라고 말했잖아. 당장 나가.
5: 아니요.
6: 와? 이거 안 되겠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0: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머리 터지겠는데요?
1: 반갑드려요.
0: 어이, 무겁네.
1: 한번 보시고.
2: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3: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4: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5: 어르신들 식사 한번 드셔 말라.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이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0: 아, 이제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고 있어요. 노동이 끝난다. 어, 무서워.
1: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렛츠고!
4: 야, 대박!
5: 그래,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6: 아, 여기
5: 가자.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리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네, 소설가 헤밍웨이는 글쓰기란 결국 글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의 방송 역시 치열한 고민과 선택 끝에 만들어지지만 시청자의 목소리가 더해져 다시 돌아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에선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방송의 의미와 과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최지인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어린이 프로그램 들고 나오셨을까요?
3: 지난 4월 14일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아기 캥거루는 독립하고 싶어요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생후 12개월이 지나 독립해야 할 시기가 왔음에도 아들 캥거루를 주머니에서 내보내지 않으려는 엄마 캥거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과잉 보호의 이유에는 첫째 아들 캥수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로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인간들의 반성과 약속을 통해 엄마 캥거루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캥돌이를 독립시킨다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해차에서는 유엔 간식인 두바이 쫀득 쿠키와 캥거루의 배설물을 착각하는 유머러스한 에피소드를 통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뒤이어 캥거루는 퇴반이 없어 포도할 만한 크기로 태어나 스스로 어미의 주머니를 기어서 찾아간다는 놀라운 생물학적 사실을 퀴즈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도입부의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0: 독립한 캥거루들이 권투를 하는 이유가 단순한 힘겨루기나 사냥이 아닌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한 구애 행동이라는 점도 흥미롭게 짚어주었습니다. 이는 캥돌이의 첫째 형인 캥수가 짝사랑하는 캥순이에게 고백하기 위해 권투를 연습했다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해 풀어낸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딱딱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 훌륭했습니다. 해당 회차는 캥거루의 진정한 천적이 자동차로 인한 로드킬과 인간이 만든 산불이라는 점도 지적하는데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숲이 건조해지고 결국 산불로 이어지는 환경 문제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물의 이야기에 기후변화의 원리를 결합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교육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감정선이 다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인데요. 똥을 먹으려던 유쾌하고 코믹한 초반부에서 형이 끔찍한 산불에 갇혀 희생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감정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어린이 시청자들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감정 변화가 다소 충격적이거나 무섭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감정 변화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더 세밀하게 디자인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결말부에서 우리 사람들이 산불이 나지 않게 더 노력할게요 라는 아이의 대사로 상황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진정한 환경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에게 이 환경 문제는 아직 좀 멀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산불 예방 수칙 어떻게 좀 담아내야 아이들이 이제 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아이들이 캥돌이네 집 지킴이를 임명하는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이 좀 들어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말 후반부에 딩동댕 요정이 나타나서 이제 슬픈 캥돌이네 집을 지켜주세요라는 어떠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숲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수칙을 노래나 율동으로 간단하고 강력하게 표현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환경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네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숲에 갔을 때는 그 쓰레기 같은 거를 되가져온다라든지 집을 나설 때는 불을 끈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이요. 그래서 추상적인 어떠한 우리 환경을 지킵시다, 숲속을 지킵시다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작은 거라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거창한 교육보다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공감의 네.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0: 지난 4월 15일에 방송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조선시대부터 5대째 전통을 이어온 한의사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들이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살펴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주에 약 1,700평 규모의 한옥 진료소를 짓고 5대째 가업을 이어온 한의사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환자를 대하는 철학이 한옥 진료소 공간의 소개를 통해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방송 초반에 제시된 웅장한 한옥 외부 공간은 방문객에게 심리적 이완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반면 내부의 진료실은 빛을 절제한 좋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공간에서 긴장을 풀고 좁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더욱 가까이 마주하도록 설계한 방식은 환자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려는 의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서장훈 씨는 이러한 공간 설계의 의도를 진행자로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주인공이 직접 설명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이처럼 제작진의 섬세한 공간 소개 연출과 촬영 구성은 주인공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데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진료소 내부의 현대 미술 공간과 중정의 장독 배치를 소개하면서 주인공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문화 공간과 전국 각지 문중의 장독을 모아놓은 곳은 이 한의원을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 환자들의 감정까지 돌보는 복합적인 치유 공간으로 확장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환자들을 생각하는 주인공의 의료 철학을 살펴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방송은 나눔과 정서적 치유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지만 130년간 이어진 치료 방식의 과학적 체계성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약초의 품질을 연구하기 위해 산지를 찾아다녔다는 사례가 제시되었음에도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초들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이 현대인의 질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프로그램의 깊이와 설득력이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방송은 유명세에 얽매이지 않고 나눔의 철학을 오랜 시간 실천해온 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와 좋은 어른의 모습을 되새겨볼 수 있었던 완성도 높은 회차였습니다.
1: 한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치료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뭐 정보보다는 좀 사람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0: 그렇죠.
1: 전문성과 서사를 살리기 위해서 좀 어떤 방식이 더 좋았을까요?
0: 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주인공이 가진 부의 철학을 조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런 한의학의 뭐 어려운 원리 자체를 설명했으면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의학 원리 자체의 설명보단 치료 방식에 담긴 정성과 진심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녹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예를 들자면 방송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약초를 캐는 장면에서 아 이런 약초들은 현대인의 어떤 것에 좋고 이런 거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한 설명이 있다던가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고서가 나옵니다. 130년 전 고서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그걸 보면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러한 고서들의 지혜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5대째 이어와서 우리는 이러한 부의 철학을 갖게 됐다. 어떠한 부와 이런 치료의 진심인 어떠한 연결고리를 조금 더 언급해주면 조금 더 진정성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이번 백만장자는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살펴주는 인의였나 보네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에 주목하셨을까요?
0: 지난 4월 17일에 방송된 취미는 과학 80화 칸단지 이렇게 먹는 게 맞나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취미는 과학은 과학자와 떠나는 유쾌한 기차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과학 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는 과학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단순히 살을 빼려면 이렇게 먹어라 식의 뻔한 다이어트 정보가 아니라 영양소가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과학적 원리로 풀어낸 매우 훌륭한 교육 콘텐츠였습니다. 우선 칼로리 개념의 물리학적 기원을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양학의 칼로리가 19세기 1차 산업혁명 시대 석탄의 열 에너지를 측정하던 것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은 대단히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대형 열량계 안에 사람을 넣고 음식물의 연소 열량과 대소변을 통한 손실 분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실제 인간이 쓰는 에너지를 측정해낸 애트 워터 박사의 실험 이야기는 다이어트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물리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아주 참신하고 훌륭한 교육적 접근이었습니다. 또한 영양소가 ATP라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과 분자 구조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쪼개져 ATP를 만드는지 짚어준 부분이 좋았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탄단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실천 방안에 대해 다룬 점도 훌륭했는데요. 해당 회차의 게스트인 금나나 교수는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호르몬 분비와 흡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원리를 알려주고 하버드의 한 끼 건강식 접시 비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억지로 특정 음식을 죄악시하며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식단을 구성하라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제안해 주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방송 중반부에서는 고단백 식단이 간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며 일부 영양소와 인체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교적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좋은 탄수화물의 대안으로 추천된 통곡물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게 안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특정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곡물에 포함된 거친 식이섬유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위장 상태나 신장 건강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식의 정보가 제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더라면 다양한 시청자들의 신체 조건까지 고려한 더욱 균형 있고 세심한 교육 콘텐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은 내 몸을 이해하는 인체의 물리 역학이자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좀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작진으로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과학 교육 프로그램일수록 보편적인 정답만큼이나 개별적인 예외를 언급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무차별적으로 또 정보를 받고 필터링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통곡물이라는 것도 사실 좋은 영양소이고 좋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섭취량이라든지 그리고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자막에라도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는 내 건강 상태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
0: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닐까
1: 싶네요. 네. 자, 다음으로 다큐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지난 4월 13일 방송된 다큐프라임 100세 부자 일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100세 부자는 은퇴 세대의 재정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된 두 부부의 현실적인 사연을 통해 은퇴, 부부관계,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특허까지 낸 곰탕집을 운영하며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빚더미에 앉아 식당에서 쪽잠을 자는 부부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사연은 연로한 아버지와 병든 반려견을 돌보는 가운데 재개발로 인해 월세 수익까지 불안정해지며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은퇴 4년차 강사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2: 두 분
0: 보는 내내 100세 시대 퇴직 시기를 맞아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곰탕집 부부의 사례에서는 무조건적인 성실함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준 점이 좋았습니다. 방송 초반 5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회계 장부조차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온 남편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지적되었는데요. 자영업자에게 내 돈과 사업 자금을 분리하는 회계 마인드가 필수적이라는 일침은 사업의 기초를 짚어준 매우 훌륭한 교육적 포인트였습니다.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부부의 재무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실제 생활과 연결 지은 점이 훌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조언을 넘어 남편의 고집으로 무너져 있던 부부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한 탁월한 처방이었습니다. 단순 재정 상태의 개선뿐 아니라 빚으로 인해 무너졌던 부부 관계의 회복까지 도우며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죠. 은퇴 4년 차 강사 부부의 사연에서는 재정 소방훈련이라는 개념이 무척 신선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소방훈련을 하듯 노후 대비를 위해 월 200만 원이라는 생활비 한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소비 훈련을 경험해보도록 한 해결책은 시청자 누구나 당장 자신의 삶에 적응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강사 부부는 93세의 아버지와 시력과 청력을 잃고 치매를 앓고 있는 20살 노견을 함께 돌보며 육체적,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나 노견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조언이 제시된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해당 발언은 현실적인 측면을 짚으려는 의도였을 수 있으나 돌봄의 대상이 결국 사라짐을 전제로 비용 감소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당사자에게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노견에게 들어가는 비용, 특히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부담보다 관계와 감정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공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 저도 이거 본편을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도 좀 우려스러웠던 게 일부 시청자들이 사연자들의 그 자산 규모만 봤을 때도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모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강사 부부의 월소득이 현직자 못지않게 고소득이고 평범하지 않은 사연자들이다 보니까 다소 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느끼시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작진이 무겁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자산의 액수가 아닌 노후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들이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번 방송이 던진 본질적인 경고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라는 순환 시스템이 무너지면 누구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주이면서도 그리고 가게 주인이죠. 그런 분이 밤에는 군고구마를 팔러 나가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재정적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순환이 안 되면 위기를 맞이하는 거랑 똑같이 그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작진은 자산의 규모보다는 시니어들이 비유동적 자산에 묶여 발생하는 재정적 취약성을 짚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사실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어서 앞으로는 보편적 사례들이 더 방송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최지인 시청자평가원과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EBS의 대표 웹 콘텐츠 자이언트 팽TV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이언트 팽TV는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펭귄 풍수가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는 과정을 그린 웹 콘텐츠입니다. 기존 교육방송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깨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EBS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0: 오늘은 자이언트 팽TV의 연출을 맡은 김보라 CP, 임문식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평가원님도 뭐 펭수 잘 아시죠?
2: 그럼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자, 자이언트 팽TV 벌써 7주년을 맞았더라고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7주년 맞아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셨다면서요?
4: 네, 약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국민 커피차를 지금까지 펭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좀 진행을 했었고, 펭수를 사랑해주신 많은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0: 자이언트 팽TV의 첫 방송. 오래전이지만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이제 팽TV에 함께 계셨던 게 임문식 PD님이시죠.
3: 그때 다른 방송사들도 이제 웹 콘텐츠를 굉장히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펭수를 너튜브 콘텐츠로 더 자리매김해서 계획을 하자, 우리 방송을 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5: 그리고 유명한
3: 그때는
5: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3: 구독자
5: 제
3: 한명한 명이
5: 꿈입니다.
3: 엄청 소중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셨나요?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5: 오,
3: 설정,
5: 저를
3: 그거를 늘상
5: 보고도
3: 외치고,
5: 그냥
3: 또, 뭐,
5: 지나갑니다.
3: 구독자
5: 오,
3: 100명 됐을 때
5: 내가 드디어
3: 파티하고, 1000명
5: 구독자
3: 됐을 때 파티하고,
5: 4,000명을
3: 또
5: 이렇게
3: 5,000명 됐을 때 환강도 나가고, 네, 뭐, 여기저기 구독자를 사실 얻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또 재미가 아니었나. 펭수도 좀 간절함이 좀 넘쳤었고, 저희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댓글 반응도 계속 보게 되고.
4: 다양한 시청자들, 엄마들, 뭐 청소년들, 뭐 부모님들까지 다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 그 결과 조금 시청층이 다양해지는 어떤 결과로 네,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0: PD님들도 세계관 구축에 한 몫을 대단히 크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제작진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3: 이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제작진하고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펭수가 우리를 이제 함부로 대하거나, 뭐 약간 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제작진이 또 펭수하고 티키타카가 이제 좀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호흡이 좀 재밌게 그려지니까 그 캐릭터를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0: 저는 대중들에게 펭수가 좀 처음으로 각인됐던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기를 먼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가장 그 바이럴 요소로 작용했던 게그 당시에 아이돌 육상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EBS 아이돌 육상대회라는 걸 기획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EBS 대표 캐릭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바이럴 요소가 돼서 이제 이 컨텐츠가 빵 뜨게 된 거죠.
2: 당시 제작진들이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3: 안 믿겼죠. 이제 막 너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약간 그 지금의 상황이 인지가 안될 만큼 뭔가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고 구독자도 이제 처음에 뭐만 명, 뭐 5천 명, 뭐천명 이랬었는데 구독자도 좀더뭐 50만, 80만, 100만이 넘어가고 그래 그한 200만도 금방 돌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재석 씨까지 나오고 그렇게 늘어가는 거 보면서 와 그러면서 와 진짜 우리 이렇게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목이 많이 됐어요.
0: 저는 사실 뭐가 제일 생각이 나냐면 보신각 타종 행사. 그거 정말 좀 많이 명예롭지 않았어요?
6: 온라인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당당히 시민 대표로 뽑힌 것입니다.
3: 그때 당시에 그 펭수가 거기 가면서 내가 이것까지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진지한 자리에 이제 펭수가 그렇게 가니까 뭐 실감도 안 나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2: 촬영할 때 PD님들은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촬영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펭수가 좀 자유로운 캐릭터잖아요. 그거를 조금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4: 어떤 공간에 펭수를 놓아야 할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누구랑 있게 해야 뭔가 케미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펭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얘가 완전 잘 뛰어놀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판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회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촬영장에 가서도 이제 판을 짜놓았으니

0: 이제 펭수가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펭수의 자율성에 되게 많이 맡겨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계획했던 재미 요소가 있고, 펭수가 조금 제3의 재미 요소를 끌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요소와 펭수가 만들어낸 요소가 좀 조화로운 편이 되게 재밌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요거 요 아이템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지 않을까? 또 펭수가 이 아이템을 하면 굉장히 더 관심의 어떤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요런 고민들 하면서 네, 아이템 정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가서 이제 왕사나무를 주제로 한 콘텐츠로 해서 네, 최근에 또 네, 인기를 많이 얻었고.
0: 뭐 최근에는 창업떡 같은 되게 인기가 많은 떡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람들이 항상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강박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아이템에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트렌드 자체가 호흡이 너무 빠르지 않고 좀 느리고 천천히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편집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오기도 했고, 올해에 조금 더 그렇게 과정을 좀 살리는 편집?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본론, 재미, 재미 이렇게 편집을 하기보다는 이제 과정에서 뺑소의 소소한 부분들까지 살려가면서 좀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편집을 해보려고 트렌드에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웹 콘텐츠는 아무래도 좀 속도나 뭐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발 빠르게 맞춰 나가는데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팽티비의 그 핵심 포인트는 펭수가 얼마나 신나 있느냐, 요거일 것
1: 맞아요.
2: 같아요. 시민들과 소통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촬영할 때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편인가요?
1: 보통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거는 저희가 뭔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가 않아서 그 일단은 펭수가 가장 잘놀수 있는 장소를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하거든요. 이제
3: 오늘은
1: 재밌는
3: 바로
1: 분들이 많이
3: 홍대에
1: 다니고
3: 왔습니다.
1: 좀 트렌드에
3: 홍대
1: 민감한 분들이 다 많이 다니는 곳을
3: 입구.
1: 또 이제 그런 장소로 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가게에 들어가거나 뭐 사장님들과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때가
3: 일단
1: 있잖아요.
3: 출소하셨고
1: 펭수랑 티키타카 할수 있게, 펭수랑 또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장치를 해놓고, 네, 그리고 펭수한테는 이제 가서 섭외를 해놨으니 가서 잘 얘기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펭수가 잘 시민들과 잘그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2: 7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팽티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다 하는 회차 있었을까요?
0: 네, 저는 이제 역사학과 대학원생 편을 했던 편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3: 운사라고
0: 펭수가
3: 보통
0: 졸업을
3: 하는
0: 하지
3: 말입니다.
0: 못한 지 오래된 인문학 대학원 박사과정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3: 보시면
0: 인터넷
3: 얘가 지금
0: 커뮤니티 상에서
3: 얼굴이
0: 되게 좀
3: 눈물이
0: 짠하게
3: 있거든요.
0: 많이 그려지잖아요, 대학원생이.
3: 보상판
0: 근데 그중에서도
3: 아니면
0: 인문대
3: 등록해야
0: 대학원생 되게 짠하게 좀
3: 학교만
0: 그려지는 편인데,
3: 선생님
0: 제가 대학원을 나오기도
2: 발제
0: 했고
3: 하는
0: 해서
3: 걸로
0: 그
2: 수업을
0: 현장에서 좀
3: 시작하도록
0: 펭수에게 질문을 찔러넣는 게
3: 하겠습니다.
0: 되게
3: 전쟁선생님과는
0: 재미있었고, 펭수도
3: 전쟁선생
0: 자기에게 주어진
3: 시장용
0: 그런
3: 선반
0: 역할을
3: 학과
0: 굉장히
3: 연구관의 동반
0: 찰떡같이
3: 행사가
0: 정말
3: 됐습니다.
0: 무슨 20년 대학원
3: 그러면
0: 다닌 사람처럼 소화를 해주었고,
3: 교수님은 어떠세요?
0: 그리고 함께 출연을 해주셨던 그
3: 아니구나.
0: 대학원생
3: 아니구나.
0: 분께서도
3: 교수님을 왜
0: 캐릭터가 너무
3: 피하세요?
0: 특이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3: 교수님
0: 조화로 되게
3: 너무
0: 재밌는 편으로
3: 긍정적이고 감사한
0: 나왔는데,
3: 분이시라.
0: 근데 편집하면서 이제 노래를 안 넣어서
3: 나는
0: 제가
3: 너
0: 편집을
3: 블루오션이라
0: 했는데,
3: 불러.
0: 팬티비도
3: 개척자구나.
0: 그렇고
3: 그런
0: 다른
3: 거야.
0: 방송국도 그렇고
3: 교수님
0: BGM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노래를 안 넣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웃긴 거예요. 내부에서 시사를 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그래서 제가 후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과감히 음악을 아예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엔 유일하지 않나요? 예,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되게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음악이 없는 것까지가 이 편의 완성이다. 이렇게 대학원생들의 씁쓸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좀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뿌듯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 저는 그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대학원생에게 음악은 사치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했어요. 그만큼 좀 짠한 그네들의 인생을 잘 살리신 것 같다. 네.
1: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셋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편이 좀 기억에 나는데, 네. 저희 이제 회의를 하다가,
3: 네.
1: 제가 셋째를 가지니까 좀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우리

0: 제작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그 고프로 카메라를 켜서 이제 아,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가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집으로 들이닥쳐서 이제 주인도 없는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미역국 끓여놓고 저희 아이들 이제 하원하면 와가지고 같이 막 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에 이제 저희 막내딸이 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어 오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펭수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와서 또 그 병원 원장님이 펭수도 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너무 협조를 잘해주셔서 네, 정말 그 약간 저희 막내딸 탄생이 또 펭수와 함께 좀 잘 그려지는 좀 그런 일화가 있었고 그 이어서 저희 돌잔치도 이제 펭수가 해줬거든요. 우리 딸 돌잔치도 해줬는데 약간 이게 돌잔치다 보니까 락 페스티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또 얘기가 나와서 네 우리 노브레인 분들 초청해가지고 네 락 페스티벌 정말 동네에서 네 우리 부모님들 다 불러가지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자, 워낙에 이렇게 다양한 콘셉트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아, 나 이거 괜히 제작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힘들었어. 이런 기억 있을까요?
0: 여기 회사 앞에 여기 큰 공터에서 그 헬륨가스로 펭수 도대체 얼만큼 하면은 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풍선 또 엄청 큰 풍선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달면서 했는데 맞은 풍선을 딱 달면 원래 떠야 되는 게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 딱 다른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저희 같이 그 얘기했던 업체가 계산을 풍선 3개를 빠뜨리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그때 뭐 국제 상황이 있어서 헬륨가스 공급이 잘 안 되던 때여가지고 헬륨가스 바로바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촬영을 이렇게 실패한 채로 끝내야 되나 돈은 이렇게 드리고 끝내야 되나 하다가 수소문 하다가 저기 양주 어디에 조금 남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다렸어요. 그 오는 만큼. 그래서 팽수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밤이 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없던 조명팀까지 막 부랴부랴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개를 딱 가니까 팽수가 이제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게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하나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됐었어요.
1: 펭수가 이렇게 좀 매년 성장하는데 두 분의 노고가 상당하신데 또 대형 프로젝트 한번 할 때마다 또 소요 시간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프로젝트를 꾸준히 좀 진행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죠?
2: 네.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음원을 발매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것의 좀 연장선으로 음원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네, 여름에 나올 예정이죠.
1: 네. 공약 한번 하시죠.
0: 공약이요? 아, 음원 사이트에서 그래도 1위는 한번 찍고 내려야 되지 않나.
2: 네.
0: 네. 네. 제 목표예요, 도전. 그냥. 네, 제 작은 목표.
1: 네, 꼭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0: 그 재미도 재미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펭수 보면서 위로도 얻고 또 삶을 이어나가는 또 살아가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저희가 매 에피소드에 굉장히 정성 들여서 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꿋꿋하게 해온 저희 펭수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도 두 분들 덕분에 많은 희열과 대리 만족감을 얻어가면서 잘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으며 EBS 콘텐츠의 정의를 새롭게 쓴 자이언트 팽TV. 앞으로도 통통 튀는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2016년에 방영된 다큐프라임 녹색 동물인데요. 그동안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존재로 여겼던 식물을 욕망과 본능을 지닌 또 하나의 동물이란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 세계 5대 양 6대 주에 서식하는 식물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낸 수작으로 꼽히는데요. 국내외 유수의 상을 받으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다큐멘터리 녹색 동물을 함께 만나보시죠.
3: 지금은 건기가 절정인 11월. 마른 벼락과 마찰열로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산불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기만을 기다린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솔방울을 엽니다. 씨앗을 퍼뜨리려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것도 식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에 날개를 달아두었죠. 식물이 불이 난 뒤에 씨앗을 퍼뜨리는 이유는 불타 죽은 경쟁자들이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들이 죽었을 때가 씨앗을 퍼뜨려 싹을 틔울 적기죠. 그래서 식물은 불을 기다린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나무입니다. 꽃핀 모습이 금빛 비 같다 해서 골든 레인이라 불리죠. 바다로 가기 위해선 먼저 바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바닷가엔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은 시방을 분리시킨 뒤 날려보냅니다. 시방의 형태는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 씨앗은 120m 밖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출항할 때가 왔습니다. 시방은 바람을 받는 바람개비이자 물에 뜨는 보트. 씨앗을 배에 태우고 여정에 나섭니다. 모감주 씨앗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육지에 도착하려면 겨울철 편서풍을 만나야 하고 5달 이내에 총 3,5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성공하죠. 그래도 식물은 모험을 택했습니다. 씨앗의 무모해 보이는 모험은 성공합니다. 그 모험의 결과가 이곳에서 황금빛 꽃을 피우고 있죠. 그리고 씨앗의 이런 도전과 모험 덕분에 식물은 영토를 넓혀가게 됩니다. 한겨울에 열매를 맺는 겨우살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우살이는 새를 이용해 씨앗을 퍼뜨립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직박구리. 겨울철엔 새들의 먹이가 드뭅니다. 그리고 새들의 씨앗을 가렸던 잎들이 사라진 계절이죠. 그래서 열매는 이때를 노린 거죠. 새들에게 독보적인 먹이가 되려는 것입니다. 덕분에 겨우사리의 열매는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크기도 직박구리의 부리 크기에 맞춰두었죠. 결국 직박구리는 겨우사리 씨를 전담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우사리는 기생식물의 일종입니다. 나뭇가지에 붙어야만 살 수 있죠. 그래서 겨우사리는 특별한 씨앗을 만듭니다. 겨우살이의 시.

끈은 끈적거립니다. 그리고 1m까지 늘어나는 끈이 씨에 감겨있죠. 이 부분은 새가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거미줄과 접착제를 가진 씨앗. 바람이 불면 진가는 드러납니다. 가지에 붙은 씨앗은 가지를 뚫고 들어가 싹을 틔우게 됩니다. 식물은 씨앗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죠. 꽃이 진 뒤 씨방자루가 기둥처럼 길어집니다. 하늘을 향한 기둥들. 사람들은 이 식물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무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둥 아래쪽에 씨앗이 있죠. 이제 곧 씨앗은 사라집니다. 이질 풀은 마치 투석기처럼 씨앗을 발사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씨앗은 순식간에 발사됩니다. 식물은 흔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리다 빠르다는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식물은 인간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을 뿐이죠. 이곳은 더 긴 씨방자루를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0: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 지소니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화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1: 네, 정적이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식물이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그 생존의 시기를 거친 후에 뭐 사투를 벌여서 그야말로 살아남는 모습들이 정말 경이롭기까지 저는 했는데요.
2: 맞아요.
1: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저는 뱅크스 소나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200도 고온에서 생명이 타죽는데 그때 씨앗

0: 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식물이야말로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한 생명력과 생존의 지혜를 지닌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역사적 인물들을 AI로 복원해 그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드라마 형식으로
1: I'm Virginia
0: 삶과
1: Woolf.
0: 역사, 가치에 대한
1: My book
0: 깊이
1: came out
0: 있는
1: today.
0: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26일에 방송된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을 찾아서
1: It's a
0: 편에선
1: new book. The
0: 1929년
1: title is A
0: 저서인
1: Room of
0: 자기만의
1: One's
0: 방
1: Own.
0: 출간일 밤,
1: You may already have
0: 20세기
1: read it.
0: 영문학의
1: Or
0: 거장인
1: perhaps you've at
0: 버지니아
1: least heard the
0: 울프가
1: title.
0: 카메라를 켜고
1: A
0: 자신의 생각을
1: Room of One's
0: 전했는데요.
1: Own.
0: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선
1: All day long, their
0: 돈과
1: arms are
0: 자기만의 방을
1: plunged into
0: 필요하다라는
1: washing tubs.
0: 메시지를 중심으로
1: Their
0: 지적인
1: heads lost
0: 자유와
1: in the thick
0: 물질적인
1: steam that
0: 조건의
1: fills the
0: 관계에
1: room.
0: 대해 깊이
1: Laboring
0: 있게
1: at work that
0: 풀어나가며
1: slowly
0: 현대인들에게
1: drains the strength
0: 강렬한 질문을
1: from them.
0: 던졌습니다.
1: What they need is not a
0: 이에
1: room of
0: 대해
1: their
0: 역사
1: own,
0: 속 현인들에게
1: but only
0: 직접
1: sleep.
0: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라
1: Still, the
0: 재미있다며
1: reason I speak of
0: AI가
1: a
0: 가진
1: room of one's
0: 장점을 잘
1: own is
0: 살렸다는
1: that
0: 시청자
1: intellectual
0: 의견이
1: freedom
0: 있었습니다.
1: ultimately
0: 반면
1: depends
0: 이미
1: on
0: 사망한 인물을
1: material.
0: 기술로 재현한 게 무섭게
1: Whether she
0: 느껴진다며
1: were Mary or
0: AI 사용의
1: Judy,
0: 정당성에
1: those
0: 대해
1: who had lived without
0: 의문을
1: a name
0: 제기하는
1: might begin
0: 의견도
1: at last
0: 있었습니다.
1: to feel
0: 이처럼
1: themselves
0: AI를
1: alive.
0: 통해 이전엔
1: No
0: 제작하기
1: matter whether you
0: 어려웠던
1: are a
0: 양질의
1: man
0: 콘텐츠를 볼
1: or a
0: 수 있게 된
1: woman,
0: 건 좋지만, 동시에 AI의 단점에 대해서도
1: is
0: 생각하게
1: your
0: 됐다는
1: age
0: 의견들이
1: choice?
0: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 기행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과
1: 아이들의 동심을
0: 그곳에
1: 슬프게
0: 살아가는
1: 깊은 할아버지
0: 사람들의 따뜻한
1: 집사님에게
0: 삶, 이야기를
1: 장난감,
0: 담아내는
1: 삶을 싣고
0: 프로그램입니다.
1: 갑니다.
0: 4월 23일에 방송된 가성비 투어 4부
2: 점심시간이라
0: 공짜로
2: 식사하자고
0: 고쳐드립니다 편에서는
2: 그냥 여기 좀
0: 인천의
2: 말씀해
0: 오래된
2: 주시고
0: 지하상가에 있는
2: 여기
0: 무료
2: 있습니다.
0: 장난감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1: 소시지집.
0: 은퇴 후에 무상으로 장난감을 수리해주며
2: 여기가
0: 누군가의
2: 성형외과예요.
0: 소중한
2: 여기가
0: 추억을 살려주는
2: 성형외과예요. 돈
0: 전문가들의
2: 사용하는 데요.
0: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2: 기업인
0: 장난감
2: 김사님.
0: 병원의 선생님들이
3: 실업인은
0: 어떻게
3: 군사예요.
0: 나이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3: 군산에서
0: 고민에
3: 장난감 병원에
0: 답을 주는 이 시대의
3: 들어왔는데
0: 참
3: 갑자기
0: 어른이라며
3: 박사님들이 군대로
0: 시청하는 내내
3: 은퇴하신다 그래서
0: 선생님들의 진심이
3: 이제
0: 느껴져
3: 담당하는 분이
0: 뭉클했다는
3: 없잖아요.
0: 시청자 의견이
3: 그 부분은
0: 있었습니다.
3: 제가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같이
0: 또한 실제로 해당 장난감 병원에 아이의 장난감을
3: 시작하셨는데
0: 맡겼던 시청자분이
3: 꽃잘 주세요. 그래.
0: 덕분에 아이가 잘 갖고 놀고 있다며 아이의 추억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1: 직접 찾아온
0: 감사
1: 꼬마
0: 인사를
1: 손님의 마음을
0: 남기기도
1: 아이에게
0: 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문제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3: 이건 이제
0: 반려견과
3: 크림요거트랑
0: 보호자를
3: 버터랑
0: 찾아가
3: 있고
0: 원인을
3: 사과를 아침에
0: 분석하고
3: 약간
0: 행동을
3: 이렇게
0: 교정하는
3: 칼로 치고
0: 프로그램인데요.
3: 사과가 있을 때
0: 4월
3: 이렇게
0: 25일
3: 생각하는 걸로
0: 방송된
3: 하고 있어요.
0: 지리산
3: 현재
0: 스님과
3: 옳지?
0: 껌딱지 보리 편에서는
3: 미연?
0: 지리산 문수사에서
3: 무슨
0: 17마리의 개들과 함께
3: 멋진
0: 생활하고 있는
3: 서열대로
0: 하륜
3: 그래요.
0: 스님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3: 오늘은 지금
0: 스님
3: 멋있어요.
0: 곁에 붙어
3: 너무
0: 다니며 강한
3: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집착과
3: 지금 왜
0: 견제를
3: 그러는
0: 보이는
3: 거예요? 지금
0: 진돗개,
3: 냄새도 맡고
0: 보리의
3: 지금
0: 행동을
3: 보이는데 못
0: 분석하고
3: 가니까
0: 불안 증세를
3: 불안하다고
0: 없애주기 위한 훈련을
3: 하는데
0: 진행했는데요.
3: 하지만
0: 이에
3: 나쁜
0: 대해
3: 개가
0: 스님과 개들이 서로
3: 있는
0: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2: 이 시간이
0: 모습이
2: 스님에겐
0: 영상만으로도
2: 수행이자
0: 진실로
2: 행복이라거든요.
0: 느껴진다며
3: 그런
0: 마치
3: 말씀을
0: 동화 속의 한
3: 하시더라고요.
0: 장면을 보는 것
3: 여기는
0: 같다는
3: 스님이
0: 의견들이
3: 아이들을
0: 있었습니다.
3: 보살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0: 그리고
3: 스님을
0: 새나기를
3: 지키고 있네요.
0: 보면
3: 이렇게
0: 마음이
3: 얘기를
0: 편해지는데
3: 하시고
0: 이번 회차에 출연한
3: 이제
0: 모두가
3: 전생에
0: 평온해 보이는 점이
3: 아버지님하고 스님을
0: 좋았다는
3: 지키라는 년이
0: 시청자
3: 이제 이렇게
0: 의견도
3: 스님 지키러 온것
0: 있었습니다.
3: 같다. 이런 표현들.
0: 다음은 지식채널 E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E는 일상 속 궁금증부터 과학,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5분 내외로 흥미롭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4월 29일에 방송된 장군님의 불안 해소법 편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의 기록을 통해 탐구했습니다. 임진왜란이란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매일 일기를 쓰며 감정을 기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활쏘기 같은 신체 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렸던 그의 실천적인

0: 불안 해소법을 소개함으로써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이들에게 그 어떤 영상보다 위로가 되어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헤아리며 글을 구성한 작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도 위인이라 할지언정 결국은 한 사람일 뿐이란 점에서 그의 방식을 따라 매일 일기를 쓰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면 괴로움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오가는 전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휘해야 했던 이순신 장군과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 수준은 다를 텐데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하는 게 적절한지 반문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4월 27일 방송된 교실 밖 생존 교양 14대 1의 모순 거부권을 갖춘 세계 평화 보도에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제도가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라는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4개국이 찬성해도 결정이 무효가 되는 14대 1의 모순을 지적하며 강대국이 관련된 분쟁에서 유엔이 무기력해지는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기구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실 밖 생존 교양이라는 코너명처럼 삶과 맞닿아 있는 최근 이슈를 다뤄서 너무 재미있게 봤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서 국제기구의 졸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 보도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줘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더 좋은 방송을 향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들 역시 그 고민을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소중한 의견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0: 백받을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더 쉽게, 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한 유기열표 천연 조미료 레시피. 시간 없을 때, 맛이 2% 부족할 때 딱! 조미료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 감칠맛을 책임지는 구운 소금과 국물 맛 보장되는 천연 조미료부터 별다른 양념 재료 없이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 수제비 레시피. 파근파근한 감자와 쫀득한 수제비의 맛있는 만남. 감자 수제비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빈 담임 광이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유기열입니다.
4: 네, 선생님. 이번 한 주는 네. 전통 한식 재료와 추억의 맛을 배우고 있는데요. 조미료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
5: 아,
4: 했어요.
5: 그래요?
4: 오늘 배워두면 진짜 요긴한 요리
5: 네.
4: 쓸수 있을 것 같은데.
5: 네, 그렇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우선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요.
4: 네.
5: 맛은 물론이고
4: 네.
5: 또 건강에도 좋아요.
4: 오,
5: 네.
4: 사실 저희가 요리할 때 조미료를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천연으로 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는데
5: 네네.
4: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네. 이번에 구운 소금을 좀 만들 거예요.
4: 예.
5: 네, 구운 소금을 쓰지 않고 단맛을 내기 때문에 덜 짜고 그래서 나물 무치는데 또 간맛 치는데 넣으면은 아, 또 다른 맛이 납니다.
4: 맞아요. 구운 소금 저도 구매를 많이 하는데
5: 네.
4: 자, 이렇게 천일염 20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5: 네네.
4: 자, 그또 다른 재료들이 있어요.
5: 아, 요거는 네. 국물 내는 재료인데 멸치?
4: 예.
5: 표고버섯 이런 거다 있다고
4: 맞아요,
5: 생각해요.
4: 맞아요.
5: 네. 그리고
4: 건새우.
5: 예, 건새우 이거 뭐 조그만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4: 예.
5: 네. 남편분 북엇국 끓여 주시다가 남은
4: 예.
5: 거. 네. 다시마는 뭐 다 있을 거고.
4: 예.
5: 또 건가류 드시다가 아몬드 요거 남겨 놓은 것도 있을 거고.
4: 예, 요거는
5: 또 하나. 무말랭이.
4: 오, 맞아요.
5: 요거는 육수를 낼 적에 대부분이
4: 예.
5: 무를 쓰잖아요.
4: 맞아요.
5: 예. 그래서 더 농축된 맛을
4: 오.
5: 발휘하는 무말랭이로
4: 예.
5: 천연 조미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4: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5: 네.
4: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천연 조미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5: 네.
4: 자, 천연 조미료.
5: 네.
4: 먼저 이 천일염을 갖고 만들어 볼 텐데요.
5: 네네.
4: 구운 소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5: 네네.
4: 아니, 근데 천일염, 뭐 구운
5: 네.
4: 소금. 이 두 가지
5: 네.
4: 어떤 게 뭐가 다른지 저는 너무 헷갈려서.
5: 아, 천일염 이 맛은
4: 네.
5: 이제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4: 아, 맞아요,
5: 네네.
4: 맞아요.
5: 예, 그리고 불순물도 있을 것이고.
4: 좀 쓴맛도 나고
5: 네네.
4: 불순물 좀 있고.
5: 네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물에다 살짝 씻어가지고 볶으면 이 짠맛이 줄어들고 또 씁쓸한 맛도 없어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나물 무칠 때, 국간 마칠 때 어디에 쓰셔도 아주 그 이 소금 쓰는 것보다 호소금 쓰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4: 자, 한번 그 씻는 맛을 볼게요. 근데 이제 소금을 물에 씻는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5: 웃기죠? 상상이 안 가죠?
4: 예?
5: 자.
4: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너무 녹음 안 돼요. 아니 그냥 좀 작은 입자 불순물 같은
5: 그렇죠. 뭉개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요런 거
4: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진짜 녹지 않았어요, 선생님.
5: 이렇게 합니다. 집어넣고 휘휘 젓는 게 아니라
4: 한 번에 그냥 들이붓고
5: 아니면 넣다 빼도 되고요.
4: 살짝
5: 네.
4: 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달궈진 팬에
4: 네. 아 바로 또 불러가서
5: 볶겠습니다.
4: 자 가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팬으로 가서 천일염을 볶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팬이 저희가 평소에 쓰던 팬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5: 네,
4: 이유가 있나요?
5: 얇은 팬에다 하면 잘못하면 막 오도도도도도독 하고 튀어가지고 이게 얼굴에 딱 튀어서 맞으면 그 온도가
4: 소금이 뜨거우니까.

0: 그래서 디는 수가 있고.
1: 그리고 저기 코팅된 팬은 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0: 네? 코팅이 또 벗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짠 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을 된 데나 예? 뭐 이런 데다 볶으면은 우리가 또 이거 잘못하면 벗겨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긁힐 일도 예, 없고. 예.
0: 깨끗이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한 거 먹어요.
1: 지금 이제 예. 볶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소금을 볶아주면 되나요?
0: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것도 색깔이 변해요.
1: 어떤 색으로요? 시간으로 말할 수 없고. 자.
0: 이게 어떤 색으로 보냐면 지금은 하얗고 뽀얗잖아요.
1: 아직까지는요?
0: 예, 약간 회색빛이라고요. 오. 예, 그렇게 날 거예요.
1: 지금 아주 흰색인데?
0: 네, 아직은 흰색인데.
1: 저 여기 예. 팬에 보이는 요 색깔, 요 회색 느낌, 여기 아래 있는.
0: 여기 많이 좀 고진 거.
1: 예. 예. 요런 느낌 네, 가까이
0: 네,
1: 가면.
0: 그렇죠. 네.
1: 다 된 거죠?
0: 네네. 네.
1: 자, 한번 이렇게 말리듯이 볶아볼게요.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이렇게 말리듯이 네. 잘 이렇게 볶고 있는데 네. 색이 아까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0: 네, 그래서 아까 그 천일염 물에 씻어서 볶다 한 15분에서 한 20분 가까이 중불에서 이렇게 서서히 볶다 보면 이런 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1: 뭔가가 예, 예. 회색 베이지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1: 그레이
0: 확실히 다르죠.
1: 예. 예. 요 색깔이 됐을 때 네, 제대로 된 고소금이 예, 예, 되는 건가요? 예.
0: 튀지 않게 볶으셔야 돼요. 조심하셔가지고. 네. 네.
1: 선생님, 이 구운 소금은 네. 어디에 이렇게 쓰면은 잘 어울릴까요?
0: 예, 요 구운 소금은 이제 꽃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요리 같은 거 있잖아. 예? 나물 무치는데. 예. 또 마지막으로 국을 간을 마치는데. 예. 그럴 때 요걸로 하면은 씁쓸한 맛이 없고. 예. 또 우리가 짜지 않고. 또 고기, 그냥 생으로 구워가지고 예. 예 거기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1: 근데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주는 네. 소금은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0: 이제 좀 이따 갈 거래요.
1: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0: 예, 갈 거. 자, 다 됐습니다. 네. 이제
1: 자, 옮겨 담아볼까요? 네. 우와 아까 천일염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그렇죠. 이게 장난감 같아. 땡글땡글한 거.
1: 색이 확실히 다르고 네.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0: 네, 예.
1: 자 옮겨 가볼까요? 도마로 네. 선생님께서 아까 네. 이 잘 구워진, 잘 볶아진 이 예? 구운 소금을 한번 네. 가신다고 했어요.
0: 네,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걸 나무를 이렇게 묻혀봐. 안 녹아. 한참 주물러야 돼요.
1: 그러니까 이거 씹히면은 예, 엄청 그렇죠. 짜단 말이에요.
0: 이거 엄청 딱딱해요.
1: 아, 그래요?
0: 말도 못하게 딱딱해요, 이거요.
1: 오, 예. 자, 이걸 그렇게 간다는 거죠.
0: 예, 예. 한번 갈아볼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해서 좀 식혀가지고 예. 바르셔야 돼요.
1: 사실은 네. 음식할 때 어떤 소금을 쓰냐에 따라서 맛이 정말
0: 그렇죠,
1: 달라지거든요.
0: 그렇죠. 예. 간장을 어느 거를 쓰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지만
1: 맞아요, 맞아요.
0: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0: 한번 돌려보세요. 나 무서워. 보면서 가릅시다.
1: 아 이거는
0: 네네,
1: 아
0: 이렇게 중간, 중간.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1: 자
0: 한번 보세요. 네 자,
1: 이 정도 괜찮나요?
0: 아 좀 조금 더 갈아야 돼요.
1: 더 갈아요?
0: 네 정도.
1: 멈춰요.
0: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뚜껑 좀 열어보세요.
1: 자 뚜껑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0: 네.
1: 저희가
0: 와 연기.
1: 네.
0: 많이 갈렸네요.
1: 이 정도 맞나요?
0: 예, 고기 아니 고기 먹을 때 이런 정도 나오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너무 고운 소금은 아니거든요.
0: 네네.
1: 자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가시면 되는 거죠.
0: 그런데 사실 이게 덜 갈리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1: 맞아요.
0: 나물 같은 거 부치는데 넣었을 때
1: 예.
0: 얘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1: 여기 넣어볼게요, 그러면.
0: 네. 아 귀여워.
1: 뭔가 확실히 내가 만든 거니까
0: 그쵸.
1: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왜 사서 쓰는 소금을 이렇게 하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아까운 느낌도 덜 들어요, 이렇게.
0: 내 정성과 사랑이 네. 들어간 거라서. 자, 홀딱 보세요.
1: 자, 이거 한 돌 한 돌 그냥. 어머, 여기 흘린 거 너무 아까워. 예. 자, 그냥 천일염일 때랑
0: 네.
1: 이렇게 구운 소금이 됐을 때랑 맛이 네. 어떻게 다른지. 천일염 때 맛이 어때요, 소금 맛이?
0: 씁쓸한 맛.
1: 맞아요.
0: 그리고 너무 짠 맛.
1: 예.
0: 근데 요거는 씁쓸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단맛이 들어간 살짝 짠맛.
1: 오.
0: 소금이니까.
1: 좀 적당하게 짠맛.
0: 예, 예. 그렇죠. 아주 써서 몸서리를 치지 않는 그런 맛.
1: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또 저희가 건강에 좋은
0: 예. 예. 소금을 한번
1: 구운 소금 만들어 봤습니다.
0: 네. 이거 많이씩 만드시면 좀 버거워요, 볶기가.
1: 예.
0: 그러니까 이만큼씩 만들어도 이거 소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자주 만드시면

0: 돼요.
1: 예. 네. 다음은 선생님, 또 네. 천연 조미료 네.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네. 국물 맛 내는.
0: 네, 국물 맛 내는. 예. 아무리 예. 얘네들이 잘 말라 있다고 해도요. 예. 예 한번 불에, 후라이팬에다가 비린내를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1: 수분도 네. 날리고. 네네. 비린내도 날리고. 네. 한번 볶아 볼게요.
0: 너무 세지 않은. 예. 중불보다 더 약한 약불에다. 이번에는 팬이 이렇게 생겼죠?
1: 예, 저희가 네. 늘 쓰는 팬.
0: 예, 예. 표고. 네. 뭐 이걸 뭐 따로따로 볶을 필요는 없어요.
1: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네. 마른 팬에다가 네. 그냥 넣으세요. 네, 전 다시마도 네. 살짝 넣습니다.
1: 다시마도 넣을까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네. 혹시나 모를 비린내라든가.
0: 네, 그렇죠. 나요. 옆에서 나 날라오잖아요. 네.
1: 맞아요. 저희가 네. 냉장고에 이렇게 좀 넣었던 네, 것들은 네, 네. 쿰쿰한 냄새가 날 네,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네. 근데 불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거 선생님? 아주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타게 되면은 예. 쓴맛이 난단 말이에요.
1: 오히려 국물 내려다가.
0: 그렇죠.
1: 약불에서.
0: 예, 예. 약불에서 그냥 녹진 게 예, 약간, 그 습기가 날아갈 정도.
1: 맞아요.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예. 네. 바삭바삭해질 정도 네. 타지 않게. 예, 예. 근데 벌써부터 이 감칠맛 나는 향이 엄청 올라와요, 선생님.
0: 향 나죠. 예. 예, 나잖아요. 예.
1: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잘 볶아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렇게 다시팩을 많이 팔잖아요. 네네. 여기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0: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한 숟갈 푹 퍼서 집어넣게 되면 국물이 지저분해지니까 예.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르르 끓으면 얘가 맛이 우러나잖아요.
1: 예. 사실 집집마다 네. 이 국물 내는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취향에 예. 맞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원하시는 거, 예. 있는 거. 나는 멸치하고 멸치만 넣을 거야. 그럼 멸치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이 무 같은 거는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넣으시는 게 좋다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취향에 맞게 하시고 네. 잘 볶아졌으니까 이제 한번 네. 잘 갈아볼까요?
0: 예, 갈아볼까요?
1: 제가 육석에 가볼까요?
0: 네.
1: 벌써부터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
0: 냄새 난다. 예, 볶으니까. 자.
1: 맛있겠어요, 선생님. 네. 벌써 국물 맛이 상당히 네.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요, 다시 팩 사려면 비싸요.
1: 맞아요. 자, 선생님. 이제 갈 건데. 네. 어느 정도 크기로 가면 좋을까요?
0: 이제 보면서 합시다, 우리.
1: 그럴까요?
0: 네. 아, 갈라진다.
1: 네. 맛있는 향이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정도 갈까요?
0: 요리 충당해서 예.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 요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0: 예, 예, 예. 네. 제법 갈아졌네요.
1: 선생님, 이 정도 돼요?
0: 예, 예. 너무 곱게 갈으면 국물이 텁텁해요.
1: 선생님. 예.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0: 그래.
1: 라면에 들어갈 라면 후레이크보다 조금 크게.
0: 오케이, 오케이.
1: 그거 괜찮죠?
0: 네네.
1: 여기에 저희가 지금 만든 네. 국물 내는 네. 천연 조미료를 네. 담아볼게요.
0: 이렇게 약간 디길디길하도록 건조기가 약간 있는 듯하게 예. 이렇게 넣으셔야 이게 국물이 텁텁하게 나오질 않아요.
1: 네. 너무 잘게 할 경우 이 다시팩 네. 바깥으로 그 가루들이 나와서
0: 그렇죠, 그렇죠. 네? 텁텁해요. 네.
1: 뭐 나오진 않겠지만
0: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1: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0: 네네. 네.
1: 이렇게 하면 우리 집만의, 네, 우리 집만의.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국물을 낼 수 있겠네요. 네,
0: 그렇죠.
1: 이 국물을.
0: 조금만 부어주고.
1: 예. 천연 조미료. 네. 이 국물 맛이 또 네.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밑국물이 예. 그날의 찌개의 맛을 좋아합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0: 싹 오므려서.
1: 다시팩도 만들어 봤어요.
0: 예, 예. 넉넉히 만드셔서 이렇게 예. 만들어갖고 이만큼씩 담아서 네. 지퍼백에 탁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꺼냈으면 얼마나
1: 든든해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자, 이렇게 천연 조미료 두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2: 구운 소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금을 체에 받친 채로 물에 씻어줍니다. 달군 팬에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소금을 볶을 때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소금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소금을 유리병에 담으면 구운 소금이 완성됩니다. 천연 조미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달군 팬에 건 표고버섯, 내장 제거한 국멸치, 건새우, 북어포, 다시마, 아몬드, 우말랭이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마른 재료라도 한 번 더 볶아주면 잡내와 비린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재료를 넣어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와 다시백에 담으면 천연 조미료가 완성됩니다.
1: 날이 더워질수록 네. 찾는 요리가 이 칼국수, 수제비잖아요.
0: 수제비, 예. 이열치열.
1: 그렇죠. 네. 자, 오늘 감자 수제비에 천연 조미료와 구운 소금이 네네.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감자 수제비를 해서 네. 저는 감자를 갈아서 집어넣는 감자.
1: 오, 감자. 네, 네.
0: 그리고 감자만은 이게 뭉치질 않습니다. 네. 밀가루 조금 하고 채소.
1: 네.
0: 네, 채소, 양파, 네. 여기다 감자. 겉에서 보이게끔 감자, 네. 호박, 당근 이건 있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대로 아무 야채나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1: 네.
0: 그리고 천연 조미료 만든 거
1: 맞습니다. 네.
0: 마지막 소금. 간은 구운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건강한 맛 진짜 먹고 싶어서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손이 가는 예. 감자 수제비를 맛보실 겁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감자 수제비 시작해 볼게요.
0: 네.
1: 자, 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0: 감자부터 갈아놓을까요? 육수부터 먼저 할까요?
1: 육수 해볼까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0: 육수, 예, 예. 예. 그럴까요? 네.
1: 자, 저희가 그러면, 만들었던 천연 조미료 두 가지 중에. 네. 자, 이 다시팩에 천연 조미료.
0: 불을 켜고 네. 물을 집어넣고 다시팩을 그냥. 예. 넣습니다.
1: 사실 맛보장 100%예요.
0: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예.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 간을 하겠습니다.
1: 어, 뭔가가. 네.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되게
0: 그래요?
1: 작지만.
0: 예. 예.
1: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네. 국물 우려내면 될까요?
0: 아, 끓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됩니다.
1: 한 아, 그래요?
0: 5분에서 10분 안으로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끓고 있으라고 얘는 냅두고요.
1: 네, 밑국물 내는 동안 네. 저희는 손질 좀 해볼게요.
0: 동안에, 네, 감자를 갈아보겠습니다.
1: 예.
0: 네, 강판 좀 주세요.
1: 감자를 또?
0: 네네네네.
1: 저 근데 선생님 사실 네. 감자 수제비 이런 거 하면 네. 이 감자는 채 썰어서 들어가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반죽에 넣으신다고 뭐
0: 이랬는데. 네, 진짜 백의 감자 수제비. 옹심이는 아니지만,
1: 예.
0: 네, 그거랑 비슷한 진짜 감자로 만든 감자가 듬뿍 들어간 예? 감자 수제비.
1: 오, 네. 자 일단 한번 선생님 따라가 볼게요.
0: 네. 네. 강희 씨가 갈아야 되는데.
1: 아, 제가 갈아줄게요. 그럼.
0: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힘이 나보다 적읍니다.
1: 잠깐만요, 선생님. 네. 월요일에는 저한테 많이 시키시더니 고추장 할 때는 저한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아예 안 시키시네요 이제는. 예? 저희 엄마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0: 애끼려고.
1: 아, 제가. 네. 사랑받는, 참, 예, 네. MC예요.
0: 네.
1: 자.
0: 자, 이렇게 갈았습니다.
1: 예.
0: 네.
1: 자, 이렇게 강판에 갈아놓은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0: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거 믹서에 갈으면 안 되나요?
1: 어, 그러게요. 아니, 믹서기도 있고, 이렇게 네. 손으로 가는 핸드믹서도 있는데, 네. 굳이 강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건더기가 있어야 씹히는 맛이 있죠. 그러면 뭐 전분가루가 좀 하면 되죠.
1: 아, 네, 그러네요, 진짜.
0: 그렇죠? 네, 맞죠?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네. 밑에 전분이 가라앉으면 이제 그것까지 쓸 거예요.
1: 아.
0: 금방 가라앉아요.
1: 남은 전분까지도. 네. 강판에 깨끗하게 네. 갈아봤습니다.
0: 네. 요거는 이제 국물이 좀 빠지라고 이렇게 놓고요.
1: 네.
0: 네, 이제 채소를 손질하겠습니다. 이리와라. 대파는
1: 네.
0: 뭐 음식에 대파 안 들어가는 데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0: 요즘 대파가 쫑이 섰으니까요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게
1: 예.
0: 에, 좀 이렇게 뼈가 없다고 그랬나?
1: 좀 질기지 예. 딱딱하지 않은
0: 네. 예. 그리고 당근은 비주얼 담당
1: 맞아요 수제비에 잘 예. 어울리는 채소들이에요 예. 지금
0: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게 영양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래서
1: 예.
0: 제가 날로 드시지 말고
1: 네. 그리고 이 수제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0: 네.
1: 크기를 비슷비슷하게 썰면 네.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감자.
1: 예.
0: 얘도 제가 살짝 썰어보겠습니다.
1: 네, 반죽에도 들어가지만 네. 또 따로도.
0: 네.
1: 사실은 오늘 네. 지금 있는 재료들이
0: 네.
1: 거의 자투리 채소에,
0: 네.
1: 자투리 재료에
0: 맞아요.
1: 좀 들어가는 좀 크기예요, 다.
0: 네. 그리고 양파.
1: 예.
0: 양파 이게 열을 가하면 이 단맛이
1: 맞아요.
0: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먹기 이 호박.
1: 예, 호박 부드럽게.
0: 예.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야, 이 애호박도 엄청 달아요. 맞아요. 다 짭짤.

0: 자, 저렇게 끓고 있죠?
1: 예, 지금 맛있는 밑국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0: 근데 예. 저 밑국물을 끓이는 사이에 예? 얘가 안 익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걸 다 그냥 넣겠습니다.
1: 아, 예. 네,
0: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넣어서 끓일게요.
1: 바로?
0: 네, 바로 넣어서 끓일게요.
1: 자.
0: 예, 바로 넣어서 끓이고 예. 반죽만해서 뜯어 넣으면 끝.
1: 예. 채소가 좀 네. 단단하니까 네. 미리 한번 이렇게 네. 넣어서 익히고 있을게요. 자, 이제 감자 반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물을 빼니까 이 감자만 나왔는데 이미 반죽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0: 그렇죠.
1: 예? 신기해요, 선생님. 예.
0: 자, 딱 집어넣고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 전분 가라앉았죠.
1: 예, 아래에.
0: 예. 그래서
1: 선생님, 근데 왜 전분은 좀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전분은 빼고?
0: 국물, 물은 빼고, 감자 물은 빼고 가라앉은 전분.
1: 아, 전분을 넣는 거예요?
0: 전분을 넣는 겁니다.
1: 아, 네. 자, 옮기게끔.
0: 네네네네.
1: 천연 전분이에요, 선생님.
0: 그렇죠. 금방 만든 거, 즉석.
1: 어머나. 네. 오늘이 다 천연으로.
0: 오늘 진짜 그러네요. 네.
1: 그러게.
0: 이렇게 쓰죠?
1: 근데 밀가루도 같이 만족하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게 이것만으로는 너무 옮기질 않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밀가루, 이거는 중형 밀가루.
1: 아, 근데 진짜 새로워요. 저는 감자 수제비에 이제 수제비는 밀가루로 들어가고 이제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감자 수제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0: 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1: 네. 아니, 여기는 이제 반죽에서 들어가니까.
0: 감자 몇 개 집어넣고 감자 수제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요.
1: 근데 저는 이거 네. 못 먹어봤는데 네. 원래 어떻게 먹었던 건지. 감자는 또 강원도에서 유명했으니까.
0: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서 아시는구나.
0: 네.
1: 강원도에서 이렇게 반죽에 넣어요?
0: 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이것저것 해먹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수제비 반죽처럼 그렇게 네. 아주 뭐 치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1: 예, 간단해요.
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지루하게 해서 예? 숟갈로 딱딱 떠놓으면 끝나요.
1: 아,
0: 너무 편리하고
1: 간편하게 좋죠? 반죽 네. 필요 없이 그냥 네네. 너무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0: 네네. 자, 끓고 있죠?
1: 예.
0: 넣겠습니다. 이걸로 집게로
1: 국물. 자, 아까운 국물 다 받아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
0: 꼭꼭 짜.
1: 사람이 이렇게 되네.
0: 내가
1: 예?
0: 만든 거라고.
1: 예.
0: 에이, 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 꼭꼭 짜서.
1: 예. 오, 맛있는 국물 아주 잘 우러났어요, 선생님.
0: 네. 그다음에
1: 채소도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고, 요거 이제 잘 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0: 뭘,
1: 좋을까요?
0: 뭘 잘 펴요? 펼 것도 없어요, 이건요. 반죽을
1: 예.
0: 이제 되직하게 하면 잘 펴야 되지만, 광현 씨도 숟갈 갖다 떠넣어보세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저도 해볼게요.
0: 네. 너무 쉬운 수제비 아니에요?
1: 그러게요.
0: 네. 그냥
1: 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얇게.
0: 멋있게 하네. 근데 그래봤자 익으면 다 똑같아요.
1: 요거 어디서 바꿨냐, 방송에서. 선생님.
0: 그렇죠, 방송에서 봤죠?
1: 예. 이렇게 해서, 네, 막, 달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일주일에 몇 개씩 넣으시고 하는데. 네. 이 수제비가, 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0: 그렇죠.
1: 쫀득쫀득한 게. 근데 어떤 거 너무 두껍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약간.
0: 이 수제비는, 이제, 씹는 맛이 있으니까, 네.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그 감자의 그 아삭한 맛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알갱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0: 그렇죠. 예, 네, 갈았기 때문에.
1: 오! 식감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0: 그렇죠.
1: 아니, 이제 주말이잖아요.
0: 네.
1: 주말 때 이제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화끈하게
0: 그렇죠.
1: 감자 수제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0: 네.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만든 수제비.
1: 네,
0: 그렇죠?
1: 믿음도 가고.
0: 네.
1: 선생님, 이거 수제비 반죽 들어가고 나서 네. 얼마 정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 반죽은?
0: 이것도 이렇게 보면서요. 자, 이거죠?
1: 예.
0: 이거죠? 예.
1: 근데 이거 선생님?
0: 예, 예. 감자라서 예. 전분이라 열을 받아들여서 금방 익어요.
1: 그냥 밀가루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거 국물도 감자 전분이 들어가고
1: 예.
0: 아주 깔쭉하니 맛있어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 다시팩만으로는 맛을 완벽하게 내기는 어렵잖아요.
0: 간이 안 들어갔죠.
1: 그렇죠.
0: 얘는 감칠맛이 들어간 거지
1: 맞아요.
0: 간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간은?
1: 구운
0: 소금으로.
1: 예, 우리가 만든
0: 네.
1: 천연 조미료.
0: 네.
1: 뭔가 뿌듯하네요, 선생님.
0: 그죠?
1: 예.
0: 와, 색깔이
1: 그러게요. 그냥 어느 정도 익히면 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0: 그렇죠. 어느 정도 익으면 소관이 봐가지고.
1: 보이니까.
0: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1: 예.
0: 저는 다 익은 거예요.
1: 와우.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담아볼까요?
1: 이야, 정말 금세 만들어서.
0: 금방 되잖아요.
1: 예.
0: 그렇죠? 안쳐놓고 그냥 반죽해서.

0: 감자 갈아서 네. 그렇게 그냥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잖아요.
1: 와, 정말 저도 진짜 수제비 너무 좋아하는데
0: 이런 수제비 나 처음에.
1: 예, 처음이에요. 아니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이야.
1: 아주 푸짐하게 그냥. 네. 자, 이렇게 100% 맛보장 감자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수제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천연조미료를 넣어 끓여주세요. 강판에 감자를 간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하고 전분을 분리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채 썰고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채 썰어주세요. 냄비에 대파,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서 수제비 반죽보다 단단한 채소는 미리 넣어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간 감자, 전분,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천연 조미료를 건져낸 뒤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구운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열무김치부터 밥도둑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삼더벌류씨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삼더벌류씨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6: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5: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우윤인가요? 그 고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별은 나를 꿈꾸게 한다고.
8: 우와. 이게 꿈꾸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풍경인 것 같아요.

닭갈비가 이렇게 통째로. 야, 이 맛있다. 진짜. 네.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한 그 자부심을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남미의 도시들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0: dicen música viento. De viento.
1: 해발 3640m. 여기는 세상 가장 높은 곳의 도시. 이곳에 그녀들이 있었습니다. 라파스의 원동력. 그녀들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참 먼 길이었습니다. LA와 보고타를 거친 40시간의 여정길. 남미 중부 사면이 내륙인 바다 없는 땅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로 갑니다.

0: 안데스 고원 험준하고 너른 골짜기. 설산의 비호 아래 라파스는 넓고 높게 펼쳐져 있습니다. 숨쉬기도 벅찬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을까요? 남미에서도 원주민이 가장 많은 곳. 광장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오랜 저력이 있는 땅이 아닐까? 스페인에 대항한 중남미 최초의 혁명도 이곳 라파스에서 시작됐죠.
1: 아, 정말 우리가 이 볼리비아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온통 그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막 도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 볼리비아의 매력이 우유니 소금 사막 하나로 이렇게 단정지어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 볼리비아는 바로 이 안데스 산맥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그 문명인 잉카 문명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데스 문명의 모태가 된 곳이 바로 이 볼리비아입니다. 아, 저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볼리비아의 중심 라파즈에 와 있습니다.
0: 그런데 저 시계 이상합니다.
1: 재밌는 게 이 광장에 저 한 부분에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번호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0: 고장일까요?
1: 그렇게 está al control número está ponido al contrario.
2: Para decir un mensaje al mundo de que queremos volver atrás, porque antes nuestras papitas eran bien natural. Sí. El mundo debe decir están locos, deben decir.
0: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방향을 향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고정관념 없는 아이의 눈으로 보면 라파스, 그 이름처럼 모두가 평화하겠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볼리비아는 처음입니다. 라파스에선 딱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첫째는 산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찹니다. 그 다음 평지. 다 오르막길입니다.
1: 이 라파즈는 진짜 3,500m 이상의 입지 형태로 돼 있어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호기롭게 도전을 했는데 아, 죽겠어요.
0: 그래서 왔죠. 기운이 없어서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전 웬만하면 시장입니다.
1: 와, 과일도 너무 심심해 보인다.
0: 도시의 첫인상은 광장에서. 사람들의 첫인상은 시장에서 가늠되죠.
1: 지금 사람들도 엄청 북적거리고 먹거리부터 뭐 농작물부터 야, 너무 볼 게 많네요. 그냥 딱 볼리비아가 한눈에 보일 것 같은데.
0: 볼리비아는 농작물이 참 좋습니다.
1: 추노랑 옥수수랑 이 옥수수도 정말 맛있는데 알갱이가 막 엄청 커요. ¿Puedo comer? ¿Así? Ah, gracias.
3: Está fresquito.
1: Sí, es muy fresquito. Wow, 우리 찰옥수수같이 너무 맛있다, 이거. ¿Puedo hacer foto? Sí, vale. Ok.
3: Cuando vuelva a Bolivia, trae foto.
1: Ah, vale, claro, claro.
0: 저 웃음이 좋아서 전 또 삽니다.
1: 오, 많이 주시네.
3: Sí. Los tres van a comer. Ahí tiene.
1: 5. Yeah. Exacto.
3: Yeah. Gracias.
1: Gracias.
0: Yeah. 참 정겹습니다.

0: 사람 사는 맛도 물씬합니다.
1: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올라, 올라, 보이도 센터? 네. 그라티아스. 아직 고기도? 너? 아디오스.
1: 가기 싫은가 봐.
0: 호기심 많은 꼬마 덕분에
1: 여기서
0: 도시가 자꾸 더 좋아집니다. 껍질 벗긴 옥수수 알맹이에 안데스의 감자를 기본으로 한 볼리비아에선 꽤 유명한 음식. 향신료를 넣고 돼지고기를 푹 끓였습니다. 술꾼들의 해장국으로도 유명하죠.
1: 와, 이게 색깔부터가 엄청 진해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야, 이게 국물이 진짜 진하다. 와, 살과. 진짜 국물 자체는 진한 돼지국밥 맛에 거기에 뭔가 카레 맛이 살짝 가미된 것 같은. 맛있다. 한 그릇 가격이 13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 원 돈? 아, 진짜. 이 볼리비아는 진짜 음식의 천국.
0: 고산증에 지친 여행자라면 저는 이 음식 강추합니다. 사실 음식 맛은 별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요. 아니었습니다.
1: 오, 이거 우리 황도 같아요, 황도. 예, 깨스 했어. 어머, 세야 마.
3: 먹고 친치, 두라스노 세코, 두라스노 크레스코.
1: 아.
0: 신선한 조합의 음식들이 많습니다.
1: 오, 이거 진짜 수정과 맛인데? 이게 복숭아를 약간 말린 건데, 진짜 수정과 맛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 있고?
3: 예바 40 años en
1: Figuidad. ¿Lleva 40 años?
3: Sí, yo aquí.
1: ¿Trabajar aquí? 그래서 맛있구나. 우리는 보통 감을 말리는데, 여긴 복숭아를 말려서. 감 같아요, 꽃감. Señora, es muy, muy sabroso. Muy rico, muy rico.
3: Muy sabroso. Chicha de maní, durazno, linaza, pal, hígado, riñones.
0: 웃음도 정감 어린 말투도 다 푸근했습니다. 도시를 누비는 저 케이블카는 관광용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발이죠. 생계를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1: 지금 에랄토시로 가기 위해서 그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요. 여기서는 케이블카를 그 텔레페리코라고 하거든요. 저 라파스와 에랄토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텔레페리코예요.
0: 서로가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주고 가는 기분 좋은 아침.

0: 라파스와 에랄토를 오가는 케이블 라인만 10개. 매일 오가는 주민만 평균 200만 명이랍니다.
1: 올라. 아, 그랬대요. 올라 그냥 아, 지금 그 리촐리터 전통 의상 입으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네요. 무슨 돈데 비베?
2: 요비보
1: 엠비 유엔 hermano. 아, 아리바 비베 아리바. 에랄토. 아하.
2: 시, 아이 비 ustedes.
1: Soy de Corea. Corea del Sur.
2: De México
1: venido. Sí, tan lejos.
0: ...시속 20km. 여행객에겐 현지인과 담소 나눌 더없이 좋은 기회죠.
1: Ese teleférico, usted usa mucho, ¿no?
2: Sí, porque cuando no había teleféricos, o sea que sufríamos nosotros cuando no había teleférico. Ah, claro. Entonces hay veces y la gente, alto pasajero somos, entonces lleno y llegábamos muy tarde. Ah. A nuestros casos, sí. Pero mira toda la ciudad, todo aparece, todo lugar aparece, hermano.
1: Ah, sí. Hermano, sí, muy hermosa.
2: Bonito. Sí. Sí.
0: 이 길을 오갈 때의 그 고단함이 눈에 선합니다.
1: 어, 지금 라파스의 가장 그 꼭대기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넘으면 이제 넘자마자가 바로 에랄토라고 해요.
0: 에랄토는 알토 라파스, 라파스의 윗동네란 뜻입니다.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운 도시랄까요? 숨쉬기도 힘든 고산에 집들이 촘촘합니다. 라파스보다 더 춥고 산소는 더 희박하죠. 여기에 상경한 가난한 이주민과 원주민들이 삽니다.
2: Pampa campo no más era esto cuando yo era chica. Ni lo conocía porque era pampa y campo no más siempre. Ahora ha mejorado un poco. ¿Les puedo invitar a mi casita, hermanos?
1: ¿Ah, sí?
2: Les invitaré.
1: Ah, ¿no puedo ir?
2: Sí.
1: Ah, puerta.
2: Abre.
1: Ah.
2: Pase.
0: 집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직 덜 지은 집.
1: Todavía está construyendo, ¿no?
2: Sí, sí, con el banco estoy. Sí, con banco.
1: ¿Durante cuántos años construyendo?
2: Estoy 5 años.
1: 5 años.
2: Sí, pero por falta no estoy terminándole.
0: 돈이 생길 때마다 천천히 완성해 간다는 집.
1: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제일 위에 집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꾸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
2: 씨.
1: 씨, 씨, 씨.
2: 비시테 미 헤르마노.
1: 아, 올라.
2: 씨. 미 에스포스 헤르마노.
1: 아, 무차 그라시아스. 무차 그라시아스.
3: 파세. 씨. 파세. 솔라디토 헤르마노. 마미타. 코모 에스타? 부에노스 타르데.
2: 파세. 파세.
1: 우와. 올라. 아, 네. 오라. 그 어떤 비싼 집이 이런 풍경을 가지고 있겠어요. 와. 뿌에도, 뿌에도 선생님?
3: 네, 뿌에도.
2: 야.
0: 사방천지 모난데 없이 탁 트였습니다.
1: 이 밑에도 보면 지금 막 짓고 있기 시작하는 집들이 있는데 보면 벽돌 얼만큼, 돌 또 얼만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생기는 대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어나가나 봐요.
2: 우와.
1: 이게 뭐야. 와. 누가 보여주신다고 하더니. 와. Es Europa es un tradicional.
3: Tradicional, original.
1: 아, 오리지널. 아, 진짜 너무 예쁘다.
2: 사와요.
1: 아, 와요.
2: 사와요. Este es onda.
1: 아,
2: sí, este es pulio.
1: Pulio.
2: Este es pollera.
1: 아.
2: Aquí la piedra chiquitita la agarramos y das así.
1: 와, 진짜. Sí, sí.
2: Soltamos uno y entonces a lejos la piedra va.
1: 와, 아 진짜 여전사시다. 여전사. 그러니까 이게 동물

0: 볼리비아라면 저는 전통복 입은 짐진 여인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촐리타라 불리는 여인들이죠.
1: 보통 우리는 유명인이나 아주 뭐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곳에서 많이 거주하시는 촐리타의 동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이 촐리타를 존경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촐리타들은 어디서나 눈에 띕니다. 아과요를 두른 화려하고 우아한 물결치마, 스페인 귀족 여인과 원주민 옷의 멋진 콜라보라고 할까요?
1: 이 볼리비아는 특히 제가 가봤던 그 어떤 남미 나라보다도 이 전통 복장을 많이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전통 복장을 이제 입은 분들을 촐리타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거리는 완전 온통 그 촐리타 복장만 파는 곳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막 엄청 알록달록하네요.
0: 여성분들 여기 오면 막 설레겠죠.
1: 아, 뭐 유튜브 이렇게 찍으시나 봐요.
2: ¿Cuáles son las polleras que debe tomar en cuenta la señora?
1: ¿Cómo está? Sí, muy bien. Está filmando de YouTube.
2: Sí, visitando amigos de Corea que visitan Bolivia y visitan la ciudad de La Paz y la ciudad del Alto. Sí. La mujer de pollera se llama Chola.
1: Chola.
2: Es nuestro orgullo. Sí. La mujer de pollera es el orgullo de este sector de Bolivia.
1: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Sí,
2: exacto. Sí.

0: 치마들이 유달리 풍성하죠. 비밀이 있었습니다.
1: Entonces se necesitan cinco enaguas. Aparte de esto tenemos una, dos, tres, cuatro, cinco.
2: Wow.
1: Está así quedando es, bien, ¿no?
2: Sí, sí, eso.
3: Esto las tiene que poner. Es este.
2: Ah, más, más larga.
3: Sí. Es este, lana de llama.
2: Ah, lana de llama. Wow, 이게 야마톨로 이렇게 끝을 장식하네요. 아, es muy bonita, muy bonita. 아, 보니까.
0: 사실 촐리타는 오랜 세월 차별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2: 아, 이 역시 한복이 쪽지는 게 어울리듯이 한복은 쪽진 머리가 어울리듯이 이 뿌에라 입으니까 역시 머리를 따는 게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Muy bonita.
1: Gracias.
0: 촐리타들의 자부심은 어느덧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 또 이 에랄토에는 이 에랄토 전체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0: 보고 싶었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마실 거라고 했습니다. 촐리타 레슬링. 에랄토의 인기 스포츠죠.
2: 어릴 때 동네 레슬링장 가보고 처음 와봤어요.
5: 야.
0: 곧 그녀들이 등장합니다.

0: 화려한 선수복, 군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1: 재밌다.
0: 복면 쓴 이 선수도 세 보이죠? 제발 안 걸렸으면 했는데 이 모습도 제발 안 당겼으면 했는데 경기가 시작됩니다. 유연하고 과격하고 화끈합니다.
1: 저는 참 상상도 못했거든요. 특히 촐리카 옷을 입고 레슬링을 하지 그랬는데 진짜 나 촐리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왜 레슬링일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중버스에 입장을 거부당할 만큼 차별받던 촐리타들.

0: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엘 알토 지역인데 이곳에서 내려다본 나파지 저녁의 모습이 아 정말 마치 이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다 라파즈 시내로 이렇게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1: 도시에 은하수가 내려앉았습니다. 밤에는 고산의 집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 저는 여기로 왔습니다. 야시장인데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웃음이 넘쳐납니다.
2: 가족들이 다 모여서 주말을 즐기러 왔나 봐요. 또 어릴 때 남이섬 갔던 그런 기억 같은데요.
1: 아이들이 저 어릴 때 같더라고요. 교체 선수로 잠깐 뛰어봤습니다. 저는 이 다부진 선수와 한편.
2: 이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놀아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굉장히 막 즐거워요. 사람들이 활기차요.
1: 여기가 진짜 저의 목적지죠. 소문 듣고 왔습니다. 다들 산매경이죠. 시네마 식당입니다.
3: 가다 de comedor hay un pantalla.
4: Ah, sí, sí. Los televisores han hecho popular con la gente que escoge a veces viene con los niños para que miren. Sí. Todos son
1: adolescentes. Por eso se hace. 영화 볼 기회가 많지 않은 여기선 최고의 문화 공간이죠. 요리법이 간단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 더 좋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찰지죠. 기름에 퐁당 빠뜨리기만 하면 못난이 빵처럼 금세 부풀어오르죠. 부뉴엘로입니다. 이건 비슷한 듯 다른 음식, 파스텔인데요. 안에 치즈를 넣었습니다. 먹으면 든든해지는 아피, 노란 옥수수와 자색 옥수수로 만든 수프 같은 음료. 모두 볼리비아의 국민 간식들이죠.
2: 맛있다. 와, 우리 호떡 같아요, 호떡. 호떡하고 뭔가 그 도넛의 사이. 네.
1: 파스텔은 설탕 파우더와 치즈 덕분에 단짠단짠합니다.

0: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음료래요. 근데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도 옥수수로 음료수를 만드나? 아 이거 되게 부드럽다. 그렇죠. 부드러운 크림 같은 맛에 이 새콤 달콤한 맛? 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옥수수로 만든 거야 그러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맛이. 근데 맛있어요.
1: 영화 한 편 끝날 때까지 두세 개 더 먹어도 좋을 맛입니다.
0: 어, 삼사탕도
2: Hola,
0: dame uno, nuevo.
2: Sí,
0: gracias. Ah, gracias.
2: 아, 나오기 시작한다.
0: 아, 옛날에 놀이동산 가면 엄마 손잡고 이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요거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막 아양 떨고 그랬었는데. 10 años. Solo eso. 아.
1: 많이 감아주시니 얼마나 좋던지.
0: Ay, muchas gracias. ¿Cuánto cuesta? Ah, 5.
1: 단계 자꾸 땡기던 차에 잘 됐습니다.
0: 세수이 보이노. 이런 소박한 놀이에서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이런 오랜만에 보는 이 옛날 간식들 뭔가 작은 거 하나가 다 기쁨인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한테. 아.
1: 라파스의 밤이 깊어갑니다.
3: Hola, bienvenidos a Bolivia.
1: 라파스의 외곽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차로 30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달의 계곡입니다. 돌들의 자태가 어딘지 신비합니다. 계곡을 이리 만든 건 바람과 물이죠. 침식으로 계곡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합니다.
0: 예전에 닐 암스트롱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마치 이곳은 달의 계곡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곳이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 원주민들은 이곳이 영혼의 계곡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그 수많은 군상들의 얼굴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영혼의 계곡이란 이름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영혼의 골짜기. 정말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파수꾼처럼 내려다보고 바위마다 얼굴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0: 저는 멀리서 봤을 땐 이게 큰 암석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갈하고 흙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곳이 아마 건조하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노래를 부르면 이런 소리일까요? 골짜기의 영혼들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의 영혼은 안녕하신가 하고 말이죠.

0: 다음날 아침엔 일찍 시내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어디든 마찬가지네요. 분주합니다. 활기가 넘쳤죠. 라파스의 버스는 대개 11인 승합차. 버스는 정류장이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원하면 어디서든 타고 내리는 참 마음 편한 시스템.
1: 텔레페리코 말고 그냥 이분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에라토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물어봐야 되겠는데 뭘 타야 되겠지?
2: 올라. 네, 무초 세바 세카 데 에라토.
3: 시.
2: 시.
3: 바지미 바지미.
2: 아, eso. Puedo. Vale. Gracias. Hola.
3: Seca.
2: Seca. Seca.
0: 저는 바쁠 것도 없지만 이 도시 사람처럼 출퇴근 행렬에 끼어봅니다. 차문 옆에 앉은 승객이 알아서 척척. 승객끼리 알뜰히 맞이하고 배웅하는 라파스의 출근길 버스 풍경.

0: 낯선 저에게 한마디 건네주는 그 여유도 좋았습니다. 여행에선 행선지를 이런 식으로 정하곤 하죠. 시합장으로 가보죠. 역시 에라토의 구원은 넓긴 넓네요. 사람들 찾는데 한참 걸렸죠. 하나 둘 내리네요. 자전거도 함께 내립니다. 대회 참가자는 모두 촐리타들.
1: 이게 무슨 선수들이 타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다 낡은 자전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야,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첫 번째 출전을.
0: 프로 선수들은 한 명도 없어 보이죠.
1: No estás fría.
2: Sí, no está haciendo mucho frío.
1: Sin, sin. Solo, solo eso.
2: No, solo así. Vamos a congelarnos, Alicia.
1: Sí, congelar, ¿no? ¿Cuántos kilómetros se va?
2: Son 10 kilómetros.
1: Ah, 10 kilómetros.
2: Rápido.
1: Rápido. ¡Wow! De suerte.
0: 방송사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참가자는 대략 50여 명. 출발입니다.
1: 와, 드디어 출발했어요. 와. 와, 이렇게 출린다 보물 있고 자전거 타기 쉽지 않으실 텐데. 와.
0: 촬영팀도 급히 따라갑니다. 해발 평균 4,000m의 구원을 숨쉬기도 벅찬 이 구원을 멋지게도 달립니다. 넘어져도 꿋꿋합니다. 촐리타들은 지금 볼리비아의 떠오르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저도 열심히 따라가긴 했는데 헉헉대느라 1등한 얼굴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1: 와, 아까 그 인터뷰했던 친구가 같이 얘기했던 친구가
3: 1등했어요. Venga, Margarita. Ya, por favor. 042 Margaret Ramos. Gladys Laime. Mari Velar de Choque. Van a recibir aplauso.
0: 아는 친구가 1등한 것처럼 저도 참 좋았습니다.
3: Capa también para la secreta jefa, ¿no? Es. Beatriz Quispe, Susana Huanca, Gladys Laime, Mari Velar de Choque. Perfecto, ahí está. Uy, uy, uy, está pesado. Exacto, así se hace.
2: Ahora con esto voy a competir.
4: sí. Perfecto, muy bien. Entregamos mucho cariño y respeto
1: a ganar otra vez.
4: A nuestras mujeres valerosas. Es el puesto número 4.
0: Kijok같은 이 도시의 드라마를 쓴 촐리타들은 정말 역전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 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이 높은 안데스산 한가운데 숨쉬기조차도 힘든 이곳에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정말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고되지만 아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여인의 향기, 아름다웠던 도시로 이곳을 기억하려 합니다.

0: 그 과거를 가리켜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3,800m,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이 티티카카 호수에 왔어요. 티티카카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등불을 참 잘 지켜온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지켜온 분들에게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1: 상담을 요시 사면결착객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2: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3: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7: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2: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7: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2: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8: 상담만 받아도 스타일러 하나로 비서만 주면 볼륨, 웨이브, 스트레이트 다양한 헤어스타일 완성.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9: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0: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9: 아, 이래도 되나?
11: 드릴게요.
9: 예.
11: AIA 생명.
9: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2: 이동하실게요.
9: 네.
11: AIA 생명.
9: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3: 다시 들어가.
11: AIA 생명.
9: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3: 커!
9: 수고하셨습니다.
13: 수고하셨습니다.
9: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9: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0: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9: 아, 이래도 되나?
12: 드릴게요.
9: 예.
11: AIA 생명.
9: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5: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2: 이동하실게요.
5: 네. AIA 생명.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3: 다시 들어가.
11: AIA 생명.
9: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수고하셨습니다.
5: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에

0: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역교육의 4년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역시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직 교육감 없이 5명의 후보가 맞붙은 대전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현직 교육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교육감 선거는 서울 다음으로 후보가 많은 5파전 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혼전 속에서 지난해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진통을 겪은 학교 급식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 모두 급식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입을 모았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방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맹수석 후보는 무너진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서로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교육 행정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1: 하루빨리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주체, 즉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간의 그런 신뢰 시스템을 하루바삐 원상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0: 성광진 후보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가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처럼 민감한 교육 현안일수록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부실 대응이라든가 늑장 대응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급식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 특히 교육감이 직접 나서는 그러한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0: 급식 문제를 둘러싼 공방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뜨겁습니다. 오석진 후보는 과학도시 대전의 인프라를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학습 튜터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해 대전을 AI 교육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3: 인프라를 확실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아쉬움을 갖고 지금 현재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선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AI 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시...

0: 후보는 맞벌이 가정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돌봄 공백에 주목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면 방학과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는 365일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방학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자체에 협력한다면 방학도 없는 365 돌봄이 가능하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진동규 후보는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핵심 교육복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이동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는 겁니다.
2: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중교통비를 저는 꼭 지원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첫째, 지역교통권을 서로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고
0: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12년 만에 새 교육감을 뽑는 대전 시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3: 내부는 경북입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는 경북대 총장을 지낸 김상동 후보와 현직 교육감 임종식 후보 그리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 지부장 출신 이용기 후보가 격돌합니다. 경북 교육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작은 학교 문제를 두고 세 후보 모두 폐교 대신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4: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4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규정하고 이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학교가 전체의 38.5%를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 감소세가 커지면 통폐합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경북교육감 자리에 도전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출신 김상동 후보는 작은 학교에 지역 특산물이나 역사, 문화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마을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5: 가능한 초등학교는 폐교를 시키면 되지 않는다. 작은 학교라도 구성을 해서 그게 마을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문화와 복지와 교육의 복합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전교조 경북지부장 출신 이용기 후보도 교육청 산하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고 작은 학교가 마을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작은 학교를 도서관이라든지 돌봄, 평생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육문화복합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학교를 사용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4: 현직 교육감 임종식 후보는 다른 지역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와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구제 정책을 넘어 공동 캠퍼스를 도입해 작은 학교끼리의 교육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7: 아이들이 마을이 없더라도 인근에 큰 학교 아이들이 와서 학교를 살리고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서는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정 규모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 캠퍼스 하이브리드형 또 미래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목소리는 같았지만 후보들이 강조하는 교육과제는 각기 다릅니다. 김상동 후보와 임종식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집중했는데 교육 실험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김상동 후보는 AI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를 접목한 AIB 교육 시스템을 내걸었습니다.
5: 그 학급을 디자인하고 주제를 주고 각 그룹에서 토론하는 것을 받아서 이 그룹의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잘하게 되면은 잘하는 대로 전체 학생이 볼 수 있게 만들고 뭐하게 되면은 또 교사 컨트롤룸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능동적 수업 시스템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4: 임종식 후보는 AI 대전환 미래 교육 실현을 목표로 경북 AI 배움터 확장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인문학, 독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 AI 격차를 걱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마음 지배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AI의 마음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독서, 인문학, 종교 또 여러 가지 체험 학습,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4: 두 후보와 달리 이용기 후보는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 교육을 제1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공부와 통학하는 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0: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 학교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1: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에서는 교육비를 공공이 책임지는 형태로 교육청이 책임져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청소년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무상교통,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비 지원.
0: 세 후보는 공통으로 특별학급 편성과 한국어 교육 등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지원을 특히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
2: 네, 이상으로 5월 29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

0: 사망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인생 2막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 참 많죠. 아, 그런데요,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세계 여행가로 변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5년간에 무려 65개 나라를 여행하셨고요. 여행하며 찍은 동영상 500여 개를 개인 영상 채널에 올려서 구독자 35만 명, 네,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입니다. 시니어들의 롤모델이 되신 여행 크리에이터 최수길 씨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네, 여행 크리에이터 최수길입니다. 네.

0: 2021년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하셨다. 은퇴한 후에, 그죠?
1: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은퇴를 하고, 아,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라서요.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0: 해외에 못 가죠?
1: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예. 현재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 또 중동까지 해서 한 65개국 정도로 제가 여행하고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5년 동안 65개국이면 1년에 예. 12개 나라가 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한 번 떠나면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니고 오시는 겁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비행기 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0: 그러니까 한 번 떠난 김에 예.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이렇게 여러 나라씩.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0: 6, 7개월? 예. 근데 한 번 나가면 보통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1: 한 달 나가면, 한 번 나가면 이제 한 23일에서 한 한 달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23일에서 한 달 사이에 몇 개 나라를 다니십니까?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죠.
1: 예, 나라마다 이제 뭐 큰 나라는,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나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3개국 정도.
0: 네.
1: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 35만 명 구독자 보니까 중장년층 구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1: 네.
0: 왜 그렇게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지금 저 구독자분들이 85%가 중장년층들이셔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도 잘하고 또 그 컨텐츠 내용도 알차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영어도 아주 어눌하고 또 여행하다 보면 제가 바가지도 참 많이 씁니다. 바가지도 많이 쓰고 예, 예. 또 뭐 기차라든가 비행기 놓쳐가지고요. 쩔쩔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면 또 가슴 아파하고 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나도 여행을 하면은 저렇게 여행을
0: 그렇죠,
1: 할 터인데
0: 그렇죠. 공감대가 예, 있는 거죠.
1: 예, 예.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1: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하긴 그 요새 젊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1: 예.
0: 유명한 그 친구들도 꽤 있고
1: 예.
0: 그들의 세계는 또 따로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중장년층한테 실수담이 인기를

0: 우리 동네에 한 120가구가 살았는데, 그 가구 중에 극빈자 두 가정에게만 구호양곡이라고 그 배급 같은 걸 나눠줬어요.
1: 예.
0: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어요. 집사님이 사는 거요. 예, 그리고 동생이 저 밑에 하나 있는데, 동생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1: 초등학생부터
0: 예, 짬밥을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동생이 그 군부대에서 짬밥이 나오면 동태머리 같은 걸 잘라서 이제 짬밥에 넣거든요.
1: 네.
0: 그 닭다리 같은 거.
1: 예.
0: 그걸 이제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최종 학력이 국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그 춘천에 있는 학교를 나가요. 예, 근데 장학금을 또 이제 받게 돼가지고
1: 아이고.
0: 예, 학비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1: 예.
0: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그 기숙사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다니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기숙사비 못 내니까 나가라고 해서.
1: 그렇겠죠.
0: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친구가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예.
0: 거기 얹혀가지고
1: 얹혀 살면서
0: 예,
1: 고등학교를
0: 학교를
1: 다니셨는데.
0: 예, 다니는데 그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고. 그래서 배가 또 너무 고프고 하니까 그 기숙사에 밥을 이제 훔쳐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한 4, 500명 이렇게 앉아서 밥을
1: 예.
0: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숙사생이 아니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숙사생을 가장하고 가서 이제 밥을 떠서 이제 훔쳐 먹는데
1: 걸렸어요?
0: 예, 사감 선생님이 딱 그런 학생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딱 걸린 겁니다.
1: 그래서요.
0: 그뭐 학생과라고 하죠. 거기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고 제가 퇴학을 당합니다.
1: 아이고, 기숙사 밥 먹었다고 퇴학을 당해요?
0: 예, 지금은 그때는 뭐 학생 인권 이런 게
1: 아유,
0: 없었으니까요.
1: 심하다, 심해.
0: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1: 그렇죠.
0: 또 우리 형제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
1: 그렇죠.
0: 그래서 해외로 다 가려고 제주도를 내려갑니다. 제주도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일본이 GT에 속해가지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1: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0: 밀항하려고. 왜 그러냐면
1: 그 고등학생 나이에?
0: 예.
1: 아이고.
0: 근데 거기 가면은 구두만 닦아도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수 있다라고
1: 일본
0: 하더라고요.
1: 가면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게 제 생애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제주도까지 가고. 예. 제주도에서 이제 일본을 밀항하려고 봤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1: 안
0: 또,
1: 되죠.
0: 예.
1: 고등학생이 뭐가 돼요?
0: 또 돈이 없는 나를
1: 예.
0: 누가 일본에다 빌려
1: 그렇죠.
0: 태워주겠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다음부터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나라. 예.
1: 해외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그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요. 그래서.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현직에 들어와서도 좀 시간이 있으면.
1: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나오셨지만
0: 예.
1: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를 다 하시고
0: 예.
1: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서 평생 이제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교육 행정가로 일하셨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서 내가 정년 퇴직하면 해외여행가 될래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되셨냐고.
0: 그거는 늘 꿈꿨어요. 이제 해외여행을 퇴직하면 현직에 있을 때는 못 다니니까
1: 시간이 안
0: 예,
1: 되죠.
0: 안 되고
1: 휴가
0: 하니까
1: 내봤자 뭐 얼마 안 되니까.
0: 예,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1: 그렇죠.
0: 뭐
1: 돈도 무지런 문제고.
0: 부모님 부양의무도 있고 해서
1: 예.
0: 퇴직하면 무조건 세계 일주 가겠다는
1: 세계 일주.
0: 그래서
1: 그건 일찍부터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뭐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 공직에 계시는 사이에?
0: 해외를 이제 여행하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또두 번째 조건은 뭐니 해도
1: 돈이 있어.
0: 많이. 세 번째는 이제 영어를 또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10,000보 정도 걷기를
1: 하루 만보 걷기?
0: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 가서 제가 걷는 걸 보니까 15,000보에서 2만 보를 걷더라고요.
1: 그렇게 되죠.
0: 예, 그래서 그런 체력 훈련을 했고
1: 예.
0: 다음에 돈인데 돈은 이제 그 연금 저축이라고 있어요.
1: 예.
0: 그런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꼬박꼬박 하게 되면 그건 또 현직에 있을 때에 세제 혜택을 주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그 적금을 깰 수도 없어요. 왜냐면 깨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걸
1: 맞아요.
0: 변상해야 돼요. 이
1: 맞아요.
0: 세제 혜택을 본 걸.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1: 그럼 이제
0: 그다음에
1: 퇴직하고 나면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는 거죠.
0: 예, 그래서 그걸 제가 10년으로 딱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 제가 60부터 70까지 여행하겠다고 하고
1: 알겠어요.
0: 예, 그렇게 이제 자금을 마련했고 또
1: 연금
0: 하나는
1: 저축.
0: 달러 예금을 좀 했어요.

0: 많진 않지만 뭐 돈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50불이라도 20불이라도 그런데 제가 그 달러 예금할 때에 얼마씩이었냐면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미만이었어요.
1: 지금 뭐 1,400, 1,500원
0: 1,500원까지 갔죠.
1: 이러니까.
0: 예. 그래서 환차익도 있고 또 달러 예금이 국내 예금에 비해서 좀 이율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연금 저축 달러 예금으로 돈을 좀 마련했고, 예. 그리고.
0: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것 가지고 제가 여행을 시작한 거죠.
1: 그다음 세 번째가 영어잖아요.
0: 아, 영어는 사실 영어는 그 제가 이렇게 학력이 없다 보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에 영어과가 있어요.
1: 거길 들어가셨구나,
0: 예,
1: 또.
0: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4년 동안 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2020년에 퇴직하고 2022년, 20년 바로 떠나고 싶었는데 팬데믹이라 못 가고 2021년 6월 달에 튀르키예가 첫 번째 여행지라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왜 튀르키예였습니까?
0: 아, 그때 팬덤이 여기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빗장을 다 걸어준 거였어요.
1: 예.
0: 그런데 튀르키예가 여행을 가지고 국민 경제를 이렇게 좀 받치고 있는데,
1: 관광국가죠.
0: 관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위험을 감수하고 튀르키예가 문을 열었어요.
1: 그래서 거길 첫 번째.
0: 그래서
1: 별 이유가 아니군요. 내가 거기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서가
0: 아 그거
1: 아니군요.
0: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여행객이 없다 보니까
1: 그렇겠죠.
0: 그 직항으로 튀르키예까지 가는 게 얼마냐면 왕복이 68만 원밖에 안 했어요.
1: 비행기 싸기 싸고.
0: 지금 한 200만 원 하는데 68만 원이었고 호텔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 원만 주면
1: 그랬겠죠.
0: 정말 근사한데 잘 수가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그 튀르키예 가면 꼭 가시는 데가 있어요. 카파도키아라고 해서 그
1: 예.
0: 저기
1: 그
0: 풍선,
1: 기구, 열기구
0: 열기구
1: 타는 거죠.
0: 타는데 그 열기구 타는 것도 그때 한 7, 8만 원 했는데 지금 한 4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그때 그 튀르키예 분들도 정말 그 여행객들이 잘안 오는 시기였기
1: 아, 귀한
0: 때문에
1: 대접 받으셨겠네.
0: 귀한 대접 받기도 하고
1: 예.
0: 또 아주 저가에 여행할 수 있어서
1: 그렇죠.
0: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여행하기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 뭐, 평상시 그렇게 꿈꾸던 이제 세계 일주의 첫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느낌은 어땠어요? 뭐, 값싸게 다녀왔다 이런 걸 떠나서, 아, 내가 이제 세계 일주의 첫 시작을 끊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
0: 그러니까 처음에 남들이 못 가는 것을 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좀 남들한테 좀 알려주기도 싶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해봤더니 자유여행 할 만하더라.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여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1: 혼자서 자유여행인 거죠?
0: 그렇죠.
1: 누가 스케줄 짜주는 걸뭐 그런 거 없고.
0: 아닙니다. 제가 다 이제 항공
1: 그러니까.
0: 스케줄 짰고 뭐 그다음에 교통 스케줄 잡고 숙박 스케줄 잡고 자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튀르키예에 가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0: 그때 한 37일 정도 있었습니다.
1: 이거 오래 계셨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단체 투어링 하게 되면 튀르키예 해봤자 뭐한 2주 정도면 끝나는데
0: 그렇죠.
1: 어디를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0: 튀르키예를 전체를 다 돌았어요. 동부만 빼놓고는.
1: 그러니까 유명 관광지만 다는 게 아니고.
0: 아, 저는 가면은 이제 유명 관광지도 가기는 하지만, 유명 관광지는 사실은 몇개 돌아보면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성당을 처음에 보면 있잖아요. 와, 그러거든요. 근데 또 성당 보면, 아,
1: 비슷비슷하죠.
0: 예, 성당이구나. 세 번째 보면, 아, 또 성당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꾸밈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가다 보니까 여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제가 다니는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는 이제 오지, 아주 그 시골이라든가 뭐 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골고루 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다른 패키지보다는 좀 이렇게 길게 가고 있습니다.
1: 그럼 그런 데 가서는 민박 같은 것도 하세요?
0: 민박도 하고 주로 호텔 같은 거는 어디나 가면 다 똑같아요. 한국 호텔이나 뭐 일본 호텔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1: 그런
0: 그럼
1: 데로.
0: 이제 가면 이제 그 댁에서 밥도 먹고 또 그들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뭐 요리 나가서 예. 일하는 것도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현지인들하고 다 많이 그 함께 어울리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시는구나.
0: 예. 아, 그렇습니다. 아.
1: 자, 올리신 동영상 가운데 예.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나라가 보니까 예. 509만 회가 넘는 타지키스탄이에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0: 저도 사실은 그게 왜 510만이 나왔는지
1: 모르죠?
0: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알고리즘 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것은 중앙아시아로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예.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예, 예. 카자흐스탄을 갔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갑니다. 2000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1: 그거는 공직에 계실 때인데?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개혁 개방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강도, 3인조 강도를 만나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털려요. 예.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타지키스탄에서 온 옥산나라고 하는 그 자매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타지키스탄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예, 예. 그 생각이 난 거예요.
1: 옥산나 생각이.
0: 옥산나가. 그래서 비행기표를 제가 무작정 끊었습니다. 그 타지키스탄의 수도가 이제 두산베인데, 두산베도 날아갔어요. 근데 타지키스탄이 제가 알고 있던 정보는 어떤 거였냐면, 1991년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군하고 그 이슬람 반군하고 극심하게 대립을 해요.
1: 내전을 했어요.
0: 예. 그래서 막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거기는 보면은 국민 소득이 1,300불밖에 되지 않아요. 예, 예.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에 예, 속해 예. 있고요. 그 치안도 좋지 않다고 해서 갈까 말까 굉장히 만수였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도에 그 저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타지키스탄이 아닌 거예요.
1: 평화로워요?
0: 평화롭고 너무 거리도 깨끗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야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빵 같은 거 난이라는 거였어요. 예, 예. 그걸 이제 그 화덕에다 이렇게 구워서 팔기도 하고 또 타지키스탄 하면은 그 세계의 지붕, 예. 그 파미르 고원 있잖아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 직접 우유를 짜가지고 또 동네를 골고루 다니면서 이제 우유 파는 사람도 모여지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 그 정보가 좀 너무 편향됐구나.
0: 예, 편향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안 가니까요. 그 나라가 이제 그 운둔의 나라라서 여행지로서는 거의 안 가는 나라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 옥산나라를 사실 못 찾았고요.
1: 못 찾겠지. 사전에 연락하고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예.
1: 어떻게 만나요?
0: 예, 또 헤어진 지가 벌써 한 26년 됐고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네. 아마 만난다 하더라도
1: 못 알아보겠지.
0: 이미 벌써 예. 예, 못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 여행지로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아마 그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같이 어떤 향수 같은 거 그런 거 느끼셨던 것 같아요.

0: 타지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이 오지 나라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 예. 여행 국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 아, 제가 그 선정하는 기준은 지금 어떤 나라를 갔는데 이 나라가 좋고 나쁘면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 아무리 좋고 예. 뭐 선진국을 가고 뭐 역사적인 유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한 기억도 안 좋을 뿐더러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오버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0: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1: 너무 많이 오니까 제발 좀 오지 말아달라는
0: 싫어하죠.
1: 거예요. 네, 일본도 그렇고요. 또 그 인종차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굳이 뭐 비용

0: 용을 들여서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들은 손님은 우리 집에 오는 천사라고 해가지고요.
1: 예.
0: 정말 반겨주는 나들이 많아요.
1: 사람들이 순박하고
0: 순박하고.
1: 친절하고.
0: 예. 또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나눠 먹을 줄 알고. 뭐 여행이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 네.
0: 하다 보니까 주로 좀 우리가 말하면 좀 낯설지만 또 국민 그 소득은 낮지만
1: 예.
0: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찾다 보니까 주로 그런 나라를 많이 가고
1: 그런 나라들에 가서 또 그런 나라들에 있는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만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위험하기도 하지 않나요?
0: 예, 위험한 사례도 사실 뭐 많이 있었죠.
1: 어떤 봉변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0: 한 번은 그 조지아란 나라, 코카서스에 있는 나라인데요. 예,
1: 예.
0: 그 나라에서 이제 택시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셋이서 이제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죠.
1: 아니, 택시인데 세 명이 앉아 있어요?
0: 예,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1: 아, 택시기사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형화하던 택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차나 이렇게 세우면은 또 흥정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1: 그래서요.
0: 예. 그래서 갔는데 뭐차 주유를 해야 되겠으니까 주유비를 좀 내라.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를 또 제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밥을 먹었지 않았으니 그 밥값을 달라. 뭐 담배가 필요하다 담배를 달라. 뭐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요금보다도 한 다섯 배는 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할증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이제 밝게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다. 한국 우리에게 바로 전송이 된다. 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 그게 되느냐? 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좀 모면해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아니, 큰 봉변 나가실 뻔했는데, 카메라가 좀 그나마 좀 낫게 해줬군요.
0: 예.
1: 네.
0: 아까 그 2000년도에 제가 러시아를 갔다고 했었잖아요.
1: 예.
0: 그 러시아에 갔을 때인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 러시아도 지하철 러시아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붐빕니다.
1: 네.
0: 그리고 지하철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지하 100m에 있어요.
1: 어이구.
0: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면 조그맣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오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3인조 강도가 저를 지하철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제가 넘어졌죠. 그래서 저거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 안 도와주더라고요.
1: 그냥 본체만 재고.
0: 예, 왜?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1: 알겠어요.
0: 예, 그래서 지갑 뺏겼죠. 카메라 뺏겼죠. 뭐 이렇게 다 뺏긴 거예요.
1: 아이고, 여권도 뺏기셨어요?
0: 아, 여권은 이제 안 가지고 다니니까, 예,
1: 아.
0: 집에 큰 가방에다 놔두고 있으니까 안 뺏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가 남았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돈한 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호스텔이었었는데 도미토리라고 한 방에 여러 침대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있더니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돈다 털렸다며? 이 게스트하우스에 내가 퍼졌대요.
1: 소문이 났다.
0: 예, 너희들도 조심하라. 한국인 털렸다. 그러니 너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저녁거리도.
1: 예.
0: 예,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갔더니 네덜란드에서 온 부부가 거기 같이 싱글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빵하고 시리얼을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근데 그게 잘안 넘어가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일정 잘 하라 그러면서 200불을 내주는 거예요.
1: 그냥 줘요.
0: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건 지금 같으면 뭐 온라인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한데 그땐 그게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 내가 돌려줄 것 같으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 편안하게 이것 가지고
1: 정말
0: 여행하라고.
1: 고마운 분이네요.
0: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에 저좀 빵을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에서 여러 만난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한두 건, 뭐, 좀그 에피소드 전해주실 게 있으세요?
0: 예,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미얀마를 여행할 때였어요. 미얀마에 가면은 그

0: 양곤의 쉐다건 파고다라에서 아주 미얀마를 대표하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아이가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여자아이인데 꽃을 파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 몇 살쯤 된 아이인데?
0: 아마 10살 남짓된 것 같은 아이였었는데 뭐 영양 상태가 나빠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 있고요. 뭐 씻질 않아가지고 뭐 얼굴은 쾌쾌하고 막 이런 상태였어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내가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와서 밥을 좀 먹자 했더니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자꾸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저하고 와서 이제 밥도 먹고 또 그 옷도 좀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동안 그 아이의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상에 올렸는데 아, 미얀마에서 그걸 이제 더빙을, 미얀마로 더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SNS 같은 것에 올렸는데 아, 미얀마 국민을 올렸대요. 전 국민을. 미얀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예, 그리고 아, 제 채널을 보시는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시겠다고 이야. 해가지고요. 그 아이는.
1: 후왕이 그렇게 막.
0: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그 길거리에서 천막 같은 데서 살았는데.
1: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0: 부모님이 있기는 한데 아마 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예, 그래서 지금은 숙소도 좀 깨끗한 데로 옮겨갔고 지금 예쁜 교복 입고 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아주 천사가 되셨네. 아, 네.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0: 예,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긴 한데 아, 제가 또 돕지 못한 끝까지 좀 돕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1: 아, 있겠죠.
0: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시골에서 뭐 라오스 같은데 보면 그 어린 아이인데 그 농기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경운기 같은데 발목을 잘린 거예요.
1: 아이고.
0: 예, 그런 아이도 있었어. 그래 발목 하라고 그 발목 뭐죠 이렇게 발목을 할 수 있는
1: 의족.
0: 예, 의족. 예, 예. 그 비용을 좀 지원해 준 아이 또. 어린아이인데 또 여자아이인데 물에 데였어요. 전신 화상을 입은 아이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이 배고픔이 더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 나와서 병원비를 벌으려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국수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 보내라고 그 병원비를 또 이제 그 지원해 준 것도 있고.
1: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관광지가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하고 함께 경험한다 뿐 아니라 예. 불쌍한 아이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시는군요.
0: 뭐 제가 그 자선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 사업가도 사실 아니고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하지만 네. 가다 보면 정말 이건 눈에 밟혀서 내가 그냥 가면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행비 좀 아껴가지고 그렇죠. 지원하기도
1: 하긴 또 그런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 거기서 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그건 그렇고 동영상을 예. 개인 채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럼 처음부터 튀르키예 갈 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겁니까 뭡니까
0: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예. 것은 몇 년 전부터 예. 퇴직 15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가서 무슨 그 크리에이터가 돼서 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아, 팬데믹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영상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휴대폰이죠. 보내줬더니 아버지 너무 좋다. 이거 혼자 보지 말고 우리 채널을 해서 올려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가서 영상을 막 찍으신 거예요?
0: 그냥 저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1: 전화기로.
0: 예, 전화기로.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부러 왜 찍으신 거예요? 그냥.
0: 아, 좀 아깝잖아요.
1: 여행 기록 삼아서.
0: 기록도 아니고 보내주려고. 아,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딸한테도
1: 알겠어요,
0: 보내주고.
1: 알겠어요. 그래,
0: 예, 이렇게 보내줬죠.
1: 그랬더니 따님이 이거를 예. 한번 채널에 올려보자 이렇게 예. 된 거예요.
0: 예. 그래서 아무것도 장비를 안 가지고 나갔는데 그 셀카봉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걸 제가 샀어요. 거기다 카메라를 얹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뭐 카메라가 이게 저 짐벌 같은 기능이 없어가지고 뭐 화면이 흔들리고 예, 또 내용이 두서없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네네.
0: 그런데 그때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 여행에 목말랐던 시기예요.
1: 그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구나.
0: 예.
1: 아.
0: 그래서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아, 중세 도시이면서 굉장히 그 지중해 있는 도시인데요.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촬영해서 올렸더니 그 조회수가 20만이 나왔어요.
1: 처음부터 그렇게.
0: 네.
1: 이야.
0: 깜짝 놀랐어요.
1: 팬데믹 덕을 보신 거네.
0: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를 떠날 때쯤 보니까 구독자가 만 명이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
1: 첫 국가부터
0: 예.
1: 알겠습니다.
0: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행 계획을 하면서부터는 예.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이게 계획을 다 하고 가셨을 거고, 그죠?
0: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에 이제 짐벌이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었죠.
1: 흔들리지도 않게 하고
0: 예,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1: 네, 그 영상 편집을 직접 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0: 제가 이제 어느 나라를 갈 건가 스케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 뭐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1차 편집이라서 그 컷 편집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편집은 이제 딸아이가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1: 편집이 오래 걸리죠, 그게?
0: 그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편을 꼭꼭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 편집이라고 한다면 가서 요것만 딱 촬영하면 되는데 저 같은 그게 아니고
1: 막무가내로 찍으니까
0: 예, 여행을 그냥 쭉 하다 보니까
1: 예.
0: 보통 한 컨텐츠가 한 러닝 타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거든요.
1: 네.
0: 그것을 이제 40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한 편집 시간이 한 4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꼭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1: 아이고.
0: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편집이 어려운 걸 알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안 했을 거야.
1: 자, 지난 3월 달에는
0: 예.
1: 미국 이란 그 전쟁 때문에 두바이에서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0: 예.
1: 그 얘기 좀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0: 아, 이번에 이제 여행지가 중동이었어요. 그래서 첫 국가가 이제 카타르였거든요. 카타르까지는 정말 전쟁의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란 전쟁,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일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 데를 갔어요.
1: 네.
0: 그리고 거기서 첫날은 또 아무런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두 번째 내던 날 팜 주메이라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있어요.
1: 그저 인공섬.
0: 인공섬.
1: 예, 예, 예.
0: 아름답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용노을이 좋다고 해서요. 57등짜리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용노을을 이렇게 딱 촬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괭가하게 제가 올라가 있던 그 전망대 빌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300명의 관람객이 뭐 비명을 지르고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거 빌딩이 뭐가 지금 지진이 났나?
1: 없어요?
0: 또 피격이 됐나? 했는데 바로 앞에 5성급 호텔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이제 미사일에서 피격이 됐더라고요.
1: 저런.
0: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 하는데 또 여행 크리에이터의 직업 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그게 제 영상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요.
1: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다.
0: 예, 모습하고 예. 화염에 쌓이고 연기에 치솟는 것이.
1: 그렇죠.
0: 예, 잡은 거예요.
1: 생생한 피격의 현장을.
0: 예. 그래서 그걸 제 채널에 올렸더니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뭐 특파원이 그쪽에 안 나가 있었을
1: 거니까. 그렇죠. 귀한 화면이죠, 그게.
0: 예. 그래서 연락이 뭐 막 오더라고요.
1: 예.
0: 그 영상을 좀 저기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 영상이 뭐 뉴스 시간에 인용되면서 몇백만 명이 조회가
1: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뭐 비행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을 텐데.
0: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공격이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공항들이 또 이제 피격이 됩니다.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공항들이 다 이제 셧다운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래 해도 공항이 없으니까 못 나가서
1: 예.
0: 이웃나라 오만이 있는데 오만은 안전했어요. 그 오만에 계신 또 구독자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 육로로 넘어올 수 있으니 어떤 버스가 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오라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갔더니 모두 다 그렇게 가려고 버스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1: 그랬겠죠.
0: 일주일치가. 근데 다행히 그 어떤 중국분이 저한테 알려주라고요. 저기 가면 버스표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그 버스표를 가지고 이제 8시간 반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런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막 국경을 넘는데 165만 원에서 195만 원에도 버스표를, 저, 차편을 못 구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에 와가지고 그분이 또 저를 재워두죠.

0: 잠수재워 주시고 또 그 댁에 있다가 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오려고 티켓을 또 다 구입해 놨는데 비행기 출발 한 몇 시간 전에 또 캔슬이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어떻게 가지 어떻게 걱정을 해서 대사관에다 제가 좀 얘기를 해놨어요. 예, 예.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쪽 5만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좀 한국으로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예. 5만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또 5만원이 캔슬이 돼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 오는 게.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우방 국가가 이제 그 자국민을 대피시키려고 비행기를 띄웠어요. 거기다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1: 어느 나라요?
0: 싱가포르.
1: 싱가포르.
0: 예.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도 미리 얘기해 줄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서로가 이제 비밀을 지키게. 네, 네. 그러니까 새벽에 무조건 5시 반까지 와라. 비행기표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신속 대응팀 같은 네. 분들이더라고요. 그 싱가포르에. 네. 네. 그분들한테 저를 인계해 시켜 주시더라고요.
1: 싱가포르 국민들 귀환하는 비행기 편에 같이 예. 오신 거다.
0: 예.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네.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 고생하셨네요. 바로 이제 그 두바이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동영상 올리면은 댓글들도 무지하게 달리잖아요.
0: 예.
1: 인상 깊은 댓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아, 그때 가장 뭐 인상 깊은 댓글은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예, 예. 댓글이 한 6천 개가 달렸어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댓글들 곧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젊은 층이 있으셨는데요.
1: 예.
0: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반복하며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또 중장년층에서 써주신 건데요.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자 용기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 쓰러집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암 환우, 암에 걸리신 분인데요. 나는 말기암 환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채널이 유일한 낙이자 예. 희망입니다.
1: 예.
0: 나도 완치될 수 있을까요? 완치되면 함께 여행해 주실 거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1: 그분하고 꼭 같이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완치를 기원하겠습니다.
1: 65개 나라 지금까지 다녀오셨는데 네. 뭐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0: 네.
1: 내가 갔던 나라 중에 이 나라가 제일 좋았다 한 세 나라를 꼽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0: 그 나라들은 뭐 키르기스탄, 미얀마,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저한테는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를
1: 모습 그대로
0: 예, 모습 그대로 있고 아직도 그 이웃 간에 이렇게 따뜻한
1: 예,
0: 정이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뭐 농촌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아이들은 그 미역을 감는다 그러잖아요. 강에 가서
1: 예, 예.
0: 뭐 메뚜기도 잡고
1: 예. 그 모습 그대로 예. 옛날 모습 그대로
0: 예.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불을 떼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밥을 지피고 이런 풍경들이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데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을 해야 되겠지만
1: 네.
0: 우리 중장년층들은 좀 자기를 회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1: 옛날
0: 수 있는,
1: 모습 다시 볼 수 있는
0: 예, 예. 그런 나라가 저는 좋고
1: 네.
0: 그런 나라를 한번 다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나도 한번 은퇴하면 여행 크리에이터가 돼봐야지
0: 예.
1: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 채널을 보고
0: 예.
1: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0: 젊은 분들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예,
0: 왜 그러냐면 세계 여행을 내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1: 예, 예.
0: 다닐 수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1: 예.
0: 그런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 크리에이터 중에 그 비용을 충당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 몇 없죠?
0: 30명 내외 정도밖에
1: 그렇죠,
0: 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만나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1: 네.
0: 하는데 구독자 만 명을 못 늘리고 그만두더라고요.
1: 그런 사람 많죠.
0: 예,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젊은 분들이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또 시니어분들도 많이 도전하셔요.
1: 예, 예.
0: 그런데 또 금방 포기하시는데
1: 그렇죠.
0: 왜 그러냐면 어떤 너무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0: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록을 남긴다. 나의 자선조처는 이걸로 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 이런 사고가 좀 있으셔야지만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1: 그럼
0: 드리겠습니다.
1: 최수길 크리에이터만의 어떤 그 창의력이랄까? 최수길 크리에이터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그것은 뭡니까?
0: 아, 저는요, 사람이거든요.
1: 사람.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0: 여행을 주로 다른 분들 가면 뭐 젊은 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여행 조회수를 올리려고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발굴해서 영상에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여행기를 그냥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만남.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지는 사실 그 동남아 가면 처음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태국 뭐또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로서 다 비슷비슷해요.
1: 비슷비슷하죠.
0: 근데 사람들은
1: 사람이 다르죠.
0: 달라요, 어느 날. 매번 봐도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걸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 사람을
1: 알겠어요.
0: 만나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1: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채널이네요, 한마디로. 자, 다음 여행 계획 다 이미 짜놓으신 거 아니에요?
0: 다 짜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못 가본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남 아메리카주인데요.
1: 남미.
0: 남미 쪽을 못 가봐서 거긴 거리도 멀고 또 한번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1: 그렇죠.
0: 한 2개월 정도 지금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언제까지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건가요?
0: 제 여행기를 보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이렇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때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 계속 구독자가 있는 한 계속 다니겠다. 계속해서 많은 나라 다니시고요. 좋은 영상 많이들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어봐야지 이 마음보다 그냥 나의 기록을 내가 남긴다 대신에 나만의 정신은 남긴다 이 말씀이 귀에 남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 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 선수잖아.
1: 맞죠, 맞죠. 야,
0: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0: 있어요. 노동이 끝난다. 무서워.
1: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

0: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자동차 한 대의 질주. 30년도 훌쩍 넘긴 우리나라 최초의 오픈카. 이 차와 사랑에 빠졌다는 김성환 씨.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이 차가 전시용이 아니라 직접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4: 네, 그럼요. 네. 여기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제가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차들입니다. 매일 이렇게 바꿔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사람처럼 운동을 해야 자동차도 건강합니다. 제 애인들을 소개해드릴까요?
2: 이 남자의 특별한 애인들은 바로 올드카. 단순히 낡고 오래된 차가 아니고요. 30년 넘는 세월을 달려온 진짜 올드카죠. 올드카 타고 달리는 게 꿈이었다는 한 남자를 만나봅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난 경기도 용인시. 이곳에 오로지 올드카만을 위한 차고지가 있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하나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자동차.
4: 사람 눈, 코, 입하고 똑같아요. 다. 저를 쳐다보는 라이트의 눈빛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사람하고 똑같아요. 혈관도 있고 심장도 있고 얘네들도 먹고 배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애인입니다.
2: 애인인 차들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죠.
4: 제임스 딘이라는 엄청난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이 차를 타고 더 유명해진 차인데.
2: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영화배우 제임스 딘. 그가 사랑했던 자동차도 있습니다.
4: 네, 여기 있는 게 1950년대의 미국 차. 이게 캐딜락 드빌이라는 또 1세대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이 차는 우리나라 25인승 마을버스와 크기가 같아요.
2: 길이 5.7m, 화려함.

0: 과 웅장함을 겸비한 미국의 상징이었던 차도 있습니다.
1: 거의 무게가 3톤 가까이 나가고 cc수가 거의 7000cc 가까워 한 번에 차 세네 대가 그냥 같이 가는 거죠.
0: 차 안으로 들어서면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1: 이때 당시의 차들은 다 핸들이 얇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클래식하게 생겼죠. 요 옆에 있는 이게 다 클락션이에요. 어때요? 또 그런 그 느낌이 안 드시나요? 그때 당시에 영화배우 느낌이 안 드세요?
2: 되게 좋으신가 봐요, 진짜. 차 얘기하시는데 계속 싱글벙글 하시네요, 선생님.
1: 아, 그럼요. 너무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게 눈만 뜨면 나를 맞이해주는 이 많은 내 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0: 비록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차량 상태만큼은 반짝반짝. 그 이유는요? 애인이라는 말 그대로 올드카를 늘 애지중지 보살피는 김성환 씨가 있으니까요.
1: 관심이에요. 자주 닦아주고 관심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늘 광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0: 그런데 어떻게 올드카와 사랑에 빠지셨나요?
1: 미국의 아이들 만나러 갔다가 올드카들이 한 몇십 대가 쫙 서 있는데 보는 순간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차를 하나 좀 갖고 싶어. 이런 그 꿈이 그때 생겼어요.
0: 그렇게 30여 년 전 시작된 짝사랑으로 여유가 생기면 올드카를 사기 시작했대요.
1: 우리나라 최초의 용달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360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시판되던 그런 차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막 뒤에서 언덕 못 올라가면 막 밀어주고 여태 싣고 가다가 엎어지면 이름 막 일으켜 세우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 우리나라 추억의 올드카죠.
0: 이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추억 자동차. 정말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송환 씨가 애인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집 나간 남편을 찾아 아내가 조용히 차고지로 들어섭니다.
1: 네, 집사람입니다. 네.
2: 선생님 다 차들이 애인이라고 그러시네요.
3: 나름 뭐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다들 차들을 너랑 좋아하니까 이제 뭐 이해하죠.
0: 이제 슬슬 달릴 준비해볼까요?
1: 배터리 선을 아웃시켰다가 시동을 걷댄 다시 접촉시켜서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운행을 하죠.
0: 한번 나서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네요.
1: 이 안에서 시동을 걸어도 되는데 이 안에서 시동을 걸면 냄새가 나서.
0: 그래도 한번 빠져들면 이런 수고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와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곡.
1: 어떠세요? 느낌이. 같은 노래라도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듣는 게, 그죠?
0: 어디 그뿐일까요?
1: 옛날 차들은 요즘 차하고 달라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올라서 열리고 이 차는 특히 이 뒤에 쪽문도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2: 아, 이것도 돌려서. 이야.
1: 빨리 빨리 가고 달리고 싶어요. 이제 타고 이번에 집으로 한번 갈 텐데.
0: 남편은 신이 났는데 아내 생각은 어떨까요?
3: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해줘요, 저도 그냥.
0: 60년대 차를 타고 그 시절 감성 그대로 도로를 달립니다. 시간 여행을 하듯 찾아간 곳은 아내, 이모, 댁.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이모님과는 정이 깊다네요.
1: 이모!

0: 이모! 이모! 잘 계셨어?
1: 예.
0: 가, 이모. 이모, 오늘은 저기 옛날 클래식카를 갖고 왔거든? 뭐, 예전에 한번 탄 적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 저거 타고 갔지. 네?
1: 가방으로 가지.
0: 이모, 이게 1960년대 미국차야, 머스탱이라고. 아, 색깔이 예쁘지?
1: 색깔도 예쁘고 차도 멋있고 아주.
0: 타세요.
2: 올드카에 푹 빠진 김서방 덕분에 이모님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셨다죠. 마치 60년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시간을 달리는 자동차. 그 길 끝엔 옛 추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찾아왔다네요.
0: 여기 저 제 애인들이 있는 거죠. 제 애인들이 한 50명 돼요.
2: 그 특별한 애인들을 직접 만나보죠.
1: 내 식구하고 얼마나 귀여워. 동네 식구라 다
0: 만났어. 얘 별명이 냉장고차야. 이 차는요 핸들이 문짝 따라 움직여.
3: 어머, 핸들이 붙었으니까.
1: 문짝에 달려.
3: 이뻐 이뻐 이뻐.
1: 저 타볼래요?
4: 그래, 타봐.
0: 네, 한 번씩 타보세요. 이 차는 여기 와야 타볼 수 있는 거.
1: 그래. 이아들
0: 여길 보세요. 로마의 휠이라는 영화를 우리 기억하죠. 우리 시대에. 네, 로마의 휠 저기 뭐 오드리 헵번하고 저기 그림을 백 나오죠? 그 옆에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차가 이 차예요.
2: 한 시대를 담은 영화 속 올드카.
1: 형님 타보시 한 번.
3: 아, 타기 힘들어. 이게 약하고.
2: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그 시절로 들어갑니다.
1: 네. 맞아, 맞아.
4: 오늘 10년은 젊어지셨어.
1: 10년이 아니라 20년 젊어졌어. 20년.
2: 타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운 올드카. 그 매력에 풍덩 빠진 이들이 성환 씨의 차고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0: 아, 예, 이 차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이고.
5: 이게 내부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 실내가 나무입니다. 주유가 되게 특이합니다. 한번 주유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보통 일반 차들은 주유구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시면
6: 진짜 없네요.
5: 예. 여기 있습니다.
6: 어디요?
5: 짜잔.
6: 아, 어디 빠지는데요? 원래 거기예요?
5: 원래가 여기입니다. 그 주유소 가면 좀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 차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주유소의 직원분이 왜 앞으로 나가냐는 지금 뭐라고. 제가 그럼 이게 문이 안 열리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앞으로 가야 된다고.
2: 오늘은 특별히 모인 이유가 있다죠.
0: 어, 야야, 찾았다.
5: 찾았습니다.
0: 아, 찾았다.
5: 저거는
0: 야야야야.
2: 성환 씨에게 새로운 올드카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0: 얘 가지러 갔을 때 산속 안에 눈비 맞아가지고 막 이거 차도 아니고. 너 폐차시킨다고도 안 가져갈 것 같아. 그 정도였었거든.
2: 작년 10월 기증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만난 차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었다던 김성환 씨.
0: 야, 13명을 타고서 몇 달 걸렸냐.
6: 아, 정말.
0: 이 부석 구하는데 아주 애를 얼마나 먹었나. 아, 한번 보실래요? 봐보세요. 지금 이 안에 이 곰팡이 좀 봐봐, 곰팡이.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 이제 생명을 살렸으니까 얘도 이제 땀도 털고 광내고 이 안에 스팀 쏴서 이 안에 이제 다 벗겨내고 이제 이게 또 제 일이에요. 차가 그 제천에서 가져가지고 지금 두 달 좀 지난 기간 동안 완벽하게 수리를 마쳐서 지금 이제 그 따님께서 오늘 이 차를 처음 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0: 아버님이 생전에 가시던 차예요. 방팩 내고 네. 예, 그 기계로 네. 예, 좀 닦았죠.
1: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0: 네네. 아, 그럼요. 한번 타보시겠어요?
1: 네.
0: 네, 한번 타보세요.
2: 타는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1: 와, 이거 어렸을 때 타봤어요.
0: 잡아다니면서.
1: 어, 얘가, 우와, 아, 이게 쉽게, 이게 잘못 열었다가 잔소리 들었었어요.
2: 돌돌 손잡이를 돌려 우와. 창문을 여닫던 그 시절, 아버지의 차에선 어떤 노래가 흘러나왔을까요?
0: 그때도 아빠가 좋아하시던 네. 음악이 혹시 있었나요? 이거 탔을 때 들렸던 또 기억이 있나요?
1: 저희 아버지가 저거 들으셨던 거요. 근데 이 차 안에서도 가요 들었던 것 같아요. 백마강.
0: 그렇죠. 제가 이 차를 네. 갖고 왔을 때 이 테이프가 그대로 꼽혀 있었어요. 그래서
1: 아,
0: 제가 그 노래를 네.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1: 이 소리예요. 네. 똑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네. 이게 지금 플레이가 되나요? 네.
0: 이 노래 기억이 나나요?
1: 거예요? 그리고 엔진 소리랑 기억나요.
2: 참 신기하죠? 그저 오래된 차에 앉았을 뿐인데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납니다.
3: 생각해보니까 아빠와의 추억이 그것도 있었네요. 저 학교를 등하교 시켜줬던 아빠. 말 시킬까봐 이렇게 하고 기대고 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잊고 살았네요, 진짜. 그런 감사함을 나눠서.
2: 잊었던 마음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3: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나 하는 물건에 대해서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을 했었고 옛날에 쓰시던 물건 이런 거를 버리지 왜 갖고 계시나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차는 아버지도 귀하게 생각했지만 저도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이 차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 차를 뵐 수 있을 거예요.
3: 네, 그게 가장 저한테는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2: 아버지의 오래된 차 덕분에 다시 만난 시간. 딸에게 올드카는 추억이 쌓인 기억의 자리가 될 겁니다.
0: 하나쯤 되는 게 아니라 3점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의 보컬리스트를 이룰 수 있었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행복합니다.
2: 도로 위를 달리는 성환 씨의 꿈 그 길이 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4: 출연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1: 저는
4: 팬입니다.
1: 팬입니다.
4: 오늘 제가 밥값은 하겠네요.

0: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빗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이번 전달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7: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8: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9: 아,
8: 여기 가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1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595

안녕하세요. 저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탈모에 대해서예요. 머리카락이 과연 지금 시대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머리카락은 왜 빠지는지, 그리고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머리카락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남성들은 머리가 짧고 여성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카톨릭 사제들은 과거에 머리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리는 헤어스타일도 했었고, 스님들은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삭발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머리카락이 또 종교적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국 같은 데서 판사님들 가발 쓰잖아요. 하얀색 가발. 이런 가발들은 또 직업적 주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역사적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는 과거에는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소였을까요? 그런데 옛날부터 역사서를 살펴보면 과거서부터 탈모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기원전 1500년 정도에 이집트 파피루스

그리스 문서의 탈모 치료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악어 지방하고 하마 똥을 반반 섞어서 이제 탈모 치료제로 썼었다는 게 이제 고대 이집트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가발을 썼었죠. 이런 걸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탈모라는 거는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의학의 아버지도 탈모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자기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비둘기 똥이나 뭐 이런 걸 섞어서 약을 만들어서 발랐다는 얘기도 있죠. 또몇 가지 또그 머리카락의 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머리카락이 얼마나 또큰 힘을 갖는지 나타내는 것들이 좀 삼손과 데릴라 우화 보시면 삼손이 머리카락을 길렀을 땐 힘이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렸을 땐 힘이 없고 이런 거를 보면 또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우화 중에 라푼젤 아시죠? 라푼젤도 머리카락이 긴그 여성이 그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어떤 힘을 보이는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머리카락들이 과연 머리카락이 어떤 기능을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하고 있을까요? 머리카락은 일단은 보온 기능을 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게 1800년도에 이제 나폴레옹 군이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50만 명의 군인 중에서 45만 명이 죽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동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군의관이었던 이제 바롱 라레라는 군의관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탈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얼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확실히 머리카락이 열 보존과 체온 조절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어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벌레가 붙거나 아주 뭐 작은 먼지가 붙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몸에 있는 작은 털들 때문이에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 몸에는 털이 있거든요. 벌레 같은 게 붙었을 때 쉽게 느낄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어떤 그 보호 기능을 또 하는 게 외부 충격에서 약간 보호해주는 그냥 그 우리가 맨 머리로 바닥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머리카락이 있을 때 조금 더 어떤 보호 장치를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역할들은 모발의 역할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보호 기능이라든가 뭐 벌레로부터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보다는 사실 자기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일단 탈모란 무엇일까요?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이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탈모라고 얘기하진 않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탈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멀쩡했던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보다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서 어느 순간 머리숱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탈모가 훨씬 현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탈모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거는 유전입니다. 우리 유전자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얼굴 생김새, 키 이런 거에 영향을 주듯이 탈모도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또 하나 그것에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죠. 우리 호르몬 변화가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다른 어떤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이나 호르몬 변화가 없어도 노화에 의해서 또 탈모가 될수 있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숱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당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모는 이 노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른 나이에 시작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일 흔하게 스트레스. 머리카락은 몸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몸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혹은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약간 영양 부족 상태가 됐을 때
또는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탈모가 일어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실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피 내 피부 질환들이 있어요. 뭐그 건선이라든지 이런 피부 질환들에 의해서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고요. 근데 이런 탈모 치료는 꼭 필요할까요? 이런 탈모 치료는 과연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놔둬도 되는 것인지. 저는 성형외과 의사고 그 환자분들의 외모를 많이 이제 담당하는 진료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 분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탈모 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탈모에 조금 묻어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래서 보면 동아시아 쪽, 그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이나 아니면은 중국, 이런 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탈모에 훨씬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 치료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경 쓰면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신경 쓰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정말 신경 안 쓰신다면 사실 이거는 어떤 외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꼭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코 성형을 꼭할 필요가 없듯이 탈모 치료도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걸 어떤 컴플렉스로 받아들인다던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탈모 치료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탈모를 자가 진단 방법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헤어스타일이 잘안 나온다. 옛날보다 잘안 나온다. 이게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헤어스타일 만들 때 10분, 20분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느껴지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샴푸하거나 드라이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보인다. 이게 그 다음에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M자가 파고든다든가 정수리가 비쳐 보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느껴지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머리카락 개수를 센다던가 아니면은 그 헤어스타일이 안 나온다던가 이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껄끄럽게 느껴지신다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자기의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아요. 조명이 변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창이 없는 곳이 좋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정한 조명, 일정한 각도 하에서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 두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두달 지나면서 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기가 좀더 좋아요. 애매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도 앞에 그 사진들이 있으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좀 찍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를 좀 모아두시면 좋아요. 모아두시고 숫자를 센다던가 아니면 그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숫자 세기가 좀 어려우시면 머리카락을 뭉쳐서 공처럼 만들어서 양면 테이프를 붙이신 후에 매일매일 이렇게 좀그 공을 만들어서 붙여놓으시면 그 볼륨 차이를, 그 부피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탈모를 진단하는 데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머리카락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머리카락 빠질 때 어떻게 자가 진단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즐거운 시니어 줌바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먼저 모두를 위해 설계된 효과적이고 즐거운 운동인 줌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바는 라틴 댄스에서 영감을 받은 댄스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서 라틴 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리듬과 댄스 동작을 결합하여 만든 역동적이고 신나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운동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중심으로

운동하며 전신을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줌바는 다양한 난이도와 스타일의 수업으로 제공되며 그중 하나인 줌바 골드, 시니어 줌바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바 골드는 줌바 피트니스의 한 형태로 활동적인 중장년층과 초보자 또는 신체적 제한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고안된 피트니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연령대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기본적인 댄스 동작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께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바 골드에는 메렝게, 살사, 쿰비아, 벨리 댄스, 플라멩고 등 다양한 댄스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이 운동의 효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하여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악과 춤을 추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집중시키다 보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춤추는 데 적합한 운동화를 신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땐 휴식을 취하세요. 세 번째, 관절이 맞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렝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렝게는 라틴 문화에서 인기 높은 리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줌바의 주요 리듬이기도 하죠. 메렝게는 일반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졌고,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여기에 변형을 가미한 스타일의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메렝게는 기초적이고 쉽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나 어린이들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댄스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메렝게의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실 동작은 메렝게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는 저희가 퍼레이드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하는 걸 마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자리에서 한번 걸어보실게요. 저랑 같이.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좋습니다. 여기에서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앞에 주시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하시면서 무릎을 약간씩 구부려 주시고요. 그럼 힙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집니다. 자, 이때 손 자연스럽게. 자, 지금 이 동작이 메렝게 마치입니다. 자, 이 동작에서 옆에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이드로 가는 동작은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프론트로 가볼게요. 앞으로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갔다가 오시고, 갔다가 오시고. 나머지 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멈추시고 탭.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자, 앞에 두 번. 하나, 좋아요. 둘, 탭. 하나, 둘, 셋. 반대쪽도 똑같은 동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그재그 투 스텝을 갈 거예요. 지그재그, 말 그대로 지그재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동작입니다. 자, 두번 가실 거예요. 자, 저랑 함께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또 지그재그로. 하나, 둘. 이제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제자리로. 하나, 둘. 요게 지금 지그재그 투 스텝입니다.

둘, 셋, 넷. 자, 여기에서 포인트 동작이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오른손, 왼손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그재그 스텝부터 가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자, 돌아갈게요. 뒤로, 셋, 넷. 셋, 넷. 자, 주먹 쥐시고, 뒤꿈치. 한번 더. 자, 손, 하나, 둘,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V 스텝하고 메렝게 2 스텝을 배우실 건데요. V 스텝은 알파벳 V처럼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동작입니다. 자, 앞으로 오른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셨다가 제자리. 네, 한번 더. 가셨다가 제자리. 자, 투 스텝 갈 거예요. 오른쪽 두 번. 둘, 셋, 넷. 반대쪽 두 번. 하나, 둘, 셋, 넷.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V 스텝. 하나, 둘, 셋. 넷. 투 스텝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렝게 마치부터 가볼게요. 자, 사이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프론트 하나, 둘. 자, 멈추시고 탭.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네, 자, 앞이요. 하나, 둘, 멈추시고 탭. 하나, 둘, 셋, 넷. 지그재그 투 스텝. 자, 뒤로 가시고 제자리 포인트 동작. 하나, 짠, 둘, 짠. 앞에, 앞에 돌리고 돌리고 V 스텝. 하나, 둘, 셋. 네, 자, 두 스텝 갈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V 스텝. 하나, 둘, 셋, 넷. 두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우리가 함께 리듬에 맞춰서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메렝게 마치 동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 사이드. 자, 프론트 갈게요. 자, 멈추시고 탭.

자, 지그재그 앞으로 조금씩 나오시고 뒤로 갈게요. 자, 멈추시고 포인트 동작. 후. 자, 손 앞으로. 하나, 둘. V스텝. 자, 2스텝 갈게요. 다시 V스텝. 2스텝이요. 자, 제자리. 자, 사이드. 괜찮다, 먼저 가라 말아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앞이요, 손 추가해볼게요.

자, 제자리. 자, 지그재그 두 스텝 갈게요. 뒤로. 제자리. 마치. 자, 투 스텝. 멈추시고 포인트 동작. 리셋. 자, 투 스텝이요. 박수. 자, 브이셋. 자, 손도 양쪽으로. 브이셋. 자, 제자리. 자, 손 위로 올리시고, 아래로. 오늘 줌바골드 첫 수업 어떠셨나요? 함께 음악에 몸을 맡겨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기쁜 경험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댄스, 살사를 배워보게 되실 거예요. 살사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 스텝을 익히며 레디 큐라는 음악에 맞춰 더 많은 웃음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줌바골드 강사 최소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문장이란 읽고 들을 때 자연스럽고 누구나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장을 쓰려면, 먼저는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써야겠죠. 그리고 어정쩡하지 않고 짜임새 있는 문장 구조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 된 문장이라면 알맞은 문장 부호가 쓰여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높임 표현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면서 맛보기로 문맥에 맞는 단어 쓰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월등히, 현저히 이런 단어 쓰인 문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두 단어가 어느 경우에나 서로 넘나들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월등히는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게 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노인 빈곤율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아. 이렇게 쓰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지요. 이럴 때는 월등히를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현저히나 차이가 심하게 이런 뜻을 나타내는 현격히 등으로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월등히가 잘 쓰인 예를 한번 볼까요? 신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화질이 월등히 좋다처럼 쓰이면 문장이 어정쩡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읽힙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모모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여기 쓰인 문구에서 단어 하나를 수정한다면 어떤 걸 수정하시겠어요? 저는 다양한 어려운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수식하는 말로 다양한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양하다의 뜻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다이고, 다양한 색깔 또는 전시장에는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수 있지요. 다양한은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온갖,

우리 온갖 어려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데, 위 문구에는 여러 가지를 쓰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장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받은 질문인데요. 질문자 말씀이 뭐뭐 됐다는 표현은 틀렸고, 뭐뭐 했다는 표현이 맞는다는 얘기가 많고, 뭐 제품이 출시했다로 표현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다며 이 표현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어색하다고 느끼신 거겠죠. 여러분은 이 문장이 어떠신지요? 뭐 제품이가 주어라면 출시하다가 상품을 시중에 내보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출시할 수 없죠. 제품이 어떻게 스스로 시중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출시할 수는 없고요. 출시되어야 하겠죠. 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 사람이 모여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주어에 따라서 출시하다나 출시되다 이런 것들로 선택되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하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생산하다, 생산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한 사람을 주어로 하고자 할 때에는 누가 무엇을 생산하다처럼 생산하다를 써야 하고요. 생산된 물건을 주어로 하고자 할 때는 무엇이 생산되었다, 무엇이 생산된다처럼 생산되다를 쓰면 알맞습니다. 바로 주어와 서술어 호응에 따라서 서술어를 선택하면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장 보호도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을 문서했을 때 어떻게 쓰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작은 따옴표 아시죠? 그 여는 작은 따옴표 말고 닫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뒤에 24를 써서 2024년을 표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2024 아라비아 숫자만 쓴 표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처럼 생긴 거, 바로 이거는 영어 생략 표지인 아포스트로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닫는 작은 따옴표처럼 생긴 아포스트로피를 연도 표기에 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트로피를 찍고 24를 쓰는 것은 어문규범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년 하나만 쓸 때에는요, 년 또는 년도 같은 한글 표기를 함께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만 쓰는 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뒤에 알맞은 한글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한글 표기로는 년이나 년도나 학년도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들의 의미를 짚어보고 가면, 년은 해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년도는 일정 기간 단위로서의 그 해를 뜻하는 말이고, 학년도는 한 학년의 과정을 배우는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학년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월 초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한 학년도로 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년과 년도와는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용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는 방과 후 교실 운용 계획 이런 걸 세웁니다. 이렇게 학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년도를 써서 2025학년도처럼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고 할수 있겠죠. 날짜 표기에는 어디에도 많이 쓰이다 보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저와 함께 문장 보호를 공부하시면 앞으로 연어를 표기해서 문장 보호를 정확하게 잘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도 간단히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검토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처럼 쓰기도 하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무언가 간단하게, 짧게 써야 한다는 기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임 표현은요, 신경을 써서 넣을 것을 넣어서 표현해 주어야 제대로 실현이 될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보다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참고 바랍니다 보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불편함이 없지요.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표현, 이것이 바로 좋은 문장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높임 표시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집에 가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높여야 하는 선생님에 대하여는 시를 넣어서 표현해야 하지요. 시는 높임 표현에서 기본적으로 실현되는 요소입니다. 이 시를 적절히 넣어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끌었던 깝치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깝치다 이 단어 느낌 어떠신가요? 깝치다는 깝죽거리다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재촉하다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방언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재촉하다의 뜻으로 깝치다를 자연스럽게 써왔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는 방언으로서 충분히 존중될 만한 것입니다. 다만 깝치다가 깝죽거리다에 대한 비표준어이든 재촉하다의 방언이든 간에 윗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죠. 윗사람에 대하여 재촉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깝치다를 쓸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윗사람에 대하여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에게 재촉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수연의 품격 있는 문장 수업 맛보기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문맥에 맞는 단어를 쓰니 문장 의미가 딱 떨어지고 주어 서술어 같은 문장 구조를 생각하고 쓰니 짜임새 있는 문장이 되었죠. 또 말이 아닌 글에서만 쓰이는 문장보호를 잘 쓰면 격식을 갖추게 됨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의미에 맞는 단어, 구조에 맞는 문장,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 문장보호를 공부하면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품격 있게 쓰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이리 오너라!
2: 우와!
1: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2: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3: 반갑드려요!
2: 어이, 무겁네.
3: 한번 보시고.
4: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5: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6: 안녕하세요.
7: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8: 어르신들 식사 한번 드려말라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9: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체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이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데.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는데. 아, 노동이 끝난다.
1: 어우,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0: 좀 쉴 거예요.
1: 로봇 이식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0: 당연하죠, 그거는.
1: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1: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3: 我们的话有五十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六七十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4: 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的话要从这个地方鸡舍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弄这个托运下去。
5: 蓝布平白的，
4: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啃。
6: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7: 저 사료 아니야?
8: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9: 이 도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0: 우주 기지의 느낌인데.
11: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2: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1: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3: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영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그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 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하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위 있는 글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양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본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 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시키던 객관화시키던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 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은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가면서 10년을 그 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찾는 것은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고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그것을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뭐 잠깐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단역 생활을 몇 번 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 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 좀 합니다. 부업. 근데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우리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네이멍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

촬영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 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 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0: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 때 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 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 몇 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안돼. 요거 아주 문제야 안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

0: 컴퓨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8: 이리 오너라!
9: 어? 우와!
8: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9: 아유, 볼이 터지겠는데요?
10: 반갑드려요!
9: 어이, 무겁네.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11: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2: 안녕하세요.
8: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3: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4: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픕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 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또 시작했다 또. 잠시 그만 나가 그만 나가 네 내보내 그만 가 그렇지.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장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제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각종 소음, 냄새, 마찰 등등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민원을 토대로 민폐 행위를 하나씩 고발하겠습니다. 일처리가 미숙한 신입사원, 그의 실수로 업무가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료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조직에서는 무능력자야말로 최고의 빌런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군요. 무해하고 귀엽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존재인지 아닌지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그들은 질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들에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요? 엄청난 소음은 누가 책임지죠? 불편을 예상했다면 더욱이 하지 말아야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불쾌한 요소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아! 이거 완전...

0: 저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아,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0: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나는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어디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페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꼬마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4: 타요라!
2: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5: 다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2: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4: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6: 내게 맡겨!
4: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다요의 새로운 시리즈!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7: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8: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흐르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9: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따라다니네.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응?
1: 오늘은 트랙터를 타고 다닐 거야. 왜냐하면 과일이랑 채소를 딸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바구니처럼 쓸 거야. 얍!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농구가든! 나랑 같이 농구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농부가 돼서 열매를 따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오! 이건 다 익었네. 이제 캐보자. 야! 다른 건 너희가 뽑아봐. 잘했어!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농구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농장으로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농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좋아, 나랑 같이 농부하자.
1: 난 허수아비 할래. 지푸라기 뭉치처럼 걷는 거야. 허허하. 까마귀랑 토끼를 멀리 쫓아버려야지.
0: 데이지, 넌 뭐 할 거야?
2: 두고 보면 알아.
0: 비씨 농부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바나나 씨앗 심을 시간이야.
1: 내가 줄 그을게. 으아, 으아,
0: 으아, 으아. 자, 넌 여기, 또 이건 여기, 또 넌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야. 됐다, 이제 바나나 다 심었어. 봐봐.
1: 그럼 바나나는 언제 따면 돼?
0: 햇빛이 닿으면 바나나가 익을 거야. 그때까진 까마귀랑 토끼가 못 오게 해야 해. 걔네들이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2: 당연하지. 소개할게. 바로바로. 난 토끼야. 크게 따라구.
3: 그리고 난 까마귀야. 까닥 까닥. 그게 나지.
1: 내가 쫓아버릴게.
0: 왜?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내 무서운 허수아비 얼굴을 지나가야 할걸? 몰래? 와우!
1: 아니, 다시 해볼게. 아, 이건 어때 보이는데? 와우!
0: 졸려 보여.
1: 그럼 이건 어때? 우와!
0: 놀랐구나?
1: 아님, 이건.
0: 이겨. 바나나를 가져갔어. 작은 동물들이 못 오게 할 방법이 필요해. 좋아, 비씨. 울타리를 만들자.

0: 우리가 키운 걸 동물들한테서 어떻게 지키지? 주위를 딴 데로 돌리자. 당근 까마귀는 우유 좋아해. 우유로 한눈 팔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유는 어디서 구하지? 저 버드나무에서 짜면 돼. 음매물 우유 짜러 가보자. 음매물 우유는 내가 짤게. 넌 받기만 해.
1: 근데 양동이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양동이, 양동이.
2: 찾았다.

0: 충분해. 그치, 비씨?
1: 비씨? 비씨가 안 보여.
2: 살금살금 깡충깡충.
3: 또 나타났어? 그럼 이 무서운 얼굴은 어때?
4: 봐.
3: 아이 참. 이 버드나무 우유를 보면 바나나 근처에 안 갈 거야.
4: 어?
3: 농부 친구들, 작은 동물들이 바나나 대신 우유를 먹는지 한번 보자.
2: 우유잖아.
5: 우와, 잘 먹어.
3: 안 되겠어. 표지판을 만들자.
6: 우린 농부 열매를 지키지 포기 안 해.
3: 됐어. 열매를 따지 마시오. 이제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가. 내가 눈만 안 감으면.
7: 나! 나!
1: 방금 뭐였지?
3: 몰라, 눈 깜빡였어.
1: 우! 당근 까마귀야!
3: 너 날 줄도 아니? 야!
2: 나 여기 있지!
3: 데이지 토끼가 당근 까마귀로 우릴 따돌렸어. 우리가 속았네.
1: 아직 따면 안 되는데.
3: 개들한테서 바나나를 다시 찾아와야 해. 근데 그 애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 않아? 농부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데이지 토끼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우리 바나나 좀 돌려줄래?
2: 난 하나밖에 없어. 당근 까마귀가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고.
1: 그치만 그 바나나는 아직 먹으면 안 돼.
2: 정말? 진짜 그러네. 아직 덜 익었잖아.
3: 그 얼굴 진짜 무섭다. 그 무서운 얼굴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그럼 바나나 나눠줄게.
2: 좋아.
3: 어?
2: 저기 당근 까마귀가 와. 마지막 바나나를 훔쳐가려고 오나봐.
3: 좋아, 허수아비 친구들. 무서운 얼굴은 준비됐겠지? 근데 무서운 얼굴은 어떻게 해?
2: 덜 익은 바나나를 한 입 먹으면 돼. 받아.
1: 바나나가 돌아왔어.
3: 우리가 당근 까마귀를 막았어. 이제 따면 되겠다.
2: 야!
4: 우와, 맛있어.
3: 이제 다 땄어. 해냈어. 우리가 열매를 다 땄어.
5: 예!
6: 우린 농부 동물들로부터 열매를 지켜낸다네.
3: 이제 다 같이 먹자.
2: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는.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난 바나나로 바나나 아이스크림 만들래 엄마야
2: 피자 요리사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아주 큰 부엌에서 일할 거야 반죽을 밀고 치즈랑 토핑을 얹은 다음에 피자를 구울 거야 그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피자샵 같지 않아? 피자를 오븐에서 꺼낼 때 쓸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피자 요리사거든! 아우! 나랑 같이 피자 요리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피자를 오븐에 넣어볼까? 안으로 쏙! 절컥! 띵! 우와, 신난다! 피자 다 됐어! 꺼낼게. 조심해! 뜨겁거든! 철컥! 부채질해서 피자를 살짝 식히자!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요리사! 그럼 가서 피자 만들자!

0: 재밌었어. 둘 다 잘했어. 어, 딜런 안녕.
1: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피자 요리사 놀이 중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 건데 같이 할래?
0: 좋아. 피피피치.
2: 나도 피자 요리사 할래. 토핑 벌써 준비했어.
0: 자, 소개합니다. 멋쟁이 손님이야. 그게 바로 나지. 그 특별한 피자를 먹으면 난 이렇게 할래.
1: 그래, 맞아. 바로 그 표정이야. 그것도 좋아. 또 그것도. 너흰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이야? 진짜 놀란 것 같아. 여기가 손님들이 와서 주문하는 곳이야. 띠링. 만들 준비 됐나요?
2: 준비됐어요. 토마토 소스랑 치즈, 페퍼로니, 그리고 또 깜짝 토핑도 있지. 근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1: 아, 이건 우리 오븐이야. 그럼 피자 가게 드디어 준비 완료. 봐봐.
0: 하나 주시겠어요?
1: 또 깜짝 토핑도 올라간답니다.
0: 오, 그거 좋네요.
1: 준비되면 부를게요. 이름은요?
0: 스멜링턴 부인이에요.
1: 그건 어떻게 써요?
0: 그걸 내가 알겠어요.
1: 좋아요. 주문 받아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에 깜짝 토핑 추가요.
2: 네, 알겠어요.

0: 요리사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피자 반죽이 보이니? 저기 있어!
1: 곧 내려오겠지 뭐.
0: 쉬자고? 벌써?
1: 먼저 소스 펴바르고 그 다음은 치즈 그리고 페퍼로니.
0: 잠깐! 또 깜짝 토핑도 넣어야지.
1: 당연하지. 자, 그럼 넣는다. 보면 안 돼. 깜짝 토핑이 뭔진 피자가 오븐에서 나오면 보일 거야.
0: 안녕하세요. 제가 좀...
2: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
0: 다섯 판이나요? 좋아요.
1: 드릴게요. 깜짝 특별 피자로 드릴까요?
0: 야호! 피자 다섯 판이면 다섯 번 더 깜짝 놀래줄 기회가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름이 뭐죠?
1: 치즈요. 삐약 치즈요 씨, 좋아요.
0: 스멜링턴 부인 피자가 다 됐어.

0: 아예 피클이 들었네.
1: 어, 놀라셨나요?
0: 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은 아니에요. 고마워요.
1: 다음 피자는 아마 더 특별할 거예요.
2: 어, 어떡해. 삐약 치즈 없이 피자 5판. 주문 들어온 걸 깜빡했어. 오지, 깜짝 토핑 피자

0: 안녕하세요. 난 눈사람 고신사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0: 치즈 듬뿍 든 피자 한 판이요. 깜짝 토핑이랑 당근은 빼고 주세요.
2: 새로운 깜짝 토핑을 찾았어. 바로 당근이야.
0: 와! 당근! 와!
1: 당근은 안 돼.
2: 네, 알겠어요.
1: 피자 다섯 판. 잠깐 기다리세요.
3: 빨리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아주 특별한 피자여야 한다고.
0: 그럼 다섯 판을 한 번에 구워야겠네. 반죽점.
1: 내가 소스 바를게. 넌 토핑 얹어.
2: 마시멜로, 감자튀김, 또 뭐가 있지? 짭짤한 과자랑 또.
0: 어, 뭐야! 깜짝 토핑이 또 다 떨어졌잖아!
1: 아무거나 써도 돼!
2: 토핑, 토핑.
0: 핫도그야!
1: 빨리! 너는 못 버틸 것 같다고!
0: 됐어!
1: 좋아! 이제 토핑 얹으면 돼.

0: 세상에! 이런 피자가 있다니!
1: 그럼 놀랐단 뜻이지?

0: 원님,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보석.

0: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화면
2: 플러스
3: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1&1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5: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진짜 맛있겠지.
10: 와, 진짜 맛있다.
11: 쫄깃해.
12: 잘 어울려.
1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5: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16: 새로운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

0: 나쁘지 않아.
1: 좋아.
0: 누구 카메라 있으면 나 좀 빌려줄래?
2: 그림에 카메라가 그려져 있나 보지.
3: 정말 다이어리가 버블잼을 찾는 단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0: 아니다. 집에나 가자. 레오.
4: 뭐?
0: 다튜브? 지금 그 방송 켜보라고?
2: 찾았다.
1: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학교 영상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어. 자, 보시라. 뭐야, 조작 사진이잖아. 조작? 좋아, 내가 실제 겪은 일을 풀어주마. 해안가 등대 쪽 있지. 거기서 이따만한 날개 물고기를 봤고, 심지어 학교 복도에서 다리 달린 상어도 봤다고.
5: 복도? 이 목소리 혹시 스니비 선생님?
6: 과학 선생님? 설마. 과학이랑은 거리가 먼 소리만 하는데.
7: 근데 스니비 선생님이면 더 믿음이 안 가.
8: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었건만. 뭐? 믿음이 안 가? 내가 진실을 밝히면 비웃던 학생들도 다 날 존경하게 될 것이다.
9: 역시 인간은 여전히 비열하구나. 화라 화이트골드. 결국 인간들이 인어 사냥을 시작했어. 과연 공주들이 무사할까?
10: 절대 블랙 다이아, 네 뜻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9: 헤이! 가서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동을 선물해 주거라.
11: 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
9: 다크! 함께 가서 공주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0: 여기. 스니빌 선생님을 조심해. 아까 복도에서부터 널 지켜보시던데?
1: 네?
2: 운동은 나. 블루지.
3: 분명히 처중에 있는데. 그리는 우동생이니 절대 그럴 리 없고. 블루젠 뒤따라 다니다 걸리면 어휴 무서워라. 오렌지랑 레드는 잘못 걸리면 찬소리 찬소리. 그래 커피. 눈치도 없고 제일 맘만.
1: 선생님.
3: 에? 아니 어디 갔지?
2: 아, 진짜 그랬다니까.
1: 핑크스타 살펴봐.
4: 레오의 팔찌가 왜 저기에?
1: 팔찌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의 정찰이 들킬 수도 있어. 팔찌를 다시 찾아야겠다.
3: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쓰레기를 가득 채워와야 봉사 점수가 인정된다. 과학 과목 낙제도 면해주고 봉사 점수도 주는 이런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니? 그렇지 퍼플?
1: 그럼요. 당장 시작하시죠.
4: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낙제를 하는 거지.
2: 봉사 점수 준다는 말도 난 안 믿어.
1: 누가 스니빌 선생님을 믿겠냐?
3: 뭐야? 내 카메라를 노린 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1: 피했어! 마법이 담긴 걸 알고 있는 걸까?
3: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4: 저쪽 바위 뒤에 스니빌 선생님이 있어!
1: 좋아! 핑크스타! 선생님이 오시는 쪽에 누워있어! 널 집으려는 순간 팔에서 팔찌를 되찾고 타임스톱을 펼쳐 너를 구한다! 좋아! 완벽해!
3: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물로 밀어버리면 정체가 달러나겠지? 뭐 혹시 아니라면 구조하려고 만반의 준비도 해뒀고. 좋았어! 완벽해!
1: 오리 인형이네?
4: 핑크스톱!
1: 시간을 멈춰줘!
4: 이단이 커플 타임 스타트!

0: 이 인간에게 기생놈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퍼플?
1: 여기서 시간을 끌면 위험해.
2: 인어? 진짜 정체는 인어였어? 증거를 남겨야 해. 이겨줘!
1: 헤이! 선생님을 공격하려 하다니!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선생님, 어서 학교로 피하세요!
2: 넌 대체 뭐지? 이렇게 괴물다!
1: 선생님!
0: 내가 기생돔을 쓰지 않아도 어차피 저 인간이 널 위험하게 만들겠네.
2: 어? 세상이 멈췄어? 말도 안 돼! 과학적이지 않아!
1: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학교로 가면 친구들이 지켜줄 거예요!
2: 넌 대체 정체가 뭐야?
1: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라! 선생님, 괜찮으세요?
2: 이거다!
3: 최초를 내놔. 네가 만들지 못한 버블잼을 우리가 만들겠다.
0: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혼자 도망치면 되지. 왜 정체를 밝히려는 인간을 도와줘? 그 인간을 믿어?
2: 응?

0: 난 믿어. 뭐? 이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셔.
1: 어?
0: 난 선생님을 믿어.
1: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어?
2: 인간을 믿다니 어리석군.
0: 내가 변형 선생님이.
3: 건드리지 마! 내 학생 건드리지! 마십시오!
0: 선생님!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3: 교사는 학생을 지키는 법! 저건 분명 존경의 눈빛.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0: 이건 레드의 버블잼이잖아. 네 버블잼.
1: 그린 너마저.
2: 고쳐야 한다.
3: 사진은 지워주지. 난 이 팔찌는 압수하마. 너의 존재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내 학생이라는 건 팩트지. 난 내 학생을 지켜야 하는 선생님이니까 너희를 지켜주겠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0: 파워풀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1: 크크크.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저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9: 너무 배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나도 공놀이를 하고 싶어.
1: 자, 모두들 인사 나누렴. 앞으로 목재소에서 일하게 된 친구란다.
2: 안녕, 난 틴틴이야. 만나서 반가워.
3: 안녕, 난 맥스야.
4: 난 브루노고, 여긴 포크야.
5: 난 덤프, 만나서 반가워.
2: 저, 그럼 빌더 씨, 어떤 일부터 하면 되죠?
1: 일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렴.
2: 정말요?
1: 물론이지.
6: 야호, 신난다!
1: 그럼 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구조대가 퐁당다리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다녀오마.
7: 네, 네, 다녀오세요.
4: 틴틴, 우리 뭐 하고 놀까?
2: 글쎄, 너희들은 이럴 때 뭘 하면서 노는데?
3: 우린 주로 공놀이를 해.
4: 말이 나온 김에 다 같이 공놀이나 할까?
6: 좋아!
2: 공놀이? 그럼 너희들 먼저 하고 있을래? 난 목재소를 좀 구경하고 싶어서 말이야.
4: 알았어, 네? 빨리 구경하고 와.
2: 그래.
6: 우와,
8: 안녕하세요, 빌더 씨.
1: 늦어서 미안하다.
8: 별 말씀을요.
1: 자, 그럼 설계도를 보면서 보수할 곳을 확인해 볼까.
9: 무슨 일이세요, 빌더 씨?
1: 설계도를 두고 온 것 같구나. 틴틴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10: 틴틴이라면 목재소에서 일하기로 한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래, 맞아. 지금 막 인사를 나누고 오는 길이란다.
8: 그랬군요.
11: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8: 저도요.
1: 그래, 그래. 그나저나 얼른 다시 가서 설계도를 가져와야겠구나.
12: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 여기 있다.
4: 그럼 내공 받아.
12: 아, 다들 공놀이 중이었구나. 저 친구가 틴틴인가 본데? 안녕? 네가 틴틴이지?
2: 누구?
12: 난 구름스타운 구조대 헨리야. 좀 전에 빌더 씨한테 네 얘기 들었거든. 만나서 반가워.
2: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헨리.
4: 안녕, 헨리.

0: 여긴 어쩐 일이야?
1: 설계도를 가지러 잠깐 들렀어.
2: 그렇구나. 틴틴, 목재소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우리랑 공놀이하자.
3: 얘들아, 미안한데 난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될까?
4: 왜? 같이 하자.
3: 아, 좀 곤란한데.
1: 틴틴, 공놀이를 할 수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3: 그게 예전에 공놀이를 하다가 안경이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하지 않는 것뿐이야.
4: 그렇구나.
1: 정말? 틴틴을 만났다고?
5: 아까 펠리가 목재소에 잠시 들렀었거든.
1: 그래? 틴틴은 어떤 친구야?
6: 틴틴은 커다란 통나무도 번쩍 들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집게손을 가졌고 멋진 안경도 쓰고 있어.
1: 아,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
6: 그런데 얘들아, 아까 틴틴을 만났을 때 틴틴에 대해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
7: 무슨 얘긴데?
6: 내가 목재소에 도착했을 때 말이야.
7: 그런 일이 있었구나.
8: 듣고 보니 틴틴도 공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안경 때문에 공놀이를 할 수 없다니 정말 속상하겠다.
6: 우리가 틴틴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7: 글쎄.
8: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3: 뭐? 안경을 벗고 공놀이를 하자고? 그건 곤란해.
4: 왜?
3: 난 안경이 없으면 모든 게 뽀얗게 보이거든. 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들이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를 거야.
0: 정말? 그럼 다른 놀이를 하고 놀까?
3: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난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
9: 같이 하고 싶은데.
2: 그럼 우리가 공을 살살 굴려주는 건 어때?
9: 그래, 안경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굴리게.
3: 그러면 너희들이 재미없지 않을까?
0: 그건 해봐야 알지.
9: 틴틴, 같이 하자.
3: 좋아, 그럼 해볼게.
4: 야호! 신난다!
0: 틴틴, 받아. 살살 굴러간다.
3: 포크, 받아.
9: 포크, 여기.
3: 이번엔 조금 세게 던진다. 잡았다. 덤프, 받아.
0: 틴틴, 잘 던지는데.
2: 자, 그럼 다시 간다.
9: 내가 받을게.
0: 틴틴, 괜찮아.
3: 내 안경, 어딨지?
10: 틴틴, 조심해! 뒤에 벌집이 있어!
3: 벌집? 어디?
9: 틴틴, 어서 도망쳐!
1: 틴틴, 살려!
9: 틴틴!
1: 얘들아, 다들 모여봐.
11: 무슨 일이야, 징?
1: 나 틴틴을 도울 방법을 찾았어.
12: 정말?
1: 어떤 방법인데? 그건 말이지.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징, 큰일 났어. 틴틴이 벌떼에 쫓기고 있어.
12: 뭐라고?
1: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
13: 그게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는데 그 바람에 화가 난 벌떼가 틴틴을 공격했어.
9: 지금 틴틴은 벌떼를 피해 목재소 뒤 숲으로 도망치고 있고. 빨리 틴틴을 좀 도와줘.
1: 걱정 마, 얘들아. 곧 구조대를 보내줄게.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1: 알았어.

0: 위치를 전송할게.
1: 알았어. 세상에, 틴틴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2: 응, 덜 때는 계속 틴틴을 쫓고 있고. 그런데 난 나무에 가로막혀서 접근이 어려운 상태야.
1: 걱정 마, 헨리.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모두 서두르자. 응, 응. 로이, 엠버랑 내가 틴틴을 구할 테니까 넌 벌떼를 맡아줘.
3: 알았어.
4: 야, 살려줘!
1: 틴틴! 멈춰! 그쪽은 절벽이야!
2: 로이, 어서!
3: 지금 가! 자!
2: 틴틴!
4: 누구야?
2: 나 헨리야.
4: 헨리, 벌은 갔어?
2: 응, 이제 무사하니까 안심해.
3: 얘들아, 이제 틴틴을 올려줘.
2: 알았어.
5: 미안해 틴틴.
6: 우리가 공놀이를 하자고 조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7: 너희 잘못 아니야. 사실 나도 너희들하고 공놀이를 하고 싶었거든.
8: 하지만 안경이 이렇게 망가져버렸는 걸.
7: 완전히 깨져버렸네. 역시 앞으로 공놀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8: 그나저나 틴틴,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어떡해?
7: 나도 그게 걱정이야.
1: 틴틴, 이 문제는 진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분명히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7: 정말?
9: 자, 됐다. 어때, 틴틴? 잘 보여?
7: 응, 잘 보여.
10: 우와, 다행이다.
9: 틴틴, 그건 평범한 안경이 아니야.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안전한 안경이거든. 이제 마음 놓고 공놀이도 할 수 있을 거야.
7: 정말?
9: 그럼.
10: 잘했어.
7: 진, 이렇게 멋진 안경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9: 천만에. 나야말로 너에게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뻐.
1: 틴틴을 도울 방법이라는 게 그 안경을 말하는 거였구나.
9: 맞아.
7: 얘들아, 나 지금 당장 공놀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해줄래?
10: 물론이지.
11: 당장 공놀이 하러 가자. 야!
12: 즐거운 시간 보내.
1: 로즈와 마리.
13: 집에 가고 싶어요.
14: 아휴, 우린 지금 막 도착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니?
15: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14: 리프티, 여긴 어쩐 일이니?
15: 진에게 가져다 줄 짐이 있어서 기차역 창고에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예요?
14: 쌍둥이 손녀 로즈랑 마리야.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지내기로 했단다.
15: 우와, 정말요? 안녕 로즈. 안녕 마리. 난 리프티라고 해.
14: 이런, 얘들이 인사할 기분이 아닌 것 같구나.
15: 그런 것 같네요. 자, 부탁한 짐이야.
16: 고마워 리프티.
15: 천만에. 그런데 얘들아, 나 기차역에서 데이지 할머니의 쌍둥이 손녀들을 만났지 뭐야.
10: 정말?
15: 응, 로즈랑 마리라는 애들인데 엄청 귀여워.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을에서 지낼 거래. 근데 로즈랑 마리는 이곳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벌써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머니를 조르더라고.
10: 그래?
15: 응, 게다가 내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는 거 있지.
14: 그랬구나.
16: 아마 여긴 처음 와본 곳이라 모든 게 낯설어서 그런 걸 거야.
1: 맞아.
15: 난 로즈, 마리랑 얼른 친해지고 싶은데.
16: 그럼 리프티가 로즈와 마리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주는 건 어때?
15: 마을 구경?
0: 그래. 마을 구경을 하다 보면 로즈와 마리도 이곳이 익숙해질 테고 또 함께 다니다 보면 너랑도 금방 친해질 거야.
13: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15: 응. 헨리, 넌 정말 천재야.
0: 별 말씀을.
17: 할머니, 여기 싫어요. 우리 집에 갈래요. 갈래요.
14: 그래,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 당장은 어렵단다.
15: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14: 응? 리프티, 어서 오렴.
15: 안녕, 로즈마리. 아이, 오늘도 기분이 안 좋구나. 아, 잠깐만. 짜잔!
17: 우와, 왕관이다!
15: 자, 이건 로즈 거. 이건 마리 거.
14: 어머, 정말 멋진 왕관이구나.
17: 고맙습니다.
15: 저, 할머니, 제가 오늘 로즈랑 마리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줘도 될까요?
14: 정말? 로즈, 마리, 마을 구경 해볼래?
15: 같이 가자. 엄청 재밌을 거야.
17: 네.
14: 그럼 부탁 좀 해도 될까?
15: 그럼요. 얘들아, 저거 봐. 바람이 저 날개를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진대. 신기하지?
17: 네.
15: 저긴 우리 마을 우체국이야. 마을 친구들에게 오는 편지나 소포들이 모이는 곳이지. 짜잔! 여긴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광장이야. 멋지지?
17: 오빠, 마을 구경 재미없어요.
15: 아, 그래. 얘들아! 안녕, 리프티. 안녕, 헨리. 우와, 너희가 로즈 마리구나. 만나서 반가워.
17: 안녕하세요.
15: 리프티랑 마을 구경은 재밌게 하고 있어?
18: 그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아직 재미가 없나 봐.
15: 그렇구나. 아, 너희들 싱싱 썰매장은 가봤어?
19: 맞다! 싱싱 썰매장이 있었지!
17: 싱싱 썰매장이요?
15: 우리 마을에 잔디로 된 썰매장이 있거든. 가볼래?
17: 갈래요! 썰매장 갈래요!
15: 좋았어! 당장 가보자!
17: 야호!
15: 고마워, 헨리. 천만에 재밌게 놀다 와. 자, 다녀왔어, 진.
20: 어서 와. 친구들은? 아직 마을을 돌아보는 중이야.
15: 그렇구나. 아, 나 오는 길에 로즈와 마리를 만났어.
20: 그래? 마을 구경은 다들 재미있게 하고 있어?
15: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싱싱 썰매장을 소개해줬더니 다들 신이 나서 갔지 뭐야.
20: 헨리, 싱싱 썰매장은 오늘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잖아.
15: 맞다, 그랬지.
20: 벌써 도착했으면 잔뜩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빨리 가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15: 알았어, 당장 다녀올게.
20: 다녀와, 헨리.
18: 어쩌지, 썰매장이 공사 중인가 봐. 미안해, 얘들아. 오늘 썰매 타긴 어려울 것 같아.
17: 썰매 타고 싶은데.
21: 나도. 어? 그럼 저기 있는 썰매장에서 타면 안 돼요?
18: 독수리 온다? 저긴 썰매장이 아니야.
21: 그래도 타고 싶은데.
18: 어쩌지.
17: 썰매 타고 싶다.
15: 좋아! 썰매 타러 가자!
17: 정말요? 야호! 신난다!
15: 얘들아, 날 보면서 잘 따라와야 해.
17: 네.
15: 자, 간다.
17: 내려가자.

0: 안 보이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1: 도와줘요!
0: 어? 어디서 나누셨지?
1: 도와줘요!
0: 세상에! 로즈랑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잖아!
1: 로즈! 마리! 얘들아! 헨리! 마리! 로즈!
0: 안심해! 내가 도와줄게!
1: 로즈! 마리!
2: 무슨 일이야, 헨리?
3: 얘들아! 로즈와 마리가 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4: 뭐라고?
0: 지금 내가 강 너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
3: 여긴 안전기지 근처야. 빨리 와줘.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0: 있어.
1: 미트티, 걱정 말고 기다려. 우리가 곧 로즈마리를 구해줄게. 블루이, 앰버, 서둘러서 구조 준비를 하자.

0: 로즈, 마리, 많이 놀랐지? 우린 너희들을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야.
1: 이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2: 좀만, 금방 건널 수 있을 거야.
1: 로이, 에어브릿지를 펼쳐줘.
3: 좋아, 간다.
1: 자,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
4: 무서워요.
0: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2: 우리를 믿고 천천히 가면 돼.
4: 싫어요. 무서워요.
5: 로즈, 마리가 겁을 많이 먹은 모양인데?
2: 로즈, 마리 나간다. 길을 비켜라.
6: 로즈, 마리, 할 수 있어. 내가 노래 불러줄 테니까 힘내.
4: 로즈, 마리 나간다.
0: 우리 리프티의 노래를 들으며 용감하게 가볼까?
7: 네, 해볼게요.
1: 우와, 아주 잘하고 있어.
6: 멋지고 용감한 꼬마 자동차 로즈와
0: 잘하고 있어, 로즈 마리.
5: 천천히. 다 왔다. 잘했어, 얘들아.
6: 로즈, 마리. 정말 잘했어, 얘들아.
0: 둘 다 많이 놀랐고 무서웠지?
2: 네. 정말 미안해, 얘들아. 썰매장이 공사 중인 걸 내가 기억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6: 아니야, 헨리. 이건 모두 로즈와 마리를 독수리 언덕으로 데려간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얘들아.
7: 아니에요. 저희가 졸랐잖아요.
8: 맞아요. 저희가 독수리 언덕에서 타자고 졸은 거예요.
1: 그랬구나.
0: 하지만 얘들아, 썰매 같은 놀이기구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 타야 해.
1: 맞아.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 다음부턴 안전한 장소에서 타겠다고 약속해 줄래?
7: 네, 약속할게요.

0: 그래도 너희들 오늘 참 용감했어. 저 깊은 강을 씩씩하게 건너왔잖아.
1: 리프티 오빠가 노래를 불러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2: 그랬구나.
1: 근데요 오빠, 내일도 오빠랑 마을 구경할 수 있어요?
3: 너희들 마을 구경은 재미없다고 하지 않았어?
1: 하지만 오빠랑 더 놀고 싶은걸요.
3: 정말?
1: 네.
3: 좋아. 내일도 모레도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뽀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욕심쟁이 소똥구리.
1: 우와, 정말 예쁘다. 아, 꽃향기가 너무. 으아, 이게 무슨 냄새야?
2: 빈, 무슨 일이야?
3: 설마 공룡똥을 밟은 거야?
1: 얼른 씻고 올게.
3: 어? 똥이 왜 혼자 굴러가고 있지? 어? 위에 곤충들이 있어.
0: 소똥구리라는 곤충이야. 소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50배의 똥을 굴릴 수 있어.
3: 우와, 나처럼 힘이 아주 센 곤충이네.
0: 응, 그래서 초원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대. 똥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분해해서 가져가.
3: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걸까?
0: 작아져서 알아보자. 응? 작아져라 드론 출동!

0: 왜 이렇게 힘세게 있는 거야?
1: 소똥구리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2: 무슨 일인지 가보자.
1: 응. 이건 다 내 거야. 저리 가.
3: 뭐? 이걸 다 너 혼자 차지한다고?
4: 그런 게 어딨어?
5: 정말 너무해.
1: 그럼 덤벼보시지.
2: 소똥구리야, 왜 싸우는 거야?
1: 너희는 또 뭐야? 상관하지 마. 너희도 내 똥을 노리는 거지?
6: 맞아, 우리 똥은 관심 없어. 맞아.
1: 내가 믿을 줄 알고.
2: 소똥구리야, 정답 만드는 걸 도와줄게.
1: 날 도와준다고?
2: 응, 똥이 마르기 전에 만들어야 하잖아.
1: 그렇긴 한데.
6: 경단 옮기는 것도 도와줄게. 응?
1: 그래, 알았어.
7: 여기 있었구나. 근데 뭐 하고 있어?
1: 소똥구리를 도와주고 있어. 이제 경단을 소똥구리 집으로 옮기면 돼.
7: 소똥구리? 이름이 특이하네. 나도 도울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어?
2: 우와, 엄청 크다!
7: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공룡 똥

0: 난이도 곤충 탐험대 출동! 더머핑, 소똥구리를 부탁해!
1: 응!
0: 비키, 경단들을 구조하자!
2: 알았어!
0: 백스 슈퍼 갈고리! 비키, 경단들을 가운데로 모으자!

0: 저기 바위가 있어.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 힘을 합쳐보자.
1: 속도가 줄줄 않아.
0: 렉스 슈퍼 부스터.

0: 너무 귀여워.
1: 애벌레들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2: 난 또 혼자 똥을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줄 알았어.
3: 똥 속에 알을 낳으면 아기들이 그 똥을 먹으면서 자라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똥이 아주 중요해.
4: 그렇구나.
5: 난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아까 똥 경단을 무너뜨려서 미안해.
3: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1: 하지만 너무 욕심내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4: 맞아, 공룡의 똥은 많으니까 소똥구리들과 나누는 게 어때?
3: 응, 아기들에게 좋은 똥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다음부턴 욕심내지 않을게. 고마워.
4: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야.
5: 근데 애벌레들 정말 귀엽다. 으아! 어?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4: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5: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6: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5: 기분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7: 도사님?
5: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7: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5: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7: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5: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고리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7: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5: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7: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마기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게요.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5: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처먹고 저 난리야!
8: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5: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7: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9: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7: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10: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들을 넘겨주지 마.
7: 내 인생의 신호는 너만 했고.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곡 깔았지?
10: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11: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10: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12: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은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10: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 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 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12: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10: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12: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

0: 저 호부장.
1: 네, 전무님. 아, 배웅해드릴까요?
0: 빨리 사라져줄래?
2: 감히 내 자리를 이딴 딴따라로 바꿔채! 에이,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3: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 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1: 작별의식?
3: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쌤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1: 싫습니다.
3: 아,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1: 더 싫어.
3: 아, 부장님!
1: 아,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4: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1: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5: 됐다!
6: 어, 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5: 와,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6: 그냥 합격이 아니다.
5: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조리 회원님이랑 소원충만
1: 최대금 지원?
5: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괜찮나?
3: 완전 괜찮아.
1: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3: 아,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1: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3: 오, 부장님 굿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7: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디아을을 설립하려는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8: 사장님!
9: 아유, 깜짝이야. 뉴스 봤나?
8: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라뇨.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9: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8: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9: 걱정 마. 계약상 문제 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는 정해져 있지 않아?
8: 사장님!
9: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개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10: 글로 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여기면 그만 아이가.
8: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으셨...
9: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11: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12: 보고 싶었어요, 부장님.
1: 30분 내로 일리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13: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
1: 네, 그럼.
14: 고 부장 옆에 사람 몰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15: 벌써 소문 다 났잖아.
14: 아, 드시죠?
15: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14: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소문 씨가 불려가겠네.
3: 아, 글쎄요.
14: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11: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
14: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16: 부장님, 지금 기회를 도와주세요.
1: 내가 왜 이러지?
14: 승유 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어? 소은 씨?
3: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봐.
1: 시끄러워요.
3: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1: 아무 일 없습니다.
3: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1: 가기 싫었어요.
3: 예?
8: 회사 가기 싫어서요. 아, 일하기 싫다고.
3: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1: 태어나서 처음

0: 않아도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1: 그럼 일어나죠.
0: 아,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1: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2: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1: 무단결근 후 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군.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0: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3: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4: 아가, 잡지 마! 손대요!
3: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상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0: 배추동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1: 확실히 계곡에 긴 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5: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 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1: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5: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선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1: 배추자 상무님이요?
5: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1: 흉터라뇨?
5: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1: 역시 증거가 있었어.
6: 고 부장님, 무슨 일로?
1: 배 상무님 안에 계시죠?
6: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 아, 오늘이었죠? 사업 발표회.
6: 상무님과 따로 약속 잡아드릴까요?
1: 아닙니다. 직접 연락드리죠.
6: 진짜 오늘 사고 같은 건 터질까?
1: 사고?
7: 오늘 불바다 날이라 사업 발표회 강행하면 사고 난다고 배추동이 그랬잖아.
6: 에이, 그걸 믿냐?
8: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동.
9: 지하 1층입니다.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0: 네, 부장님. 배추자 상무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1: 아니,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0: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 있고요.
1: 일단 저는 배 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0: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응?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10: 아,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지?
0: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 만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3: 배 상무님이요?
10: 아, 배 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팀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8: 나 못하겠어, 오빠. 이 집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11: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8: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지르라고.
11: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8: 왜?
11: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응? 방화 경력자.
8: 웃음이 나오냐고!
12: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11: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근데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1: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13: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14: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빼?
15: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

0: 시청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2: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2: 뭐 하는 거야?
1: 양초?
3: 배추자야!
2: 오빠!
1: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벌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3: 불이야!
1: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4: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정규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5: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6: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기업 예산 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 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3: 장난의 고졸이!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1: 죄송합니다, 사장님.
3: 에이, 제보자, 이거 김구일인가, 개지? 네 뒤통수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개!
1: 김구일, 이 녀석.
3: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1: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3: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1: 기자들
3: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면 죽은 듯이 빠져나가!
1: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7: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1: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다닐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7: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8: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9: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10: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11: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콜미?
12: 두리 회원님,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두리 회원님.
1: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에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13: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책임을 물어야 여론이 진정을.
3: 고부장 호출해!
1: 네,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14: 먼저 말해주니 고맙군.
1: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3: 미친 거야? 일개 직원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1: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3: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네.
1: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어?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음 속도가 0.
14: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1: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4: 이게 뭐야?
1: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배임 폴더 왔고 횡령 폴더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3: 그만!
14: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1: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14: 뭔 소리야?
1: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0: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1: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셨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2: 부장님!
1: 빠잉
3: 어이없어.
4: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어?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5: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4: 아, 감사합니다.
5: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4: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5: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4: 무전무님.
6: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4: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7: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뒀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8: 내가 바보라서 도토리를 다 잃어버렸어.
7: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 숲이 됐지 뭐예요.
9: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들어 보이소.
10: 네.
9: 어? 잠깐만, 이게 누구?
4: 늦어서 죄송합니다.
7: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4: 안녕하세요, 고드리 회원입니다.
7: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이어서 자이언트 탱 TV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2: 타요라고.
1: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3: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1: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2: 믹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4: 내게 맡겨.
2: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5: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6: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7: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8: 무슨 소리지?
7: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8: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7: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8: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7: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8: 안 돼!
7: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8: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7: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7: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지금부터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0: 정확한가? 저는 지금 2026 합동 화력 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1: 아, 요거 같은 경우에.
0: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1: 아, 네네.
0: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1: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1: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0: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1: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0: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1: 80억 정도 합니다.
0: 이게 80억이라고요?
1: 네네.
0: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으로 적 보병 및 장갑차 경멸이 가능한 K21 장갑차입니다. 재원으로

0: 또는 단발, 3연발, 5연발이 가능한 4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1: 잠시만요, 왜 자꾸 컨닝하시나요?
0: 아, 제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1: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0: 맞습니다.
1: 혹시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0: 네, 저는 이제 11기동사단 기갑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진 김채민입니다.
1: 제가 듣기로는 11사단이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0: 아, 맞습니다.
1: 좋습니다. 11사단은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데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0: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3: 해병대 제1사단 선창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3: 저는 실제로 기지를 받고 다 테를 잡았습니다.
1: 자, 그럼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로 잡았습니까?
3: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1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아갔습니다.
1: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로 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4: 3인 교육의 장갑차 KAV 투수로서 해병대의 3인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3: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이거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이 내리자마자
3: 맞습니다.
1: 그냥 가는 겁니까?
3: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5: 저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경태 대입니다.
1: 경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5: 네.
1: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5: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1: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5: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오.
5: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 국제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5: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1: 알아요. 제가 이름에도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훈련! 블랙 이글스야!
5: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1: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태 안 와!
5: 하면 다들 알 겁니다.
1: 오, 정말입니까?
5: 정말입니다.
1: 좋습니다.
5: Yes, sir.
1: 행수 경태!
6: 행수!
1: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6: 아, 네, 알고 있습니다.
1: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6: 예, 되게 유명한 FA-50 조종사입니다.
1: 오. 오. 자,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1: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6: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0: 근데 이게 왜 천국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이야, 이거 뭐야?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 대개입니까?
2: 이건 아니고 소총 드론. 공중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경력에 대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
0: 자, 소총 드론이라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됩니까? 시타입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방식이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원 그러니까 충전을 실시합니다.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어,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와!
3: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족 보행 로봇입니다.

0: 있습니다. 전투로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제 로봇입니다.
1: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최근 발견, 최근 발견. 굉장히 빛이 어둡다. 최근, 자, 정규.
2: 네, 현재 공공신을 이 장비는 K9A와 나즈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치로는 약 44억원이 되겠고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평당 양구, 기천, 사선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1: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 있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세니까 K2가 세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경멸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 게,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기계 옆에 들어오세요.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준희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 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실력을 먹는 병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실력을 한번 같이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4: 전투식량 즉각 취식형 20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4: 예, 볼 수.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뜯어볼게요.
4: 먼저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0: 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4: 맞습니다. 줄을 팍 따와 당겨요.
0: 오!
4: 뜨거워집니다.
0: 아!

0: 형 된 거예요?
1: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2: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전혀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1: 맞습니다.
3: 맞습니다.
2: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대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2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4: 제가 사실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2: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제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4: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힘들죠?
4: 네, 솔직히 힘듭니다.
2: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1: 재밌습니다.
5: 재밌습니다.
3: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5: 재밌습니다.
2: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5: 좋습니다.
2: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도 먹었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화력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6: 지금 현재는 접니다.
2: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6: 저는 11사 6.1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2: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6: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럼 오늘 제가 통제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2: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7: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2: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7: 네.
2: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7: 이름은 그렇죠. 아?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2: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7: 맞습니다.
2: 우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 처음 봅니다.
7: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2: 최고요!
7: 감사합니다.
2: 자, 그러면 최고중령님.
7: 네.
2: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7: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2: 자, 무전기 시작!
7: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입찰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합니다.
2: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7: 그렇습니다.
2: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7: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2: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7: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7: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7: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2: 이따 또 오시니까?
7: 네.
2: 그럼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6: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3: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3: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오, 죽는다. 우와!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가늘가 새롭군요.

0: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0: 꿈꾸댕이야.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1: 어총 대장 대표지. 제가 줄게.
2: 가자.
1: 각서.
0: 제 학서 아니라 각서예요?
1: 소 달지 마. 니가한테 기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도. 영차! 똑바로 줘, 더.
0: 이럴 수가. 난 토체 걸린 펭귄이구나. 각서 가져와!
3: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5: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EBS 뉴스입니다. 오늘 시작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교육의 4년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현장 전문가와 함께 교육감 선거 쟁점을 짚어보는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연속기획. 오늘은 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교육감 후보들의 5대 공약 속에 숨어 있는 미래 교육 키워드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승우 사무국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에 전국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전수 분석하셨습니다.
1: 네.
0: 이게 무려 16개 시도에 나선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다 보니까 양도 굉장히 방대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신 겁니까?
1: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국에 58명의 후보가 제출한 5대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5대 공약이란 건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자료들인데요. 공약의 순위, 공약 제목, 목표, 이행 방법, 재원 조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공약의 순위와 제목을 제외하고는 분량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간결하게 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압축해 놓은 5대 공약의 제목에 집중해서 총 290개의 공약 제목들을 바탕으로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추출해 보았습니다.
0: 네,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분석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1: 네, 전체적인 경향을 한눈에 보기 위해 자주 쓰인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첨번 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클수록 자주 등장한 단어인데요. 가운데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 단연 1위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총 29회나 등장할 정도로 후보들이 AI 교육과 활용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요. 그다음 2위가 21회 등장한 안전이었습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미래, 교사, 책임, 교권 같은 단어들이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글씨 크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역시 사회적으로 최근 화두가 된 단어들이 많이 언급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약이 제시된 맥락까지도 파악을 할수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공약이라는 건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문장이란 결국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선이 굵을수록 자주 함께 쓰였다는 뜻인데요. 몇 가지 뚜렷한 묶음이 보입니다. 우선 기초학력과 책임이 강하게 묶여 있고요. 또 한쪽을 보시면 행정 업무, 수업, 전념, 교권, 보호 이런 단어들이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빈도가 높았던 AI의 경우에는 미래, 그리고 대전환 이런 단어들과 연결이 되는데 AI 시대에 발맞춰서 미래 교육으로 뭐 크게 전환해야 한다는 굵직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교육을 통한 학력 신장, 그다음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이런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주제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EBS 스위치 온에서 함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후보들이 제시한 5대 공약은 보통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1호 공약과 후순위 공약들은 좀 무게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중의 차이도 반영이 됐을까요?
1: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 2순위 공약은 유권자에게 가장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핵심 공약, 그러니까 간판과 같은 것이고요. 4, 5순위 공약은 뼈대를 받치는 보편적인 기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앞에 넣으면 주목이 안될것 같은 공약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공약과 보편 공약을 나눠서 비교해 보니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전면 배치된 핵심 공약에서는 학력, 실력, 기초학력, 사교육, 대전환 같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공약들은 쟁점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는 공약들이겠지요. 이게 2022년 선거 코로나 여파로 학력 저하 혹은 뭐 학력 격차 문제가 당시에 뜨거운 이슈 파이팅의 주제였는데 그게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편 공약에서는 균형, 협력, 신뢰, 시스템 같은 단어들이 두드러지는데요. 최근 교육행정이 지역사회나 일반 행정과 다소 고립되어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공약, 그러니까 전반에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후보들이 교육행정의 시스템화와 지자체 협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배치해두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네, 유권자의 눈에 띄는 핵심 공약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에 너무나 중요한 공약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전투표입니다. 투표장애가 유권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볼 만한 포인트도 있을까요?
1: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사실 교육감 후보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늘었습니다. 58명의 후보면 전국적으로 3.6명의 경쟁률을 조금 넘는데요.

0: 2018년에 3.47대 1이었고요. 2022년에 3.3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좀더 높은 경쟁률입니다. 경기도와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을 통해 두 명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서 1대1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서울처럼 여전히 최대 8명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에 따라 후보 홍보 과정에서 과거처럼 보수와 진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좀 혼동, 유권자들이 헷갈려 할 만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에서 보셨던 AI나 미래, 안전과 같은 키워드들은 사실은 후보들을 가리지 않고 다 등장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께서는 이런 화려한 포장지 이면에 구체성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한 5대 공약의 경우에도 제목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후보들 간의 차이들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뭐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혹은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목표라든가 이행 방법 등이 후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후보들은 이 어떤 공약들을 실행할 목표와 방법에 얼마나 구체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이 후보자 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5대 공약 이외에도 공보물 그리고 공약집이 추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후보들의 추가적인 공약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보통 후보들이 공약을 추가적으로 계속 언론을 통해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전국의 후보들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는 다른 지역 후보와 비교할 때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라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 교육감 선거. 나아가서 이 교육 자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무엇보다 이 공약, 정책, 약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집마다 공보물이 오기는 하지만 모든 공약이 다 있는 건또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또 다른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0: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약들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 공보물의 경우에도 파일로 다시 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58명의 교육감 후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에 따라서 선거 공약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선거 공보물, 5대 공약, 선거 공약서 이렇게 세 개를 올릴 수 있는데 선거 공약서는 아직 업로드되지 않은 후보들도 존재합니다. 또 이런 것들도 약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교육감 선거가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받지만 이 어둠을 밝힐 핵심도 결국은 유권자의 관심일 겁니다. 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니까 꼼꼼한 검증으로 소중한 한표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배움에는 정말 늦은 나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북 칠곡의 문예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의 삶을 담아 큰 울림을 줬던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이 이번에는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오늘 10분 문화톡에서는 글을 배우며 세상과 다시 연결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0: 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에서 문예학교 반장 영란역을 맡아 무대에 오르고 있는 김아영 배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네, 제목부터 아주 유쾌하고 강렬합니다.
1: 네.
0: 예,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저희 작품은 7곡 가시나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201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와 오지게 재밌게 나이듬이라는 에세이 책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 뮤지컬이고요. 경북 7곡에서 한글을 어린 시절에는 평생 이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른 어떤 희생을 하시느라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우시면서 시를 쓰시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설레임을 찾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뮤지컬입니다.
0: 네, 실제 할머니들의 삶을 연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실제로 문예학교를 찾아가서 뭐 할머니 몇 분을 만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저희가 실제로 이제 문예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이제 동대문 쪽에 문예학교를 가서 실제 수업을 참관을 했는데요. 할머님들이 이제 너무 울고 웃고 신나게 수업을 듣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님 한 분한테 혹시 첫 받아쓰기를 몇 점을 받으셨냐 저희가 물어봤는데 할머님이 너무 해맑게 0점 받았어요 하시면서 꺄르르 웃으셨어요. 저희도 이제 다 같이 막 웃으면서 너무 할머니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할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근데 0점 받아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틀린 거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미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약간 탁한대 맞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글을 모른다라는 것이 뭐 글을 몰라서 좀 아쉽다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셨던 삶을 이제야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 공연을 정말 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0: 네, 이 늦깎이 학생들의 열정을 연기하면서 이 배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배우님께서도 연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저희 노래의 가사들이 거의 90% 이상이 할머니들이 직접 쓰신 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직접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은 허구를 더해서 재밌게 만드시긴 했지만 가사만큼은 할머니들이 직접 쓰신 시어로 다 만들자라고 하셔서 시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시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냥 좀 아, 할머니들 너무 귀여우시다, 사랑스러우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크게 배운 점은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구나. 굉장히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그 시어를 또 우리 관객분들도 또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고 뭐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굉장한 저희에게 어떤 기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인생이 이렇게 단단하게 담겨 있으면 이 짧고 굵은 말 한마디에도 정말 많은 걸 담아낼 수 있구나. 그런 걸 할머님들의 시어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극중 할머니들은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가 아니고 한 시대를 통과해온 단단한 삶을 살아온
1: 네,
0: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연기하시면서 이 인물들이 이 살아온 삶의 무게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1: 실제로 저희가 할머니들을 직접 뵙기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도 느낀 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시고, 훨씬 더 소녀 같은 면이 있으셔서, 뭔가 이런 노역을 한다라는 기분보다, 오히려 저희 안에 있던 소녀 같은 면모를, 더 순수한 면모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0: 네, 단단함을 갖춘 순수함의 네네. 힘. 이야기를 나눌수록 극 속의 따뜻함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소절 청해볼 수 있을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정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울림이 깊고 이 스튜디오가 온기로 가득 차는
1: 네.
0: 느낌입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네. 저희 극 중에도 배움에는 때가 없다.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문예학교 선생님 역할 하시는 분과 할머님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속 구호처럼 몇 번을 외쳐요. 실제로 할머님들께서도, 이못 배웠던 그 한을 지금이라도 푸시는 것들이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한스럽고 슬픈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저희가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행복해 하시고 설레어 하셨거든요. 소녀들처럼. 그래서 오히려 저희 젊은 사람들이 그 할머님들의 설레임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매일매일 이미 나는 이제 뭐 열심히 사는 거가 중요하지,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엔 늦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요즘은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70, 80대 할머님들도 인생의 그 설레임을 이렇게 품고 사시듯이 우리 관객분들도 오셔서 무엇을 시작하든 지금은 늦은 나이가 아니고 배움에는 때가 없고 이 항상 모든 삶 속에 설레임을 안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그 설레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5월 29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원.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5: 바삭 쉽게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그때 그 시절 옹기종기 모여 정을 나누던 하숙집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하숙집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하숙집인데요.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25마리.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외로움이 머물 자리도 없는 고양이들의 천국이죠.
8: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숙을 하는 느낌? 뭔가 정겨운 느낌 아닐까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애들의 거처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9: 뭉글아, 약 잘 먹었어?
10: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8: 그래서 한쪽 귀가 바람 모양처럼 됐는데.
7: 하숙냥들 대부분 거리에서 구조된 유기묘들. 생김새도 하숙집에 오게 된 사연도 다르지만 녀석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8: 감독님 너무 좋아. 감독님 입양하셔야겠어요.
7: 거리에서 홀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상처입은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
9: 가자 가자. 1차.
7: 평생의 가족까지 찾아주는 고양이 하숙집.
9: 마음 많이 먹고 살아요.
7: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숙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끈한 밥 냄새 대신 닭가슴살 냄새로 하루를 여는 고양이 하숙집.
9: 빨리 줘. 기다려. 얘들아 잠깐만. 어머머머머. 기다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제 닭가슴살 간식 타임이어서 지금 애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11: 난리가 나네요.
9: 네. 짜란, 맘마.
7: 한 입이라도 빼앗길 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워낙 입이 많다 보니 밥그릇 앞 눈치 싸움은 일상다반사. 결국 집사가 나서 새끼들을 살뜰히 챙겨줍니다. 마음의 허기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하숙집의 또 다른 이름은 가정임시보호처.
8: 가정임보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소에서 구조한 애들 또는 개인이 구조한 애들을 직접 이제 집에서 임시보호하고 사비로 다 치료하고 이제 홍보하고 입양을 보낸다는 점이 좀 다르죠.
7: 그렇다 보니 좀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 주로 맡겨진다는데요.
9: 빼콩! 오우, 잘 먹었다.
7: 이렇게 곧장 목을 간지르면 약이 순식간에 꿀꺽 넘어간다고 하네요.
9: 됐죠? 아이고, 오까. 어우, 그렇지.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7: 그런데 약을 쉽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8: 근데 제가 약을 먹일 때마다 한 번씩 손을 씻고 하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감기약을 먹여도 또 다른 데 옮거나 그럴까봐.
7: 아픈 고양이가 많다 보니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8: 뭉글이가 그 화곡동 원룸의 호더집에서 구조된 친구거든요.
7: 대형견들과 함께 담배 연기 가득한 원룸에 방치됐던 뭉글이.
8: 계속 기침을 하고.

0: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왼쪽 폐 전엽 부분이 허탈이 진행이 돼서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세 번의 입원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죠.
2: 문근아, 약 잘 먹었어? 아이, 잘했어. 아이고.
3: 골고숭이 엄청 커.
2: 바람기! 바람기 인사해요! 인사해, 바람기! 안녕하세요!
3: 아유, 부끄러워.
2: 부끄러워.
3: 아유.
0: 날순이는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진짜 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었거든요. 피부가 어린 나이에 이제 피부병이 심하면 이렇게 피부가 귀 쪽은 특히나 얇아서 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 귀가 이렇게 약간 바람 모양처럼 되기도 했지만 그거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1: 고양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사의 일과는 청소로 시작해 청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화장실.
4: 마리수에 하나씩 화장실이 배치가 되는 게 원래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구조상 그게 힘드니까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그냥 바로바로 좀 치워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1: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에 집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고양이당 하수기간은 1년, 마리수는 25마리 이하.
4: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는 사비로 제가 웬만해선 치료를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아이들을 이후에도 돕고 여기 친구들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적절한 선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20마리에서 25마리만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고양이를 향한 애정은 물론 남다른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집사.
3: 예쁘야.
1: 어쩌다 고양이 하숙집을 열게 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0: 첫째가 이제 집부인데 집부인 뜻이 지켜볼수록 뿌듯한에서 집부거든요. 네. 왜냐면 집부가 그 번식장에서 버려진 어미가 탈출해서 거기서 이제 세 마리를 낳고 출산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아이인데
1: 집부를 돌보며 유기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봉사를 통해 한 마리, 두 마리 묘연을 맺은 것이 점차 불어나 지금의 하숙집으로 이어졌답니다.
0: 저 혼자서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면서 약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좀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게 집사의 따스한 보호 아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가족을 찾아간 고양이가 무려 300여 마리. 이렇게 입양을 잘 보내는 데엔 집사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양이 순화시키기.
2: 우리 순화 중인 쪼양이에요. 근데 쪼양이가 좀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긴장했어요.
4: 네, 손로 먼저 하고 소리 고양이 혓바닥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2: 아이자. 아이 좋지.
1: 반복적인 쓰다듬기로 안정감을 주는 건데요. 최종 목표는 손으로 쓰다듬기.
2: 괜찮아.
1: 이때 팁은 고양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목과 턱, 뺨을 우선으로 쓰다듬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5: 혈의 흉터가 굉장히 많은데
0: 네.
5: 이거를 지금
0: 공격을 해도 아파하지 않고 이제 반격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학습이 돼야지 애들이 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순화를 할 때 일상이죠. 괜찮아요. 저는 얼굴만 안 긁으면 되고 사실 이 상처보다 얘네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1: 집사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쪼양이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5: 알아보는 것까지 가능해요, 이제?
0: 네, 안고 이제 여기 발톱 깎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1: 이 정도면 쪼양이 금세 입양 가겠는데요?
0: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1: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인 집사. 지치지도 않는지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0: 아니야, 이제 입양 가야 되니까 우리 발톱도 깎자. 으차. 그렇지. 아우, 잘 깎는다. 아. 아이 좋아.
5: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0: 두 마리가 이번에 동반 입양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귀는 괜찮은지, 이제 털이랑 엉킨 것도 그래도 새로운 집 가는데 예쁘게 단장해 주려고.
1: 비좁은 펫샵에서 평생 번식을 위해 살아오다 버려진 수피, 그리고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설이.
6: 예, 그러게. 어우, 털이 꼬상해졌어.
0: 어우, 잘한다. 잘한다.
1: 그런 녀석들을 품어줄 새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0: 오히려 품종묘 애들은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 이런 이제 유전적인 질병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입양을 좀 가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사연과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1: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구조 사연은 물론 재치 있는 영상까지 직접 제작해온 집사. 고양이들을 새 가족에게 보내기 전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그런데 편지가 끝이 아니네요.
0: 누군가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폈던 얘를 입양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좀 잘 키우시지 않을까 해서 챙겨주고 있어요. 이 동장 이쪽에 두시고 아니요. 저기 수피.
1: 고양이들을 새 가족에게 데려다 주는 건 구조자의 목. 이제 진짜 이별이 실감나는 듯한데요.
0: 수피 괜찮아. 아, 수피야.
7: 불러줘서 감사했어요. 인사해야지.
0: 이제 가는 거야.
7: 가서 잘 살고. 너무 애들한테 너무 진심인 아가씨예요. 동물 배석 애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0: 가자.
7: 1차. 언니한테 인사하고.
0: 어우, 잘 들어간다.
7: 착해.
0: 어우, 잘 들어간다.
7: 가자.
0: 아이고, 조심히. 설이야. 이제 진짜 가족 만나는 거야. 에이씨. 수피, 잘 가.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1: 수백 번을 떠나보내도 익숙해지지 않는 헤어짐.
4: 정들었잖아요. 정들고 보내서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평생 가족 만나서 사실 계속 이제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 아닐까 싶어요.
1: 고양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집사. 그런 집사에게도 유쾌하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0: 잠별아, 이거 봐봐. 누가 안 가 있어? 너가 안 가 있어? 어, 냄새 좀 봐. 응? 이거 뭐예요?
1: 응? 이래도 잡아뗀다고? 지난밤 관찰 카메라에 떡하니 찍힌 똥싸개. 잠별이 너 맞잖아. 아무리 열심히 덮어도 흔적은 남기 마련.
0: 이거 봐봐. 왜? 이게 뭐예요? 왜? 오지마. 기다려. 밟으면 안 돼. 잠별이가 가. 근데 잠별이가 아무래도 이제 눈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잠별이가 응가가 마려우면 좀 화장실을 찾으려고 사실 시도를 어렸을 땐 좀 하던데 이제는 좀 귀찮은지 그런 시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1: 더 기가 막힌 건 꼭 방묘문 앞에다만 배변 실수를 한다는 것. 참별아, 거기에 싸면 속이 더 시원하니? 2년 전 하숙집에 올 때부터 눈에 문제가 있던 잠별이 집에 적응하며 자연스레 배변 실수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외려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0: 이게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부터 냄새가 나서 고양이 응가 냄새는 상상 초월로 냄새가 꽤 지독하거든요. 애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퇴근하고 왔을 때 상쾌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잠별이 배변 좀 고쳐주세요.
1: 하숙집 집사의 난감한 사연을 듣고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0: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8: 네, 안녕. 여기 고양이 하숙집이라고 왔는데 왜 네. 많은 거예요?
0: 아, 여기가 변동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입양을 가고 오고 하는데 보통 정원제로 20여 마리 정도 있어요. 아,
8: 정원제?
0: 네.
8: 하숙집이라 정원제?
0: 맞아요. 입양을 가면 또 새로운 친구, 순번인 친구가 오는 거죠.
8: 아~
0: 진짜 약간 그 옛날 하숙집은 네. 이모들이 정말 자식처럼 맞아요. 여기도 네. 딱 진짜 이모가 상주하면서 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이제 웬만한 거처 제공 다 해주면서
8: 고양이 이모
0: 그렇죠 고양이 엄마이자 이모인데 네. 맞아요
8: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해서
0: 네 맞아요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8: 이 친구예요?
0: 네
8: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0: 잠별이에요
8: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눈이 네. 옛날에 많이 아팠나 봐요 어린 친구 같은데
9: 샤샤샤 네.
8: 이게 어렸을 때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 눈이 안 좋다고
4: 네,
8: 했었죠.
4: 그때부터 안구가 녹아 있었어요.
8: 이거 보니까 지금 눈 자체가 아예 단순하게 시력 상실이 아니라 눈
4: 자체
8: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4: 네.
1: 그래서일까요? 화장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볼일을 해결했던 잠별이
8: 이게 지금 실수하는 모습인가요?
0: 네, 방금 이렇게.
1: 매일 같은 자리에 대변을 보고 심지어 모래로 덮는 시늉까지 했죠.
8: 응아를 여기다 하는구나. 여기는 지금 분리된 공간이 입구 쪽인가요?
0: 네, 저 방묘문 쪽.
8: 아, 이쪽에?
0: 네, 근데 이 현관, 이 현관이 방묘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묘문이 저기 안방에도 있거든요. 안방의 방묘문 앞에도 해요.
8: 방묘문에다가 한다?
0: 네.
8: 주로? 대변만 실수하네요? 어떻게
0: 네, 어때요? 대변만. 쉬는 안 해요.
8: 쉬는 안 하고 대변 실수만 한다? 왜냐면 이게 미드닝이라고도 하는데 미드닝이 뭐냐면 고양이들 자기 공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아닌 공간에다 대변을 싸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1: 냄새가 강한 대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미드닝. 고양이들 사이 경쟁이 심하거나 지위를 과시해야 할 때 드러나게 배변하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별이의 경우 대변을 본 뒤 꼭 냄새를 가리는 행동을 했는데요. 노골적인 영역 표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8: 미드닝은 예시로 드린 거고 미드닝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는 얘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냄새가 됐든 이런 걸로 마킹을 해놔야 돼요.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게 그래서 얘가 특히나 시각장애 있는 애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은 비비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페로몬을 계속 많이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을 대변 실수를 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자신의 마킹 행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1: 한마디로 좌표 생성. 눈이 보이지 않는 잠별이가 집의 끝자락을 기억하기 위해 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8: 잠별이 애기 다 봤는데 네. 일단 아이들 잔별이랑 아이들 지내는 공간 어떤지 한번 좀 보러 일어나 볼까요?
2: 네.
8: 애들이 막 곳곳에 있어.

0: 이쪽에
1: 이 방은 무슨 방인가요?
0: 이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아~ 제 2층형으로 공간이 있어요.
1: 아, 그렇죠. 이게 다묘나 이제 보호소 가면 이런 구조를 조금 어쩔 수 없지.
0: 많이는 배치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다 펼쳐놓을 수는 없으니까.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 6개가 있잖아요. 네. 6개가 아니라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화장실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0: 맞아요.
1: 층이 나누니까 그냥 화장실 2개. 보통은 이제 뭐 시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후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잠별이가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할 방법은?
1: 일단은 환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집중적으로 조금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 추가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촉각적인 거나 그 냄새로 자기를 동선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잠별이를 위한 맞춤형 화장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1: 잠별이가 네. 이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동선을 우선 여기다가 화장실 동선을 만들게요. 네. 왜냐하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거나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이제 싸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까 여기가 배변 실수하는데 아이고 미안해.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선생님이 누운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좀 동선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장실 하나 더는 이쪽으로 해서
2: 안방 방묘문 앞에도 놓아줍니다. 화장실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모래를 부어줄 차례. 후각이 예민한 시각장애냥 잠별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모래라는데요.
1: 화장실에 모래를 좀 깔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주로 쓸 화장실이잖아요.
3: 이런 모래는 처음 보는데.
1: 이 모래 재질 특징이 입자 자체가 조금은 크고 단단해서 약간 뭐랄까 관리 용이한 재질이긴 하거든요.
2: 소변이 닿아도 모래 알갱이가 뭉치지 않아 냄새가 덜 나는 것이 특징. 어머나, 그새 문구리가 볼일을 보러 왔네요. 모래 입자가 굳다 보니 먼지 날림이 적어 문구리처럼 기관지가 약한 고양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잠별이가 화장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바닥에 길잡이 매트를 깔아줍니다.
1: 네. 이 정도면은 애들이 이렇게 가서 아마 알 거예요. 촉각적으로 느껴서 아, 왼쪽에 화장실 있겠다. 이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에 화장실 있겠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는 애들은 촉각적인 매핑,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발바닥 촉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닥하고 다른 이런 매트나 이런 것들을 깔아주면은 그러면은 아이가 여기 나왔을 때 이쪽 근처에 화장실 있겠구나. 이쪽 근처에 밥자리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있겠구나. 네. 오른쪽에 화장실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기 쉽죠. 학습하기가.
2: 이 작은 배려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1: 확실히 촉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번씩 느끼면서 발을 내뒀다가 여기 화장실 좀 가려고 하네요. 좀 가볼게요.
2: 잠별이가 화장실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1: 한번 잠깐 넣어보시겠어요? 잠깐 살짝 들어 한번 느껴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2: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잠별아, 이제부터 거기가 네 화장실이야. 낯설어도 조금씩 적응해보자.
1: 잠별이도 이런 촉각적인 저희가 자극을 잠별이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화장실을 재교육할 때는 화장실을 보고 나서 바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자기가 올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긍정강화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정도 지켜주시면 잠별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어둠 속에서도 늘 빛나는 잠별이의 향기로 가득한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후 화숙집에서 잠별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화장실 적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별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리고 하숙집 고양이들도 반짝반짝 빛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연락주세요.
4: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2마리의 강아지가 땡땡이가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2: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5: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6: 닭고기가 킥이다.
5: 와, 쫄깃쫄깃하네.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고급도
3: 잘 어울려.
8: 스테라 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9: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초등학교 졸업.

0: 거짓말 이런 또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만능 일꾼이 따로 없다는데요.
3: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4: 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2: 아빠는 전직, 엄마는 현직 선생님에다가 할머니도 선생님 출신? 세상에 교육자 집안이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5: I'm interested in...
2: 첫째는 영어가 술술, 둘째는 무용신동, 셋째는 세상 귀엽네요. 이렇듯 다재다능한 우즈베키스탄의 3남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일하는 오늘의 아빠,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6: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도 성실히 하시면서 스마트하시고
3: 굉장히 늘 밝으시고 저의 편견을 깨주신 분이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7: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우리 회사에서는 에이스를 할 수 있죠.
8: 요건 지금 어디 계신가요?
7: 아, 예, 저 따라오시죠.
2: 드디어 아빠를 만날 차례.
9: 안녕하세요.
10: 혹시 일자라고 똑똑하신 분 맞으세요?
9: 절대요.
10: 왜요? 안 똑똑하세요?
9: 네, 안 똑똑하지 않아요.
11: 가래가 나슬랍 2022년 센티아블로인 어허르데 켈리암만 비열게 켈리스마 아사시 마사드 가래의 마다니아트 와 카르스틀는 오리안스 볼리안 뭔난 타스카르 알바타 풀 슬랍 톱스 니아트 다함 볼리안입니다. 처음 인천 공항에 올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너무 커요.
2: 아무튼 신기했다는 이야기.
11: 제가 안 들어요.
2: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2차 협력사이자 금속 소선 가공 및 3D 철강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철강 산업 기술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열간 단조 업체입니다. 열간 단조란 금속을 뜨겁게 달군 뒤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기술입니다.
2: 대한민국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빠 슈크라트 씨. 슈크라트 씨가 홀로 고국을 떠나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땀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약 35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최동단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안디잔이라는 지역인데요. 운전대를 잡은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버지. 뒷좌석인 슈크라트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군요. 아직 이른 시각 잠투정 중인 요 녀석이 막내. 이건 학교 준비물인가요? 둘째 사비나와 첫째 셔디야.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정차한 곳은 첫째 셔디아의 학교인데요. 어쩐 일인지 엄마 거밀라 씨도 함께 등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내릴 사람은? 둘 중 누구니? 바로 둘째 사비나의 학교군요. 사비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렴. 다음 차례는 막내 누르무함마드. 할아버지표 특급 등교 서비스의 마지막 손님인 셈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3남매의 등교와 등원을 손수 책임지는 할아버지. 아빠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3남매의 학교 생활을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5: Do you have a simple...
2: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최상위 우등생인 첫째 셔디아는 대통령 학교라고 하는 국립 영재 학교에 다닙니다.
5: It costs $15.
2: 입학 시험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 학교에서 셔디아는 영어와 수학 등 심화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셔디아의 영어 실력 조금 더 들어볼까요?
5: My full name is Ikrama Shadia. I'm 13 years old. In my family, we are 7 people. My grandparents, my dad, my mom, and sister, brother, and me. I'm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0: we have English lessons every day at school. Let's start.
1: Man dadam zo'r dada, doimo men xohlagan narsalarimni bajaradi, chunki dadam menga ishonadi. Masalan, ko'p suhbat qilayotganimizda ota haqida gap ketsa, doimo dadamni sog'inaman, boshqa vaqtlarda ham ko'rsatuvlarda otalarini ko'rib, dadamni sog'inaman doimo.
2: Appa의 든든한 지원 덕에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건데요. 둘째는 어떨까요? 그런데 웬 음악 소린가 했더니? 이곳은 둘째 사비나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한다는 예술 특화 학교인데요. 오전엔 예술 학교, 오후엔 정규 학교를 간다는 사비나는 이곳에서 현대 무용과 우즈베키스탄 전통 무용을 배우고 있답니다.
3: 골드메드 같나샤드 ertalab eng ertalab keladigan Sabina o'quvchim saharlab o'zining ustida ishlaydi, yaxshi. O'rinlar qo'lga kirib kelyapti shu tirishqoqlik yo'li bilan. Birinchi, ikkinchi i diplom faqat bir medallari bor. Eng zo'r yaxshi o'quvchi i beda qolib ham o'zining ustida ishlaydi, darsdan tashqari ham ishlaydi o'zi.
4: Hamma kamchiligini sharoitni anaqani qilib beraman degan. Har doim yoshliging zo'r bo'lib o'tsin qiziq. Esingda qoladi katta bo'lsang endi. Zamonaviyni yaxshi tushaman, milliy trenddagi raqslarni. Men sizlarga ko'rsatib beraman.
2: Amyo, amyo, payajo. 우즈베키스탄 전국 무용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10살 무용신동 사비나. 사비나의 춤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오구 오구 잘 돈다. 이곳은 막내 유치원이겠네요. 맞죠? 저기 저기 막내가 보이는데요. 어구 어구 모래놀이 하고 있었죠요. 이분은 선생님이신가요? 세심한 눈길로 아이들을 살펴봐주고 계신데요.
5: 민수 박차는 디렉터라 슈크라트 키니스마. 누르무함맛 박차입니다. 타비에탄 소킨 유미쇼그락 характеристик 어거락 보라. 리키 우이게 보리겐데 주대암 토폴라인치.
2: 그러니까 막내는 큰엄마 유치원에 다니는 건데요. 선생님에게 눈을 딱 고정시킨 걸 보니 막내도 집중력이 좋아 보이죠? 어구 어구 어구 귀여워라. 이렇게 다재다능 개성 만점인 3남매를 위해 아빠는 머나먼 한국 땅에서 오늘도 지게차에 몸을 싣고 땀 흘리는 중입니다. 지게차 운전뿐 아니라 아빠가 담당하는 중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6: 이 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깨끗하지 않아요, 제품. 저도 들고 나서 보면은 제품 깨끗하게 나와요. 이 제품 보시면은 이거 단조하거나서 아직은 쇼트 안 친 제품이에요. 제품 비교해 보면 이거 쇼트 친 제품 너무 깨끗해요.
2: 아빠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또 다른 작업은 소재 절단.
6: 제일 중요한 거 여기 SCC 여기도 SCC 제일 먼저 소재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게 맞추는지 확인해야 돼요.
2: 소재 절단 작업에는 원자재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요.
7: 우리 소크라테스는 1인 3역을 한다고 봐도 막 원할 정도로 프레스, 쇼트기, 절단,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2: 일할 때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지만 잠시라도 짬이 생기면 마음속은 온통 3남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집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 5월이 되면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아빠. 둘째의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빠의 경제적인 지원과 엄마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3남매. 이곳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대신해 하루 한두 끼 3남매가 먹을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십니다. 그새 학교에서 돌아온 두 딸들은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곁에 계신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어머니. 즉 삼남매 할머니인데요. 와, 손녀딸들의 숙제를 도와주신다니 참 좋은 할머니시네요.
8: Matematika
9: fanidan vazifalar bersa, tushunishga qiynalganlarim buvimdan so'rab o'rganaman va misollar ishlashda ham doim yordam beradi har kuni.
10: Apaga Uzbekistonga kelishil te, apado mani to'ajunnay?
9: Ha, dadam ham tarix fanidan o'qituvchi bo'lganligi uchun tarix fanidan vazifalarimni qilishvorar.
11: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업 다녔어요. 11부터 무덤까지 지식 찾으라라고 수업 다녔어서 많이 많이 배워야 돼요.
2: 배움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던 아빠는 할머니에 이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내이자 삼남매 엄마 거밀라 씨 역시 교사로 몸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상담 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답니다.
12: 미흐르반, 야흐시, 오쿠치는 띵이레이드, 다르드 보세, 다르드는 이스트브 요르담 베레드, 하르카나 카바지에띠암 요르담이타 요르스토스.
13: 보라라르드, 툴리흘, 우술라르, 야니, 디아그노스티케 클래시, 카렉시아 클래시, 스쿠바트 클래시와 규자트시. Metod orqali bolalarga ko'mak berish va ular bilan do'stona, iliq munosabat o'rnatish bilan band bo'laman. Yo'q, Shuhratbek bilan taqdir tufayli uchrashganmiz. Ya'ni turmush o'rtog'im oila a'zolari sovchi bo'lib kelishgan va yoshlar uchrashgan, degan uchrashganmiz, bir-birimizga fikrlarimiz to'g'ri kelgan va taqdirimiz bir bo'lib oila qurganmiz va bundan men nima deydi? Minnatdorman. Shunday inson meni turmush o'rtog'im bo'lganidan minnatdorman.
2: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는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요. 그래서 평소 요리하기를 즐기는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일도 거둘 겸 삼남매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건데요. 맛과 영양까지 생각한 할아버지 표 요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삼남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 아까는 가나가 끼니를 했대.
14: 우리 아기는 끼니 했대, 그즘. 나는 아이들한테 그걸 덮여주는 버섯 배려가 나거든. 역사 그런 날씨다.
4: 가나까?
14: 뭐인가? 설거 아이 또 뭐인가? 오늘도.
13: 요즘 역가는.
4: 아나까 약속 말해줘.
2: 막내도 아빠와의 영상 통화에 한수 동참하고요. 가족들은 곧 다가올 둘째 사비나의 생일을 주제로 아빠와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13: 엄마, 맨 저리 아까 뭐라 캔 부드니 오나?
9: 알아도 아싸라 올게.
2: 아빠 엄마 그만 투닥거리시고요. 아빠와 또다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10: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4: 지기를 바로 구절하다 하면 아일라나디 그냥 불쌍 보라다 아스나르게 취하디.
2: 그 사이 할아버지 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값진 하루를 보낸 삼남매.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자라주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런 부족함 없는 일상이 가능한 거겠죠?
15: 왔든지 실례할 때 걔만 허락했다 때 말인데 어디 왔으니 쉬었을 걔 얘 결국 이신 다음에 들어야 되대.
13: 저 우즈벡 아까는 사건사 우즈벡 아시코나라를 보라켠 쉬르게 바로 아까라는 길에만 민기했던데.
2: 자, 그럼 엄마의 생각대로 아빠는 잘 먹고 살고 있을까요? 숙소에서 만난 아빠와 동료들, 이 능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네요. 아빠, 어딘지 좀 어설픈데요? 결국 보다 못한 동료들이 직접 칼을 뺏어듭니다. 그렇죠. 칼질은 이래야 맛이죠. 아빠, 밥해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오죽 답

0: 대답하면 이러실까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1: 평상시에 요리 잘 못하시나 봐요?
2: 네, 요리는 잘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안 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제가 막내라서 그거 못했어요 지금까지.
0: 그래요. 아빠는 나름 귀하디 귀하게 자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죠.
1: 평상시에 슈크라트 씨 네. 요리 잘 하나요?
3: 잘 못해요. 맛도 안 좋아요. 지금 조금 가르쳐줬어요. 네, 조금 알아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잘 맛있는데요.
0: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완성? 물론 아빠의 솜씨는 아닙니다. 고마운 동료들의 작품이죠.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준 아빠.
2: 이거 가래. 이제 락스에 취하는.
0: 밥 먹다 말고 딸 자랑? 영락 없는 딸 바보시네요.
4: 예, 예.
2: 잠깐 손 넘어질 뻔했어요.
4: I can't do it.
0: 그렇게 아빠의 휴일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아빠의 한국 생활은 참 소박하고 검소한데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 외에도 또 하나의 작은 낙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갠 아빠가 틈이 날 때마다 즐긴다는 취미생활, 과연 뭘까요?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다름 아닌 축구랍니다. 자, 그럼 아빠의 축구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포지션은 골키퍼? 오, 골도 잘 막아내고. 축구 하루 이틀 한 실력이 아닌 것 같죠? 게다가 잽싼 발놀림. 이제 봤더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시네요. 이제 요리만 잘하면 완벽하겠는데요?
2: 아무리 올 때까지 거의 맨날 축구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일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1: 근데 오늘 왜 골키퍼를 보는 거예요?
2: 지난주 수요일 날 축구하다가 조금 다리 다쳤어요. 그 때문에 오늘 골키퍼만 할 수 있어요. 축구하면 가장 좋은 점은 그 제일 먼저 운동. 운동하면 건강 좋아져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친구들한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다 좋아요. 월급은 주로 90%, 80% 부모님한테 보내고 생활비는 30만 원만 필요합니다. 한 달로.
0: 아빠가 아끼고 아껴 고향에 보내는 돈은 상당 부분 새 집을 짓는 데 쓰여집니다. 언젠가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살 새 보금자리. 아빠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 주말, 고향의 가족들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두 딸들, 대체 뭘 사러 온 걸까요? 딱 봐도 없는 것 빼곤 다 있을 것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시장. 바로 아빠에게 보낼 선물을 사러 온 건데요. 견과류와 건과일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우즈베키스탄. 강렬한 햇살과 건조한 기후 덕분에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이 품질이 뛰어나고 맛도 좋다는데요. 잘만 하면 이번엔 아빠에게 직접 들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5: 우리 가게 마이의 스파다 초콜릿.
6: 예트만스.
0: 아빠 선물 사러 온 김에 장도 넉넉하게 보는데요.
6: 아빠들이 배로는. 아, 너무나
0: 내가 학습하다. 학교 상담 선생님답게 말에도 위트가 넘치는

0: 엄마 거밀라 씨. 시장 상인분들이 넉넉하게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는걸요? 그렇게 양손 가득 장을 본 엄마와 두 딸들. 아빠에게 보낼 선물 외에도 오늘 특별히 장을 더 많이 본 이유는? 바로 이곳, 슈크라트 씨의 큰형님 댁에서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잔칫날의 메인 요리는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한편으로 며느리로서의 자리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엄마 거밀라 씨. 엄마에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힘이 된다는데요. 그나저나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첫째 셔디아는 뭔가 보는 중인가 봐요. 둘째 사비나는 누가 춤신동 아니랄까 봐 춤 연습 중이고요. 근데 진짜 잘 따라한다. 그나저나 셔디아가 지금 뭘 보는 중인가 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어 콘텐츠?
1: 아, 네. 저는 이 사업을
0: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니 셔디아? 어차피 어른들은 식사 준비 중이니 잠시 짬을 내서 3남매 인터뷰를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말 안 듣는 3살. 결국 3남매 인터뷰는 이대로 실패? 1, 2가요?
2: 한국 콘텐츠를 자주 보나요?
3: 할바트 올든 dedim xohlagan uchun koreys tilini ham o'rganishni boshlaganman. Keyin tez-tez koreys kontentlarini ko'rib turaman. Kelajakda Koreyada o'qishni xohlayman.
4: Qutiraman. Har kuni 20 mingdan qutiraman.
3: Masalan, o'rtoqlarim bilan suhbat qilayotganimizda ular kecha kunimiz dadam bilan birga dars qildik yoki biror joyga sayohatga bordik desa, men ham dadamni juda sog'inib ko'rgim keladi.
4: Meniyam sayohatlarga borganda, nonushta qilganda, maktablarimga birga ketib, dadam bilan. Ashna hali.
0: 누나들에겐 점점 커져가는 아빠의 빈자리. 막내에겐 어떨까요?
3: 누르하마전, 나다 가있다. 아이트포인, 나다 가있다. 나다 가있다. 사물류도 겠겠나? 가까이 겠겠나? 아이트포인.
0: 결국 누나의 인터뷰도 실패! 한편 메인 요리 담당인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오쉬를 만드는 중? 쌀을 붓고 익히는 것이 오쉬의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라는데요. 보조 셰프인 엄마가 담당한 샐러드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안디잔의 오쉬는 남다르답니다.
5: 브랜치는 수시를 안 좋아한다. 2번째는 호화사 도사. 도다 아트라프스 도학급이지요. 3번째는 기금 뭐 그릇을 이끌리는 조화람이 약속 조화람이지. 이가 소수님한테 그릇이 싫어리기다. 나는 오시다게. 우익스탄다 오시 밀리톰 소블라나다. 긴 오시다 올드스야 오시 올드슨 집 막라다. 야브릴라다.
0: 잠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 식사는 가족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는데요. 특히 잔칫날엔 오쉬를 한 접시에 담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막내도 참 잘 먹고요. 큰 누나도 참 맛있게 잘 먹네요. 둘째 누나도 할아버지표 오쉬 맛에 중독된 지 오래. 할아버지표 오씨 최고예요. 바로 그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6: 선물이 있습니다.
0: 선물을 확인한 거밀라 씨 만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7: 감사합니다.
0: 선물의 정체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이제 엄마와 삼남매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7: 감사합니다. 날이게 할리게 앞다 할 때 무함마드 프라미인 다음 사마리아도 주변에 ertabila namoz mahali samolyot uchib o'tsa xudodan so'radim xudoyim kecha bir haftaga bo'lsa ham biz samolyotimiz koreyaga uchsimiz shunaqa qilib uchib o'taylik derdim atigi bir haftaga bo'lsa shuni bir yilga demaymanmi
0: kirogina mariyo
4: menga tug'ilgan kunimga zo'r sovg'a bo'ldi dadamga ham rahmat sizlarga ham rahmat
8: nurum muhammad
0: 아유 아빠 보러 갈 건데 막내의 소감도 들어봐야죠
8: 아빠 보러 한국 갈 건데 기분이 어때요?
0: 3살 막내에겐 아직 실감나지 않을 아빠와의 만남 아빠를 만나면 달라지겠죠?
8: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7: 아, 네 오케이 오케이
0: 이렇게 좋은 날 춤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 온 가족의 기쁨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보다 잘 추시네요. 우와 잘 돈다. 뭐니 뭐니 해도 춤하면 우즈베키스탄 1등 둘째. 엄마도 잔뜩 신났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갈 생각에 온 가족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막내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9: 동대구역
0: 한국어 속성 과외에 돌입한 엄마와 첫째 셔디야.
9: 구지 119
10: 안전센터.
0: 이번 여행의 길 안내를 책임지기로 한 첫째. 한국어는 서툴지만 영어는 잘하니까 셔디야 화이팅!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아빠에게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무엇보다 행복하게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 막내는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아빠한테 가는 첫 발을 내딛고요. 그렇게 엄마와 삼남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단추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동쪽 안디잔에서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는 총 7시간의 차량 이동.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하늘길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대장정. 과연 엄마와 삼남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빠는 삼남매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는 사이 집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까지 불과 약 2시간의 비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될 아이들. 드디어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고!
3: Where? 아, 광명역 KTX.
0: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용기를 낸 셔디야.
3: Sorry. Do you know? Sorry. Do you know? Sorry. Sorry. Do you know? KTX?
11: 광명역.

0: 아유, 약간 봐라. 약간
1: 몰래 출룩.
0: 병원아, 병원아 사.
2: 셔디야, 이번에도 잘 찾은 거 맞죠?
0: 안녕하세요.
2: 그리고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 성공. 셔디야, 고생했어. 자, 이제 창밖 구경이나 하면서 잠시 여유를 즐겨볼까, 얘들아? 믿음직스런 첫째 딸 덕분에 제일 신난 엄마. 긴 여정 탓에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지는데 셔디아는 아직 체력이 남았나 봐요. 한편 막내는 제일 쌩쌩합니다. 잠시 후. 아이고, 어떡해. 긴 여정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지쳐 잠든 가족들. 이제 광명역에 도착했으니 다음엔 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3: 누나, 이번에도 잘해야 돼.
2: 자, 광명역에 잘 도착했으니 이젠 열차표를 살 차례죠? 이번에도 첫째 고고! 약은 약사에게, 티켓도 약사에게? 다행히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약사님.
4: KTX 티켓 스테이션.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근데 셔디야, 운도 좋지만 참 잘 찾아가네요. 그렇지, 노트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 게다가 영어까지 가능하니, 어휴, 진짜 너무 든든하다.
0: 네.
2: 씩씩한 셔디아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여행길, 무사히 아빠를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갈까? 거라나 듣고 있는 버스라
0: 듣고.
1: 하나, 둘, 셋!
0: 뭐야?
2: 근데 오늘 엄마가 더 신나 보이네요.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참 좋으신가 봅니다.
1: 고생. 하나, 둘, 셋! 언니치가 온발 언니께 고약기께 기트 유그림 가야죠. 언니치리 유다 치료하니 기트가는 남 zor 유다 역도 비즈가 아무리 좋은데 타비아트 인솔라르 모음나 마다니아트 타르탑 어서다니게.
2: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싣고 아빠가 있는 대구로 떠날 차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한데요. 버스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 덕분인지 다들 기운을 회복한 것 같죠?
1: 욕도는 쓰게. 가기도 아프다, 꾸잉. 나다기야.
2: 그렇게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삼남매.
1: 너도 가니까. 머리야, 여모형, 사비나.
5: 맞아?
2: 1시간 20분여를 달려 드디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셔디아의 손엔 이미 다음 목적지가 들려있는데요. 곧장 지나가던 시민에게로 직행.
6: We here in and this where.
2: 이번에도 친절한 시민의 안내로 버스 정류장 찾는 데 성공.
1: 감사합니다.
2: 이젠 아빠의 회사 인근으로 태워다 줄 버스를 탈 차례인데요. 대프리카답게 유난히 더웠던 이날의 대구. 피곤도 한데다 아마도 더워서 그랬는지 막내의 투정이 시작됐는데요. 막내의 짜증을 식혀줄 응급처치에 돌입한 엄마. 그렇죠, 일단 시원하게 해줍시다. 더위도 더위지만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에 짜증이 폭발한 막내. 맞아요, 투정 부릴만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버스 도착. 이제 아빠가 일하는 공장 인근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삼남매의 방문을 환영해주는 건지 오늘따라 화창한 대한민국의 하늘.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약속이다 한 듯 다 같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달리고 달려 드디어 버스에서 내릴 차례.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빠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아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삼남매를 만나면 환한 아빠 미소를 보여주시겠죠? 바로 그때 공장 마당에 들어오는 대형 화물차인데 적재함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윙바디 화물차가 오늘 깜짝 만남의 주요 무대. 가족들이 화물차 짐칸에 숨을 예정입니다. 한편 버스에서 내린 가족들은 아빠 회사로 점점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빠를 만나기 불과 100m 전. 이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동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다행히 아빠는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빠. 잠시 후 본격적인 작전 개시.
1: 아니, 대박에 착각했어. 야, 시몰라무진 다다다 없나? 어? 사비나.
0: 가족들이 준비된 화물차 짐칸에 올라가는데요. 엄마까지 모두 탑승 완료. 자, 이제부턴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고생한 첫째 셔디야. 이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내는 환한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모두 화이팅! 그리고 점차 가족들에게로 다가오는 아빠의 지게차. 그렇게 점점 좁혀지는 아빠와의 거리. 아빠는 이제 가족들이 숨어있는 화물차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가족들. 화물차 너머에 있는 아빠의 동료들이 몰래 대기 중.

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던가요. 그리웠던 아빠를 드디어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단숨에 화물차로 달려 올라가는 아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오랜만에 안겨보는 삼남매.

오랜 시간 참으며 눌러왔던 그리움을 바로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내는 아빠와 가족들. 그토록 고대하던 아빠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0: 자, 너는 무슨 말?
1: 먼 곳에서 오신 슈크라트 씨의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할인은 없지만 많이들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2: 아빠의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한 깜짝 환영회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슈크라트 씨 가족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빠의 동료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둘째 사비나의 생일 축하를 위한 깜짝 생일 케이크 도착. 이날이 사비나의 생일 하루 전이었다고 해요.
3: 축하합니다.
2: 사비나 생일 축하해. 아빠랑 함께 생일을 맞이한 것도 축하해.
4: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가족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를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제 상태 어떠는지, 기분이 어떠는지. 한국말로 힘듭니다, 설명하기.
2: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슈크라트 씨네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책 속에서나 만나던 바닷속 생물을 눈앞에서 만나봤고요. 재미있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0: chiroyli ekan. Bu yerga kelganim uchun ota-onamga rahmat, dadamga rahmat.
1: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곳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주행 체험 등이 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미리 보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 저런 차 타면 참 편하겠는데요? 물론 가상 주행 체험도 가능합니다.
0: 어떻게 됐긴 역시 이렇게 아까다 비디오로. 아? 비디오를 봤으면 나자리에서 이렇게 역시 앞선 봤으면 아. 민게 후추나게 역시 앞. 담이나 하?
1: 아나. 미래의 자동차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공간. 아이들에게도 아빠에게도 재미는 물론 유익하기까지 한 도심 속 이색 여행 코스.
0: 오, 좋으나?
1: 물론 새 차도 한번 타보는데요.
0: 가기도 아무 데나 다 손님이나. 와, 좋은 모습이 없더만.
2: 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잘못은 없어요. 근데 범양도 사고 싶어요. 예.
1: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에다가 아빠까지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 그리고 끝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 하이다.
4: 맛있어.
1: 어린 막내에게는 아빠와의 이별이 더욱 버거울 텐데요.
3: 나쁘다. 내가 하나 끝나는
2: 거야. 우리 아들 시나 엄마 그 갖다 콜 음식에 와이메 거야네데. 매한님스 엠스 제피어치게 아니 아시안 볼드마나 어이아시구.
1: 이 시간의 끝에 언젠가 다시 함께하는 일상이 찾아오기를.

0: 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하!
1: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0: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5: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3: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어도 되니까.
2: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2: 행복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2: 근데 잠은 꽉 붙어 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3: 그건 참 신기하네.
1: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3: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1: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결말까지.
4: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1: 오늘은요,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짓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5: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6: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5: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1: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5: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어?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아, 근데 평지붕집이구나. 꽁집인 줄 알았는데.
1: 오,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있는 집이네.
5: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그런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1: 단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5: 오, 와 이게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와 정원 좋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네.
5: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8: 감사합니다.
5: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네네. 네,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 있네요.
8: 저희도 첫 집은, 네? 네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5: 그러셨구나.
8: 이번이 두 번째 집입니다.
5: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그 네. 로망을 한번 이뤄보시고.
8: 맞습니다.
4: 살아봤으니까요. 아, 두 번째 이제 집이니까.
5: 좀 단순하게.
4: 네. 네.
8: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환.
4: 아내 조은혜입니다.
8: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뭐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4: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8: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1: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4: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뭐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8: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전원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도심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0: 집이 됐답니다.
1: 요거에서 벽돌이라는 게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뭐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네.
2: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뭐 재택 근무라도 하시나요?
2: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1: 어, 그래요?
3: 네. 저는 뭐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저는 115km.
1: 네? 편도?
2: 저는 뭐 왕복 115km는 되는 것 같고.
1: 왕복 115.
0: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3: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0: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1: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0: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1: 오, 와, 현관도 뭐 엄청 넓은데요? 이야, 입문을 하셨구나.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오, 밝게. 와.
0: 와,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1: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2: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1: 7m요?
2: 네.
1: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2: 네네네.
1: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2: 여기가 4m 좀, 네, 좀 넘고요. 아. 네.
1: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2: 네.
1: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2: 네네.
0: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3: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1: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3: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1: 아, 손수.
0: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 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1: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0: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1: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0: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4: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0: 생각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1: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0: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예,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다만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0: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2: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놈의 줄자.
0: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1: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3: 설마 이 집이 목조주택은 아니죠?
2: 목조주택입니다.
3: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 이거 신기하네.
1: 첫 집에서 한번 경량 목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 목재로 보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0: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새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3: 그러셨구나.
0: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3: 그래요.
0: 예.
3: 아, 그러네.
0: 목구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틀이 맞춰지잖아요.
3: 재밌다.
0: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3: 네.
0: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3: 당연히.
2: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0: 네.
2: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3: 네.
2: 계절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3: 아, 참 대범하시네요.
1: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리적 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3: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0: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3: 웬일이야.
0: 마음에.
1: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2: 길바닥이 다
0: 막
2: 트라버틴.
0: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2: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0: 보면서, 아, 야,
2: 이거다, 이런
0: 이겠다.
2: 느낌이다.
1: 와, 정말 대단하시네.
0: 이태리에서 정말 배로 실어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였죠.
2: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잘 몰랐는데 이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더 깰까요? 저기를 좀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저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1: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유리...

0: 이야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1: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가 쳐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그리고
2: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3: 네,
2: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없이. 네.
4: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5: 이야, 그 마음을 또 알고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2: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0: 드레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2: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과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0: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부는 팬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0: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심지어 계단 내려가네요.
1: 네.
0: 이야.
1: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와, 여기 또 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야, 참 신기하네. 아까 거실에선 전혀.
2: 네.
1: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 분 침실은.
2: 네, 좀.
1: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 같은 부엌방 위치인데. 네. 아,
2: 저희가 첫 집일 때,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2: 출근할 때 뭔가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1: 오르락내리락. 네,
2: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 안 올라가니까.
3: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4: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 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 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했었고요.
5: 지금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4: 네, 저희가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 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앞자리가 한 두 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5: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5: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4: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서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패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
3: 우패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4: 딱 찾아뵀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 어르신 저희가 이런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흑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3: 부부의 땅이 높으니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옹벽을 쳐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부의 설계에 옹벽이 있었답니다. 일이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그거 다행이었네요.
4: 저희 마지막 나중에 준공 허가 나왔을 때 저희 밥 사주셨어요. 고기 사주셨어요.
5: 고생했다고 밥
4: 고생했다고.
3: 그러고 보니 멋진 집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앞집 덕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0: 야, 완전히 뭐 정말 카펫 깔린 것 같다. 와.
3: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0: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평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3: 원래 단층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루처럼 만들었답니다. 대돌과 전통마루까지 어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2: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0: 잘 어울리네.
2: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에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야, 두 번 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뭐 건축가가 되신 것 같아요.
3: 한때 밴드 생활도 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남편의 아지트랍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완벽한 손님방으로 변신. 온돌을 깔아놓은 마루가 침상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온 지 이제 3년째. 남편은요,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4: 바꿨어.
5: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4: 약간 하얀 장이 잠깐 위치가 애매한가?
5: 어차피 또 곧 바꿀 건데요.
4: 그래? 좀 옮겨볼까? 이게 약간...
5: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3: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1: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이를 좀 자연적인 단차이

0: 있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아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2: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0: 서울 근교에 있지만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아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야 강화도 더 좋네요. 근데 PD님 오늘 힌트는 뭐죠?
4: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0: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아 참나 오늘 또 힌트 난해하네.
1: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0: 어?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와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1: 어머나 무슨 예술 작품인가 보다.
5: 자기야 전망대 올라가서 소장님 맞이하자.
6: 아니 뭘 올라가 높은데.
5: 아 그래 올라가서 격하게 환영해주자.
6: 넘어져.
5: 안 넘어져요.
6: 안 보이는데. 어 소장님.
0: 어 예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야 오늘 건축주 분들이시구나.
5: 아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0: 예 어 근데 그 큰 의자에 왜 올라가 계세요?
6: 아 전망이 끝내줘요.
5: 소장님들 이리 올라와 보세요. 아주 아, 좋아요.
0: 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5: 아닙니다. 올라와 보세요.
0: 와 근데 의자 진짜 크다. 이야 거의 뭐 전망대네요 진짜. 와우. 이야
5: 천안을 다 품었습니다.
0: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5: 아, 여방강이에요. 지금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네.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0: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만드셨구나.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6: 우리 이분 아이디어.
0: 아 그래요? 와
1: 오. 아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5: 얼리는 새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아.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를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서 옥탑방을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0: 아이디어 좋네요. 예.
5: 근데 그걸 못하니까
0: 환경도 좋고 하니
5: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1: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6: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1: 신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 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5: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커튼이 없어요.
0: 커튼도 안 하셨어요?
5: 네.
0: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네.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듯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6: 네, 맞습니다.
0: 야, 근데 두 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네, 그래요.
1: 6년 전 본

0: 별채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그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1: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2: 네, 들어가세요. 오,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1: 현관이 없는데?
2: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2: 네.
1: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2: 아, 네, 거실입니다.
1: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카페 같기도 하고요.
0: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 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3: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1: 왔다 갔다 하시니까
3: 네,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1: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 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네. 네,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2: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렸거든요.
1: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2: 청소는 정말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걸레질도 해두고.
0: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3: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1: 아, 해도?
3: 네,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남양이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 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1: 바로 꺼야 돼요?
3: 네,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을.
0: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2: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0: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1: 또 보면 한옥이라 중목 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3: 아, 철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1: 아, 철골조구나.
3: 네. 아.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1: H빔이에요.
2: 네.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네. 이거는 제주도에서 다 켜왔어요, 사실은.
0: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2: 저는 남자애가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싫거든요.
1: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3: 그렇습니다.
1: 하,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뭐, 각집, 뭐, 이런, 우리,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따로.
3: 원래 화장실이 많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만 화장실 다 있습니다.
2: 화장실이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꼭 붙어 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1: 그건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2: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0: 가만 보면 이 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V자로 된 이 처마 좀 보셔.
3: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이 중간에 모여서 이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0: 그중에 제일은 생활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되어 있다네요. 글쎄.
1: 가볼까요?
2: 해보실래요?
1: 오, 와,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2: 아, 네.
1: 야, 그리고 한식문. 와,
0: 이제야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 집 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1: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2: 사실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0: 반응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1: 몇 시에 자리가 됐어요?
0: 글쎄, 문지방이 따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2: 아저씨,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0: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 아니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2: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0: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뭐길래 아궁이 앞을 떠나질 못하실까?
3: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4: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3: 네,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0: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고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5: 두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지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요.
6: 갈 때는 또 싸줘요. 다 싸줘요. 그래서 친정집이랑 우리가 거기 있죠.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0: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2: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 9억인데 그 중심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였어요. 매일.
0: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2: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찼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0: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2: 사실 행복하고 놀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7: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8: 예.
7: 한번 열어볼까요?
8: 예.
7: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8: 아, 그래요?
7: 네.
0: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 했답니다.
2: 남편이요? 이걸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0: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7: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을 만드는 건데 예.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남아요.
8: 네, 맞습니다.
7: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을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느 분이면 대단하시죠.

0: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1: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 볼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2: 자랑이십니다.
1: 오늘은 추워. 불 좀 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0: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3: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1: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다가 다 표현하거든요.
4: 일기 훔쳐보셨어요?
1: 날마다 훔쳐봐요. 그 댓글도 달아요.
3: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5: 두축나무 가지에 산까치가 수북하다. 리아님이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에 하루가 또 지나간다. 리아님은 도자기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속꼬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예정이다.
6: 리아님도 훔쳐보신다면서요?
5: 나 보는 데서는 안 보는데요. 나 없을 때 다 보나 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6: 자물쇠를 채워놓으세요, 그럼.
5: 자물쇠를 만들라 봤는데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3: 두 분 소꿉친 것처럼 재미나게 사시네. 이런 거를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공간인 별채는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직영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골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0: 집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접실 나...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2: 아니야, 무조건 나 안에 보니.
1: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그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네. 즐겁지 않을까요?
0: 더 행복해지고.
1: 네.
0: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 작당이구나.
3: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1: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동무 하실 분이 연기인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주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려고 그래요.
3: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0: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1: 요즘 넘어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는 절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는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시인들도 초대하고 쭉

0: 상하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1: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흘러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2: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3: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4: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5: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4: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6: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7: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9: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2: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대한민국 피로에 아로라민 군주가 간다. 김부장 사무실.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로라민 주세요. 일동 제약.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메이킹.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킹.
2: 유쾌.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 해결 메이킹.
4: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8: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7: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0: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1: 나 거기서 나한테
2: 쓰는 거야. 잘못하면 엄청.
1: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0: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 치과에서 찾으세요.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나는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폐렴구균 76.9%는 50대 이상. 뇌척수액에 감염되면 수막염 발생 가능.
5: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은 캐박시부.
4: 가장 넓은 혈청염 예방 범위.
5: 깜빡 말고 캐박시부.
6: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인 당신에게

0: 근사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1: 우아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0: Welcome to 파크랜드
1: 트렐린.

원래

0: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로라 에 넬 몬도시.
1: 주스 음식 검사 뭐죠?

0: 한국에서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북부로 가면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가까운 남티롤에 닿게 되는데요. 오늘 여행은 남티롤의 주도인 볼차노에서 시작합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고지대에 오르면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마을 볼차노가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하루를 시작한 아침, 저는 볼차노의 거실이라고 불리우는 바리터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볼차노를 찾는 사람들이 돌로미테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는 장소인데요. 중세 독일의 음유시인 발터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장이죠. 볼차노는 이탈리아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장점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저에게는 30년 이상 살아온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볼차노는 남티롤의 주도인데요. 티롤은 오스트리아 서부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과거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지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 영입됐습니다. 볼차노는 예전에 티롤 왕국이었기 때문에요. 티롤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이죠. 뾰족뾰족한 고딕 양식과 모든 건물들이 파스텔톤의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오프화이트, 옐로우, 핑크, 블루, 그린의 파스텔톤으로 아름답게 칠해져 있고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문양이나 그림들을 그대로 그려서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이탈리아 속의 작은 오스트리아. 이국적인 건물들을 잘 살펴보면 간판을 읽지 않아도 어떤 가게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인 상점엔 포도 벽화가 있고 멋쟁이 숙녀가 모델인 선글라스 가게. 강렬한 작품을 세운 디자인 업체도 있네요. 이번엔 시장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살라미와 치즈를 빼곤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0: 살라미 피칸테?
2: 살라미 노말리.
0: 이탈리아식 소세지 살라미입니다.

0: cosa zare? Questo è speck?
1: No, questo qua è salame, questo è piccolo e questo è quello grande.
0: Ah, ok.
1: E l'altro è speck.
0: Salame는 돼지고기만 하는 게 있고 또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섞어서 하는 게 있고요. 스펙은 돼지고기로만 만드는 거고요. 오케이. 아, 오케이.
2: 로마 시대의 돌길로 이어져 있는 볼차노 타운엔 차가 들어올 수 없고 건물 외벽엔 간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와 건물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생활이면서 동시에 보존해야 할 유산인 거죠. 그런데 좀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0: 뭔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와라 그란데.
2: 자전거를 한 대씩 끼고 줄 선 사람들. 그런데 모두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 년에서 100년 이전의 모습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온 분들일까요? 그러고 보니 옷만 옛날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 오래된 골동품인데요. 군인뿐 아니라 신사, 숙녀, 당시 자전거 선수 복장까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조등마저도 아주 멋있네요.
0: 1920년도 자전거고요. Allora così questo vestito dovrebbe essere 1920.
3: Esatto.
2: 그런데 축제라고는 하지만 별다른 행사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전통이라면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쾌한 방법으로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0: 예, 보니까 스트리트 볼더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벽이나 아니면 어떤 등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등반을 하거든요.
2: 볼더링은 로프 같은 안전 장비 없이 등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반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바닥엔 충격 흡수 패드를 깔고 안전하게 진행하는데요. 과연 산악도시다운 이벤트죠. 규칙은 간단한데요. 벽을 타고 올라가 정상이라고 표시된 마크를 터치하면 됩니다.
0: 선수들은 올라가기 전에 자기 동작을 미리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접고 뭐 손은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걸 머릿속에 안 해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2: 행사 현장엔 어느새 도전자들과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산악 스포츠에 대한 볼차노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맨몸으로 벽을 오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0: 존처럼 완등자가 나오질 않는데요.
1: 프라이밍하는 사람은 우연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막 박수 치고 응원할 만하게 완등자가 아마 나올 것 같네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0: 와, 아주 독창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도전자가 있습니다.
1: 마마미야 인크레디블. 아레 아레
2: Ehi! Hai capito?
1: Hai capito? Tutto piedi. Mi lancia, eh? Dai.
0: Ah, 아쉽지만 역시 실패. 이번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와, 드디어 완등자가 나타났습니다.
1: Complimenti, bravo, bravo. È leggerissimo come un vento da ballare, bravissimo.
3: Beh, contento.
1: Contento, davvero.
3: Sì, perché questo qua 2 o 3 anni fa l'avevo provato, ero caduto ad appoggiare, non ero riuscito a far top. Quest'anno dai.
1: Bravo, grande.
4: Bravo, allora.
2: Grazie.
0: 저는 지금 이탈리아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산악계의 전설을 만나러 갑니다.
5: 메세노 선생님께서 초청을 하셔서 지금 왔습니다.
0: 티롤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성들 중 하나인 피르미아노 성입니다. 서기 945년에 지어진 이 고성의 주인이 바로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인데요. 산정에 위치한 이 성은 중세에 만들어져 고색창연한 멋이 있습니다. 무려 1000년 전에 지어진 성을 개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이탈리아에서 라인홀트 메세너가 어떤 존재인지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5: 라인홀트 메세너는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8000m를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무산소, 셀파를 사용하지 않고 포터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로프를 설치하지 않는 알파인 스타일로 자신의 등반 능력과 힘으로 올라가신 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신루트를 등반했고 때에 따라서는 8000m 두 봉오리를 같이 연속 등반한 초유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 인류 최초의 기록을 가진 사나이. 산과 삶에 대한 그의 자세는 세계 산악인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물관은 빙하, 성산, 정통 알피니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5: 이 방에는 그동안 정말 세계 등반사를 빛낸 정말 전설들만 계십니다.
0: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승리자들의 얼굴입니다.
5: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가신 힐러리 경, 보나티, 정말 여기 이제 나오미리가 계시네요. 근데 이 신발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세노 형제가 난가파르바세 루파를 등반하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하산하던 중 균토 동생이 추락사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요즘 빙하가 많이 녹다 보니까 균토가 신었던 신발이 난가파르바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산악 박물관을 만들면 자신의 등반을 자랑하거나 남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데 자연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 사실 이 커다란 성에 메세너 자기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건 딱 이 한 장입니다.

0: 작업실의 조명을 조절하자 놀랍게도 그림의 석양이 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1: 아, questo è questo è mio anima.
2: 아, ok.
1: Montagne, paesaggi, sì. masi, sì. la nostra patria è questo. Yeah.
0: 화가의 영혼이 담긴 돌로미테 산맥. 그 산맥을 품은 이곳이 정말 위대한 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심장과 푸른 영혼이 결코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2: 멜려, 멜려. 자, 그라.

0: 이번엔 산촌의 정취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소박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린 걸 보니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Quale tipo di festa?
2: Festa del paese, così è da ogni anno che che noi facciamo una festa per un po' avere un po' dei soldi che
1: Sì. Oh, saranno mani, c'è tanta gente così freddo, eh?
2: Sì, sì. Adesso c'è cioè, all'inizio forse pensiamo che arrivano un po'
1: più gente, così meglio.
0: 이 축제는 지역의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행사라는데요. 소방대 운영을 위한 기금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의 친목도 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축제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원봉사 소방대원이라고 하는데요.
1: 몇 anni?
3: Io sono 18.
1: 18 anni, allora già sei allenata?
3: Sì.
1: Solo più ma fasti.
3: No, no, problema.
1: Dopo io
3: non
1: vado a casa.
3: Sì, sì.
1: Cosa aiuti allora?
4: Prendiamo la birra e mettiamo
1: sul tavolo. Questo è il tirolese, tipico vostro paese, questi vestiti.
4: Diande.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이가탄탄 이가탄
8: 너는 누구? 여긴 어디?
9: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박카스 지금 나를 재생
10: 까짓 거 하면 되지
9: 박카스 떠나요
11: 이곳에선 세상 모든 걱정을 잊어도 좋아. 좋으니까 믿고 마심.
12: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도 여전히 강력한 슈퍼소닉 트래블 다이슨
0: 소녀들의 전통 의상과 명랑한 웃음이 축제 분위기를 더 돋우고 있습니다.
1: Perché sei indossato questo giacca?
13: Perché così io sono il più veloce di tutti.
1: Quindi sei contento per entrare dentro foto?
13: Sì, sì, sì, sì, sì.
1: Bravo.
13: Io sono il primo. Dopo 8 minuti arriva qualcuno.
1: Bravo. Grazie Hannes. Super.
13: Grazie a voi.
1: Ciao.
0: 대도시의 소방서나 경찰이 쉽게 닿지 않는 작은 마을. 자원봉사 대원들이 있기에 마을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그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 그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정은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국경을 이루는 알프스 산맥의 몬테로자에서 시작합니다.

0: 알프스 산맥에서도 고산지대 북쪽에 전형적인 장관을 품는 중심부를 페나인 알프스라 부릅니다. 이곳에 빙하 침식의 영향으로 눈과 얼음에 둘러싸인 몬테로사가 있는데요. 알프스에서도 자연경관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몬테로사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1: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0: 워낙 고지대라 아직 외투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실은 여름을 맞이하는 축제라는데요. 인구 700여 명의 이 작은 마을은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랍니다. 그저 마을 사람끼리 간단한 음식을 나누는 소박한 축제인데요. 음식 만드는 손길이 바쁩니다.
1: 시차. 아, 우리 스텔, 오카피토. 인베체 그스토 코사요?
2: 베르두라.
1: 베르두라.
2: 페페로니, 시 포 메테라 시에메.
1: 아, 베르, 인시에메. 오카피토.
0: 음식이 만들어지니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쾌한 축제.
2: 파니노 사라멜라.
3: 파니노 사라멜라.
0: 이 축제로 꾸물거리는 산골 마을 여름이 그 걸음을 재촉하길 바라봅니다. 눈이 시린 만년설 아래 야생화가 가득할 초원. 이미 제 마음은 한여름의 알프스로 향합니다.
1: 알프스에서 4,000m가 가장 많이 있는 산이 몬테로사입니다. 여기는 몬테로사 남쪽에 있는 짬폴렉이라는 마을에 있는 마이야인데요. 이 마을은 1000년에서 1004년도에 게르만 민족이 몬테로사를 넘어와서 만든 마을로요.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답니다.
0: 마을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집들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알프스 전통 가옥입니다. 변화무쌍한 산악마을의 날씨를 수백 년 동안 견딘 집들이 다양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건물 외벽엔 저마다 상징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1: 라스카르. 이태리 말로 풍고, 버섯이란 뜻도 됩니다. 이 집은 500년 이상이 된 집인데요. 그러면 500년 전에 집을 지을 때 왜 여기에 버섯 모양의 기둥을 세워놓고 집을 띄워놨는가? 땅에서부터 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 공기가 통해서 집안이 따뜻하려고 만들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을 거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쥐들이 와서 올라가서 먹을 걸 훔쳐먹는데요. 쥐들이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오보행 천장이 있기 때문에 쥐들이 여기서 못 올라가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쥐들이 못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집들입니다.
0: 험준한 산악마을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1: 드르메소 축구자떼 고사파 앞대기 저 아떼또.
0: 이곳은 지붕가리가 한창이네요. 넓적한 돌기와를 이어 만든 지붕인데요. 보통 너와 집은 지붕을 나무로 만들지만 이곳에선 단단한 돌판을 쓴다고 합니다.
4: Ma la losa di queste sono lose di montagna di qua e le usiamo, è tipico fare i tetti con queste cose, è una pietra robusta e quindi è usata qua per fare i tetti.
0: 나무 너와 집과는 달리 한번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좀처럼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돌 너와 지붕 가리는 쉽게 볼 수 없는 작업이랍니다. 이젠 남아있는 기술자도 많지 않다는데요.
1: Perché fatte con sasso?
5: È più robusto. Poi per la neve è tutto...
1: Ah sì?
5: Qua nevica tanto. Era per il peso.
1: 여기 뭐 완전히 암벽등반 하는 것 같네요. 단단하네요.
0: 두꺼운 철판에 나무 판자, 그리고 돌판까지 얹은 지붕. 중간중간엔 눈이 쏟아지는 걸 막는 받침대도 세웠습니다.
1: 프로보. 어이, 뚜뚜. 시, 냉고 이어라보랄.
0: 새로 만든 지붕은 또 오랜 세월 거친 날씨로부터 집을 지켜주겠죠.

0: Bello, bello. Buongiorno. Bello, bello, bellissima
1: questa
0: casa che c'è.
1: 1006 circa.
2: Ah, 1006.
0: Anche vecchio sempre bello.
1: Sì,
0: davvero.
3: 사계절 집을 지킨다는 토박이 할아버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0: Che bello. Ah, meglio tolgo i capelli anche.
4: Sì.
0: Sì. Andate a oh Dio! Santa Maria! Bello, bello! Bello! Oh, un altro! Wow! Wow! 제가 가본 어떤 산장보다 어떤 호텔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Bello, bello, bellissimo. Bello.
3: 집안 구석구석 집 주인의 애정이 묻어납니다. 마치 고전 동화에 나오는 집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데요.
5: Tradizionale, vecchio, anche bellissimo.
1: Ma siamo anche orgogliosi di questo,
5: sì.
1: Perché questo è quello che c'è stato prima di noi.
5: Sì, ah, ok.
1: Allora, se riusciamo a tenere quello che c'è stato prima di noi,
5: mm-hmm.
1: per noi è un grosso orgoglio, una grossa cosa. Quando non c'è più niente di quello che c'era prima, non serve a niente.
5: No, no.
0: Ciao, ciao.
3: 수백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마을은 모든 것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합니다. 여정은 최고의 산악 리조트 지역으로 꼽히는 꾸르마요로 이어집니다. 해발 1200m 고산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산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꾸르마요는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고대부터 늘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여름엔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겨울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찾아와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꾸르마요가 이렇게 산악인의 성지가 된 데는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0: Monte Bianco, 하얀 산, Monte는 산이고 Bianco는 하얗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몽블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몬테비앙코 건너편에는 프랑스가 있고요. 이태리로 넘어 들어와서 첫 번째 마을, 꾸르마에르 도착했습니다.
3: 지대가 높아 사계절 서늘한 꾸르마에르에도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알프스의 만년설은 산을 휘 감았다 풀어주는 눈보라로

0: 차가운 매력을 뿜어냅니다. 마을은 저 산과는 다른 계절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1: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오늘 코르마엘에 무슨 음악 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코르마엘의 봄맞이 음악 축제.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의식 같은 축제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악단의 연주는 어렵고 먼 예술이 아니라 거리의 버스킹인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0: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날씨는 괜찮아 보입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선 날씨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산과 사랑에 빠진 지 벌써 40년. 하지만 산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여전히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1: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스카이웨이 케이블카를 타고 엘브르누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만년설에서 스키 등반을 하러 갑니다. 날이 좋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0: 2015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스카이웨이 케이블카입니다. 이 스카이웨이 케이블카는 360도로 돌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케이블카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등반을 위해 오른 산악인들도 있습니다.
1: 지금 왼쪽으로는 몽블랑 정상이 보입니다. 몬테비앙코 정상이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그랑조라스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손가락 서서 있는 게 낭디제앙이고요. 전부 4,000m 봉오리가 한 10자 이상이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도착한 정상의 해발 고도는 약 3,600m.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인데요. 하지만 추위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에 압도되고 맙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탈리아인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는데요. 여기서 찍는 사진이야말로 진짜 인생 사진이 아닐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음악 사랑은 해발 3,600m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0: 지금 토리노 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리노 산장에서 발코니를 나가면 곧바로 만년설 빙하입니다.
1: 만년설 빙하를 등반하는 건 대단한 산악인만 도전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행객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0: 이분들도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은 아름답지만 결코 너그러운 대상은 아닌지라 안전 강의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 착용법, 이것만 알아도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자, 우리 같이 buon insegnamento, bravo, bravo maestro. Ciao, ciao, ciao. 여기서부터는 전문 산악인들이 나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산악인들은 가지 말라고 써져 있고요. 크레버스가 있고 위험하고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0: 빙하를 등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빙하가 갈라진 틈, 크레버스입니다. 숙련된 전문가도 크레버스 추락에 대비해 단단히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요. 여행객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서로의 몸을 로프로 연결한 다음 선두에 있는 전문가를 따라 걷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0: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을 얼마나 밟았을까요? 날씨가 점점 심상치 않은데요. 가시거리는 약 200m 정도. 눈과 안개로 주변이 모두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하우스입니다.
1: 산이라는 건 한점도 없다, 비도 왔다, 구름 느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0: 꽉 막힌 인생도 잠시 멈춰 숨 고르기를 하면 빛이 들고 길이 보일 때가 있죠. 이날의 알프스가 그랬습니다.

0: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험난한 알프스는 종종 영화의 배경이 됐습니다.
1: 크레버스 지대 보이죠? 네. 저 크레버스 있는 데서 영화 히말라야 촬영을 했던 데입니다. 60명의 제작진이 한 30일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촬영했던 데입니다.
0: 영화는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신의 영역을

0: 그려냈습니다.
1: 화이트아웃 시대가 잘 안 보이네요. 이들이 좀 완전히 지금 안개에 다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라운드라스 낙지주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눈이 안 내리니까요. 그래도 뭐 아주 기분 좋게 등반을 잘 마쳤습니다.
0: 알프스를 대표하는 봉오리들은 볼 수 없었지만 산과 함께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0: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1: 아, 풍경은 참 좋다.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그렇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야, 이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고.
0: 아, 이제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죠. 아, 노동이 끝난다.
1: 어,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4: 안녕하세요, 에바.
5: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7: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8: 에이, 그것도 아니야.
7: 뭐 갑자기 안개가.
6: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립니다.
7: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6: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7: 멈춰야 되나?

0: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초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1: 너 뭐냐? 창문 매너라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2: 아니면 다친다.
0: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2: 야, 가자.
1: 야, 같이 가.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 지쳐가는 입맛을 살려줄 색다른 별미 없을까요?
3: 세상의 싱싱함이 그대로 도와있어요. 바다를 품은 맛.
2: 매콤한 양념을 아삭한 배추에 슥슥 버무리고 감칠맛 더해줄 마지막 재료까지.
4: 그래서 게살김치예요.
2: 그런가 하면 5대를 이어온 귀한 김치도 있습니다.
5: 배추님 하나는 술으로 드시면 안 되거든요.
2: 한 송이 꽃과 같은 자태, 배추김치인 듯 동치미인 듯 그 맛에 오묘한 매력이 있다죠. 여름의 길목, 입맛을 깨워줄 김치 밥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은 예부터 남도의 산해진미가 한자리에 모이던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장터, 싱싱한 재료를 선점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데요. 오숙자 윤다슬 씨 모녀도 일찌감치 장에 나왔습니다.
6: 낙지.
7: 낙지도 낙지. 낙지 산 걸로 갑시다. 사장님, 낙지 한 마리만 주세요. 네. 살뜰하게 좋은 거 큰 걸로 주세요.
6: 네. 제가 날 좋은 거 산지, 너 큰 거 산 거나 해.
7: 와, 좋다. 물을 안 드셔도 돼요?
6: 아, 그래요?
2: 배추 한 포기도 까다롭게 고릅니다.
6: 너무 기름만 났는데, 작고. 파란 부분이 많아야지.
7: 파란 부분. 맞나?
6: 요 정도.
7: 요 정도.
6: 파란 부분이 많아야지.
8: 이것도 안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이쁘더라고, 색깔 나오면.
6: 예, 전통. 우리 전라도 내리는 전통 김치. 전라도.
8: 무슨 김치 만드세요?
9: 아, 이거는 반지라고 해서 저 어르신한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을 좀

0: 이제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다뤘던 것 같아요. 부르고 했던 것 같아요.
1: 장보기를 마친 모녀가 도착한 곳. 오랜 세월의 정취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가문의 고택입니다.
2: 이 집은 한 100년 이상 더 될 거예요. 예. 예. 예. 나도 시들 자작일촌이에요. 이쪽을 전부 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거 짓은 사람들 상냥식에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몇 년도 드셨다고.
1: 양반가였던 어머니 오숙자 씨 가문의 흔적. 모녀는 집안의 법도를 따라 대를 이어 내림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 네, 안에서 불을 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밖에서 해야 된답니다. 미안합니다, 마키님.
1: 방금 장 봐온 싱싱한 낙지와 새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조리법이 특징이랍니다.
4: 20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5: 20가지 이상이요?
4: 네.
5: 소고기, 낙지, 새우, 대파, 쪽파, 미나리, 마늘, 생강, 밤, 대추.
1: 정성 들여 준비해야 하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하나하나 손질해주는 것이 이 음식의 기본이랍니다.
5: 반지는 다른 일반 김치보다 재료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그 안에 소를 넣을 때 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 배추님 하나하나 소를 넣듯이 넣어야 되거든요.
1: 바다와 산, 땅. 자연에 깃든 다양한 재료들을 얇게 잘 썰어 준비합니다. 육해공 재료가 모두 어우러지는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2: 산에 준비가 다 들어가죠. 산에 있는 밤, 배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소, 오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산에 준비가 다 들어가죠.
1: 실고추를 사용해 고운 색을 입혀주고요. 사용하는 젓갈은 한 가지, 백하젓을 이용해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손질 마친 재료들을 한 데 모아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속재료 준비 과정입니다. 채 써는 과정만큼이나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시간. 배추잎 한 장 한 장 술을 놓듯 소를 올립니다.
2: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아무나 이거를 못 만들었어요. 저희 친정 할머니는 할머니가 직접 하시고 정부가 해야 되고.
1: 절대로 서두를 수 없는 고된 과정입니다. 5대를 이어 켜켜이 빚어낸 꽃, 반지입니다.
5: 나중에 이제 썰었을 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술을 왔는지 아실 겁니다.
4: 아, 그래.
5: 김치꽃이 필 겁니다. 이제 얘를 예쁘게 이제
2: 쌓아야 돼요. 예.
5: 애기 엉덩이 포대기 쌓게 쌓아야 되는데 한 입 한 입 이렇게 옆으로
2: 다 쌓아야 돼. 예. 갈게 확 꾸만 돼.
1: 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푸로 묶어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지피, 숙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4: 혀부분이 나온다니까요.
5: 저희는 반지는 풀을 안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지피 그 역할을 해줍니다. 발효를 시켜서.
4: 혀부분이 나와요.
5: 그래서 묶어줍니다.
1: 양지머리를 푹 고아 만든 맑은 육수를 그릇에 자박할 정도로 채워주면 비로소 반지가 완성됩니다. 배추김치인 듯 동치미인 듯 중간 정도의 맛이라고 해서 반지. 밥상 위에 꽃피운 반지는 어르신들만 드시던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2: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할아버지 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긴 젓가락 이렇게 빼드셔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0: 저희는 이제 면에다가 특히 냉면이나 뭔가 국수에 말하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잘 익은 반지에 시원한 국물은 차가운 면 요리와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요즘같이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입맛을 되찾아주는 별미라지요. 모녀가 복잡한 요리법을 지켜오는 이유, 대를 이은 가족의 역사가 담긴 그 맛 때문이겠죠.
2: 와, 진짜 맛있다. 잘 만들었네.
3: 계속 이렇게 만들어.
0: 네.
3: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음식이니까. 그잖아요.
2: 더 알리고 싶어서. 예,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게 담아 드시고 하는 그날까지 저는 대를 잇겠습니다.
1: 어머니에서 딸에게 반지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사라진 입맛을 찾고 싶을 때 우리는 밥도둑을 찾아 나서곤 하죠.
1: 짜지 않고 굉장히 싱싱함이 그대로 좋아했어요. 바다를 품은 맛. 네.
0: 밥도둑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0: 매일 아침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시작하는 김인자 씨.
2: 이렇게 싱싱한 거는 살이 달아요. 살이 달아. 싱싱한 거.
1: 매일 이렇게 개를 받으세요?
2: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받아서 매일 작업해서.
0: 번거로워도 매일 새 재료를 받아 손질한답니다.
2: 이거는 참 좋다. 이거는 100점짜리네요. 이렇게 까보면 알아요. 여기 딱 소리가 쩍 소리가 나야 돼.
0: 꽃게를 손질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랍니다.
2: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설명을 드렸구나. 이거는 연방. 연 씨를 머금고 있는 연방 집시가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내가 건조기다 말려버린 거. 이래야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0: 식당을 오래 해온 인자 씨는 요리 재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고요.
1: 일단 재료를 보시면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료를 보면 그 음식이 딱 떠올라. 떠오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응용을 해서 해도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딱 뜨죠.
0: 인자 씨가 20년 넘게 해온 요리는 간장, 게장, 채소와 약재를 넣은 육수입니다.
2: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일곱 가지 재료를 넣고 숙성을 시킵니다. 이거는 색깔이 맑아요. 보시면 맑죠?
0: 이 육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담아냅니다.
2: 이거는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거를 이제 백년이라고 해가지고 백년은 좀 귀하거든요.
0: 인자 씨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만의 간장게장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 병중에 계신 애들 아빠,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되거든요.
0: 결혼 생활 동안 당뇨와 합병증으로 오래 투병했던 남편.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다 굽어졌어. 이게 반드시 안 펴져요. 이렇게.
0: 그 세월이 손에 새겨졌습니다.
2: 이렇게 보면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게 보이고. 다 그래요.
0: 남편은

떠났지만 인자 씨는 여전히 그 마음으로 음식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특히 인자 씨는 간장게장을 미리 담가놓지 않고 토렴식으로 육수를 부어 그때그때 내놓는다고 합니다.

0: 다리가 떨어져 손님상에 낼 수 없었던 귤살은 그냥 버리지 않았죠. 인자 씨만의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 짜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김치 담을 때, 그래서 게살 김치예요.
0: 귤살에 새우젓, 토하젓, 보리새우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고 배추김치에 화룡점정으로 올려줍니다. 귤살이 김치에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귤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귤살 올려 버무린 파김치. 보는 것만으로도 맛이 궁금해집니다.
1: 아, 우리 막둥이 아들이에요. 아,
2: 안녕하세요.
1: 여기는 친구고.
2: 안녕하세요. 가끔씩 오면 어머님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니까. 또 운동선수다 보니까 영양에도 좋은 걸 많이 해주시고.
1: 아, 그러세요?
2: 네, 아주 맛있어요.
0: 인자 씨의 오랜 단골을 위한 밥상이랍니다. 원조 밥도둑 간장 게장은 뜨거운 밥에 슥슥 비벼 귤살 김치 올려 한 입. 갓 담근 김치는 어머니의 손맛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2: 너무 맛있어요.
3: 혹시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딱 시온입니다.
3: 근데 시온이신데 입에 너무 좋으시네요.
1: 저한테는 아직도 어리게 생각돼가지고.
0: 쉴 새 없이 손과 입을 움직이게 된다네요.
4: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맛있게. 죄송한데 어머니한테.
0: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더 소중한 맛.
2: 오랜만에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감사히 먹습니다.
2: 네, 어머님은 항상 저희 가족적으로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이제 버팀목이시고.
5: 고마워. 고생 많으셨어요.
1: 고마워. 고마워.
0: 정성이 가득,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맛있는 김치를 만났습니다.
2: 우와.
1: 안녕하세요. 소근소근.
6: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7: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6: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야, 이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고.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노동이 끝난다. 무서워.
1: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5: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4: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3: 나 거기서
4: 남들이 쓴 거야.
5: 잘못하면 엄청 커.
6: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7: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6: 치과에서 찾으세요.
8: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9: 대한민국 피로에 아로라민 구두가 간다.
10: 기사님 차 안으로, 식당 사장님 앞으로.
9: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로라민 주세요.
10: 일동제약.
11: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예전만큼 음식 삼키는 게 어려우신가요?
12: 어떨 때는 자다가도 막 토하고 이게 물을 먹어도 꽉 걸려갖고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13: 여기 명치뼈가 항시 우리 항이 아픈데 심하면 이제 여기서 불이 활활 타고 막 이 전체가 아파서.
11: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나는 길. 입과 위 사이를 잇는 약 25cm의 통로. 식도다. 이곳이 병드는 순간 일상은 지옥이 된다.
14: 역류되는 물질의 대부분이 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공업용으로 쓰는. 그래서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11: 염산을 들이붓는 고통. 그 고통의 끝에서 마주하는 잔혹한 질환.
15: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다음 복잡한 수술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이 다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11: 식도 질환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 염증과 초기암을 막아내는 내시경 치료부터 최고난도의 식도암 재건 수술까지. 막히고 무너진 식도를 살려내기 위한 두 명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

0: 그저 마음 편하게 밥 한 술 삼켜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됐다는 65세 윤영식 씨.
1: 식후에는 항상 그게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소고지 되새긴 거지 계속 씻고 또 넘어가야 되고 이게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역류가 된 지는 뭐 한 3, 40년 전에부터 역류가 되는데 이 관리를 제가 오케이 안 해가지고
0: 처음엔 누구나 겪을 법한 가벼운 속쓰림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슴 한가운데 불이 나는 듯 자결감이 찾아오고 극심한 흉통에 시달렸다. 위산 억제제만으로는 증상이 낫질 않아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2: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계속 힘드셨죠?
1: 예, 계속 안 좋으니까요. 이게 계속 음식물이 역류되고 또 먹기도 거부하고 계속 트림이 나오고.
2: 근데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드렸던 약은 약 중에서는 가장 위산 조절이 잘 된 약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되는데 그걸로도 지금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식도염이신 것 같아요.
0: 윤영식 씨의 식도 점막에 핥힌 것 같은 상처와 염증이 눈에 띈다. 식도는 인두와 위를 잇는 가늘고 긴 소화기관이다. 식도 위아래에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상부 괄약근이 열리며 연동운동으로 음식을 밀어낸다.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하부 괄약근이 수축을 통해 위산의 역류를 차단한다.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은 강력한 위산과 섞이며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다. 그중 하부 괄약근의 힘이 떨어져 역류한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2: 식도 세포는 굉장히 얇고 평평한 세포라고 해서 편평세포라고 표현하거든요.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겹쳐져 있어요. 중층이라고 이제 중복되는 세포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세포들은 위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는 점액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음식물을 받아서 잘 내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기고 식도 자체에는 위산이 없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있는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위산 보호 기능이 없는 식도의 상피가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윤영식 씨의 경우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곧바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0: 감사합니다.
1: 느슨해진 하부식도 괄약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병든 근육과 세포를 강화하는 치료다. 먼저 입을 통해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하부 식도 괄약근 위치까지 삽입한다. 풍선을 부풀려 식도 내벽에 밀착시키면 미세한 바늘 전극 4개가 근육층까지 삽입돼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 위치와 각도를 변경해가며 식도 하부부터 위장 입구의 여러 구역에 고주파 에너지를 고르게 조사한다. 열 자극을 받은 조직은 스스로 재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느슨했던 괄약근이 원래의 탄력을 되찾게 된다.
0: 반칸 안 빼고 해볼게요. 니들이 좀 모자라나 싶어서 닿는 게.
1: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귀 좁은 식도안. 바늘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찾는 것은 온전히 집도의의 몫이다.
0: 처음에 46 했죠, 46? 46 한 번만 더 할게요.
1: 식도 벽에 찌른 4개의 바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압력과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한다.
0: 이게 뒤로 한 발 물리니까. 네,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시경 보겠습니다.
1: 내시경을 통해 목표로 한 부위가 제대로 치료됐는지 살핀다.
0: 하얀 점들이 바늘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1: 고주파 에너지가 조사된 흔적이다. 머지않아 괄약근도 본래의 탄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식도염이 생기는 병태생리가 일과성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식이나 뭐 과식이나 아니면은 술, 담배, 커피 같은 걸 드셔도 역류를 하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근데 식도염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부식도 괄약근을 조금 더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더 조장시키는 거죠. 비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 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잘 안 내려가서 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임신했을 때도 그러고요. 그런 사항들이 됐을 때 역류가 되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1: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일상 속 식습관들.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국민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됐다. 수십 년간 가해진 자극과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돌연변이. 드물긴 하지만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세포암이 거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한 2-3% 정도가 선암이라고 그 선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식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산 노출 때문에 생기는 하부식도의 점막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반복적인 그런 역류가 있을 때 암으로 바뀌는 거죠.
1: 암세포가 뿌리내리는 순간 치료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54세 조홍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3: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불편감 이런 건 없었어요.
4: 그런 증세는 별로 없었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끔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찌개라든가 자극성 있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예. 뭐 뜨겁거나 좀 얼큰하고 뭐 매운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1: 암세포는 이미 근육층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그는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주치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다. 독한 항암 치료 끝에 암세포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5: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는 검사한 거 보면은

0: 이제 병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PET 검사한 거 보면은 아까는 이제 노랗게 빛나서 보이는 이제 병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병변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이 더 이상 보이진 않고 있고요.
1: 항암 치료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유관상의 암 병변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재발과 전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결국 식도 전체를 잘라내야만 한다. 식도암 수술은 암 수술 중에서도 최상위 난이도다.
2: 식도암 수술만이 보면은 복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흉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목도 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 가슴, 목을 다 같이 절개해야 되는 수술 부위가 몸통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이제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식도 주변에 이제 위험한 장기들이 굉장히 밀접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기관지랑 식도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경계가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방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수술보단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
1: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식도암 수술은 위장관 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암이 있는 식도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장을 끌어올려 새로운 식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조홍래 씨의 암은 식도 중간 부분에서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로봇 팔로 암이 발생한 식도를 주변 장기들과 하나하나 박리시킨다.

0: 식도를 절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복강경 수술이 이어진다. 위장 주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한 뒤 위장을 세로로 길게 잘라 얇고 긴 원통형의 위장 도관을 만든다. 다음으로 다시 흉강을 열어 방리해둔 식도를 절제한다. 마지막으로 위장 도관 끝부분과 절제 후 남은 흉강 내 식도를 이어붙이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비좁은 갈비뼈 사이로 식도를 분리한다. 김 교수의 손끝엔 망설임이 없다. 정교한 로봇 팔과 10배 이상 확대된 로봇 시야 덕분에 주요 장기 사이로 얽힌 미세 혈관까지 완벽히 살려낼 수 있다. 다음은 위장관 외과의 복강경 수술이다. 정성화 교수가 새로운 식도가 될 위장 도관을 만드는 수술에 나섰다. 위장에 혈류를 공급할 혈관을 남기고 주변 림프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다시 김용희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남아있는 식도와 흉강 속으로 끌어올린 위장 도관을 정교하게 잇는 수술이다.
1: 쉬어. 링.
0: 먼저 림프절 일부를 떼어내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동결 절편 검사를 보낸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식도를 조심스럽게 절제한다. 마침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잠시 후 조직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2: 정성남, 리프 노드 라이트 리커런트 라인자의 발전은 네거티브 보안리가시.
0: 다행히 목소리를 관장하는 중요 신경 주변에 전이가 없다.
3: 항암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는 아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도인데 병변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현재 보이는 병변은 없거든요.
0: 이제 남은 식도와 위장 도관을 문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0: 이식 도암은 대부분 위 내시경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다. 초기에 식도암을 찾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 우리 내시경 이름 자체가 위 내시경이기 때문에 배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보면서 다 우리가 식도암까지 같이 검사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발견되는 가능성들이 낮은 거고요. 증상이 생기기에는 식도 자체가 특성상 잘 늘어납니다.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암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환자분들이 음식물을 못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 현재로선 초기 식도암을 잡아낼 방법은 내시경 검사뿐이다. 우리가 절대 검사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는 2기가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범은 잦은 음주와 흡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 위험성은 최대 100배까지 뛴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습관과 방치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위험 요인이다. 식도에 생긴 질환은 평범한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지만 박현자 씨에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슴이 또 답답하다. 음식을 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밀려온다. 잠시 후
2: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아내.
3: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4: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0: 토하신 거예요?
1: 네. 먹었을
2: 바로 드시고.
1: 그래도 오늘은 정말 괜찮. 어떨 때는 막 이제 막 토하고 오랫동안 토할 때 있어요. 너무 이제 토가 나면 좀 괜찮아요.
0: 쓰십시오.
1: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0: 아니야.
1: 아이고 괜히.
3: 밥 한 숟가락의 일상이 박현자 씨에겐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 됐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4: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내 동네 병원만 4, 5년을 다녔죠. 그랬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4: 네, 없었어요.
0: 역류성 식도염으로. 네,
4: 그걸 먹으면 막 더 막 위장약 보호제를 먹으면 더 죽어가요. 제가 막 구토를 얼마나 하는가 막 이 배에 창자가 때 따로 오늘까지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3: 병원을 전전한 지 5년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4: 처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막 정신과로 가보고 신경쓰이다 보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차고가 없어요. 차도가. 그런데 그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가고 여기서 딱 병명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3: 마침내 찾은 고통의 원인. 문제는 하부식도 괄약근에 있었다.
5: 이런 여기 하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0: 예.
5: 이렇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수축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조형술로 보면은 식도를 손으로 움켜진 모습 푹 들어간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이런 수축을 나타내는 비정상의 수축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가 안 열리 내시경을 갖다 댔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그다음 더 밀었는데 또 안 열리고 여기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또 안 열리고 이제 겨우 이제 통과한 거죠 이때.
3: 흔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받기 쉬운 탓에 그동안 환자는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지 못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또 눈물이 나신다.
6: 눈물이 나요.
5: 그동안 참... 너무 힘드셨나 봐요.
6: 네, 힘들었어.
5: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내시경을 봤는데 네. 아마 식도 끝이 좀 좁아져가지고 네. 잘 안 열리는 그런 병이 맞는 것 같아요.
3: 병명은 식도이완 불능증.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닫혀 있는 상태다. 식도는 불과 4mm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총 4개의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음식을 쥐어짜며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꺼운 근육층이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이 근육층에 생긴 질환이다. 근육에게 이완을 명령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돼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조여져 풀리지 않게 된다. 결국 음식물은 고스란히 식도에 쌓이고 연동운동마저 멈추면서 식도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내시경적 식도 근절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축된 하부 식도 괄약근 일부를 내시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먼저 엔도플립 검사를 시행한다. 특수 풍선을 식도 끝에 넣고 압력을 가해 환자의 괄약근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박현자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7: 압력당 단위 면적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나는데 0.3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은 결국 저 치료를 저 숫자를 좀 더 높이는 예, 치료의 목표입니다.
3: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내시경 카메라가 환자의 식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다음 점막에 작은 구멍을 내어 점막 하층을 따라 문제의 하부식도 괄약근에 도달한다. 미세한 전기 칼을 이용해 식도를 조이고 있던 두꺼운 근육을 길게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다. 괄약근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 압력을 가하면 식도 근육이 확장된다. 식도 근육이 얼마나 확장했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나이프. 이거 나이프 미합니다.
3: 조심스럽게 하부 식도 근육을 절개한다.
5: 보통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3에서 3.1, 3.2, 3.3, 3.5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속이 짤록한 모양만 봐도 이전보다는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은 빨갛지 않은 색깔로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색깔을 봐서도 괜찮고.
3: 수술 전과 비교해 괄약근의 압력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식도 내강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괄약근이 마침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지혈용 클립으로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이완불능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5: 역류성 식도염은 주된 증상이 위산역류와 가슴 쓰림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완불능증 같은 경우는 이게 식도에 음식물이 거의 종일 있기 때문에 항상 식도염 같은 증상이

0: 한뭐 12시도 그러고 2시도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린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목 위로 올라와요. 쓰린 증상이.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그게 이제 앉아서 있으면 그게 쓰린 증상이 사르르 가라앉아요. 어느 때는 뭐한 시간도 쇼파에 와서 앉아 있고 짧아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가서 자고.
1: 매번 식사하고 그런 건가요?
0: 아니, 잘 때. 매운 거 먹으면 낮에도 쓰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매운 거를 안 먹지요.
1: 쉽진 않잖아요.
0: 바로는 동네병원 내과 갔지요.
1: 내과가니까 뭘 알아.
0: 거기서 한 달, 거기 바로 식도염이라고 그러지요.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달 치료했는데 안 돼갖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2: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의 코를 통해 얇은 측정관을 식도 끝까지 밀어넣는다.
3: 제가 시작하면 빨대로 다 드시는 겁니다. 네, 드세요. 이거 빨대로.
2: 역류성 식도염을 감별하는 검사로 24시간 동안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증상이 일어날 때의 일상적인 식사가 필수다. 통증 탓에 한동안 입에도 안 댔던 반찬들로 오랜만에 식사를 해본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주효자 씨.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4: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치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0: 안 먹었지요.
4: 예, 먹으면 불편할까 봐 안 예. 드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먹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0: 그럼요.
4: 많이 불편하셨어요?
0: 예.
4: 근데 이번에는 김치 먹고 하는 걸 한번 시도는 해 보셨어요?
0: 어제 먹었지요.
4: 아,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0: 먹었는데 어젯밤에 뭐 그렇게 쓰리지 않더라고요.
4: 괜찮으셨어요?
0: 예.
4: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이게 뭘 먹을 때예요.
0: 예.
4: 그다음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0: 예.
4: 여기 점선 보이죠?
0: 예.
4: 점선이 위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척도가 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0: 예.
4: 근데 식도염 환자가 되려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엄청 많아 있어야 돼요.
0: 예.
4: 근데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2: 실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위산 역류를 뜻하는 붉은색 막대가 기준선인 pH 4 아래로 뚝뚝 떨어져 있다. 하지만 조효자 씨의 경우 위산이 역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위산도 올라오지 않는데 왜 가슴이 타는 듯 아픈 걸까?
4: 이런 경우는 식도 자체가 많이 과민한 것 같아요.
0: 과민해서?
4: 네, 과민증, 식도 과민증이라서 불편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자꾸 혼자 불편해하는, 혼자가 아니고 식도 혼자 불편해하는 거예요.
2: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식도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상적으로도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도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그 작은 자극조차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예민해진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계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4: 과민증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쓰는데 사실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약제의 정확한 기전은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누가 예를 들어 꼬집어요. 꼬집으면은 그 꼬집는 신호가 머리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려오는 기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차단을 시키면 불필요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2: 흔한 역류성 식도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오해의 끝에서 예고도 없이 가장

0: 치명적인 병과 마주한 이도 있다. 65세 조경희 씨다.
1: 또 설빨이라 하면은 일단 안 쳐요?
2: 네?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차요.
3: 힘이 차요.
2: 네. 그리고 등이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래 하는 거는 좀 벅차죠.
0: 9년 전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암 2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힘겨운 수술을 버텨냈다.
2: 제가 버스 운전을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식도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식도암이라 판정을 받았죠.
4: 식도암 판정 받고 그 뒤에 어떤 뭐 치료가 있었는지.
2: 완전히 식도를 바로 위에서부터 목 밑에까지 잘랐어요. 식도 밑에다가 위를 끌어올려서 여기다 붙인 거죠, 목 밑에다.
0: 수술 후 철저하게 식사를 조절하며 관리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진 줄 알았다.
2: 지난주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다.
5: 예, 저기다고.
2: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음 달에 구순.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수술을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한 2박 3일 모여서 한번 나 수술하고 하니까 견뎌갑니다. 제주도 가자 그래서 가족끼리 가서.
0: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들이 곧 과거 식도암 때보다 더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6: 아, 이거 따서 갖고서 와서 구경 갖고 얼마나 좋겠어.
2: 아이고, 걱정 마요. 어차피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음 편히 놓고 그냥 집에 계셔. 수술 잡았고 되니까.
6: 건강하게 수술 잘 받고 오면 이게 지고.
0: 마주앉아 나누는 이 평범한 밥상이 수술 후에도 다시 온전히 허락되기를. 며칠 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번 첫날. 조경희 씨의 식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
7: 마지막 시행했던 내시경 소정에서 보면은 이제 식도 재건술을 위해서 사용했던 위장 도관 하부 쪽에 이렇게 궤양성 병변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검사에서 결국은 이제 식도암이 아닌 위암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게 됐고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에는 좀 이제 병변이 좀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수술밖에 없었고요.
0: 식도를 절제한 후 식도 역할을 한 위장 도관에 암세포가 자라난 것이다. 조경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8: 제 수술이 굉장히 크고 험합니다. 이제 기존의 식도암 수술보다 난이도도 몇 배나 올라갈 거고요. 일단 기존에 넣어놨던 이제 위 장기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걸 떼내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폐나 기관지나 심장이랑 잔뜩 달라붙어 수술한 지도 벌써 9년 됐으니까 더 단단하게 잘 하나의 조직처럼 붙어있을 거고 그걸 다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통상적인 대장을 이용한 식도암 수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를 필두로 위장관 외과와 대장 항문외과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릴레이 협진이다. 조경희 씨는 식도 통로로 만든 위장 도관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주변 장기와 단단히 유착된 위장 도관을 박리한 후 절제한다. 그 다음 복부 쪽으로 내려와 남아있는 위장 도관을 절제한다.

0: 그리고 절제된 위장을 대신할 새로운 소화관도 전체 대장의 절반 정도를 분리절제한다. 다음으로 목을 절개한 뒤 목 부위까지 도달한 대장도관 상단을 남아있는 경부식도와 문합한다. 다시 복부로 내려와 수술을 이어간다. 대장도관의 하단을 소장과 문합하고 절제하고 분리된 소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소화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로써 식도, 대장, 소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화 경로가 재건되며 수술이 마무리된다. 조심스럽게 위장 도관을 분리하는 김 교수.
1: 대부분 뭐 이쪽 저쪽 공략해야 되는데 저 에이펙스가 CT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다라는. 아, 역시 저 꼭대기는 진짜 살벌하게 붙어있다.
0: 조금만 무리해도 기도가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오랜 세월 다져진 감각과 집요한 인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이다. 수술은 어느새 3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무사히 암세포가 있는 위장도관을 절제했다. 이제 대장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대장을 분리할 차례. 대장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할 혈관을 찾는 게 핵심이다.
2: 안 좋아?
3: 빗살로맨. 이 혈관을 살리면?
4: 너무 약하지 않아?
5: 근데 이 혈관 살려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2: 얘는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메이펄트 같은데.
0: 다행히 가장 튼튼한 혈관을 찾아내 식도 역할을 할 대장 도관을 무사히 방리했다. 다시 바통은 흉부외과로 넘어간다. 떼어낸 대장을 목까지 끌어올려 남은 식도와 연결한다. 이번엔 위장관외과 공충식 교수가 분리된 소장끼리 연결하며 끊어졌던 소화 통로를 재건한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이어진 긴 수술. 수술은 8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다.
2: 다행히도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대장에 뭐 혈류도 나쁘진 않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환자분이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아마 중환자실에서 잇몸길 끼고 조금 하루 쉬시는 게 환자분 체력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큰 고비를 넘긴 조경희 씨는 머지않아 따뜻한 밥 한 술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식도암 환자들에게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후유증과 마주해야 한다. 64세 박지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고 식도를 절제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오늘은 수술 후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 그의 일상은 수술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6: 원래도 뭐 음식을 한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라도 사람들하고 식사를 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나는 듣고. 그게 언밸런스 되니까.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식사량을 많이 가져갈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 소분해서 자주 2시간에서 3시간 안 넘기고 자주 짧게 자주 먹는 거의 먹으면은 나가서 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게 내려가요.
0: 식도암은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수술 이후 환자가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 유독 큰 암이다. 식도암 수술 후 환자 몸에선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식도암 수술 후 환자의 위는 얇고 긴 튜브 형태인 위장도관으로 변형된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위장도관

0: 열이 가득 차 흉부를 압박한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데도 뇌는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식도를 절제할 때 소화를 관장하는 미주신경이 절단된다. 곧 뇌로 가는 소화 신호에 혼선이 생기고 환자들은 수시로 밀려오는 가짜 허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능이 사라진 탓에 소장으로 쏟아진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놀란 몸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면서 다시 저혈당 상태로 빠지는데 뇌는 이를 에너지 부족 상태로 착각한다. 결국 좁아진 위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뇌는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1: 위장이 지금 요 목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괄약근들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기침하면 저희들이 이제 복부압이 올라가면서 쫙 짜주게 되면 음식물이 넘어오는 건 정상이고요.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을 다 절제를 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가능한 한 지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간식 같은 걸 드신다든지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바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새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꽉 막힌 식도 탓에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었던 박현자 씨. 수술 후 한결 편해진 모습이다.
2: 도라지, 더덕, 여기 만물상이에요. 다 있어요.
3: 음식재료가 다 있네, 이게.
2: 예. 그냥 안 사먹어요, 식재료는. 이런 건.
0: 풍성해진 텃밭만큼이나 다시 찾은 그녀의 봄날도 활짝 피어났다.
2: 옛날에는 이렇게 길러도 재미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빈 터가 있으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뻐요. 아, 저기 심어놓으면 수확을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을까. 그리고 날마다 보는 재미, 크는 재미.
0: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평범한 일상의 행복.
2: 이 사람이 먹는다는 게 행복인데 이제는 이제 나서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0: 이 당연한 한 끼를 되찾기 위해 참으로 길고 아득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2: 참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자는 모르잖아요. 건강으로 다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기만의 그 서름이랄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누구한테. 그런데 지금은 네, 좀 자신감을 얻어가 회복이 되는 거 하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있고 이제 날개를 펼 것 같아요.
0: 다시 찾은 따뜻한 밥 한 술의 온기가 그녀의 삶을 눈부시게 채워가고 있다. 그렇다면 잃기 전에 지켜야 할 식도 건강, 대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4: 첫 번째는 약물이 아니고 생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좀 덜 뜨겁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명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당부는 단 하나다. 최선의 치료는 질병이 생기기 전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식탁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건강한 내일이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5: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6: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7: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6: 갑자기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8: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0: 활동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1: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야.
2: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3: 일자랑은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4: 오늘 보고 선수 입장.
5: 멘탈 퇴장.
6: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팟캐스트.
4: 까짓 거 한번 해보자.
6: 지금 나를 재생. 팟캐스트.
7: 폐렴구균. 위험한 균혈증 발생 가능. 깜빡 말고 캐박시부. 폐렴구균.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수막염 발생 가능. 깜빡 말고 캐박시부.
8: 저는 경기에만 집중할 테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9: 이 순간 승리를 위해 리얼로 응원하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10: 미재야, 왜 이렇게 그렸어?
11: 엄마, 동생들 봐야지. 제가 아파서 가족이 모두 떨어졌을 때 RMHC 하우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12: 가족은 같이 있어야 하니까. 맥도날드는 해피밀, 해피워크를 통해 RMHC 코리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더 같이 있게.
13: 요즘 그 많이 찾아보는 영상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영상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셔플 댄스를 추고 막 발놀림 예사롭지 않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정말 가까이 왔나. 웬만한 사람보다 춤을 잘 춘다. 일단 나보단 잘 춰.
14: 그 정도 뭐 하나 나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때로 칼군무하고 약간 무술 같은 거 하고.
13: 아, 봤어요. 그 무술하는 거.
15: 네. 저 운동하는 거 봤어요.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그냥 쳐보내는 게 아니라 랠리를 하더라고요.
13: 그러다가 그거 쳤어요.
14: 그거 봤어?
13: 봤지.
16: 빨래도 되더라고요.
13: 빨래요?
16: 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그런 게 실제로 꽤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을 쓰잖아요. 그게 네,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13: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머노이드 사는 날이 이제 옵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무슨 일 하는 로봇부터 사고 싶으세요?
15: 전 집안일. 특히 오늘 분리수거를 또 하고 왔는데 하면서 내 생각,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13: 분리수거 힘들구나.
14: 사실 저는 일상에서 그렇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13: 무조건 필요하죠.
16: 집안일 안 하세요?
14: 집안일 하는데.
16: 집안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집안일 안 해.
13: 무조건 그냥 집안일을 다 안 해가야 된다?
14: 아니니까.
13: 근데 우리가 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머노이드를 한 대씩 좀 이렇게 가전제품처럼 가질 날이 올까요?
16: 여러 가지 로봇 관련 행사들에서 정말 멋진 로봇들이 많이 보이고.
13: 그렇지.
16: 영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13: 야, 그럼 이분 오시면 나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로봇이라고 했거든요.

0: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약간 그 로봇계 모차르트. 장 교수님하고 이제 밴드 멤버 느낌도 가시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한 교수님. 예, 요즘 웨이브 머리가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0: 아니, 교수님은 머리를 기른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20년은 좀 안 됐고, 네. 한 10년은 확실히 넘었고, 네. 유학생이니까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길렀는데 그 상태로 좀 얼굴이 알려졌어요. 로봇 대회 우승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0: 그래가지고요? 야.
1: 그래갖고 머리를 자르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괜찮아요. 저희도 서양인들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0: 알아봐야죠. 사실 이제 이 과학계도 이렇게 머리 긴 교수님들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를 잘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로봇 공학과에 계시면 네. 직접 로봇도 만드십니까?
1: 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팔기도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사실 한정은 교수님 하면 너무나 유명한 게 우리 로봇컵이라고 로봇계에서 이제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어요.
0: 축구입니까?
2: 축구도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축제. 거기서 교수님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2년 연속 준우승을 했어요. 앨리스였죠?
1: 네, 이름은 앨리스요.
2: 네.
1: 그 이외에 테크니컬 챌린지라고 그 기술력만 다루는 또 서브 챌린지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는 또 2년 연속 우승도 하고.
3: 로봇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 로봇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영화에다가 합체 로봇 같은 거. 이런 거에 꿈을 갖고 할 것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에 딱 그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뭐 처음에야 딱 비슷하지 않나요?
0: 뭐예요?
1: 그런데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만화 영화 그거 보고 꿈을 키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정말 목표는 로봇 하나를 딱 만들어 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목적의 범용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인간형이 가장 좋은 거죠.
0: 아.
1: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레디컬하긴 한데 돈 잘 벌려고 만든 겁니다.
0: 아, 근데 그 돈 중요하죠.
1: 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목적만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면 네. 그거 쓰고 끝이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0: 결국 인간형이죠.
1: 그렇죠. 예.
0: 초반에 영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어떤 거는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영상은 솔직히 잘하는 것만 추려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1: 역시 뜨잖아요.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0: 아유, 당연하죠.
1: 딱 생각을 하시죠.
0: 예, 예. 이거 다 이거 한 100번 틀려놓고 한 번 자른 것 같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커트 해가지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일면 맞는 말인데 예.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예.
0: 과거에는 그랬죠.
1: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딱 보면 로봇 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컷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유심히 봐요.
0: 그거 봐야죠.
1: 얼마나 롱테이크를 했느냐.
0: 그렇죠.
1: 아, 그걸 유심히 보는데 예. 요즘은 롱테이크로 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실제로 보여주는 게 많아요.
0: 실제로.
1: 예. 그럼 제가 영상을 몇 개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요번 설날 때 네. 중국에서 보여준 건데
0: 실제로 라이브로
1: 예, 예.
0: 그거는 좀 놀랬어요.
1: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예. 뭐 편집이 있을 수는 없겠죠.
0: 네네.
1: 근데 그 동작 자체가 진짜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기 힘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를 봐야 돼요. 이 회사는
0: 배터리
1: 네, 배터리 교환하는 장면도
0: 자체
1: 보여줬고
0: 교환. 이게 대박이야.
1: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움은 전 저기라고 봐요.
0: 네.
1: 막강한 생산력. 그걸 바탕으로 한 단가를 내리는 그 저력.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 왔다라는 장면을 저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근데 쿵푸 동작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1: 맞아요.
0: 이건 그냥 쇼예요.
2: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퍼포먼스잖아.
1: 맞죠.
0: 네,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아니, 뭘 쿵푸를 열심히 하냐고.
1: 그 점 정말 잘 짚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네. CES에서 네.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0: 아, 맞아요. 아틀라스.
1: 그거 아틀라스 로봇.
0: 그거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도.
1: 쿵푸를 했느냐? 춤을 췄느냐? 안 했어요.
0: 안 했죠.
1: 뭘 했느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0: 그렇지, 워킹.
1: 그래서 로봇의 본질을 짚었다.
0: 그래서, 영상 있죠? 예, 네, 야, 이거 신기한... 영상이 대박이었어요. 저 방향 전환하는 거
1: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일하는 모습.
0: 그렇지.
1: 뭐 허리를 180도 돈다든가.
0: 그렇죠.
1: 다리 자체도 180도 돌린다든가.
0: 그러니까.
1: 뭐 물건을 드는데도 우리 50kg까지 들 수 있어요.
0: 그렇죠.

0: 뭐 인간은 20kg 들지만 우리는 50kg 들어요. 결국 뭐 할 건데 너네들? 이러면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로봇은 일하는 존재지. 그래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부각이 되고 예.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26년 1월이에요. 이제 몇 개월이 됐죠. 예. 그리고 몇 개월이면 휴머노이드 개발에서는 정말 영겁의 시간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0: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1: 아, 이제는 또. 그래서 돈이 되냐,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 거.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는 아닐 거고 네.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0: 있죠. 네. 있었습니다.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갔고 네. 2011년에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어요.
1: 네.
0: 그때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했어요.
1: 방사능을 뭐 받아가면서.
0: 피폭되면서. 그때 로봇이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1: 로봇이요?
0: 네. 왜요? 그 방사능 상황을 네. 이겨내지 못했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험한 상황, 원전이 폭발했으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상황이. 아,
1: 도로가,
0: 네, 그거를, 진입로가. 그걸 다 극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1: 그렇겠구나.
0: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로봇으로 그거를
1: 그렇죠.
0: 극복을 하자.
1: 그 맞지.
0: 그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 다르파가 로봇 대회를 열었어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40여 개 팀이 참가하는.
1: 네네.
0: 그래서 원전 상황을 꾸며놓고 로봇이 들어가서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1: 어떻게 해결하는지.
0: 네. 네. 그 대회를 3년간 했고 그때 참 많이 기술이 확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명해진 휴머노이드들 많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누가 설계했어?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때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이
1: 아, 그랬구나.
0: 그때 익힌 기술이 계속 발전된 거죠.
1: 그럼 또 다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거네요.
0: 그렇죠. 밑바닥이 다 있었어요.
1: 로봇을 만졌던 사람들, 어렸을 네, 때. 네, 네.
2: 자율주행 때도 다르파 챌린지 아니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 2005년과 2007년.
1: 네.
0: 그리고 나서 한 15년 뒤, 2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르파 로보틱 챌린지도 똑같아요.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240여 개 팀 중에서 결승 진출한 24개 팀을 봤더니 한 7, 80%가 휴머노이드였던 거예요. 여러 미션들이 있고 로봇 한 대가 진입해갖고 그 수많은 미션들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형이 가장 그렇지. 유리했던 거죠.
1: 네.
0: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20년 흐르고 있잖아요.
1: 많이 발전한 거네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죠. 아하. 이게 좀 패턴이 있어요.
1: 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달파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미래 기술 하면은 달파가 항상 거기에 껴있다. 교수님도 그럼 그때 참여를 좀 하셨어요?
0: 그렇죠. 저도 선수로 뛰었죠.
1: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이끄는 주역은 맞으신데 성적이 이제 몇 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한국팀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제 팀은 아니에요.
1: 네, 네.
0: 한국팀 세 팀이 결승까지 갔는데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팀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는 결승까지 갔어요. 결국 24개 팀에는 들어갔고요. 꼭 마지막 성적 말해야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최고 성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아, 15등 했습니다.
1: 15등. 그래도 한국에서 결승 진출까지 갔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한 또 성적이고 인정받는 또 어떤 그런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네,
0: 감사합니다.
1: 근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러면?
0: 아, 일단은 또.
1: 15년.
0: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 예.
0: 로봇용, 오퍼레이팅 시스템.
1: 아.
0: ROS가 등장을 해요.
1: 네.
0: 그게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한 그룹이 그냥 그 꾸역꾸역 만드는 것보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만드는 건 어떨까?
1: 아, 약간
4: 연합을 하자.
3: 약간 우리 충전기 타입 통일하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1: USB-C로 가자.
2: 스마트폰 시대에 뭐 안드로이드 OS가 그렇죠. 나온 것 같은 건가요?
0: 그런 거죠. 오. 그래서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고안을 해냈고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홍보를 했죠.
1: 네.
0: 그랬더니 그 다들 호응을 해준 거예요.
1: 다 참여를 하는구나.
0: 네, 그 로봇이 뭐 이런 팀워크 있어요. 전 세계 팀워크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저걸로 다 같이 가자. 그래서
1: 낭만이 있네. 낭만의 로봇 문화.

0: 완전 기계를 만드는 데 하는 일들은 다 그러니까 낭만적이에요.
1: ROS라고 하는 체제를 그 만든 주역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2: 아, 윌로우 게라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망했습니다. 이상이 너무 높아서
0: 탄만 깔아주고
2: 수익이 안 나왔고 망했는데 이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또 달파였어요. 다들 그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ROS 위에서 돌아가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그거는 딴 사람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호환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3: 그게 결정적이네요, 사실. 네.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게.
2: 네, 계속. 그러다 보니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같이 돌아간다?
3: 그렇지.
2: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죠. 그리고 부품을 만들더라도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부품을 만들었는데 ROS상에서 안 돌아가?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품을 사더라도 내 로봇에 들어가서 호환이 돼요. 이건 굉장히 큰 힘이죠.
3: 그게 중요하네.
1: ROS가 로봇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통합시킨 거네요.
2: 맞아요. 전 그래서 그 만드신 분들의 공로를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3: 국제 규격이다. 휴머노이드가 예전보다는 좀 똑똑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머리가 좀 좋아졌나요?
2: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3: 인공지능에.
2: 없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2022년 11월 30일을 얘기합니다.
3: 네.
2: 우리는 그날을 그냥 더 데이라고 부릅니다.
3: 더 데이.
2: 그날.
0: 아세요?
4: 제 생일 열흘 뒤요.
3: 뭔데요? 알트만이 발표한 그거예요?
0: 맞아요.
2: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챗GPT 3.5가 발표된 날이죠.
3: 그때 좀 깜짝 놀랐죠.
2: 네, 그래갖고 세계가 그때 이후로 나눠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3: 이전과 이후가 아닐 거다. 네,
2: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전에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하나 로봇 하려고 하면 다 코딩이 코딩했어요. 그러면 밤새 해야 돼요.
3: 그러니까.
2: 특히 대학원생들은 그냥
0: 야, 찐인데요, 반응이.
2: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일을 다 해요.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해야지.
3: 그러니까.
2: 근데 그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하는 그 체계가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길을 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 아, 그렇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0: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영상으로 와닿았던 게 있었거든요. AI가 이렇게 딱 발표가 됐었어요. 테이블에 장식처럼 이렇게 사과도 있고 뭐 컵도 있었는데.
5: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6: Sure thing.
0: 사과를 건네서 줍니다. 왜 사과를 건네서 줘? 그랬더니 딱 판단을 하더니 여기에는 네가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너한테 건네준 거다. 알아서 판단을 하고 그 물건을 건네준 거잖아요.
3: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나는 의심을 했죠.
2: 원격 조정이다.
0: 아, 원격 조정이다.
3: 누군가가 이거 했다. 이거 또 주가 올리려고 수작들 부리는구나.
2: 근데 그거 진짜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린 그 기술을 VLA라고 명칭을 했어요.
3: VLA.
2: 그래서 V, 비전, 네. 보고, 로봇이 보고, L, 랭귀지, 듣고, 등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A, 액션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피지컬 AI.
3: 피지컬 AI.
2: 그래서 네. 물리적인 AI가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는 항상 보고, 듣고,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3: 사람처럼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행, 다 이게 사람처럼. 그렇죠.
2: 결국 행동은 사람을 보고 배운 거예요.
3: 그러니까.
2: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열심히 노트북 키우고 막 코딩하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1: 와, 얘기 들으니 네. 소름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코딩을 해서 사실 알고리즘을 다 장착해서 그렇죠. 나왔다면 그렇죠. 지금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학습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육아잖아요, 사실은.
2: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3: 육아지, 육아. 근데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이렇게 행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궁금한데.
2: 아, 그러면은 제가 예. 저희 로봇 가지고 좀.
3: 아, 교수님네 로봇이에요?
2: 네, 설명을 예. 좀 해볼게요. 이게 저희 로봇인데 맨 왼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예. 가운데는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예. 거고 맨 오른쪽은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3: 시뮬레이터
2: 겁니다.
3: 시뮬레이터 안에서. 그럼 뭐야 지금 잠깐만 이게
2: 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일단 좀 그런 거를 우리는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는데
3: 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2: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3: 조정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1: 네, 그 인간은 저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VR 기기를 끼고 네. 지금 VR 기기는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잖아요.
0: 그냥 3분 알죠.
1: 손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잡아라고 하면 로봇은 몰라요. 로봇은 그냥 인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터로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 배운 거예요.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만들어지는
1: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0: 양.
1: 인간은 한 두세 번 알켜주면은 해야 돼요. 뭐 선배가 야 이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해? 근데 다음에 못 하잖아요? 혼나요. 내가 말했지. 몇 번을 알켜줘 내가.
0: 야 너 진짜 왜 안 변하냐? 이러면서.
1: 근데 로봇은 두세 번 갖고는 택도 없고 한 10만 번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죠.
0: 못하죠.
1: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가 해줘야 돼요.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 원시 데이터라고 부르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상황을 자기가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뮬레이터가 필요해요. 똑같은 장면을 시뮬레이터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는 그 뒤에 나중에 사람들 또는 알고리즘이 상황을 막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막 생겨요.
0: 컴퓨터로.
1: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아규멘티드 데이터, 그 증강된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이 하나의 세트를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0: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지구,
2: 네.
0: 시뮬레이션 한국, 시뮬레이션 미국 이런 식으로 딱 놔두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이 학습을 해버리는 거니까.
1: 그쵸, 그쵸.
0: 매트릭스 같이.
1: 맞아요.
0: 로봇이.
1: 맞아요. 특히 이제 강화학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특별한 환경 하나만 딱 주어지면 그 환경 안에서 로봇이 스스로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해요. 사람도 이렇게 강화학습으로 배우잖아요. 네. 뭐 실패하면 뭐 혼나고 네. 잘하면 칭찬하고
0: 경험이 또 쌓이는 거니까.
1: 네, 네. 그거를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컴퓨터 세상 안에서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거.
0: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1: 네, 네, 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게 로봇 한 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는 똑같은 로봇 한 1000대 풀어놓고 그들이 막 알아서 하면은 인간이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1000배의 속도로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로봇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 일단 그 상황에 따른 결과값을 만들어놓은 데이터.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모델이 받아주느냐. 그래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채팅 같으면 뭐 GPT,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이런 거. 이런 모델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로봇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그 로봇에게 줄 데이터가 있는가. 그런데 그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보면 몇 개 없어요.
0: 그래요?
1: 뭐 테슬라 정도, 뭐 그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이 정도.
0: 그 AI 모델을 만들려고 다들 난리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만들면 좋은데.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독파모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네.
0: 독파모?
1: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챌린지.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AI 기업들이 서로 뭐 경쟁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0: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가고 있어요?
1: 지금 SKT, LG, 그리고 업스테이지. 요 세 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챗GPT 같은 LLM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가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AI가 나중에 피지컬 AI로 진화가 되면 이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만의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
0: 그러면 휴머노이드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바로 그냥 현장 투입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1: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투입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로봇도 지금 막 머리 싸매고 그러지 말고
0: 계속 이식하면
1: 그냥 투입하자 그냥. 그게 지금의 그 연구의 방향이 되고 있어요.
0: 일단 그냥 투입하자.
3: 왜냐면 이를 시켜야 어떤 상황이 닥치는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얻기 시작해서 학습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능력이 좋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생길 테니까요.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엄청 치열하게 지금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교수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저는 이제 앨리스라는 이름의 위쪽 보행 휴머노이드와 휠 기반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개를 개발해내고 있어요.
2: 휠 기반이면 바퀴가 있는 거죠?
1: 네, 네, 네. 하나는 이제 다리로 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0: 위쪽 보행.
1: 네. 이 녀석은 조선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0: 아, 조선소요?
1: 네. 우리나라 조선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소에 들어가려고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0: 조선소 지금 업무를 배우고 있고.
1: 네네네.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건축.
1: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건축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휠 기반, 그러니까 다리 떼고 바퀴 달한 녀석이 좀 있어요. 걔는 좀 저가 버전이죠.
0: 걔는 그러면 이제 뭐 일반 평지라든가 이런 데서.
1: 그쵸. 네. 그 제조업 현장들 보면. 네. 반반한 바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그냥 다 바퀴로 굴러가고 대신 좀 단가 좀 내려주고 이런 버전으로 지금 공장에 많이들 들어가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0: 보조로서 역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겠죠?
1: 지금 단계별로 봐야 돼요. 네. 그냥 지금 들어가서 막 욕먹고 있어요. 너 이것밖에 못해?
0: 배우는 거야.
1: 너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 아,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금년 시기였었죠. 여기서 젠슨 왕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여섯 가지 모형을 보여줬었어요. 그 중에 당당하게 앨리스가 한 자리,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딱 비춰줬습니다.
0: 환영이요?
1: 네.
0: 샤라운스를 해줬어요?
1: 네.
2: 진짜로?
0: 진짜요? 네.
1: 두 번이나.
0: 두 번이나?
1: 한 번은 CES에서, 한 번은 GTC에서.
0: 이야.
1: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0: 예고도 없었어요?
1: 아니, 뭐, 달라고는 했어요.
0: 아, 달라고 했는데, 네. 안 줬습니까?
1: 아니, 줬죠.
0: 하긴데.
1: 설마, 우리 거를 쓸까?
0: 아니, 건질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
1: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야지 내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지.
0: 그래도 기분은.
2: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근데 좋죠, 그 기분이 좋죠. 전해졌었어요.
1: 인정받는 느낌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앨리스가 근데 뭘 잘했길래 그렇게 젠슨왕이 샷아웃을 해줬는지 자랑을 좀 더 해주세요.
1: 아, 일단 네. 자랑할 건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현재는. 네. 그리고 또 비밀이라서 제가 좀 안 내보내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0: 아, 예, 그래요. 예.
1: 네, 바퀴형 앨리스와 그 다리형 앨리스 두 개가 이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0: 저 빵집에서 알바하면 되겠네요.
1: 네, 그런 거. 그런 거를 가정을 하고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건데 저 가운데 머리 긴 사람이 접니다. 저 말하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0: 그러니까.
1: 이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쟤는 전시 기간 내내 그냥 오토노머스로 그냥 돌렸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시간에 데모를 한 게 아니라 전시 기간 내내 그냥 돌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떠한 리모컨도 없어요. 저 보십시오. 카메라도 없어요.
0: 네. 제가 조종한 사람도,
1: 없어요. 다 열린 공간이라 숨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는 아닌 거죠.
0: 그럼요.
1: 그리고 저 장면은 어떤 특정하게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임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로봇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물건을 갖다 놨는데 그 똑같은 곳에 똑같이 놓겠어요? 흔들리고 막 그렇지. 이러는데
0: 갑자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그걸 다 대응을 하는 걸 보여드린 거죠.
0: 앨리스가
3: 저번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럼 한 녀석의 배터리 가는 동안 일을 안 하면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1: 아, 그게 또 노하우인데.
0: 배터리 교체가 뭔가 해결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못 하시려면 이게 다음 단계인가 보다.
4: 근데 방법은 있다.
1: 네, 방법이 있다.
0: 그러니까 사람이 갈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공간이 있으면 배터리가 무선 충전으로 그냥 계속 와이어리스로 공급을 해주면
4: 이 밑에 움직이는 영역에
0: 움직이는 게 있든지 아무튼 그 일터에 그게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요.
4: 맞다.
0: 근데 이게 지금 맞아요 지금. 아 이거 어차피 방송이 못 나가겠네. 내가 맞춰가지고.
1: 아니 뭐 용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기회 충전이라고 불러요.
0: 기회 충전.
1: 아,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한다.
0: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가면 진짜 와이어리스로 이제 충전이 막 가능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산업 현장은? 그죠? 먼 미래에는.
1: 아, 먼 미래가 아니라 다음 버전에 보여드릴게요. 곧 업그레이드될 다음 버전이 옵션 품목으로 그. 예.

0: 처음에는 인간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로봇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 움직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 기록이 데이터가 된 거예요.
1: 그럼 실제로 공장에서 하는 거를 한번 입력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인 거죠.
0: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은 데이터냐는 거는 얼마나 잘한 일의 그 케이스냐. 여기 성공한 일도 그냥 대충 성공한 게 있고 정말 잘해서 성공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해서 성공했느냐가 데이터의 퀄리티를 만들어요.
2: 그 공장에서 사실 이제 로봇이 일을 하려면 뭐 어쨌건 얘네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 이런 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래서 저희가 보여줬던 HMD 끼고 그 VR 기기 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게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법도 있어요.
2: 보조기기?
0: 뭐 웨어러블 로봇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착용형 로봇.
2: 있는 거예요.
0: 그래갖고 근로자가 이걸 딱 입고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3: 아, 그렇겠네요.
0: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뭘 차고 막 이러면은 이게 가르쳐 주려는 분도 아예 짜증나 안 해. 로봇 다 치워. 그냥 딱 사람이 할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아, 내가 할게.
2: 그냥. 로봇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CCTV 그거 그냥 계속 쳐다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0: 그거를 테슬라가 하고 있어요.
2: 진짜요?
3: 시각.
2: 테슬라가?
0: 사람이 하는 거를 CCTV가 찍어요.
2: CCTV 찍는다?
0: 그러면 그 CCTV가 영상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로봇화 시키는 거예요.
2: 그러네.
0: 근데 그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2: 전산실 가가지고 로봇이 CCTV 이거 보면서 이게 학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지. CCTV 데이터를 갖다 꽂아버리면 되니까.
0: 그건 그냥 AI가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를 할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테슬라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에 그걸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한번 했어요.

0: 근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1: 그 일론 머스크 그거 참 실망스럽다가도 또 참 천재고
2: 그래요, 좀.
0: 그래서
1: 아,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야.
0: 지금 저희도 목표가 예. 테슬라가 하는 거 우리도 성공시켜보자.
1: 아, 돼야죠.
0: 아, 저거 성공해야 된다.
1: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싸움.
3: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지금 제일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룹을 그쵸. 가지고 있고 네. 또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네. 뽑을 수 있잖아요.
0: 다 갖고 있어요?
1: 아. 다 갖고 있어요.
0: 그 수직 계열화를 다 완성을 했어요. 모터부터 만들고 로봇 뼈대도 지들이 만들고 뭐 다, 하드웨어 다
1: 자체 생산. 자체 생산 만들어. 네.
0: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학습시킬 AI는 십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FSD. 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용 AI랑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 AI가 학습되는 공장도 갖고 있고 로봇 만들어서 쓸 공장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1: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나가고 있습니까?
0: 그렇게 이제 테슬라라는 거대한 미국 기업이 이제 네.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네. 거기를 사실 현대자동차가 가장 강력한
1: 라이벌로
0: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 로봇 아틀라스 잘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좀 저평가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 잘 만드는데 AI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들여다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느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구글의 딥마인드가
1: 그래요?
0: 같이 일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MOU 맺고 우리 구글의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에 넣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죠.
1: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아니, 자율주행을 그냥 좀 못하면 어떠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 잘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상하회사도 AI, 그냥 나름 포기하잖아요.
0: 데자뷰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가 갤럭시폰 그러니까. 만들 때.
1: 그렇죠.
0: 그 안드로이드 가져와갖고, 그 애플에 대항했잖아요.
1: 그렇죠.
0: 현대자동차도 지금

0: 구구라고 딱 제휴를
1: 되지.
0: 맺고 테슬라에 대항을 하는 모습 같아 보이는
1: 그,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2: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비슷한 게 애플도 사실은 OS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혼자서 다
1: 그렇죠.
2: 했는데
0: 다 했죠.
2: 테슬라가 지금 비슷한 구도고 구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삼성이랑 콜라보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현대와 또
0: 그냥,
2: 콜라보를
0: 그렇지.
2: 해서 로봇
0: 그렇지.
2: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 시장에서 또 비슷한 걸낼 수도 있겠네.
0: 구글과의 연합 구도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또한 축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연합군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픈소스로 AI를 쫙 뿌렸어요.
1: 아, 잘 말하죠, 거기.
0: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의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막 키워내고 있어서 여기도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삼파전이네요, 삼파전.
0: 삼국지 같아요.
2: 삼국지. 근데 또 방금 삼국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엄청 큰 축이 중국인 거 아닌가요?
0: 중국도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를 그 LLM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 AI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중국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삼국지라고 얘기했던 건 AI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계 축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자기네들만의 모델을 안 만들 것인가? 만들겠죠.
1: 있겠죠.
0: 네,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1: 갑자기 어느 날 크게 한방 터뜨릴 것 같아요.
3: 예전에 딥시크 같이.
1: 그렇죠.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국가별로 다 그렇겠죠. 저도 이제 교수님의 존재를 이제 여기가 처음 알았잖아요. 젠슬롱한테 샤라웃을 받을 정도의 그 앨리스의 지금 아버지인데 저는 몰랐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하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한 그 해외 기업들이 워낙 또 판을 치니까.
0: 그렇죠. 미국은 막 조단위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1: 그렇죠.
0: 중국은 정부가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공장 세워주고.
1: 아, 거기도 장난 아니죠.
0: 아, 그거 볼 때마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아, 진짜요?
2: 왜 어떤 이유에서요?
0: 일단 일당 백. 아니 뭐 언제 돈 많고 언제 사람 많아서 이겼냐.
1: 그렇죠.
2: 명량에서 우리가
0: 12척의 배로.
1: 근데 아직도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계속 가면 힘들지 않나?
4: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가면 힘들지만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0: 아,
4: 로켓
0: 그래요?
4: 쏘는 거 누리호도
0: 그러니까 얼마에 돌었는데 돈 내 액수 봐봐 그러면 이 돈으로 했다고? 몇 천억을 말이 되냐?
1: 네.
0: 몇 조겠지. 공짜 하나 안 붙은 거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그 갈아 넣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1: 이긴다.
0: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은 뭐냐면 데이터 싸움 붙을 건데 데이터 싸움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1: 아, 데이터.
0: 네, 우리는
1: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가?
0: 3단이 있고 공단이 야,
1: 그렇죠.
0: 있다. 너희네 없지? 데이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을 배우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 다양한 공장에 있는 곳 이런 곳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곳이.
1: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산업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5: 그렇죠.
1: 반도체, 조선,
5: 네.
1: 뭐 너무 많잖아요.
0: 방산,
1: 철강, 방산,
5: 자동차.
1: 자동차. 너무 많으니까.
0: 없는 게 없어요.
1: 네. AI 로봇이 진짜 학습하기에는 최적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0: 최적의,
1: 맞죠.
0: 최적의 나라.
2: 근데 최적의. 제가 말씀드려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는 그렇게 해서 제조업 현장 산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결국은 그거를 사서 쓸 나라도 제조업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밖에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서 그 로봇들이 공급되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0: 와, 그런 거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이거 로봇 만들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업 현장에 직접 필드에 나가 보면은 제가 뭐 되게 과시받을 것 같잖아요. 너 로봇 갖고 오지 마. 너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빨리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1: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0: 네, 일할 사람이 없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면 쓰겠다라는
1: 그렇죠.
0: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현장 그리고 좀 험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없어갖고 고통받고 있고
1: 그렇지.
0: 잘못하면 이거 무너져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1: 거기서부터 로봇이 출발하면 되겠네요. 인간이 좀 이렇게 뭔가 일하기에 좀 이렇게
0: 험하고
1: 험한 곳,
0: 위험하고
1: 위험한 곳.
0: 그래서 좀 인간이 하기 위험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가자.
1: 사람도 이게 함께 일을 하려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4: 있죠.
1: 로봇도 눈치 없는 로봇이랑 같이 일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눈치 있는 로봇, 앞으로 좀 가능할까요?
0: 가능해야 됩니다. 네, 우리 주인님 상태가 어떤가 그렇지. 딱 스캔을 하고 네. 이 영상과 음성과 그렇지. 이 뭔가의 분위기를 딱 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이 상황에선 내가 노래를 불러줄 건지 아니면 훈계를 할 건지
1: 그렇지.
0: 이거 해야 됩니다.
1: 눈치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0: 한국말로 일머리. 네. 근데 네. 재밌는 현상은 네. 이 일머리, 눈치 이런 단어가 네. 한국말에는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1: 외국에는
0: 한국 사람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눈치와 일머리를 발달시킨 이런 저력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봇에게 일머리를 가르쳐주는 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나.
1: 그렇죠. 눈치 중요하죠. 휴머노이드가 혹시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일할 때.
4: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공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왜 극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티인 사람들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할 때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1: 공감.
0: 공감 능력.
1: 어렵지 않을까요? 공감. AI 공감이요? 공감하는 척. 네. 하겠지.
0: 하는 척. 네. 하는 척.
3: 사람도 하는 척 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1: 공감하는 척. 네. 그런 거는 또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0: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규명을 못했어요. 그거를 과연 기계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척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척하는 거를 어떻게든 해보자.
1: 척하는 거. 척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굳이 공감하는 기술을 또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제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네. 진짜로 위로를 느끼는가. 네. 느껴요.
1: 사람이?
0: 네.
1: 느낀대요?
0: 네.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는 정도가 생각보다 강해요.
4: 그럼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디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냐라고 했을 때 상위권에 드는 게 LLM들이거든. 그런 거는 진짜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0: 진짜 공감은 정말 어려울 거다. 정말 이 공감이 만들어지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슬플 때 나도 슬퍼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감은 척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된다.
1: 그런 뉴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연구실에서 매달려 있던 로봇이 막 사람을 막 공격을 하려는 것처럼 막 휘두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AI로 학습하는 다 로봇들인 건데 이게 생기는 문제 같은 게 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 장면들이 사실은 버그죠.
1: 버그가 왜 생기냐.
0: 에러죠. 인간의 실수이기도 하고 뭐 기계의 오작동이고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보여준 거예요. 인간과 밀접하게 막 부딪히는 공간에서 안전한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과격하게 지금 앞서서 보여준 거죠.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1: 사실 좀 겁이 나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같이 똑같이 생산된 똑같은 OS를 갖고 있는 로봇일 텐데 갑자기 내가 이제 집에 들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머리를 팍팍팍 친다든지
4: 그러니까요.
1: 소름 돋잖아요. 버그라고 그러고 버그였습니다. 미안. 지금 나는 막 이렇게 무웠는데
0: 그래서 준비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 산업 현장에서
0: 공장이나 산업 현장은 그래도 좀 컨트롤이 돼요. 어느 정도 임무도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 더 안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준비 기술의 준비가 될 겁니다.
1: 그럼 당장은 좀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보자면 로봇이 일을 다 해준다.
4: 네.
1: 내 일을 다 해줘요. 이제 내 친구 같은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4: 저는 쉴 거예요.
1: 쉴 거예요?
4: 저는 좀 쉴 거예요.
1: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4: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나는 이미 선투자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2: 네. 저는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로봇에게 지지 않도록 더 할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제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네. 저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1: 하고 있어요. 노동이 끝난다.
0: 네. 지금 현재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뭐 힘들게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위험한 일하고

0: 이런 건 그냥 로봇이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1: 뭐 할까요? 근데 너무 일을 안 하면 또 심심할 것 같은데.
0: 아... 이제 땀 흘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땀 흘려서 놀고 먹는 일.
1: 아, 땀 흘려서 놀고
2: 그쵸.
1: 먹는 일.
2: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놀고 먹는 일.
0: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 뭐 생산성 없잖아요.
1: 그냥 왜? 볼을 생산하잖아요.
3: 아니, 큰일 나.
1: 기록. 그러니까. 기록 생산!
0: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연봉이 얼만데. 그 사람이 만든 산업의 크기가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고 예.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사라진다? 또는 아니. 직업이 사라진다?
1: 그러진 않아요.
0: 아니에요.
1: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만의 어떤 궁극의 로봇, 어떤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0: 아, 저는.
1: 나의 궁극의 로봇은?
0: 그냥 인간들이, 아, 얘 내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하는 순간.
1: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네.
0: 나는 얘 친구고, 얘 덕분에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웠어. 야. 이런 로봇이 나타나면 궁극의 제 꿈을 이뤘다.
1: 우리가 먼 미래에 친구 같은 로봇을 만날 때까지 즐겁게 또 과학의 발전을 한번 그냥 눈여겨보면서 맛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즐거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젝트 헤이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4: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4: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기증한 자료가
4: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4: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4: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4: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 나겠는데요?
2: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되는데.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저희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헬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역사가 하는 느낌.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힐러루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싸가지를 느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0: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저희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필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불사라를 느끼.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루키 MC 카더가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헬로 MC가 돼서 한창 좋을 때 이제 헬로루키 참가자들처럼 마음이 아주 푸를 때 저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저는 진짜예요. 왜냐면 요새 잘 모르던 뮤지션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되게 잘 된 일이고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견하고 싶으신 그런 리스너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루키는 정말 올해 루키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도 이거의 열혈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일단 보면 역대 헬로루키의 국카스텐 이 임팩트가 굉장했어요. 저거 뭐지? 며칠 전에 제가 강기환 씨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국카스텐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마침 맞다 형 저 헬로루키 MC예요. 야 헬로루키 MC가 어딨어. 생겼어요. 아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8: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지근해적 잔이 속이 쓰려온다.
7: 지금 나왔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MC로서 개인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조금 사람 곤란하게 하는 밴드더라고요. 데이브레이크 형님들도 실리카겔도 해요? 1등 했어요 실리카겔이?
9: 2016년 올해 헬로루키 우승팀 실리카겔입니다.
7: 그럼 내가 알 텐데 최근에 지소크리클러 한러로도 인기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근데 952팀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음원 심사 후에 라이브로 경합을 하는 겁니다. 5월에 두 팀씩 분발이 돼서 본선으로 갑니다. 연말에 올해 헬로루키 결선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거죠. 저는 조금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경연 컴페티션은 또 혜택이 있어야죠. 200 좀 더 줘요. 동기부여가 조금. 아, 여기 있네. 아, 이달. 아, 죄송합니다. 아, 이달은, 그치. 이달은 200만원이 많아. 이건 오히려 줄여요. 아, 이건 너무 많다. 와, 상금 대상. 2000만원. 이수장 신발 특별사 1000만원. 공감으로 갑니다. 전 이런 계단이 너무 좋아요. 헬로루키가 된 다음에 공감에 출연합니다. 또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기준도 생각은 하긴 해야겠네요. 예술성. 예술성 어떻게 맞죠? 독창성? 독창성은 뭐 사실 난 안 되겠다. 연주력. 연주력은 뭐 가장 드러날 것 같고 음원으로 듣던 것보다 더 그것을 구현해내느냐가 그러면 결국 라이브를 잘해야 되니까 관객분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뮤지션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얗고 이분은 굉장히 소년. 기쿠하시란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 기쿠와 하시에서 따오셨다고 합니다. 제목으로만 한번 느낌 볼까요? 푸른 섬광, 푸섬. 푸른 섬광. BPM 빠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인기 많을 수 있어요. 이분. 막 시끄러운데 멜로디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거기서 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호 생김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요새는. 기쿠아시 아니면 카더가든이에요. 산만한 시선. 2인조 포크겠죠? 이력이 일단 조금 여러분들 좀 반칙이에요. 사실 한국 대중음악상은 전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상 받은 팀들 보면 좀 부러워요. 자격지심도 조금 들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팀들은 훌륭한 팀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반을 듣게 돼요.

조금 눈물 나는 노래네요. 성드빌라. 저런 포크 음악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동조시켜요. 이 노래에, 가사에. 신내림도 받으시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은데? 구간구간 막 센스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새로움이죠. 오이스터즈, 저 알아요. 저도 이 팀. 멤버 셋 중에 둘이 쌍둥이, 안 물어봤죠? 이런 안 물어본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 맞다. 제가 이번에 뭐 했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죠.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거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세 좋게 본인들의 로큰롤을 할 때가 안 좋을 수가 있겠나 싶고,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최근에 작업하던 프로듀서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팀이라고. 이분들은 일단 보컬이 없죠? 이분 뭐죠? 자리에 안 계셨나 봐요? 보통 이제 뭐 어디 특별 강연할 때 뭐 이렇게 세미나에 뭐 이렇게 뭐 너무 좋은데 이거? 항벨 97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아팀하고 아예 다르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팀들이 너무 좋거든요. 멋지다고 생각하고. 정영호 못해, 불씨, 못해. 못하는 거 많아 보여요, 근데. 제가 약간 바라는 거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저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가는 거지. 좀 좋아요, 요새는. 아, 기타가 겁나 호방하네. 드럼이 좀 약간 박살 나는데요? 약간 박 터지겠다. 고르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2026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 드립니다. 이번 달이 첫 달입니다. 무려 952팀이나 지원했다고 그중에서 음원 심사를 통과한 단 10팀만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대단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5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울산에서 온
1: 저희는 강원도에서 왔고
2: 전주에서 온 10년생 배소연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0: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저 약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3: 제 인생의 첫 콘서트라서 많이 떨리고요.
4: 처음 콘서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잔나비 콘서트라는 점이 너무 좋고 아 이런 식으로 추시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반해버렸어요.
5: 외신을 왜 챙겨? 대박이가 외신인데.
6: 사랑합니다.
7: 그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무대예요. 네.
8: 정말 처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그런 또 사명감을 갖고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BS 공감. 수많은 편이 있지만 오늘 함께 진짜 레전드 편 만들자.

0: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룹사운드 잔나비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교복 입고 나온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뭐랄까 10대 친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공연 같이 만든다는 게.
1: 오늘 하루만 우리 나이 상관없이 같은 친구로 오늘 이 자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로 같이 만들어봐요.

0: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사랑하긴 했으나 같이 썼으니까.
1: 곡 쓰는 게 재밌어서 늘 우리는 모여서 같이 곡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세상 어느 거를 뭐 잃어도 좋아. 그냥 음악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그때의 마음으로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0: 그때는 되게 도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꿈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냥 경고는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일이 너네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1: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음악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다. 근데 함께 하니까 이겨내지. 맞아요. 혼자 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0: 김도영 씨와 최종호 씨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1: 그때도 이 밴드의 꿈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냥 하루하루가 저는 이 꿈을 이룰 생각이 엄청, 사실 정말 기분 좋게 학창시절 보냈었는데, 사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뭔가 뜨거운 그냥 불씨를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오늘 너무 큽니다.
0: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손 들고 물어봐도 돼요. 저 친구가 손은 제일 먼저 들었거든. 어, 너. 친구. 뭐가 궁금한 거 맞지? 그냥 손 들고 싶어서 든 게 아니잖아.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던 포스트잇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은도영님에게 첫사랑이란? 나이가 우리가 34살이거든 만으로. 34살이면 어른이잖아.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어른이 막 너네 나이 때 했던 연애가 막 생각이 나. 막 가슴이 막 저기 해. 그럴 정도로 아무튼 여러분 예쁜 사랑, 많은 사랑, 좋은 사랑 많이 나누세요. 알겠죠? 다음 곡 첫사랑은 안녕히 들려드릴게요. 최고야.

감사합니다. 우리 공연은 항상 이렇게 다 같이 관객들하고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부를 때도 있고, 다 같이 부를 때도 있고, 화음을 넣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도영이랑 저랑 한번 불러볼게요. 1, 2, 3.

0: 이런 노래인데.
1: 야, 참 쉽죠, 니?
0: 참 쉽지. 쉽죠? 어떻게 했냐면, 자, 원, 투, 어디든, 따라해봐. 어디든. 빛바래진. 원, 투, 원, 투. 어디든. 빛바래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잠깐만.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굴하지 않는 미소는 우리의 자랑이니까 가사를 쓸 때도 지금 오는 이 소년 소녀들의 나이대 친구들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잘 웃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혼나도 그게 나중에 며칠 지나면 웃긴 일이 되고. 여기다 딱 걸어두면은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아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2: 부족함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뭔가 궁금하고 그렇다면은 그냥 저는 다 청춘인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나고 보면 다 청춘이라고. 지금도 한 30대가 되고 나서는 와 내가 청춘에서 멀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막 이것저것 궁금한 것 그런 게 청춘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왔어요. 우리도 진짜 아쉬워요.
2: 아, 오늘 좋은 시간이 됐나요?
3: 네!
2: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3: 네!
2: 우리도 꼭 그렇게 할게요. 네. 기억에 남는 공연 있냐고 물어보면 오늘 꼭 기억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이 삶의 최고의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 잔나비였습니다. 안녕.

너희들의 이런 에너지 앞에서 정말 뭘 못 내어주겠니? 어? 고마웠어, 영원히. 평생 기억할게, 고마워. 마지막 곡으로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노래. 즐거워.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 안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0: 제로 따 쎄마 서로에서 따 살아야 된다.
1: 한여 투는 가실 때도 저도.
0: 이래 둘래 하지.
2: 마친.
0: 아하.
1: 학자 때 가르쳐내면 되고.
2: 학골.
1: 학자 때 진짜 어렵다 했냐. 쥐들 좋아해.
0: 쉐땡겨라 한남 그린 거가 또또 헤드맥이 차한 차도 돈이 하나 찌리래 어루허슨 팀나 푸르카시라 또또 반고로 보러 차도 돈이 하나 찌리래
1: 이리
2: 신다
1: 구르

둘째 때. 다음. 아이 좋대. 자 돌렸대. 돌. 야, 좋대. 왜 전자가다? 아, 해줘. 해줄지 사면. 자, 맞아. 나, 신선 이 직진.

0: 누가 허락 왔어? 저러갔어.
1: 진주라, 진주라, 진남, 진주, 도치, 도치, 도치, 도치, 진주라, 달. 자연대로 해봐.
0: 자연대로.
1: 쏘스라. 들어가서 호텔들어 가야만 죽어야 말지.
0: 어느 때를 알게 되셨어?
1: 달.
0: 오, 고추들어서 또 오시겠어, 뭐.
1: 달. 야마토슬라, 오. 야마토슬라.
0: 이거 저거.
1: 뭐가 산다로 그래?
0: 나름 좋고.
1: 자, 저거 되게 되게.
0: 뭐 되게 되게.
2: 먹거라. 바가 알쓴 기수.
1: 남가다 죽다 알아. 가스 되고 바가. 하락세 쉬고 되시대. 모른 들고 그렇게
2: 생겼어. 오, 그거 나나 울쳤다. 아무리 어렵게 했지, 비슷해.
3: 이를 배신한 일이 슈. 비 타나스닉 벌써 약들지 위. 그때 징크네서 벌써 오고 믿고 왔.
4: 정말 이게 슈는 이게 하루 따라 지르헤르 하나
5: 하나
3: 네. 어쩌든요, 무슨 일? 또 치해라.
5: 아따 봐봐. 하는 거 저거 야무 스키비스키가 야무 치킨 아치킨이 니게를 사. 다음 아치킨 메뉴 되게 좋다. 야 고우자 니 M 카이 니 고우지. 지금 그냥.

0: 언제 올지 날씨
1: 날씨가 좋아.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야, 이제 또 애들한테 말했지 말했다는 거지? 맨날 지르고 맨날 실례했지 실례했지
0: 뭐지? 나와! 맛살에 갔다 이르게래 허이
1: 나지 너?
0: 나한테 내가 어른도 나를 다치 허이
1: 아?
0: 어른도 나를 다치 시지 어른도 나를 허이 낸또 허이
1: 온다 왔고이 온다 왔고이
0: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재밌네. 자, 손이 지금 된다, 우리 귀여워. 나와서 이렇게.

0: 네, 나 그 자식들을. 최고야, 진행이네. 다시 닫도록 하라. 알지?
1: 알아서 쉬고 오자, 자요. 시킨다.
0: 자,
2: 홀랑?
1: 바로 붙이 타시죠.
0: 홀랑?
3: 치타.
0: 뭐?
3: 하누타.
0: 아, 말은?
3: 말은?
0: 빌테. 하니?
4: 집어 갔다 내려. 내가 나가도 그렇대.
3: 왜시오시? 아신 도가한다 한다.
4: 요도 그렇다 한번 보자고.
3: 아신 도가한다 한다.
4: 나 오는 걸 알았고.
3: 몇시는?
4: 아.
3: 몇시는?
4: 백분노.
1: 몇장 먹었지? 너 그거 가지고 몇장 먹었지?

0: 아이고 나왔들. 바로 차, 바로 차.
1: 귀뜰하고 또

0: 말하라고 했다. 왜 죽어? 다섯 대 지역 잘해줬어. 다섯 대 두 번.
1: 골도로 기지하고 있듯이.
2: 야, 왜 앞에 다섯 달 임기 때 자리 다섯 대 임기 때 와라.
0: 임기 때 나왔어.
1: 이 다섯 달 어서 들여. 너는 동산에 우리 임기. 어, 사태 치고 못 앉아. 나고로 임기 차가 됐지. 이게 하나 임기 나고로 집이 두고 차가 다른 따위야.
2: 이게 비 왔다 엔 다섯 대 임기 때 임기 때 임기 때 나왔어.
1: 이때 울트에서 다가 내려오셔.
0: 설마가.
1: 자, 부르님이 그렇게.
0: 그 선원님께서 영수 넘치게 되어 왔죠.
1: 자, 자.
0: 자, 하도 없어요. 왜 이제 저 뒤에 다섯 대가 있죠.

0: 던지가 어떻게 돼? 여기가 나를 고정하네.
1: 아!

빠르다.

Yeah.

자, 대기네, 대기.

진짜

0: 진짜.
1: 한 번.
2: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엔진에서 떼다가기네. 타하로 아로 여러분들 지금 트위터 사는 것처럼 먹었을 때 아로 여러분 누굴 누굴 누굴 누굴 아마 그래 아마 타하로 야로 어디 떼다가 녹을 미출 따라다 프론트 샷 너 들어 너 들어 오른쪽으로 돌아가.

0: 그때는 슬기슬기네.
1: 살면서도?
0: 가만히 보석은 터가 오고 그렇지.
2: 오.
0: 터오니.
2: 아, 소소. 네. 그 터가 아와. 그때는 슬기슬기 그때 이런 터가 막 붙어있지마.
1: 만화 사이해지.
2: 문화 같은 하여면 하여란 뜻이었습니다.
1: 오, 자자.
2: 이게 둘은 어떤 흩어진 스킬들 만화가 바라들 군도 있기 시대고. 야만에.
0: 누구 인터 뜬다 하면 어떻게
1: 말해? 오, 어떻게 만화가 안 볼 저러고도.
0: 저.
1: 얘는 내가 도로 그때 내가 했는 그때가.
0: 아.
1: 이런 이 나비 이런 기침 질리 없는 이런 하우스 쇼파 이런 배드고 했음 게선수.
2: 나는 진짜 우탈도 아이고 있어.
1: 네, 아이들 배드고 있어. 소중 글득들에서 일스 님 있지 가 아이들.
0: 그때는 그나서 낯설 이렇게 들었대. 민호 그때는 시소스 치르 그도 되는 같은 작도 바라다도 어쩌던 것이. 뭐지? 내가 너 둘러선 통 요르고 도로만 그 젊은 얼도로 알고 돼도 얼마나 이거 어떤다는 게 사하로 사이로도 그 그때는 실제 그 진짜 실제 실제 실제
3: Тот гэт нот готроор чэдгэн нот я хон цоор чүнэм аа гэж мэт мэн асууцсан байхгүй ахтуус наашаа чилчэд чэдгэд хөгчүүл байхгүй тэр чэд тухан дэ хөг. Тэгээ яваа чөтэй хаалт юм анаа чэд тоолвш. Яцхаач нэ. Хаалт байна хаалт байна хүмүүс. Чөтэй хаалт юм анаа чэд тоолвш.

Ой, потусти. Багтаар олох шүү.

내 야마친 소시. 그때 어떤 알친 네 다라 털들 없이 오고 싶다. 아싸스 납쳐서 알아서 약주. 그때 자, 어떻게 나셔가 어떻게.

50부터 시작.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2: 하이콜!

하지마. 담배 피지마. 치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한때 참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MZ 직장인 학생들이 어휘력이 문제다 이런 이슈로 시작이 됐는데요. 성인들의 문해력이 형편없다로 번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일하는 현장에서는 갈수록 문해력이 중요해집니다. 일머리를 키우고 싶다, 능력을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내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방송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어른을 위한 문해력, 업무용으로 특화된 일머리 문해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의 일들은 말과 글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글쓰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말과 글을 다루어 일하는 능력, 문해력이 필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읽거나 쓰거나입니다. 회사가 하는 말, 사장이 하는 말, 상사 동료가 하는 말, 고객이 거래처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는 게 기본이죠. 그게 음성이든 텍스트든 또 다른 무엇이든 잘 듣고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읽기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은 쓰기 영역입니다. 기획안 쓰기, 보고서 작성, 이메일 쓰기, SNS 포스팅, 마케팅, 브랜딩, 프레젠테이션.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 회사 일 거의 전부가 읽고 쓰는 일이죠. 그러니 잘 읽고 잘 써야 일도 잘합니다. 일머리는 문해력에 달렸습니다. 업무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 2, 3년 사이에 업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모빌 오피스, 이런 말들이 예사롭게 쓰이죠. 여기에다 MZ세대들이 일터의 주역인데요. 비대면으로 메신저로 주로 소통합니다. 비대면 소통은 시차가 발생한다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과 읽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시차를 감안하여 글을 써야만 일이 잘 진행됩니다. 여러분, 노션, 슬랙, 잔디, 이런 협업 툴 쓰시죠?

먼저 협업 툴들은 메신저 소통이 기본입니다. 업무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김 대리, 어제 부탁한 기획안 언제까지 되겠어? 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 대리, 그 기획안 오늘 중으로 올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되겠어? 오늘 중으로요? 혹시 상무님께서 기획안 만들 때 주의사항 주셨나요? 상무님이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디어 위주로 내라고 하셨지? 예. 한마디면 될 일인데 질질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차질을 주겠지요? 송 팀장은 아마도 머리가 끓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김 대리, 어제 부탁한 기획안 오늘 5시까지 올려주면 좋겠어. 퇴근 전까지 상무님께 보고하기로 했거든? 상무님이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디어로 기획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점 고려하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5시까지 기획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전달과 피드백은 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대전환이 급작스럽게 이뤄졌잖아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공정, 제품 기획, 고객 서비스 할것 없이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척척하고, 소설이나 광고 카피도 술술 써내고, 몇줄 명령어를 써내면 이미지도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기획안이나 이메일을 쓸 때요, 비서를 5이나 동시에 부립니다. 챗GPT, 제미나이, 빙, 클로바X, 그리고 번역하는 파파고까지 이렇게 5인데요. 전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네이버나 구글로 자료를 찾아 헤매고 간신히 건진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내고 이러면서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데요. 지금은 이 비서들에게 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자료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척척 대령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리한 답변을 크로스로 검토하고 또 크로스로 검증해서 글쓰기에 활용합니다. 이러니까요, 지필이 빨라지고 훨씬 재밌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들과 이렇게 신나게 지필을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줄 텐데, 문해력이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주기 때문에 문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작가 유발 하라리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에는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마부가 인기절정의 직업이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마부는 손님을 실어나르는 택시기사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주는 이가 없으니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마차를 몰다가 택시를 모는 마부가 될 것인지, 기술에 밀려 변화하지 못하고 말처럼 퇴출당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을 하든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내주든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꼭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보 분별력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을 가리고 걸러내면서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런 정보 분별력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결과물은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물로 쓰기에는 그다지 영양가가 없고 아닌 척 엮어붙인 헛소리를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감수하고 검수하는 일, 이런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 문해력이 취약하면 인공지능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시대에는 문해력이 무기입니다. 이렇게 문해력을 기르려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두루 살펴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최근 2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집중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어떤 수치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설명 들으시면 이 수치들이 무엇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45초. 사무실 근로자들이 작업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4년에는 3분, 즉 180초였는데 지금은 45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80초, 그러니까 23분은 무슨 수치일까요? 무언가에 집중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집중하려면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2617번, 이 수치들은 우리가 얼마나 산만하고 충동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애플 스크린 타임 기능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전체 평균을 보면요.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2617번 터치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쇼츠, 릴스 이런 짧은 영상 좋아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송은 너무 길어서 보다가 그만두실까요? 그런데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 숏폼 콘텐츠만 보다 보면요, 주의력 집중력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기 힘들고 자극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화는 점점 더 가속되겠죠. 가짜와 허위가 사실을 압도할 겁니다. 분별력 있게 지식을 대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는 문해력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구원의 무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지털화는 점점 더 가속되겠죠. 가짜와 허위가 사실을 압도할 겁니다. 다행인 것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그나마 텍스트 위주라는 것인데요. 읽고 쓰고 생각하기 능력만으로, 문해력만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일머리를 발휘하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됐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강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빠르게 해석을 하지만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면을 추론할 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문해력이라는 인간 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활개칠수록 더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더잘 일하고 더잘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에 꼭 필요한 진짜 읽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도쿄대 입학시키기 이런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이 프로젝트 주인공은 도로보군, 인공지능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로보군을 훈련시켜서 다른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합격하게 하겠다 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10여 년간 수행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전 첫 해에는 도로보군 점수가 평균 미달, 당연히 재수에 삼수를 합니다. 하지만 도전한 지 4년 차에는 수험생 상위

20%라는 아주 대단한 성적을 만듭니다. 이쯤 되니까 인공지능이 일본 최고 명문대 도쿄대학에 진학할지 모른다고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도쿄대에 합격했을까요? 결론은 실패.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이 똑똑한 AI도 도쿄대가 원한 입시 수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도쿄대 입시에 성공하려면 독해력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해독하는 게 아니었죠. 도쿄대가 수험생에게 원하는 수준의 능력은 질문하는 범위를 넘어서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추론하거나 융합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처럼 읽고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험생은 도쿄대 입학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읽는 힘, 독해력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 3년쯤 뒤인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생성형 AI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면요, 챗GPT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대학 같은 글로벌 명문대학들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에세이를 쓰라. 이렇게 챗GPT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 합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전문가가 챗GPT가 쓴 에세이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챗GPT가 쓴 에세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읽히고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계속 읽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표현도 애매하고 또 모호하고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점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된 거죠. 챗GPT가 쓴 에세이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진부하다. 그래서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에세이는 불합격한 거죠. 주최 측은 챗GPT가 쓴 에세이가 공감과 설득을 돕는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쓸 때는 인공지능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즉 참고자료 정도로 이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토해서 남다른 통찰을 끌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 능력, 독해력 없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토마스 콜리라는 부자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자 조건은 순자산 36억 원 이상일 것, 자수성가한 사람일 것, 이두 가지인데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지녔을까 이런 연구를 합니다. 부자들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가 버는 돈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5억 원쯤 된다고 하죠? 그런 빌 게이츠가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의 독서는 5억 원짜리인 셈인데요. 궁금하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는 부자들이 왜그 비싼 시간을 들여가며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책잘 읽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읽으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부자나 성공한 리더들은 글쓰기 담당 보좌 역을 둡니다. 그런데 읽기 전문 비서나 담당 임원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는 읽는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읽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읽는가에 흥미를 갖지만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 속에 든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고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요. 읽기는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책이나 글을 읽으면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든 읽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책을 읽

읽는 동안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또 행간에 어떤 단서가 묻혀있던 생각이나 지식을 끌어낼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보세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생각에 연결되고 다른 생각을 불러내죠. 이것이 바로 읽기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정신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읽기를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혹시 1일 1책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책한권 읽자는 챌린지인데요.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줄한줄 내용을 읽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읽는 도중에 드는 생각, 느낌, 지식을 챙겨서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읽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빌 게이츠도 논픽션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일터에서도 읽는 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세 가지부터 우선 파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이세 가지를 파악하려면 관련 자료를 정확히 빨리 읽어야 합니다. 읽는 힘이 취약하면 2단계서부터 버벅대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빨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이 더디죠. 실수나 잘못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식사회에서 생산성은 결국 읽는 힘과 직결됩니다.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 자주 듣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은 실제로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빨리빨리 술술 그렇게 읽는데요. 실제로는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읽는 습관, 읽는 방법부터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읽기가 뭐지? 하실 텐데요. 띄엄띄엄 읽는다. 단어만 골라 읽거나 끝까지 읽지 않는다. 쓰인 대로 읽지 않는다. 지레짐작, 어림짐작으로 주관적으로 읽는다. 쓰인 대로 믿는다.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이세 가지가 가짜 읽기입니다. 대강 읽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대충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략 읽으니까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되죠. 읽은 줄 알지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자꾸 세줄 요약글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요, 읽기는 진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읽기란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를 토대로 일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만일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읽는 힘이 없으면 생산성과 성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독해력을 강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잘 읽습니다. 읽기가 유창해질 때까지는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무조건 많이 읽기 바랍니다. 잘 읽어야 많이 읽습니다. 잘 읽지 못하면 많이 읽어도 무용지물이죠.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소리 내어 읽기, 쓰면서 읽기, 요약하며 읽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쓰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읽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쓰기 노하우를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쓰기 코칭을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도 이것입니다. 잘 읽지 못하면 절대 잘쓸수 없다. 눈치채셨겠지만요, 비즈니스 읽기의 목표는 결국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기껏 읽고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할 줄 모른다면 정말 큰 낭비가 아닐까요? 읽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뇌에 회오리를 일으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읽는 힘은 읽기라는 행위 자체로, 또 읽은 후에 이런 활동으로 길러집니다.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실 텐데요. 제대로 된 읽기, 문해력의 토대가 되는 독해력은 그렇습니다. 쉽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드물고,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겠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읽는 힘 없이 문해력 턱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러...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섬에는 묵과 다른 섬만의 시간이 흐릅니다.
1: 꽃밭에는 꽃들이
0: 느려서 행복한 섬 청산도. 느릿한 섬의 시간은 밥상마저 그 자연을 품게 되죠. 느린 섬의 풍경 속엔 바다가 주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삶에는 고향의 맛도 담겨 있죠.
2: 옛날 생각나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0: 느림의 맛과 멋이 가득한 고장.
3: 완도 놀러오세요.
0: 푸른 섬 청산도로 자 가보실까요? 한반도의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완도. 오늘은 완도의 대표섬 청산도로 떠납니다. 총 2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다도해의 비경을 품고 있는 전남 완도. 완도항에서 100길로 50여 번 그 섬을 만날 수 있는데요.
4: 지금 어디 가세요?
5: 청산도 가요.
4: 청산도?
5: 네.
4: 오, 가보셨어요?
5: 처음이에요.
4: 처음이에요? 네. 어떨 것 같아요?
5: 아름다울 것 같아요.
6: 꽃 구경도 하고요. 명품 길도 걷고. 네. 슬로우시티 걸으면서 힐링하러 가요.
7: 한 번 오면 두 번 오게 되고 세 번 오게 되는 곳이에요.
0: 산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다 해서 청산도. 하지만 이 무렵 푸른 섬 청산도는 온통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주인공은 노란 유채꽃.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물결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청산도를 찾아왔는데요.
1: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7: 아, 내가 꽃이야. 너무너무 좋아. 노랗고 초록이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게 만드네요.
0: 자, 청산도 여정의 출발은 부두과 느림의 종부터.
8: 기분 좋은데요.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9: 어릴 때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런 생각이 나서 세 번 올렸습니다.
0: 근데 의미는 알고 지시는 겁니까?
7: 이 도시가 슬로우시티니까 느림의 종이죠. 여긴 차 타고 다니면 의미가 없어. 무조건 걸어야 돼.
0: 슬로우시티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는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0: 반도의 남쪽 섬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는 물론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된 길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길이 당리 마을의 서편제 길이죠.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던 곳. 그래서일까요? 이 길에 들어서면 누구나 절로 흥이 돋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는군요.
1: 지금 이게 무슨 춤이에요? 그 아리랑 춤이죠.
2: 진도 아리랑.
1: 아라리가 났네.
0: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우 길. 특히 서편제 길이 청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슬로우 길이랍니다.
3: 걷기가 너무 슬로우 걷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걷고 보고 예, 즐기러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 들어왔는데.
4: 역시 이제 힐링, 힐링하면 완도, 완도에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유채꽃 너무 멋져요, 진짜. 최고, 최고.
0: 그런데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산도 유채꽃밭의 풍경 뒤에는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철 씨.
5: 처음에 발아 했던 게도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발아가 잘 안 되고 덜컥 그런 거죠.
0: 농사 지을 땅이 적고 돌이 많아 물이 부족했던 청산도. 산 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에 유채 농사를 지었습니다.
5: 아, 이거는 지금 유채밭 안에 숨어있는 묵꽃들입니다.
0: 유채꽃 생장에 방해될까 일일이 뽑아줘야 하는데요.
5: 아이고, 아 얘네들은 지금 이 유채밭에 지금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얘네들하고 섞이면은 이 순수한 이 유채 씨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솎아주는 거예요.
0: 열로 해서 농사짓기 어려운 마을 어르신들의 땅까지 얻을 정도로 유채 농사에 열심입니다.
1: 고향이 어디세요?
5: 원래 고향은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일로 청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산으로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0: 그렇게 청산도와 유채꽃에 푹 빠져 귀농한 게 6년 전. 한때 청산도 유채밭에 60-70%를 도맡아 농사짓기도 했다는군요.
6: 자, 아빠가 우리 지현이 꽃 선물해 줄게.
0: 흔히 기름을 짜서 먹는다고 알려진 유채.
1: 왜? 뭘 따시는 거예요?
6: 아, 유채잎하고 꽃을 따고 했어요.
1: 왜요?
6: 먹으려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0: 아니, 그렇게 그냥요?
6: 아, 정말 달아. 달고 상큼하고 향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지안이도 먹어볼까?
7: 우와. 진짜 맛있는데 엄마만큼 맛있나면 우주만큼 맛있어요. 피디님 있잖아요. 한 입 드셔보세요.
1: 아, 먹어도 돼요?
7: 네. 오. 먹었어요.
0: 우리 촬영팀 입맛에도 맞을라나요?
7: 맛있어요? 이따가 이파리, 이 이파리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이 이파리를 쌈을 먹을 거예요, 쌈을.
1: 아, 진짜요?
7: 네.
1: 이파리도 먹어요?
7: 네.
0: 꽃부터 잎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유채인데요.
5: 아, 너무 싱싱하다.
0: 아빠만큼이나 유채를 좋아한다는 9살 지안이.
1: 여기 청산도 와서 사는 게 어때요?
7: 여기가 너무 시원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0: 어린 딸에게도 청산도는 예쁜 고향으로 남겠죠. 부녀가 향한 곳은 근처 이웃 사촌집.
8: 안녕.
9: 이거 선물이에요.
8: 아이고, 예뻐라.
2: 감사해요.
6: 선생님 오늘 맛있는 먹거리.
2: 네, 감사합니다.
0: 딱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유채꽃. 특히 튀김 옷을 살짝 입혀 튀겨내면 바삭바삭한 식감에 달콤하고 향긋한 유채향은 그대로라는데요. 유채 맛을 한층 돋우는 게 또 있다죠. 바로 고소한 삼겹살 부위와의 만남. 보기만 해도 입맛 돋는 노란 꽃망울에 상추 대신 유채 잎으로 쌈을 싸서 먹는 삼겹살 구이의 맛이란 마 두 말하면 입 아프겠지요.
8: 너무 고소해.
7: 맞아.
0: 애교 만점 딸 덕분에 더 맛난답니다.
8: 나이가 좋을까 그거 맛있다.
0: 사랑꾼 남편도 맛있는 건 아내에게.
9: 바삭바삭하다.
6: 아빠가 좀 줄게.
9: 유채향도 좋고.
10: 자네 덕분에 유채튀김 먹네. 이 친구가 유채를 많이 심으니까 일단 관광 명소로도 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좋고 또 보기도 좋고 일단 여기 다니면서 눈여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이 이쁘게 피니까.
6: 저는 청산에서 유채를 제주도만큼 유명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 많이 가지만은, 우리 청산도로 신혼여행 좀 오셨으면 좋겠어.
0: 자연의 속도대로 느리게 사는 섬 청산도. 노란 유채꽃이 일렁이는 시기.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풍광이 있는데요. 바로 신비로운 은하수. 은하수 명소인 청산도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느린 걸음으로 걷는 청산도 순로길에는 섬 사람들의 오랜 삶을 엿볼 수 있는 돌담 길도 있는데요. 이곳 동천리 마을은 원형 그대로의 청산도 돌담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11: 여기가 바람이 상당히 심해요. 제주가 멋쩍게. 옛날에는 전부가 초가집이었거든요. 초가집을. 그 초가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아야 바람을 막을 수 없게. 그래서 다 높은 거예요.
0: 돌담은 대자연 앞에 때론 순응하고 때론 저항하며 살아온 섬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른 아침 청산도 앞바다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12: 어머니 어디 가세요?
13: 브라질 가요. 해녀 작업이요.
12: 아 어머니 해녀세요?
13: 네.
12: 오.
13: 해녀 작업 가요.
12: 가시면 어머니
13: 네.
12: 뭐뭐 잡으세요?
13: 전복, 해삼, 소라. 주 업종이 그거예요.
12: 아
13: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요.
12: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13: 고향이 제주 우도요.
12: 우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그러면 해녀분 태우시는 건가요?
14: 예예예. 예.
12: 어디서 오셨는데요?
14: 제주도.
12: 제주도.
14: 예.
12: 그 제주도 분이 왜 여기 계세요?
14: 이제 제주도는 저 옛날에는 벌어 먹기가 어려워서. 육지라고 하거든. 여기 청산 이런 데 육지 청산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와서 볼 갖고 들어가서 추석 쉬고 또 나오고 또 설 쉬고 나오고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12: 아.
14: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한 60년, 그런데 60년, 한 50, 60년 된 것 같아요.
0: 과거 고등어와 삼치파시로 유명했던 청산도. 특히 고등어는 일제강점기 때 삼치는 1960년대 이후에 파시가 호황을 누렸답니다. 1980년대 이후론 어족 자원이 줄어 파시는

0: 옛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전복, 소라, 해삼 등이 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군요. 그 중심에 바로 청산도 해녀들이 계십니다.
1: 해녀분들이 한 몇 분 계세요?
2: 지금 열.
1: 열 분? 어.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2: 제주.
1: 어머님도 고향이 제주도예요?
2: 네.
1: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2: 엄마 따라서 돈 벌러 왔다가 신랑 만나서 그냥 살아본 거지.
1: 정착하셨구나.
0: 일찍이 물 일을 찾아 청산도로 온 제주 출신 해녀들입니다.
2: 옛날 우리 약간 애래서는 한 300명씩 왔어요, 청산 제주서 여기까지.
0: 섬을 떠났지만 또다시 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청산도 해녀들. 고된 숨을 참으며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여. 깊이 잠수하기 위해 납덩이를 찹니다.
2: 나비가 6km, 7km 이놈 차서 4시간 동안 궁굴러 댕기니.
0: 이러니 물질을 목숨을 저승에 두고 이승일을 한다고 했겠죠.
1: 어머니! 많이 잡으세요.
2: 네, 갔다 올게요.
0: 자, 본격적인 입수 시간. 육지보다 한 계절 늦게 오는 바다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그래도 금어기를 제외하곤 사시사철 바다로 나서는 게 해녀들의 삶. 오늘만큼은 바다 용왕님이 귀한 선물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인데요. 요 며칠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아 모처럼 만에 나선 바다. 오, 씨알 좋은 해삼과 전복들이 눈에 띄는 걸 보니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요. 고된 숨을 참으며 바다 농사를 일구는 내내 내뱉는 소리.
2: 갔다 와서 숨 차니까 숨 덜 차게 하려고 그놈 한 거야.
0: 4시간 동안 무려 300여 번의 잔맥질이 이어집니다. 때묻지 않은 청산도 앞바다는 해삼과 전복, 소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하, 참말로 묵직해 보입니다.
1: 어머니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2: 예, 많이 잡았어요. 오늘은 많이 잡았어요.
0: 생사를 넘나들며 잡아올린 전복과 해삼, 싱싱한 수산물들은 오랜 세월 자식들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학비가 됐습니다.

0: 고된 물질도 이런 날엔 재미가 쏠쏠한데요.
1: 이거는 불소라. 와, 불소라 굉장히 크네요, 어머니.
0: 갓 잡아 올린 자연산 불소라.
2: 완도 전복이나 소라나 제일 최고 맛있어.
1: 왜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2: 물이 좋아, 물도로가 워낙 좋아요, 이거.
0: 그래요, 참 맛이 궁금하구먼요.
2: 이것이 진짜 맛있어, 꼬들꼬들해요. 이거 안 잊혀도 맛있는 거.
1: 어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2: 예, 이거 먹어봐, 맛있어.
1: 감사합니다.
3: 꼬들꼬들하게 맛있을 거예요.
1: 어디 눌러야 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0: 이야, 귀한 해삼도 푸짐합니다. 하하.
4: 이게 질투롭게
2: 땡겨봤지 오늘.

0: 사시사철 넉넉하게 내어주는 청산도 바다가 있기에 해녀들은 고단한 삶의 무게도 꿋꿋이 견뎌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청산도에는 청정바다의 해산물과 해풍을 맞고 자란 곡식이 만난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1: 어머니 안녕하세요.
2: 네.
1: 어머니 청산도탕이 뭔지 아세요?
2: 이거 옛날부터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다 먹던 거 아니요. 옛날 옛날 여기 청산서 매운탕 그런 거 아니라 탕이 밀가루로 하든가 이렇게 쌀가루 조금 넣어갖고 탕을 해요. 그런데 청산만 유일한 그런 탕을 하는데 누가 여기 지금 할까 그거?
0: 이름하여 청산도탕.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1: 어머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어머니 혹시 청산도탕 아세요?
3: 청산도탕은 슬로우푸드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예전에 완도가 섬이었잖아요. 쌀이 굉장히 귀했어요. 해산물을 많이 넣고 쌀가루 좀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제사상이나 귀한 손님한테 올렸던 그런 음식이에요.
0: 청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구들장 논. 산비탈을 깎아 속죽을 쌓고 돌을 붓고 흙을 깔아 구들장처럼 평평하게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얻은 쌀 한 톨의 절박함이 청산도 탕에 담겼습니다.
3: 오늘 저희가 청산도 탕을 할 건데 완도가 해물이 많이 나니까 해산물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 집에 아프신 분 있을 때는 속이 되게 편안한 음식이고 간편식으로도 아주 좋아요.
0: 해산물을 먹기 좋게 썰어 볶은 뒤 쌀 가루를 넣어 양을 불려 죽처럼 탕으로 만든 것인데요. 배고프던 시절 구할 수 있는 흔한 해산물로 집집마다 제각기 해먹거나 제사상에도 올렸던 청산도 향토 음식입니다.
4: 맛있어요. 담백하고 시원하고.
5: 맛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지금 현대 전복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그래서 감칠맛이 참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팔남매 있어요. 팔남매. 팔남매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듬부기 그것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생각나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0: 청산도 탕 외에도 자연의 시간이 내어준 식재료들이 슬로우푸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3: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날 무쳐 먹는 것보다는 또 이게 간을 약하게 하면은 샐러드 먹듯이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0: 과거 보릿고개 시절 구황용으로 톳밥을 지어 먹던 톳도 이제는 웰빙 슬로우푸드가 되었다죠. 하지만 완도와 청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프리미엄 해산물 단연 전복인데요. 지역 요리법으로 느린 시간이 만들어낸 슬로우푸드 전복장부터 특히 완도에선 김치를 담글 때도 전복이 들어간답니다.
3: 원래 우리가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 고단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 거였을 때도 맛있고 숙성돼도 맛있어요.
0: 우선 잘 손질한 전복을 데쳐서 양념장에 버무려줍니다.
3: 이 맛도 좋아요. 그냥 이 양념장에 전복만 먹는 것도.
0: 다음으론 전복이 들어간 양념을 배추 사이에 넣어주는데요. 전복의 담백함과 감칠맛이 더해진 향토 음식 전복김치 완성. 한식 대가이자 향토 음식 연구가인 심재경 씨는 오랜 시간 지역 주부들과 함께 슬로시티 청산도와 완도에 걸맞는 슬로우푸드를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0: 해조류 등 로컬 푸드를 재료로 한 웰빙 슬로우푸드와 오랜 시간 지역에서 사랑받아온 추억의 먹거리 들이자 고향의 맛입니다.
1: 맛있죠? 좀 담백하고 네, 믿고 먹는 거고 깔끔하고
2: 밥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3: 지금 밥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해풍 맞고 완도 땅에서 자란 싱싱한 야채, 그리고 완도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드십시오.
0: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저마다 느리게 살아가는 섬 청산도. 그 섬에서 잠시 숨을 내쉬고 느리게 살아보면 어떠실까요?

이것이 평일도가 자랑하는 미역기입니다.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5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청정 바다가 선발한 해조류의 고장 완도.
1: 이것이 평일도가 자랑하는 미역기입니다.
0: 심상찮은 모양새, 그러는 보셨나요? 미역기.
2: 나한테는 이거 꽃이야. 이걸 갖고 먹고 살려네.
0: 천덕꾸러기 진세였던 미역비의 대반전. 한편 완도하면 빠질 수 없는 귀하신 몸 전복.
3: 세지 청소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겁니다.
0: 최고의 전복에는 완도 어민들의 노고가 담겨있죠.
3: 잘 컸죠?
4: 전복. 여러분, 저 전복이에요. 전복이, 전복이잖아요, 전복.
0: 작은 유충이 하나의 전복이 되기까지
4: 450만에서 500만 정도.
1: 500만 마리.
0: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완도 사람들. 그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 입안 가득 천상의 맛을 꽃피웁니다.
5: 완도 전복 최고!
0: 오늘의 첫 여정은 완도군 동쪽에 자리한 금이릅 평일도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소음처럼 낀 해무가 환상적인 곳. 완도 탕목항에서 배로 15분. 평온하다 해서 평일도라 이름 붙여진 섬. 청정 해역으로 어적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요.
6: 어머니 안녕하세요.
7: 네.
6: 어머니, 네. 여기 평일도에는 뭐가 유명해요?
7: 다시마, 미역, 미끼.
6: 미끼가 뭐예요?
7: 미끼, 이 미역에서 따서 갈가가지고 그 미끼는 팔아요. 판디 겁나 비싸겠다요. 하리 돈을 한 3,400만 원 써갔다고, 많이 써갔다고.
8: 500만 한다고, 400만 한다고. 그리고 그냥 공장에서 말려, 미끼는.
6: 미역기가 어디가 좋아요? 아,
8: 다 좋죠.
7: 다 좋다요. 그 형이 겁나 나가지고 일본을 수출한다요.
8: 이알로 바닷가로 가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
7: 먹어도 맛있어.
6: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7: 빠이빠이빠이빠이.
6: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7: 예.
0: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는 미역귀. 하지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6: 지금 어디 나가세요?
9: 아, 미역귀 작업하러 갑니다.
6: 원래 평일도가 미역으로 유명해요?
9: 예, 과거에 김, 미역, 미역으로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 평일도가.
0: 과거 김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미역 농사를 시작했던 평일도. 잔잔한 바다 덕에 갯벌과 해조류 숲이 풍부해 특히 미역과 다시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는데요. 자, 오늘도 바다로 나섭니다.
7: 여기가 양식장이에요.
6: 미역 양식장.
7: 미역. 미역과

0: 있고 자심하고 할 수 있고 네, 현재는 이제 미역이 시설돼 있고.
1: 완도 미역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이맘때 미역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청일도의 보물이 있으니 바로 해조류계에 떠오르는 샛별 미역귀입니다.
2: 뭐가 미역귀예요?
3: 아, 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미역귀입니다.
1: 미역귀는 해저 지면과 닿는 미역의 윗동을 가리키는데요. 미역의 생식세포가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4: 이게 뿌리고요. 이게 미역기인데 포자낭입니다. 포자낭. 미역 포자낭. 미역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간이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역의 영양소가 집합체라고 봐야죠.
1: 특히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천연성분 알긴산이 풍부해 미역비는 차세대 슈퍼푸드이자 해조류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여겨진답니다.
4: 이렇게 뭉뚱한 것을 암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길쭉한 것을 수컷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문가들 표현으로는 암수 구분이 없이 그냥 자웅동체입니다. 이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미역이 생긴 것이 좀 틀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일반 생산자들이 암컷을 더 선호를 해요.
2: 왜요?
4: 이게 더 맛있어요. 훨씬 더 그 두껍고 크잖아요.
1: 과거엔 미역만 채취하고 미역비는 버려지기 일쑤였다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미역비만을 채취하기 위해 미역을 양식하기도 한다는군요. 바다에서 올라온 즉시 배 위에서 손질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필수. 이파리와 줄기에 비해 비싼 몸값을 자랑해서 미역귀만 두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0: 그냥 말려서 전복 밥으로 쓰기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야 돼요.
1: 채취 시기를 놓치면 바다 속에서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미역귀 때문에 적기에 소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2: 미역귀 맛있어요?
0: 네.
2: 어떤 맛이에요?
0: 아주 달큰적합니다. 이걸 맛있게 생겼어요. 빨이 미세빨이라 영양가가 올라서 잘 안 익혀져요. 금방 이제 이거 녹아내릴 거예요. 잡으시오, 잡아. 딱 비벼 보시오.
2: 이거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어요?
0: 얘를 맛있는 사람께요.
2: 아. 너무 커서.
0: 아니, 그 잘되면 그, 아니, 위에 거 비먹으라는 게 왜 거기를 먹어? 여기는 인자 자라가요. 맛이 없어.
2: 아, 위에 거?
0: 위에 것이 거기가.
2: 여기요?
1: 그러면 뭐, 맛은 어떻습니까?
0: 자글자글해서 좋았고요. 시장도 가고.
2: 오,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네. 감칠맛이 막 나요, 감칠맛이.
0: 이 미역이 꽃다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잘 봐보시오요. 꽃다발처럼 생겼지라. 나한테는 이거 꽃이요.
2: 왜 꽃이에요, 아버님?
0: 이걸 갖고 먹고 살려네.
1: 매년 10월경에 씨를 뿌리면 이듬해 평일도 앞바다엔 미역귀가 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본격적인 미역귀 채취가 진행되죠.
3: 오늘은 미역귀 그 양이 한 600kg 정도 됩니다.
1: 과거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어느새 어민들에게 최고의 효자로 뒤바뀐 평일도 미역귀. 워낙 귀하다 보니 유독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5: 이거 이제 가공해갖고 이제 수출한 거예요. 수출해야 돼. 수출 가공해갖고
2: 어디로?
5: 이거 일본으로 수출할 거예요 이제.
1: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통에 평일도 주민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 카네요.

0: 모든 이 갈조류는 이게 데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1: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역기는 말리지 않고 특유의 식감을 즐기는 것이 포인트.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멀리 고향 떠나온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맛봅니다.
0: 우리나라에서 해조류 양식이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 취지에서 엄청난 그 해조류에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나게 그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이 단 데까지는 계속해야죠.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앞으로도 고향인 평일도의 바다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난 완도 해산물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강자가 있으니 바로 전복이죠.
2: 안녕하세요. 선장님, 이게 어떤 배인가요?
3: 아, 지금 전복 지금 선별하려고 지금 저 준비하는 중입니다.
2: 아, 이게 전복배예요? 예예.
1: 국내에서 전복 양식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완도군이 70-80% 이상으로 그 중심에 있죠.
2: 지금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3: 아, 이거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선별기입니다. 과거에는 다 수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별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1: 이곳 노화도는 대대로 완도 전복의 산실.
4: 전복 양식한 지 꽤 오래되셨는데요?
3: 그렇죠. 한 30여 년 전 정도.
4: 그럼 이게 아버님 때부터?
3: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아버님과 같이 시작했죠, 동시에.
1: 90년대 초 상업 양식이 본격화된 완도 전복 양식. 처음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것도 여기 노화도랍니다.
3: 이 환경 여건이 또 이 섬 구조가 태풍에도 안전하고 조류 소통도 원활하고 굉장히 그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혜택받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1: 과거엔 더욱 귀했던 전복. 하지만 양식이 대중화되면서 전국에서 보다 저렴하게 1년 내내 전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무렵 전복이 미역을 먹어서 가장 통통하다네요.
4: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인가요?
3: 이게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너무 많은 개체수를 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마리가 살 것, 5마리가 살면은 아무래도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성장도 빠르고, 예, 질 좋은 전복이 됩니다.
4: 집 이사를 가는 거죠?
3: 그렇죠. 새 집 청소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다.
1: 바다를 수놓는 거대한 양식장이 전복의 집.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고수하지만 일일이 사람의 정성과 손길이 닿아야 더 맛 좋고 싱싱한 전복으로 자란답니다. 전복이 다치지 않게 정교하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떼어낸 뒤 선별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선별기 구멍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는 전복. 그런데 사실 전복은 길이가 아닌 무게로 분류한답니다. 전복을 세는 단위인 미는 1kg당 몇 마리의 전복이 들어가는지를 의미합니다. 선별 과정 중엔 전복 껍데기에 붙은 굴홍합 등 부착 생물 일명 쩍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3: 딱애비랑 지금 꿀이 좀 붙어 있네요. 짝이 붙어 있으면은 얘들 성장 과정에도 힘들고, 예, 얘들이 사람으로 본다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피땀이 스며들어야 최상급 완도 전복이 탄생합니다.
3: 짝짝하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얘들 어린 치폐 때 이 뒤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 가져와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큰 겁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4: 와, 2년 만에 이렇게 커요? 네.
3: 잘 컸죠?
1: 전복이 사는 집인 가두리 양식장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전 어린 전복, 일명 치폐를 키우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치폐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어린 전복들을 키우는 유치원이라고나 할까요? 요 녀석들이 바로 치폐입니다.
4: 이게 한 얼마 정도 키우신 거예요?
5: 이거 1년 한 14개월 정도?
1: 농사로 비유하자면 벽시에서 싹을 틔워 모판에 키우는 곳인데요.
4: 아버님이 키우신 전복 치폐가
5: 네.
4: 양이 얼마나 돼요?
5: 450만에서 500만 정도.
4: 500만 마리?
1: 육지 치폐 양식장에서 어린 전복 치폐를 키우는 기간은 알 채취부터 시작하면 2 내지 12개월가량. 전복 알이 부화해서 나온 유생은 작고 투명한 유충 형태인데요.
4: 뭐가 전복이에요?
5: 전복의 형태가 됐잖아요. 전복. 여기 다 전복이에요. 전복이잖아요. 전복. 여.
1: 암컷 전복인 모폐에서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것이랍니다.
5: 모폐에서 일부러 싸게끔 만들어요. 스텝도 받아갖고. 그러면은 그 놈을 나 현미경에는 보면은 그 알집이 있어요. 알이 그 고등가출로 거기서 이제 나와요.
1: 논으로 옮겨 모내기를 하듯 알에서 부화한 유충을 치폐로 키운 뒤 바다 가두리로 가져갑니다. 이후 성패가 될 때까지 2, 3년 더 키우면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바로 그 전복이 되는 것이죠. 어린 전복 치폐는 돌말이라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해 해조류를 좋아한다네요.
5: 야, 다시마, 미역 그런 거 먹으면 금방 커요, 이런 거죠. 가서 가두리 가서 잘 크면은 그것이 또 나의 복이죠.
1: 바다 양식장으로 옮겨온 전복 치폐는 역시 질 좋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고 자랍니다.
3: 우리가 유아식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다시마를 어린 전복에 주면은 또 잘도 먹고 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선별 작업에 쩍 제거 작업까지 마친 전복은 준비된 새 가두리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는 역시 질 좋은 완도산 다시마.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이 전국 생산량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건 어민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겠죠.
3: 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 건강의 음식 전복을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또 힘내서 질 좋고 좋은 전복을 또 양식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1: 조선시대 어류도감인 자산어보에도 전복은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좋다고 소개됐는데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즐겨 먹었던 수산물이죠.
4: 이게 산지에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6: 예. 그냥 이제 가져오는데 이거 박스로 오는데 박스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이게 새 박스거든요. 그걸 이렇게 같이 망에다 담아서 나와. 이게 한 박스에 이거 10kg씩. 네, 그게 30kg.
1: 맛은 물론 영양

0: 면에서도 뛰어나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 완도에선 귀한 식사 자리엔 전복이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완도에 있는 식당에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전복 백반 같은 전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복이 흔하다는 뜻이겠죠. 비록 예전보단 흔해졌다지만 여전히 전복 하면 비싸고 귀한 식재료로 인식되는데요. 완도에서는 싱싱한 전복을 비교적 부담없이 맛볼 수 있습니다.
1: 전복 맛있네. 전복 맛있네.
0: 전복 내장까지 넣고 끓인 전복죽은 기본 중의 기본.
1: 고소한 맛있다.
0: 어느새 입안에 바다의 풍미가 가득합니다.
1: 고소하고 술 넘어가네요.
2: 전북의 고장 완도에 와서 전복구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진짜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네. 엄청 맛있어요.
0: 요리에 쓰는 전복은 주로 껍데기째 조리하기 때문에 손질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3: 전복으로 어떤 요리가 있나요?
4: 전복죽이 있고요. 전복회, 전복물에, 전복버터볶음, 전복매운찜, 그리고 전가복.
0: 특히 신선한 전복을 손질해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기름장에 찍어 먹는 전복회는 전복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즐길 수 있고요. 회나 물회를 제외한 모든 전복 요리의 기본은 전복을 쪄서 조리한다는 것. 그런데 비교적 흔한 전복 요리 말고도 다채롭고 황홀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각종 해산물에 전복 내장과 버터 마늘 소스로 맛을 낸 전복 버터 볶음에 매콤한 양념이 일품이라 칼칼하면서 감칠맛 나는 전복 매운 찜. 이색적인 전복 요리에 매력에 푹 빠지고 마는데요. 식탁에 더 넣을 자리가 어디 없네요.
5: 전복 매운찜이라고요. 아구찜하고 좀 비슷한 음식인데 얼큰하니 맛있거든요.
0: 식당마다 더러 차이는 있지만 전복으로 만든 이색적인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완도 전복 요리.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 돌지 않으십니까?
6: 맛있겠다.
4: 여기 전가복은 제 입맛에는 이게 가장 맛있는 요리이고요. 예, 전복이랑 뭐 해산물들 들어가서 가장 맛있게 조리를 했고요. 밑에 누룽지도 있으니까 섞어서 비벼서 드시면 맛이 일품일 겁니다.
0: 전복의 고장 완도에서 맛보는 정통 전복 요리. 같은 전복으로도 조리 방법에 따라 이토록 다양한 맛이 가능하다니 맛보는 이들 모두 감탄하게 된다는데요. 전복 산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특별한 맛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매콤 달콤 시원한 물회도 빠질 순 없죠.
7: 시원해요. 전복은 회만 있고 구이만 먹는 줄 알았는데 전가복도 있고 이런저런 요리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8: 매콤하고 담백하고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9: 갑자기 전복으로 건강해진 것 같고 안도의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전체적 요리 때문에 오늘 듬뿍 행복한 것 같아요. 전복 요리 짱입니다.
0: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만 얻는 완도의 귀한 해산.

0: 선물들. 부지런한 어민들의 수고가 더해서 오늘도 남도 바다는 풍요롭습니다.
1: 다시 말해요, 다시 말.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says I can't be free.
1: 이름이 안 돼요. Things that I used to be.
2: Rewrite my history. 얼굴만 하자. 얼굴만 나오시면 그래요. 그게 뭐 이게 미역이에요?
3: 이게 미역입니다.
4: 좋아요.
5: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8: 이어서 세상을 비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19: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六七十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20: 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的话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弄这个托运下去。
21: 不明白的。
20: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的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净。
22: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23: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4: 들어가.
25: 내가 알아서 할게.
26: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0: 해 뜨는 걸 보겠습니다.
1: 구름이 많아가지고
2: 개였더라.
3: 와, 와, 와. 이래도 성공이냐?
1: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4: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발견 만들기 해본 거.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어?
1: 정인 씨.
2: 저요?
1: 네.
5: 혹시 뭐 원해요? 누나 하라는 대로밖에.
1: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5: 단체로 멋진 척?
3: 아이고, 완전 운전 것 같은데.
6: 좀 힘들 것 같은데.
5: 어려워.
1: 붙어서. 저런 느낌인
5: 지금
1: 거잖아.
5: 지금 저 화면 속에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얘들아 설명 좀 그러면, 해줘봐.
7: 그럼 지금 언니가 보는 시야야. 이렇게 흔들리는 시야.
1: 아, 흔들려, 흔들려.
7: 흔들리는 시야야.
8: 우리가 힘들어야 돼?
7: 아니.
5: 카메라 흔드시면
8: 아, 그렇지.
1: 제가 이렇게 흔들 거예요. 정인 씨 외에는 선글라스 다 한번 껴주실까요?
5: 껴볼까요?
1: 한번 껴보세요.
8: 이렇게.
1: 오, 멋있네.
8: 아, 그래요?
2: 테스트 한 번만 가겠습니다.
1: 네.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5: 오케이. 카메라 위치를 저희 누나가 알아야 돼서.
1: 네. 네, 이쪽에 있고요.
7: 재웅이는 뭐 불편한 거 있나? 응? 재웅이 다 들려?
8: 응, 들리는데 눈도 안 보여요, 지금.
7: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9: 조금 서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시죠.
7: 아, 서로 바라보는 쪽.
2: 우리 약간 시선을 조금씩 돌려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도 한번 주시고.
1: 마주보래.
8: 마주보고.
9: 좋아요.
2: 좋아요. 네,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둘. 우리 조금씩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뭐 선글라스 이렇게 잡아주셔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5: 지금 머리 크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정해 주시는 거죠? 네.
7: 근데 언니도 웃는 게 예쁘다.
5: 누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8: 안 보여.
7: 어머. 재훈이가 확실히 막내라 가지고 잘하네.
5: 야, 너 왜 잘하냐? 어처구니없네.
10: 우리 이제 드디어 재능을 이제 발견했나?
11: 자꾸 뭐 멋있는 척하고 막 예쁜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수라는 거죠. 저처럼 보세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2: 오른발을 좀 더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볼까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가셔도 돼서 뒤에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손을 뭐 허벅지에도 한번 살짝 올려도 주시고.
1: 아, 잘생겼다.
5: 안 보이잖아.
1: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잘한다. 아니,
8: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포즈인데, 이거?
7: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8: 나오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5: 나 내 다리에 꽃을 누가 꽂을, 아, 네네.
1: 다리에 꽃이.
7: 꽃이 이렇게 있잖아.
5: 저 오늘 바로 SNS 프사 한번 바꿔볼게요.
2: 아, 네.
12: 제 다리를 예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꽃을 연결해볼 생각을 평생 못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8: 부대표.
5: 아, 짱이다. 아니, 감사해요.
2: 이런.
5: 누구 아이디어예요?
2: 접니다.
5: 세상에. 시장님, 아, 네. 더 잘 되실 거예요.
2: 감사합니다. 아, 네. 좀 더 꾸러기처럼 웃어주셔도 되고.
7: 아, 좋아요. 도장치.
8: 근데 우리.
2: 이걸 처음에... 어떻게 포즈로 하지? 이렇게 얹어주, 자연스럽게.
5: 아니, 세상에. 와. 저희 이거 지금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이대로 들고 갈게요. 아, 저 지금. 오. 실장님!

0: 나인님 한번 갈까요?
1: 저 해요?
2: 더 있어요?
1: 아, 이거 완전 되는데?
2: 야, 너무 재밌다.
1: 진짜 예쁘다. 이걸로 뭘 하면 돼요? 클린업을 하면 될까요?
0: 표정도 좋으신데요? 좋은데요. 우리 이렇게 발을 하자 이렇게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힘내다.
2: 이렇게 3대 200.
0: 내려주세요.
4: 바벨에다가 꽃을 달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0: 아니 근데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거밖에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좋아요? 아 이거 데드리프트잖아. 이게 나는 건데?
2: 귀여워. 안 눌러.
0: 우리 발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
2: 이쁘다. 네. 김다민 이쁘다.
0: 맞나?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끼해주셔도 되고.
2: 나연아, 실물보다 사진이 낫다, 야.
1: 난 실물이 예쁘지.
2: 아니야, 너 사진이야. 너 100% 사진이야.
1: 난 실물이지.
2: 아니야. 나 복수 이런.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0: 좋아요.
2: 아니야.
5: 네네. 이쪽 바로 정면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4: 네.
5: 선글라스를
4: 끼고
5: 쓴 상태로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카메라 보시면 돼요.
0: 지금 선글라스 끼셔가지고
4: 근데 이게 낀 게 더 잘 보여요.
0: 그래요?
4: 이거요?
5: 이거는 이 손가락에 꽃을 끼신 다음에 눈을 가리는 느낌.
2: 와, 박정인, 요다가, 아니. 요정 같다.
0: 우리 처음에 전신으로 갈 거라서요. 한 손에 이렇게 주머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 한 손은 주머니.
0: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4: 어디 있어요?
0: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앞에 그냥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저 잘 보고 계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5: 이제 손가락에 낀 꽃으로 가리는 느낌.
0: 이렇게 펴서
5: 약간 반지처럼.
2: 우리 저번 주 촬영은 캠핑 가서 나무하고 이랬는데 아 오늘 아주 네 이 예쁜 스튜디오에서
4: 얘들아 누나 꽃 눈 됐어.
6: 누나 그 기회를 한번 내도록 감독에
0: 한 번 더 우리 거기서 네 그대로 계실게요.
4: 오, 엄청 예쁘네, 안경이. 너무 예뻐요. 오, 얘들아, 나 청초한 거 봐.
1: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7: 그 장애라는 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 눈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아이 마델인구만. 마델이야 마델.
0: 우리 여기서 한번 약간 이렇게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줘보실까요?
2: 잘생겼다. 한교동 닮았다. 한교동.
8: 잘생겼다고? 나 처음 들어본데.
2: 아 맞아. 오늘 많이 해줄게 형이.
8: 이렇게요?
4: 멋있다.
0: 좋은데요?
8: 아, 좀 한번 조커 해봤습니다.
0: 네, 좋아요. 살짝 이렇게 다시 끼는 듯한 느낌도 한번 주실까요? 좋아요.
2: 멋있다.
0: 밑에 부분에서는 사진 찍고.
8: 부대표, 뭐, 똑바로, 뭐, 측면 사진, 뭐, 국가대표 유니폼. 요번엔 사고 있고 찍어봤으니까. 좀 기대될 수밖에 없죠.
4: 여기 너무 예쁘다.
0: 여기 또 어디야?
2: 뭐야?
4: 아니 옷장 왜 이렇게 예뻐요? 와 미쳤다.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8: 네. 갑자기 이런
0: 안 잘라서 이렇게 날아가 닿는 거 아니에요?
4: 뒤에도 세트장이 있고
0: 위에도 있습니다.
2: 뒤에 제 차 있습니다.
4: 뭐?
2: 누나 저 좀 밀어줘.
4: 뭔데?
2: 아, 내 차 좀 밀어줘.
4: 뭔데?
2: 네네.
8: 부럽다.
4: 휠체어.
8: 네.
0: 내가 받아드릴까요?

0: 여기 왔는데 복지용품점에 와서 제가 말을 다 해놔서 그 빼놓으셨네요. 저거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챙겨가지고 가볼게요. 네, 깨끗이 쓰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가자, 가자.
0: 나는 요즘 그 MG샷 요거 많잖아. 그렇게 다리를 모으는 거야.
2: 어머니 앉으세요.
0: 그래서 다리를 모아서 레그샷을 찍는 거죠. 뭔지 알죠?
2: 사장님. 아, 네. 이렇게 삥 둘러서 서보실까요?
3: 근데 우리만의 다리를 찍는 거니까.
0: 맞아.
3: 오빠는 허공에 떠도 되는 다리인 거지.
0: 그럼 나 위에 넣는다?
3: 그치?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4: 아니면 지팡이까지 있으면.
3: 지팡이까지 같이 있어도 되고.
2: 내 다리.
3: 언니는 약간 삐딱하게 있어도 되고, 언니 편한 대로.
5: 네.
2: 손으로 가볼까요?
6: 손으로 갈까요?
7: 네. 그럼 우리 합이 8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0: 네, 저희 손이 7개예요.
2: 태영 씨랑 홍희 씨 손을 좀 더 제 쪽으로 밀어주시게.
0: 네. 저희 근데 나윤이가 사실 양말 하나 벗고 발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2: 이렇게 한번 하고 있잖아요.
0: 네, 나윤이가 그거 돼요.
5: 대화 이거 준비해
2: 오늘 열심히 하자.
7: 오늘 잘한다.
8: MG. 요새 어땠겠지냐. 그래서 스트로프에 다 보면 지금 겨울이 난데 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프을 대처해서 밑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핸드폰 얻고 아까 위에서 찍는 샷 요새 많이 찍거든요. 여름에는 모래, 겨울에는 눈입니다.
2: 야, 하트 이렇게 크기만 하면 어떡해?
0: 아, 해.
2: 맞아? 이거 맞아?
7: 아니.
2: 재홍이 근데 어떡해?
7: 옷 어떡할 거야?
2: 그러니까 옷 어떡해?
7: 근데 이거
2: 팔아.
7: 너무 크지 않아요?
9: 좀 많이 크긴 합니다.
7: 아, 그래? 네. 너무 크죠?
8: 와서.
7: 재홍이가 너무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조그맣게 하트를 만들었죠. 그 하트를 만들고 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2: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7: 네, 있어요.
2: 아, 많이 커요?
7: 네. 재용아, 너가 만든 거
0: 큰 것도 있어요.
2: 이거 진짜 큰
7: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못 만든 거 같아요.
2: 두 개 합쳐보시면 어떨까요? 두 개 합쳐서도 한번.
0: 이런 아이디어를.
7: 아, 그렇게?
0: 와, 이런 아이디어를.
7: 요렇게?
2: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아, 이렇게 할까?
2: 예. 네.
4: 저희 근데 신호를 좀 주시면.
0: 와. 야, MG야, 가볼... 니네 이렇게 힘들게 노니?
2: 한 번만 더. 약간, 이 손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느낌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갑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하트처럼 보여요?
7: 재훈 것도 필요했고 제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린 팀이다. We are the one team.
8: 하나가 하나를 합쳐야 완전히 된다라는 한 팀.
2: 와, 대박이야. 우와. 오빠 위로 올라가 보자.
0: 네, 다 보여요. 앞에 아, 올라가?
4: 여기 앞에 뉴스함.
7: 롯데 타워.
8: 맞아? 맞지? 내가 잘못 말하면.
0: 아니, 이게 육상빌딩이래요. 이게 서울시민 여러분 육상빌딩이래요.
4: 아, 뭐 어떻게 촌놈이야. 형 때문에.
0: 형 때문에. 아니, 얘 맨날 자기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맨날 뻐기더니.
7: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물로 하더라고.
0: 아~
7: 진짜 고수들은 물로 하더라고.
0: 오, 물로 온다. 아이고, 온다.
4: 지금 더 얼어주고 쌤이에요?
7: 근데 이게 약간 강물처럼 되더라고.
0: 난 여기 왜 물들이 이렇게 있나 했어, 바닥에.
7: 아...
4: 저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점프하는 겁니다.
2: 아, 좋은데요?
4: 다 같이 울티는 걸로. 네.
2: 뒤로 두 걸음 더 가실게요.
4: 하나, 둘.
2: 이제 지팡이 조심하시고.
7: 어디 지팡이?
0: 누나 옆에 있어.
7: 아, 있어? 치워야지.
2: 하나, 둘, 셋.
7: 아, 너무,
2: 아, 너무 안 맞는다. 하나, 둘, 셋. 셋.
0: 어우, 잠깐만.
2: 셋.
0: 왜요? 누가 빨라야 돼요?
10: 나윤 씨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7: 느려요? 아. 아니, 얘 이 셋이 느린 거라고.
0: 야, 세상에 발 맞춰.
2: 네,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7: 너무 느리나?
0: 너 뭐하냐? 진짜. 아니, 뭐해? 놀리냐?
1: 아니야.
7: 아니.
1: 아 이거 너 진짜.
7: 추우니까. 추우니까 땀내라고. 원모타임.
2: 자 마지막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1: 됐다.
7: 아니 오빠 왜 안 뛰어?
2: 오 됐어요 됐어요.
1: 오빠가 어떻게 했대? 오빠가 뛰면 여기 출연을 못해. 우와. 아 우와.

0: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1: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나 수월하게 잘 찍었다.
2: 너무 멋진 스튜디오에서 아, 또 이제 작가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어요. 꽃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장애를 또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것도 아,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3: 달력을 하나씩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4: 아, 옆으로? 아, 사진으로?
5: 누가 사진인가?
3: 수작어.
4: 여기 소품 제작소가 있네.
3: 아, 여기야?
5: 진짜 여기예요.
3: 가보자.
4: 가보자?
3: 언니 여기 좀 높게 가야 돼.
4: 일로 가자. 어서 오십시오로 가자.
3: 뭐야?
2: 마모 같은 거야.
3: 아니, 나 이거 미용사 때 트레이 이걸로 만들었다, 원목 트레이.
4: 점심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내가 연근 좀 뽑아왔어. 연근 좀 이거 좀.
3: 오빠, 어디 체하지 않았어?
4: 아, 체하.
5: 아, 이거 체할 것 같아.
4: 할 것 같아.
3: 아, 그래. 이거 진짜 수공을 만든 건가 봐.
4: 오, 누구 나오셔. 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완전
2: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4: 아니, 안 보여서 해칠 수도 있어요.
2: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3: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6: 아, 여기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입니다.
3: 아, 드디어? 의자가 있었어.
6: 네네.
4: 그럼 저희도 오늘 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6: 달력이나 뭐 포스터를 거치하는 지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3: 아, 진짜? 네네. 네.
4: 아, 우와!
3: 저기다!
4: 아, 이런 느낌?
3: 헉?
4: 뭐야,
3: 그래,
4: 세상을 비집고?
3: 세상을 비집고? 네.
2: 저 만져봐도 돼요?
3: 여기 네. 만져봐봐. 여기 세상을 비집고
2: 아, 써있어. 써 있구나. 우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달력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7: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진도 액자 프레임 이런 거. 그래서 달력걸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3: 약간의 그거 있었어요. 무섭다. 이거 괜히 다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세비고 식구들은 다 도와줘서 할 수 있겠다.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제가 알기로는 꽤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사포질도 하고
4: 근데 이게 저 진짜 뭣도 몰라서 근데 뭐가 어려워? 그냥 나무 두 개 그냥 막대기 에?
3: 아니야 오빠 오빠 만져봐
4: 나무 막대기 그냥 두 개 그냥
8: 달력거리가 딱 보자마자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네모 네 개만 만들어서 그거 자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은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할 만하다
3: 진짜 나무는 거칠잖아 이거 다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4: 아니 이거 사포질을 하고 거기에 니스칠 좀 하면
9: 저는 사포 전문입니다.
3: 아, 멀리고.
4: 아, 맞네.
9: 까봤냐, 다.
4: 맞아요.
9: 3방, 2,000방.
4: 그, 되게 죄송한데, 사포 잘 배우셨어요. 여기 지금 사포
9: 혹시 맞나요? 350방, 150방.
3: 많이.
9: 2,000방. 저희 볼링고도 까봤냐.
4: 그런가요? 저희도 사포 있어요.
3: 여기.
10: 사실 제가 볼링 선수로서는 제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기계가. 비록 목공이랑 저랑 다르지만, 그런 방법에 대한 게는 좀 저한테 많이 익숙해서
2: 근데 이거 길이 맞추는 게 저는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잘 안 보여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6: 그 기계 장비들을 세팅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네. 손 안 다치겠죠?
6: 네네네.
3: 저 이 한 손도 다치면 안 됩니다.
6: 네네네.
2: 이게 다이아몬드 손이라서요. 네.
4: 네. 하나만 남았어요.
11: 근데 난 처음이야.
4: 맞아.
11: 나보다 발음이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4: 선생님, 저 여기 속보가 있습니다. 제 청첨장인 친구가 자기보다 말 느린 사람 처음 본다고.
11: 내가 발음이 천천히 얘기해주니까. 나 살면서 나 제일 마음이 있던 사람이야.
4: 야, 문아. 저희 장애인 수강생 4명 오늘 맞이하게 하게 되셨는데 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2: 아니요, 없었어요.
6: 네, 해외에서는
2: 맞아.
6: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3: 어떤 장애예요?
6: 다리 한쪽이 없으셨는데 네. 그 평소에 하던 그 목공 스킬로 그 한쪽 다리의 위쪽을 만드셔가지고 뛰어다니시는
4: DIY 하셨네 아예 내 다리 내가 만든다
2: 조금 나도 내 지팡이를 만들어볼까?
3: 그것도 괜찮다
6: 지팡이는 많이 만들어요
3: 한손 도마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2: 그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4: 사실 저는 거기에 독창성을 부여해보고 싶어요
2: 안 돼요
4: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12: 그러지 마세요.
13: 개인 시간, 개인
4: 절대 시간. 안 돼요, 여러분.
11: 하지 말라는데.
4: 네, 그래, 손가락 나가요.
6: 지금 여기 있는 수압대패라는 기계고요. 열어보면은.
13: 뭐야? 오, 무서워. 아,
6: 여기가 다.
4: 톱톱이 있어.
13: 거의 분쇄기 같은 느낌인데?
6: 맞아요. 아,
13: 칼날이 어디예요?
6: 여기 이거 네모 하나하나가.
13: 아, 이거예요?
12: 누나 좀 위험하게 하네. 아.
10: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 다쳐본 경험도 많지 않았을까요?
6: 그 실제로 목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계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4: 얼마나 다치세요?
6: 손가락을 많이 다치게 했네요.
4: 절단?
6: 그쵸.
13: 그래서 절단이겠지. 멍이겠어? 칼인데 멍이겠냐고. 아니,
6: 안전 밀대를 사용하면은 훨씬 그 톱날이랑 거리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공해볼게요.
4: 네. 오, 누가 이리 와!

0: 이 목공예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한다 만다가 아예 잊지 않는 일이었는데, 하고 나왔다는 거? 또 한번 세상을 좀 뒤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되게 크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고정 없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네. 홍윤 오빠 약간 방해하는 느낌. 홍윤 오빠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0: 야, 정인이 못 만났네. 정인이가 다 하면 되겠네.
2: 네,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고.
1: 네.
2: 약간 돌담는 그런 느낌이야.
3: 근데 이거 스폰은 몇 팔이에요?
1: 스폰 없어도 고정해서 할 수 있어요.
2: 근데 오히려 이게 편해요.
1: 진짜.
2: 잡고 하는 것보다.
1: 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2: 아, 대패 밀듯이.
1: 네.
2: 오, 오. 나연아, 이거는 어디 운동이니?
1: 이거 밀면 어깨 운동, 당기면 등 운동.
0: 구두 닦는 것 같다.
2: 사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더 해야 돼요?
4: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 모서리 만져보시면은 날카롭죠?
2: 네.
4: 모서리도, 데를... 모서리도 아~ 이렇게 사포 하다 보면은.
2: 네네네. 좀 부드러워지죠.
4: 약간 그 날카로운 거는 조금 사라지고.
2: 오, 그렇네요.
4: 네.
2: 아, 사포 많이 풍성하셔가지고.
5: 네, 블링고 때문에. 아. 네, 물로 하면 더 빨리 좁긴 한데. 잘 안 되어지니까.
2: 재용이가 잘하는 것 같아.
5: 아, 제가 최선이 맞습니다.
4: 네.
5: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2: 이 되게 거친 게 부드러워지고, 날 섰던 게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지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마법이 펼쳐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6: 이건 세상에 이런 달력이 어딨어요. 너무 기대되죠.
0: 달력을

0: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뭔가 하나 우리 또 새로운 추억이 진짜 딱 이게 물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1: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그 만들어놓은 달력 맞나요? 오, 진짜 이 물 이렇게 됐네. 잘해주셨다.

0: 보면 세상을 뒤집고라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고, 아, 위에를 먼저 하고, 아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연이 한 손으로 어떻게 했지? 발로 했겠는데? 짜잔. 자, 이거 제가 어제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여기. 어때요? 예쁜가요? 자, 우리 2026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 이제 죽기 전까지는 평생 못 잊을 추억.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계속 달려 평생 달아놓겠습니다.
2: 태비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보내.
3: 이게 무슨 조합이지?
4: 얘들아, 어색하지 말라고. 언니 노래방에 뮤비에 나오는 그 재질이라니까.
3: 지금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지겠어 형님.
2: MG 힘들다. MG 힘들어. 조용히 가.
4: 조금 커졌다.
2: 아니 들지도 않은데 뭘 하나 이거.

0: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0: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 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결승전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1: 안녕 얘들아.
2: 안녕 얘들아.
3: 안녕 터키. 안녕 럭키.
1: 오늘 결승전 응원 준비됐어?
3: 네. 아빠가 잠자면 안 된대요.
1: 그야 당연하지. 아빠는 어디에 계셔?
4: 여기에 있지요.
1: 우와! 대단한데.
4: 모두 준비된 거지?
1: 어, 그럼. 가자, 마루스.
3: 잠깐, 우리 팀 색깔이 뭐였죠?
1: 밤색.
3: 밤색? 어? 보라색 같이 보여요.
1: 근데 칠리는 어딨어?
5: 경기장에 있어. 크리스키가 표를 줬어.
1: 말도 안 돼.
3: 엄마가 TV에서 손을 흔들어 주실 거예요. 우와.
5: 아, 있잖아, 빙고. 엄마가 약속한 건 아니야.
3: 그럴 거예요. 보세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6: 엄마는 파란색 팀이야. 엄마 고향 팀이 파란색이거든.
7: 말해라, 불러라! 네? 우리 팀이 이길 거야!
1: 오!
3: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결승전.
0: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1: 이제 시작이네.
3: 아빠, 먹을 건 없어요?
4: 여기 육포도 있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피자도 올 거야.
0: 안에 그런 버크 선수 태클을
3: 엄마가 안 보이잖아. 터키, 너희 아빠는 보라색 팀을 응원하는데 너희 엄마는 파란색 팀 응원하면 너는 어느 쪽 팀인 거야?
6: 우리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하랬어.
3: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 보라색 팀이야. 그래서 나도 보라색. 근데 내가 파란색이라 좀 헷갈리기는 해.
6: 응, 나는 금색이야.
3: 금색 팀이 있는 거야?
6: 아니, 보라색이랑 파란색만 있어.
3: 아! 내가 팀 색깔 정하는 거 도와줄까?
6: 좋아, 도와줘.
1: 그래. 잘했어. 잘했어.
3: 어른들이 고춤을 춘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1: 여보,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해?
3: 보라색 팀이 좋겠는데? 춤추는 일이 많잖아.
0: 경기 잠시 멈춥니다. 심판이 플로그 선수가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중 확인 중입니다.
1: 뭐?
0: 아, 네, 결과 나왔습니다.
1: 아니라고?
4: 뭐가 문제였단 말이지?
1: 세상에!
3: 무슨 일이?

0: 관측장이들이야!
1: 관측은 거기잖아!
2: 지모 선수에게 길게 찍었습니다.
3: 아직도 엄마가 안 보이잖아.
2: 네, 이제 정면.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다시 춤을 추는 분이시야?
4: 그래, 그래, 그래!
2: 가로채네요!
4: 뭐? 아, 그래! 그래!
3: 저기, 우리 엄마가 춤을 춰. 와, 진짜 좋은데?
4: 아니, 안 돼!
1: 태클해!
5: 보라색 팀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4: 안 돼! 이럴 수가!
5: 나랑 같이 우리 엄마한테 갈래?
3: 그래, 가자!
4: 야, 이런.
0: 호호! 예!
3: 엄마!
0: 저기!
3: 우리 같이 경기 봐도 될까요? 같이 춤추고 싶어요.
6: 블루이, 마루스를 응원하는 팬은 반갑지 않아. 하지만 같이 봐도 괜찮아.
3: 맞지!
6: 팝콘 좀 먹어봐. 내가 방금 만든 거야.
0: 그래!
3: 엄마, 아빠요.
6: 어서 가서 아빠한테 자랑해볼까?
0: 블루스 파이팅!
1: 아니, 블루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3: 여기 재밌어.
5: 블루이도 파한테 하면 되겠다.
3: 응, 여긴 팝콘도 있잖아.
0: 뭐? 안 돼! 아니, 안 돼! 캐클해! 아, 죄송해!
5: 이제 저기서 춤을 추는데?
7: 이제 왔어요!
8: 결승전 중간 휴식 시간입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 그건 포워드였어.
4: 아니, 아닌데요.
1: 여보, 우리 지금 같은 경기 보는 거 맞아?
3: 어떤 색깔 팀 할 건지 정했어, 차키?
5: 잘 모르겠어. 아빠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엄마는 슬퍼. 근데 엄마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아빠가 슬퍼.
8: 이제 두 팀 모두 올라왔습니다. 후반전은 45분
4: 좋았어, 다시 시작이야.
1: 나중에 봐.
6: 차키, 누구 팀 경기 볼 거야? 조금은 엄마랑 조금은 아빠랑?
7: 아니요, 하나의 팀만 골라야 해요.
5: 왜?
7: 왜냐면 계속 바꿀 순 없잖아.
1: 원한다면 할 수 있어, 럭키.
7: 그럼 공평하지 않아요.
6: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척키.
5: 괜찮아요. 색깔 하나만 고를 거예요. 보라색 할래요.
6: 그래, 괜찮아, 척키. 행운을 빌어. 근데 아주 조금만.
5: 고마워요, 엄마.

0: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1: 드디어 시작이다. 준비되셨죠?
2: 가보자. 초록색과 금색.
3: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금색팀이야. 금색팀이라고.
4: 뭐?
2: 이제 뛰어볼까?
3: 또 다른 미식축구 리그야. 여기엔 금색팀도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같은 팀이야.
4: 정말로? 둘 다 같은 팀인 거야?
3: 우린 모두 같은 팀.
5: 저기 맥켄지 친구 빼고 알았지?
4: 그럼요.
6: 우리가 이길 거야.
7: 우리가 이길 거야.
8: 이게 무슨 일이죠?
2: 우리는 팀.
0: 결정키가 되겠네요.
1: 네, 그래. 잘하시다.
6: 이리와 척해.
0: 역시 이런 경기가 재밌는 거죠.
9: 글쎄, 이제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 김짐. 이번에도 네가 이겼어.
10: 우와, 또 해요.
4: 안 돼, 이제 낮잠 잘 시간이잖아.
10: 알았어요. 김짐이 잠잘 곳이 없는데.
4: 생각났어.
1: 내 생각에 여기 벽을 없애면 거실이 훨씬 커질 것 같은데.
11: 거실은 이미 크다고 여보.
1: 아니야, 여기 너무 비좁아.
11: 비좁다니. 여기서 더 커져야 할 건 TV밖에는 없어.
1: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충분히 크잖아.
11: 아니야, 50인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고. 뭐가 돌아가는지 보기 힘들어.
1: 난 줄자는

0: 가지러 가야겠어.
1: 아빠, 우리 쿠션 필요해요.
2: 에? 뭐라고? 왜?
1: 김진 침대방을 만들고 있어요.
2: 그래. 알았어.
1: 여기 이것도 필요해요.
2: 아, 알았어.
1: 그리고 이것도. 고마워요.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작은 방. 다 됐다, 김진. 새 침대방이야.
1: 여기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3: 김진 놀이방 여기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1: 응, 그렇게 하자.
3: 아빠 뒤를 막고 있어요.
2: 다른 데 가서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보고 있잖아.
3: 안 돼요.
2: 그럼 어쩔 수 없지.
3: 이 쿠션 가져가도 되죠? 김진 화장실 만들 거예요.
1: 우와, 우리 화장실도 만드는 거야?
3: 당연하지.
4: 5m 50cm네? 이건 너무 작은데.
3: 엄마, 수건 수납장 조심하세요.
4: 미안해.
1: 대박, 김진. 여기가 새 화장실이야. 와, 고마워요. 근데 김진 배고파요.
3: 맞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1: 우리 어디에서 먹지?
3: 방을 또 만들면 되잖아.
1: 김진 저녁을 다 먹었구나. 잘했어. 이제 그림 그리러 가볼까? 우후! 그리기 다 했어요, 엄마. 와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김진. 집에 미술실이 있어서 다행이야.
3: 언니가 이거 냉장고에 붙이러 갈게.
1: 근데 우리 냉장고가 없잖아. 주방도 없잖아.
3: 이런 세상에. 집안에 주방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1: 주방도 만들자.
3: 좋아.
2: 이런, 나도 화장실 좀 가야겠다. 저기 얘들아.
3: 네?
2: 아빠 화장실 가야 돼.
3: 그럼 화장실 가시면 돼요.
2: 근데 화장실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
1: 쉬워요.
3: 먼저 주방으로 가서 알파카 농장을 지나고 나서 선인장 정원을 돌아서
1: 별이 있는 방을 지나요.
3: 그리고 네트볼 경기장을 나가요.
2: 알았어.
3: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2: 알았어, 출발한다. 좋아, 여기서 주방을 지나가라고 했었지. 근데 주방이 어디지? 알파카 농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가 알파카 농장인가? 아니, 여우원숭이야. 도대체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 거야?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 여기는 어디야?
4: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2: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4: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
2: 고마워.
4: 잠깐! 이거 가져갈 수 있어?
2: 알았습니다.
3: 됐다! 펭귄방이 이제 다 끝났어. 김진에게 보여줘야겠어. 빙고! 어디에 있는 거야?
1: 빙고 도서관에 있어.
3: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
1: 마국간 방 바로 옆방에 있어.
3: 마국간이라고? 좋아, 빙고. 나 마국간 좋아해.
1: 고마워. 김진 어딨어?
3: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1: 아니, 언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3: 아니? 김진을 잃어버렸어!
1: 김진!
3: 김진! 어디에 있는 거야?
2: 이런, 도대체 알파카 농장이 어디야? 뭐 하는 거야?
3: 지금 김진을 찾고 있어요.
2: 김진이 누구야?
3: 우리 아기인데 잃어버렸어요.
1: 우리 나쁜 부모예요.
2: 이런, 더 이상 못하겠어. 얘들아,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1: 저기에 있어요.
2: 고맙다.
3: 김진!
2: 진짜 화장실이 어디냐고!
3: 김진! 돌아와, 아가!
1: 아가 어딨니? 김진 여기 있는 거야?
3: 김진 도저히 못 찾겠어.
1: 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4: 36m, 어떻게 36m나 되지?
2: 뭐야, 계속 빙글빙글 돌고만 있잖아.
5: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2: 미안, 얘들아. 아빠 잠시 일어나서 봐야겠어.
1: 이게 무슨 소리지?
3: 안 돼. 작은 방이 무너져. 달려!

0: 화장실! 미안해, 얘들아!
1: 블루이 언니, 여기! 김지! 김지, 우리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2: 두 번째 득점에 가까웠지만 타자는 쉬어가는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3: 고마워, 여보. 생각해보니까 이 TV도 큰 것 같은데.
4: 거실도 그렇지. 이것 좀 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네.
1: 하나, 둘, 셋, 넷. 끝났다! 이번에도 이겼어, 김진. 만세!
4: 방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
1: 아니요, 괜찮아요.
3: 휴대폰 친구, 운동음악 틀어줘. 좋았어.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1: 에? 부릉, 부릉.
3: 아, 이런.
1: 빵빵.
3: 빙고, 아빠 그거 필요해.
1: 빙고 지금 회사에 가요.
3: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1: 근데 일찍 가봐야 했어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3: 아, 알았어. 윗몸 일으키기. 아니, 또.
1: 아, 회사에 늦겠네?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동.
3: 괜찮아. 그래도 방법은 있지.
5: 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1: 어, 고마워요.
5: 재미없는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여기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 가고 싶은 층을 눌러요. 여기에는 사람들이랑 물건들이 있어요. 꼭대기 층이 최고예요. 안녕.
1: 해봐도 돼요?
5: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둘이 타면 느려요. 오래됐거든요.
1: 꼭대기 층.
5: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은
1: 라니예요.
5: 새로 오셨어요. 지금 구경시켜요. 그럼 계단으로 갈까요? 이 의자가 란자리예요. 앉아요. 사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지루해지면 전 빙글빙글 돌려요. 그 다음은 저기로 카페테리아 구경해요.
3: 열, 열하나, 열둘.
5: 여기가 카페테리아예요.
3: 열다섯.
5: 김밥 한 줄 먹을래요?
1: 이제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5: 김밥 한 줄 부탁드려요.
3: 혹시 간장도 필요해요?
5: 네, 주세요.
3: 이렇게 찍고 찍어서 여기 있어요.
1: 구경시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어요.
5: 잠깐만, 아직 탁구장을 안 봤잖아요.
1: 저 진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장님이 보시면 곤란해요.
5: 걱정 마세요. 사장님도 탁구 좋아해요. 어서.
3: 잠깐.
5: 준비.
1: 준비.
3: 블루이, 이쪽이야. 이쪽 빨리.
5: 블루이, 못 막겠어요. 아주 잘 쳤어요.
1: 즐거웠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5: 네, 물론이죠. 저도 일을 좀 해야겠어요. 나중에 봐요.
1: 잠깐,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왜?
5: 여기, 아래에요.
1: 지금 뭐 하세요?
5: 지금 놀이공원으로 놀러 갈 거예요. 어서 가요.
1: 네?
5: 가서 롤러코스터만 빨리 타고 와요.
1: 사장님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5: 근데 사장님은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1: 좋아요.
3: 진짜 힘드네.
5: 이제 놀이공원에 다 왔어요.
3: 뭐야?

0: 있잖아요.
1: 어, 말도 안 돼. 벌써 오후 2시예요. 이제 진짜 일하러 가야 해요.
2: 사장님이 안 보여요.
0: 저도 안 보여요.
1: 회사 구경시켜주셔서 고마워요.
0: 천만에요.
1: 놀이공원으로 바로 안 따라가서 미안했어요. 저는 그냥 일을 잘해서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0: 이미 사장님을 기쁘게 했어요.
1: 어?
0: 제가 사장님을

0: 행복하세요.
1: 저도 행복해요.
0: 좋아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1: 근데 왜 말 안 해줬어요?
0: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거 아니야. 이 엘리베이터는 꼭 고쳐야겠네요.
2: 숨 고르게 할 시간이야.
1: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0: 간단해요. 이걸 잡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일을 정말 잘하고 있네요.
1: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3: 사장님? 주문하신 차 여기 있어요.
0: 설탕 11개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3: 죄송해요. 죄송해요.
0: 행복하지 않아요. 란, 이제 혼내주는 일을 하세요.
1: 네, 사장님.
3: 다음부터는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0: 행복한 사장이 되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씩 생긴다니까.
4: 120에 80.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상태예요, 밴디트. 헬스장에 다니시나요?
2: 아니요. 헬스장이 절 찾아와요.
0: 안녕하세요. 여긴 마법약 가게예요. 마법약 소개해드릴까요?
1: 괜찮아요. 전 그냥 엄마 아빠 방으로 갈 거예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
5: 여기 너 나가. 여긴 내 방이고 여기에 오려면 이만큼 키가 커야 한다고. 나가.
0: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이제 마법약을 사고 싶어진 거죠?
1: 네, 맞아요.
0: 그럼 튼튼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1: 오, 네.
5: 거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내 방이라고 말했잖아. 당장 나가.
1: 아니요.
5: 뭐? 이거 안 되겠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0: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아, 사랑아 돌려줘.
1: 안 서 있지.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

어? 어, 내 달콤 베이비들! 알프레도, 카탈리나, 이자벨라! 너희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0: 고마워.
1: 안녕. 근데 누구였더라? 아, 기억났다. 산체스 맞지? 파블로?

함께 양말이 되어라!

0: 출발할 시간이야.
1: 영원히 함께.
0: 고비 연대기 공중청원.
2: 전 여천년 동안 수억 개의 토마토를 먹어봤지만 그렇게 향기로운 토마토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아주 친절한 친구들이 도와주던데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면 토마토 향기가 너를 이끌지니 한번 뿌리면 그 향기가 천년을 가고 극도의 환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바빌론 왕비도 반했다는 전설의 토마토 어디 있을까? 아름다워라. 정말 신비로운

와, 이렇게까지? 어, 정말 감동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의 보드라움. 랄랄라.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야. 우와, 나비야! 정서의 토마토가 있는 곳에

저건 전설의 토마토! 아우, 이 향기! 모두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게 바로 그 전설의 토마토 향수랍니다. 맡아볼래요?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 지구 영웅 헌개맨.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in your body.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있다, 치마 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냄새 맡은 값이 있다고?
1: 뭐? 냄새 맡은 값? 생선 굽는 냄새만 맡았는데 돈을 내라니! 아, 오대감 나빴다!
0: 글쎄, 진짜 진짜 아주 아주 귀한 거라면 냄새만 맡아도 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1: 아, 야! 짜장면 냄새만 맡았다고 돈 내냐? 사서 먹어야 돈을 내는 거지! 아이, 말도 안 돼!
0: 그치? 그러네. 어? 아이고, 뭐야! 잠깐, 나 화장실 좀.
2: 그래. 갔다 와.
1: 근데, 방귀 냄새는 얼마일까?

0: 아니야?
1: 아니야. 어서, 어서. 자, 보자.
0: 저희 아버지가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제발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셔요.
2: 화병이라면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생기는 병인데.
3: 그럼 저희가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2: 좋았어. 자, 그럼 이야기 나라로
4: 출동!
5: 얍!

0: 아, 그게 아버지가 오대감님 집을 지나가는데.
1: 아유, 오대감님, 생선 굽는 냄새가 참 좋네요.
2: 그래? 생선 냄새를 맡은 거야? 그럼 엽전 다섯 냥 맞네.
1: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2: 아, 내 생선 냄새를 맡았으니까 냄새 맡은 값을 내라고.
1: 냄새 맡은 값이요?
0: 어찌나 억울하셨던지 집에 오자마자 몸져 누우셨어요.
3: 깜짝이야.
1: 아이고, 아 그래.
0: 아이고, 아버지.
1: 내일까지 안 갚으면 하루에 엽전 하나씩 더 갚아야 한대.
3: 와, 아주 오대감 진짜 못된 사람이네.
4: 어?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냥 갖지 마세요. 어? 아니, 먹지도 않...

0: 어. 돈을 왜 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건 안 돼요.
2: 뭐 아버지?
1: 아유 실은 나도 지난번에
3: 꺾어대 꺾꺾꺾꺾꺾
0: 그닥 참 튼실하다.
1: 아이고 저희 집 댁인데 대감님께 마당에 들어왔네요. 아이 죄송해요. 아이 가자 꺾어야 가자.
0: 멈춰. 아니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닭이지. 어서 이리 내.
1: 네? 아, 말도 안 돼요. 아, 가자 가자.
0: 내 닭이라니까.
1: 좀 말도 안 되지 남기자. 아, 그랬더니 매일매일 찾아와. 야 많이 먹어라.
0: 아 내 닭 왜 안 줘. 매일 주면 두 마리 줘야 돼.
1: 두 마리요? 왜요?
0: 내일이면 이 닭이 알을 낳겠지. 그 알을 키우면 닭이 되겠지. 그러니까 두 마리지.
1: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결국 닭 다섯 마리나 뺏겼슈. 아 심지어 그 닭은 알도 못 낳는 수탉이었슈.
4: 뭐라고요?
1: 아유 차라리 빨리 갚는 게 나아. 안 그러면 다 뺏겨. 아유 뛰다 너다 뛰다뇨.
5: 그러면 혹시 갚을 돈은 있으십니까?
6: 아, 우리 꽃분이 시집 보내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아이 그게 어디 있더라?
2: 저도 좀 모아둔 돈이 있어요. 잠시만요, 찾아보고 올게요. 아버지 어디 있더라 이게? 아유.
5: 뭔가.
6: 난 6냥.
2: 전 4냥이네요.
0: 잠깐 그러면 친구들 엽전 6냥과 엽전 4냥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하 열량.
6: 엽전 열량이 전재산인데 5냥 갚고 나면 우리 꽃분이 시집은 어떻게 보낸냐.
2: 아버지 지는 아버지랑 평생 집에서 같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 꽃분아.
7: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꽃분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서 다 없던 일로 하고 그 욕심쟁이 오대감도 혼쭐을 내주고 오겠습니다.
0: 좋아요.
6: 아유, 볼록 탐정님만 믿습니다요.
0: 엄청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7: 좀 그렇습니다. 진급수지. 그래, 그 생선이 얼마나 대단한 생선인지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0: 볼록 탐정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7: 좋았어. 과학수사.
0: 찾았다.
7: 찾았다. 이것은 조기인가? 아, 광어? 뭐야?
0: 글쎄요, 별로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요.
7: 뭐야 이게?
0: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들하는 거야? 오대간? 와! 자, 생선이 얼마나 귀한 줄 알려면 이렇게 구워야 알겠지?
5: 그렇죠.
0: 그렇죠? 냄새 한번 맡아봐. 맡아봐. 냄새 죽이지? 아,
3: 진짜 맛있겠다.
0: 아, 그렇지. 돈 주고 냄새 맡을 만하지.
3: 네. 아, 진짜 감독님.
5: 네, 잘 내는 것을. 그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0: 아니,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어?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사지 않아도 보는 값을 내잖아. 그치?
3: 그쵸.
0: 그런 걸 보는 값이라고 하지.
5: 아,
0: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음악회에 가면은, 소리를 듣는 돈을 또 내지.
3: 내죠.
0: 그런 걸 소리값이라고 하잖아. 보는 값, 소리값.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렇게 음식 냄새 맡는 냄새값도 있는 거지.
5: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당신들이 맡은 이 생선 냄새값을 내야 되겠지.
5: 아, 내야죠.
0: 그렇지. 그런데 당신들이 냄새를 맡아도 너무 많이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열량은 내야 되는데 내가 인심 팍팍 써서 깎아서 5냥만 줘.
5: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진짜 다행이다.
5: 돈 벌었어.
4: 열량 내보냈어요.
5: 5냥 벌었어.
4: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4: 5냥인데 끝까지
5: 진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야.
4: 그러게 돈 벌었다.
5: 아우 그래.
8: 아니, 혼내주고 온다더니 똑같이 당하고 오면 어떡해요?
5: 그러니까요. 아우 그래. 잠깐만.
7: 저 꽃분이 아버지, 저 혹시 엽전 5냥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6: 전 재산이 엽전 10냥뿐이라니까요.
4: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5: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6: 어떤 냄새?
4: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다들 제 방귀 냄새 맡았으니까 뭐 냄새값이라도 받아야 되나?
8: 이게 무슨 좋은 냄새라고. 우리가 받아야지. 오대감님 같았으면은 방귀 냄새값에 방귀 소리값까지 다 반환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냄새 소리값까지 아주 그냥.
5: 어? 가만. 소리?
8: 아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6: 방법이요?
4: 뭔데요?
5: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혼내주는 거야.
4: 똑같은 방법이요?
0: 다들 냄새 맡은 값 갚으려 오셨나?
7: 그러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꽃분이.
8: 네? 엽전 소리 들으셨죠?
0: 그럼 들리지 안 들려?
7: 엽전 열량 소리 들으셨으니까 엽전 소리값 열량.
0: 뭐야?
8: 들으셨으니까 소리값 열량!
0: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정말?
8: 또 들으셨으니까 소리값 또 열량! 또 들으시겠어요?
0: 아니 안 들어!
9: 그 엽전 열량 소리를 세번 들었으니까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나?
5: 하나?
4: 얼마를 받아야 하나?
5: 하나?
4: 한번 들을 때 소리값은 엽전 10량.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으니까 합쳐서 엽전 몇 량을 받아야 하지? 10, 20, 30. 합쳐서 30량이야.
9: 아, 30량. 그 생선 냄새값 5량 드릴 테니 오대 감독 소리값 30량 주시지요. 그
0: 아니 이게 무슨 억지야? 이게 말이 돼?
5: 아,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먼저 부리신 게 오대 감님 아니십니까?
0: 아니 내가 언제?
5: 아, 그랬었나?
9: 아니 어서 30량 주시지요.
0: 아니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없던 일로 하자고.
9: 저 정말이요? 와!
5: 오래간님 앞으로 또 이러시면 아주 그냥 원님한테 일로 바쳐서 혼쭐을 내라고 할 겁니다.
0: 원님? 원님? 나 이제부터 욕심 안 부릴게요.
4: 아유, 제발 좀 그래주세요.
5: 좀!

0: 이건 냄새값을 달라는 오대가 우리가 지혜롭게 갚아줬지. 후!
1: 명탐정 볼로가 명조수 댄스. 오!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띵동댕기 지원
1: 예!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뿐핑이

0: 층간소음의 비밀.
1: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 노토, 파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2: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1: 오, 기대할게.
0: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1: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지. 아무튼 난 다녀올게.
1: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0: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4: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1: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좋아요. 이 백설공주가 잡아드리죠.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오,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짱! 위치로!
2: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아,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0: 아! 괴물이야! 아, 무서워! 아, 진짜! 나 진짜 무서워!
4: 어?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오,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6: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6: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0: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6: 네.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6: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6: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6: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7: 백설공주님!
0: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1: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1: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얍얍, 얍얍!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7: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7: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7: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7: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웃어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8: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7: 엄마야!
9: 엄마야? 또 비명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10: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11: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10: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8: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12: 아, 괴물이다.
9: 괴물이라니.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13: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11: 손.
0: 이야!
8: 우와! 쿵짝짝.
10: 우리가 춤추고 있어. 자, 쿵짝짝, 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8: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9: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10: 쿵짝짝.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14: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보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에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15: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6: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7: 거루 칫솔 때문에 짜증나다 짜증나!
0: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7: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6: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0: 아!
6: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2: 오, 좋아, 좋아, 좋아.
4: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17: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0: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13: 우린 안 그럴 거야.
0: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2: 약속!
0: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2: 우와!
7: 백설공주님이
6: 환경 영웅이 되셨다!
13: 역시 백설공주님
2: 최고다 최고야!
0: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는
13: 쿵쿵 작은 소리도 크게 울려 들리지 층간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3: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4: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3: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6: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 자.
5: 잘 자.
0: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0: 귀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1: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2: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1: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5: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5: 눈부셔.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0: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5: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0: 안 돼요!
5: 누나가 사라졌다!
1: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0: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1: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처문을 열고.
0: 어? 사춘기?
1: 그래, 처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0: 사춘기가 뭐예요?
1: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0: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1: 빙고.
0: 빙고.
1: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0: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1: 노노노노노노. 아, 뭐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0: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8: 호빵아, 어서 뛰어.
0: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9: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0: 성장판을 찾아와.
0: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9: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10: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9: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8: 성장 호르몬 감독님!
11: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12: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11: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6: 네.
5: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7: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8: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8: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8: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8: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리를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9: 성장호르몬 감독님.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나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3: 어떡해요?
1: 이렇게?
3: 오! 귀찮지만.
1: 응?
3: 작전 개시!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자, 맛있게 먹어.
2: 잘 먹겠습니다.
3: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4: 뭐? 또 다른 공식?
5: 그게 뭔데?
3: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5: 듣고 보니 그러네.
3: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5: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6: 맞네. 난 곱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7: 아니, 뭐야. 코를 빨아.
8: 난 그럼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5: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9: 무찌려주마!
5: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헐.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10: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5: 나와라, 천능력! 불쌍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10: 이 가시면 블랙 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지마.
5: 오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11: 3개 변신!

0: 대마와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1: 아, 소문으로만 듣던 번개 메뉴군. 장비야.
0: 셋.
1: 제법이야. 요가 절대 감당 못할걸.

0: 그만둬지. 잘 가라, 번개만.
1: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가봐라 번개 파워.
2: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2: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3: 안녕.
4: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2: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막 못 당하겠어.
5: 우와, 대단해. 아, 부럽다. 어떻게 했어?
6: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7: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8: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7: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8: 당연히 도와야죠.
7: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1: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7: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고.
8: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7: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1: 물론입니다.
7: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2: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9: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4: 나한테 맡겨. 저리!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8: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5: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8: 윙 날아다니는 벌?
5: 네.
10: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8: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1: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8: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1: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1: 네!
1: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1: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3: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1: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4: 저거 너무 많지 않아?
2: 응, 맞아.
11: 희망이 목이 부러질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11: 맞아.
1: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12: 저요!
13: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12: 네!
1: 자.
12: 어때, 희망아?
13: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1: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2: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12: 맞아.
1: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12: 예, 솔, 지, 솔, 도레, 미, 파, 솔!
6: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10: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6: 최강,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10: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14: 왜 죽여 꼬리가 피해왔어? 공격해주지, 번개맨.
2: 번개맨, 어느 정도 피해요?
6: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12: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1: 축하해, 강희야.
6: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초능력 있고 감아놓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1: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5: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6: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는
15: 초능력.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0: 최강영웅 번개맨
1: 옥스포드 황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4: 번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5: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6: 천둥맨 최고
7: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게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1: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0: 난
1: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빛나, 연습 많이 했네.
4: 그치?
0: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1: 오,
4: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7: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한몽기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7: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8: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좀...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쟈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우리 천둥이 하면은 뻥야 파워잖아요. 예, 정말 답답하네. 그거만 치고. 천둥, 천둥이 이건가? 아니,

0: 맞는데 저쪽 이거 아니니?
1: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단지 준비하러 갈게요.
0: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있잖아.
2: 천둥이 괜찮겠죠?
3: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2: 그게 무슨 말이죠?
3: 천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4: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봉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 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파워 체조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요,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 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전능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성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수도 있겠어.
3: 그거 있잖아, 그거.
4: 아, 그거? 따가따가 꿈나라 가시 버튼.
3: 따가왕님.
2: 따가?
3: 저희가 만든 무기.
4: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3: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4: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3: 악몽?
2: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0: 놀라지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네 망작, 네 힘작, 네 번개 부습도 잊지 전 나의 것이야.
1: 천둥이 번개 부습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0: 다섯 개의 번개 보석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2: 아,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워님 제가 지쳐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뭐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부석을 훔친다. 훔친다.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